0: 미국의 봉쇄와 이스라엘의 공습이 동시에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에너지 수출 능력이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가 향후 협상 국면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어제 오전 9시쯤 대규모 빙하 홍수가 발생해 390여 명이 숨지고 1,400명 넘는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홍수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쳤으며 도로와 수력발전 시설이 모두 파손됐습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한국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진흙더미가 2m 가까이 쌓이고 도로와 통신이 차단돼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강우예보로 추가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1,400명 넘는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3: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 중이던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4: 다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불어난 강물에 다리는 물론 주변 건물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범람한 강물과 흙더미가 피할 틈도 없이 여러 마을을 덮치면서 네팔은 물론 티베트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와 수력 발전 시설까지 모두 파손됐습니다. 힌두교 성지인 카일라스 산으로 순례를 떠났던 인도인들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들도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구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로와 통신 전력이 모두 끊긴 데다 진흙더미가 2m 가까이 쌓이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계곡 상류에는 여전히 많은 물과 흙더미가 잔해에 막혀 있어 2차 붕괴 위험도 작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에 사흘간 비까지 예보되면서 추가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7: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0: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군의 전력공백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오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태평양 사령부 관계자들이 중국 견제 전략의 변화와 가용 자원 감소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기간 동안 태평양에 배치될 예정이던 30척 이상의 함정이 중동으로 이동했고 일본에 주둔하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도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항모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한국에 배치돼 있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레이더 장비도 중동으로 이동했으며 주한미군 사령관은 올해 사드 탄약 일부도 추가로 이동했다고 미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문제는 함정과 장비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사일 재고 대부분을 소진하면서 패트리엇과 사드 요격 미사일은 현재 약 1,000기만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 수치가 중국이 보유한 3,0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단순 비교해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은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 중 상당 부분을 아직 인도받지 못했고 일본에 공급될 토마호크 미사일 400발도 최대 2년 지연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동 분쟁이 인도 태평양 동맹국들의 방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8: LA 다운타운 하늘에 전기 에어택시가 뜨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기 수직이 착륙기 개발업체 아처 에비에이션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 에이지가 지난 24일 LA 라이브 단지 안에 에어택시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를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버티포트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운항에 투입될 기체는 아처의 미드나이트로 조종사를 포함해 최대 5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도로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구간을 10분에서 20분 안에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보다 소음이 크게 적고 운항 중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 항공기입니다. 아처는 LA 라이브를 중심으로 소파이 스타디움과 할리우드 버뱅크 공항 등을 연결하는 에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미 2028년 LA 올림픽 공식 에어택시 제공업체로 선정돼 있습니다. 다만 당장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은 현재 실제 운영 방식과 승객 이용 환경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건설 일정과 운항 개시일 요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규제 승인과 개발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0: 이란 석유부 장관 모센 파크네자드가 오늘 미국의 해상 봉쇄와 제재 강화에도 원유 수출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량은 줄었지만 먼 해역의 고객들에 대한 원유 인도 작업은 중단 없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적에게 악용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사흘 전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하는 전 세계 단체와 개인 선박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선언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사들이는 중국이 이 제재의 핵심 압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란 석유부 차관 아흐메드 제라트카르는 지난 6월 이스라엘 드론 공격으로 파손됐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의 40%가량이 복구돼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스전은 올해 3월 공습으로 생산시설이 크게 파괴됐으며 당시 이란은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복 공세를 펼쳤습니다.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은 이란과 카타르가 공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천연가스전으로 이란 에너지 수익의 핵심 기반입니다. 미국의 봉쇄와 이스라엘의 공습이 동시에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에너지 수출 능력이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가 향후 협상 국면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 우주항공청은 오늘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회를 오는 10월 7일 낮 12시 23분에서 오후 1시 23분사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발사회는 국가안보와 재난 대응에 활용될 초소형 위성 15기가 실리며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민간 기업 참여 인원 도사차 발사보다 10명 늘어난 42명으로 확대돼 발사 통제와 데이터 분석에 직접 참여합니다. 기상 등 돌발 변수에 대비한 예비 발사 기간은 10월 8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임늘솔 기자입니다.
9: 환한 불빛을 내뿜으며 힘차게 솟아오르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지난해 4차 발사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항공청은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발사체와 위성, 발사장 준비 상태,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누리호 5차 발사일을 오는 10월 7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시각은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1시 23분 사이로 정하고 발사 당일 최종 확정합니다. 기상 등 돌발 변수에 대비한 발사 예비 기간은 10월 8일부터 14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5차 발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위성입니다. 국가안보와 재난대응 등에 활용될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모두 15기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군집위성의 안전한 분리를 위해 저충격 분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위성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5기를 약 40초 간격으로 나눠 방향을 조정해 투입합니다. 또 민간기업의 발사 운용 참여 인원을 4차 발사보다 약 10명 늘려 42명으로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상용 발사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10: 민간기업은 4차 발사와 마찬가지로 누리호 제작을 총괄하고 발사 운용에도 참여합니다. 4차 발사에서는 발사 운영 과정을 경험하고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5차 발사에서는 발사 통제와 발사 데이터 분석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9: 누리호 단간 조립과 화약류 장착 등 발사체 총조립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정부와 군경 지자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발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종합훈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11: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패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패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10: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1: 미국 전역에서 AI 기반 감시 카메라를 둘러싼 시민 반발이 거세지며 내년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차량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을 운영하는 보안업체 플록 세이프티가 있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 12만 대가 설치돼 있으며 매달 200억 건에 달하는 번호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범죄 수사가 아닌 개인 감시에 악용됐다는 사실입니다. 경찰 및 법원 기록을 분석한 결과 번호판 판독 시스템을 무단으로 5나 명에 기소되거나 고발된 법 집행관이 최소 50명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배우자나 전 연인을 상대로 한 감시였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경찰서장은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을 500회 이상 조회하며 위치를 알고 있다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플록 측은 데이터 기본 보관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등 자체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단체들은 법적 허점이 여전하다며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토머스 메시 하원 의원은 감시카메라를 도입한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끊는 법안을 예고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향후 몇 주 안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기술이 오히려 시민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도구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의 야공섬에서 새로운 군사시설이 포착됐습니다. 상업용 위성사진 업체 반토르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8월 사이 섬 위에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선 것이 확인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이 이 시설을 초기 단계의 조기경보 레이더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라셀 군도는 중국이 시류 지배하고 있지만 베트남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해역입니다. 조기경보 레이더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탐지하는 군사감시 장비입니다. 이 시설이 완성될 경우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감시 능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의 우려를 표명해온 가운데 나온 소식이어서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협상이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카타르가 중재 외교에 다시 나섰습니다. 카타르의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 겸 외무장관이 오늘 이란을 직접 방문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임시 공동 항해 회랑을 만들고 해협 안에 깔린 기뢰를 공동으로 제거하는 단계적 프레임워크 제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해협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알사니 총리는 주변국의 주권 존중과 항행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며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화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협상이 결렬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며 지정 항로를 벗어난 선박들을 공격하자 미국은 이란을 직접 공습하고 지난 7월 전면적인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이후 60일간의 후속 회담 기간마저 만료됐고 미국은 최근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 작전을 선언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길목으로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12: 카타르 총리 무함마드 알사니가 오늘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동 긴장 완화와 대화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주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에 이어 핵심 중재자 두 명이 잇따라 이란을 찾으면서 미국과 이란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알사니 총리는 이란 의회의장도 만나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으며 이란 안보 당국자는 미국이 침략 행위를 감행한다면 역사에 남을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아 화재가 발생하면서 해협 내 긴장감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미국이 이란을 향해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낸 가운데 무함마드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이란 수도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중동의 긴장 완화와 대화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오만이 합의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 해상 통로 구축과 기뢰 제거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타르가 파키스탄과 함께 중재 역할을 해온 만큼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사니 총리는 이란의 종전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도 만나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14: For us, our priority was always reaching a diplomatic solution through talks. We are urging the parties to engage fully in the talks.
13: 알사니 총리를 만난 이란 안보 수장은 미국이 침략 행위를 감행한다면 역사에 남을 만한 재앙을 가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강화된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원유 판매량이 줄었지만 중단되지 않았다며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운영을 위한 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온 지 20여일이 지났는데 완전한 개방은 아직 먼 얘기입니다.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이 꽉 막힌 가운데 해당 해역에서 유조선을 겨냥한 피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오만 카사브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한 척이 미상의 발사체에 맞아 불이 나는 사고까지 접수되며 해협 내 긴장감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15: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원칙에 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미국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짧은 기간 안에 정상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0: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16: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7: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16: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8: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9: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0: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9: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1: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2: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17일 공식 통합 출범을 앞두고 노선 운영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양사가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목적지로 운항하던 중복편을 분산해 승객의 선택폭을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싱가포르로 오후에 몰려있던 항공편 가운데 하나를 오전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주 2, 3회에 그치던 일부 노선을 매일 운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미국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와 스카이팀 회원사 네트워크를 결합해 인천공항을 미주와 아시아 유럽을 잇는 환승허브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항공권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 대한항공은 외국 항공사와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22년 합병 승인 당시 경쟁 제한 우려 노선에서 10년간 물가 상승률 이상의 운임 인상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마일리지 통합도 주요 과제입니다.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통합 후 10년간 별도로 유지되며 대한항공 전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늦어지면서 최종 확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주간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0만 8천 건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 주 이상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계속 청구 건수도 177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만 8천 건 감소했습니다. 신규 청구 건수는 지난 7월 중순 18만 건대까지 떨어지며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소폭 반등했지만 역사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해고는 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지만 급격히 무너지지는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방향을 좌우지라는 가운데 이 같은 고용지표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인공지능 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지금까지 HBM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적이 없었고 이번이 최초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공장에 약 40억 달러를 투자하며 미국 정부도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과 대출로 약 9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공장은 오는 2028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이듬해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연간 수십만 장 규모의 HBM을 생산할 계획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 공장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장 부지는 퍼듀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으며 SK하이닉스는 퍼듀대와 차세대 HBM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직접 고용 약 1,000명의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7,0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산 제품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백악관이 어제 소셜미디어 X 공식 계정에 흰머리 독수리가 캐나다 기러기에 목을 짓누르는 사진을 올리며 대캐나다 무역전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압도했다는 취지의 문구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의 원본 영상에서는 기러기가 20분에 걸친 대결 끝에 독수리를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사실이 댓글을 통해 잇따라 밝혀지며 역풍을 맞았습니다. 원작자에게 저작권 허락을 구했는지도 불분명해 무단 게재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백악관이 캐나다를 상대로 한 무역 전쟁 속에 마치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인 독수리가 캐나다 상징인 기러기를 제압하는 듯한 사진을 게시했다가 오히려 망신을 사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사진 속 기러기가 독수리를 쫓아내고 생존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뒷얘기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26일 소셜미디어 X 공식 계정에 자연 다큐 속 한 장면을 포착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흰머리 수리의 한 마리가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큰 기러기 한 마리의 목을 움켜쥔 채 바닥으로 짓누르고 있는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상대로 한 무역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다는 취지의 문구도 남겼습니다. 이는 미국을 상징하는 국조인 흰머리 독수리가 캐나다 상징인 기러기를 제압했다고 포장하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 속에 캐나다의 심기를 긁으려는 신경전의 하나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롱밈은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곧장 역풍을 맞았습니다. 백악관이 퍼다쓴 사진이 실제 다큐 영상에서는 큰 기러기의 승리로 끝난 정반대 상황이었다는 게 댓글로 속속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댓글에 따르면 문제 사진은 2025년 2월 미 온타리오주 호수에서 촬영된 다큐 속 한 장면으로 20분에 걸친 대결 끝에 기러기가 독수리를 상대로 반격에 성공했으며 결국 독수리는 포기한 채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백악관이 당시 영상을 촬영한 원작자에게 저작권과 관련해 허락을 구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무단 게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프닝은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에서 뜻밖의 반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유신 캐나다를 상대로 50% 관세 폭탄을 꺼내들고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으나 캐나다는 이에 물러서지 않은 채 마크 카니 총리를 필두로 맞불 관세를 터뜨리며 강공에 나선 상황입니다.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변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7: 눈은 밝게,
8: 얼굴은 아름답게,
7: 불란서안경 거만과.
8: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7: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7: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487-1001번.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1: 로스앤젤레스 시가 오래된 수도관 교체 공사를 마치고 오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캐런베스 시장은 파코이마 공사 현장에서 시의원 모니카 로드리게스와 함께 이번 공사를 역사적 프로젝트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체된 구간은 푸틸 트렁크라인 3마일로 2016년에 시작해 10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90년 된 24인치짜리 낡은 파이프를 내진 설계가 적용된 54인치 파이프로 바꾼 것으로 미국에서 가장 긴 대구경 내진관 설치 기록이라고 시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이 관리하는 배관은 총 7,300마일이 넘고 이 가운데 30% 가까이가 이미 80년을 넘긴 노후관입니다. 시 당국 스스로 밝힌 연간 교체 속도는 45마일로 이 속도라면 전체 배관을 교체하는데 120년에서 225년이 걸립니다. 기념식이 열린 같은 주에 웨스트 할리우드에서는 100년 된 수도관이 터져 거리가 물에 잠기고 인근 상가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베스 시장은 기념식 자리에서 그동안 LA는 관이 고장 날 때까지 기다려왔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4마일 교체를 자축하는 동안 노후 배관 2,000마일 이상이 여전히 땅 속에서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12: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인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시내 최고급 빌딩에서 호화롭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은 현재 시내 7만 3천 명에 달하는 노숙인 문제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사우나 시설까지 갖춘 럭셔리 오피스 타워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관 관계자들은 헬기를 이용하고 운전기사가 모는 마이바흐 차량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는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그러나 거리의 노숙인 수는 줄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기관의 호화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기관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1: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노숙금지 조례 집행을 할리우드와 실버레이크 등 12곳에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제 공공장소에서의 영구적인 노숙 캠핑이 사실상 허용됩니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것은 13지구 시의원 소토 마르티네스로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룹 소속이며 오랫동안 활동가들로부터 조례 집행 중단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문제의 조례 41.18은 지정구역에서 공공통행로에 앉거나 자는 행위와 개인 물품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데 활동가들은 이를 빈곤의 범죄화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상황의 뿌리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LA시는 미국 시민자 유연맹이 제기한 연방소송에서 합의하면서 만성노숙자를 위한 영구지원주택 1250채가 완공될 때까지 매일 밤 9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시 전역의 노숙 단속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은 결국 건설됐지만 시는 단 한 번도 법원에 돌아가 조례 집행 재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LA는 매년 수억 달러의 세금을 노숙 문제 해결에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 결정으로 고속도로 아래와 육교 주변의 텐트촌은 법적으로 손댈 수 없는 구역이 됩니다. 19년 전 합의 하나가 오늘의 거리 풍경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행사에 참석해 단결과 투쟁을 촉구했습니다. 박 전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당이 하나로 뭉쳐 현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임 후 공식 당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드문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 결속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전달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내부 갈등과 개파 대립으로 몸살을 앓아온 국민의힘이 1박 2일 의원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네팔 홍수 사태 등을 고려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지만 정기 국회를 앞둔 지도부의 각오는 거침없었습니다. 현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파고들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14: 국정 곳곳에서 구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등 국민의 자산과 직결된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13: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확실하게 대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정부를 향해선 수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 민생에는 누구보다 유능하게 답하고 폭정에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13: 이 같은 강경 분위기 속에 강연자로 연단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내 화합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안보와 민생을 챙기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고 강조했습니다.
16: 우리 내부에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13: 연찬회 진행 과정에선 내부 볼멘 소리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끼리 더 단단해지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외연 확장을 주문하는 요구가 나왔고 오선 윤상현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장 대표의 당원 중심 노선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17: 국민 중심주의 정당으로 가야 돼. 당심의 좁은 항구에 있으면 안 된다. 더 넓게 민심의 바다 속에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18: 국민의힘은 향후 대여투쟁을 위한 세부 전략을 가다듬고 당 쇄신안과 화합의 메시지도 최종 결의문에 담을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9: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2: 그라나다 힐스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은 어제 일요일 오전 8시 6분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화재가 난 곳은 그라나다 힐스 노스 스윈턴 에비뉴만 1600번지 일대입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단층 단독주택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었고 대원들은 즉시 건물 안으로 진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잡은 뒤 건물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원과 사망 경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별채 형태의 부속 주거 공간도 함께 딸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라나다 힐스 주택 화재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2주일 전 새벽에 발생한 빅터빌 총격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마침내 검거됐습니다. 이날 열흘 새벽 3시 37분쯤 빅터빌 라마다 드라이브 일대에서 22살 매튜 발레 씨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빅터빌 주민이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살인수사팀은 수사를 이어간 끝에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용의자를 특정하고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붙잡힌 용의자는 벨 가든스에 거주하는 16살 남성 청소년입니다. 수사팀은 이 청소년이 발레 씨를 직접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이루어진 체포입니다.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서가 실종된 고위험 여성을 찾는데 시민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6분 현재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실종자는 나탈리아 라피즈키 씨로 61살 백인 여성입니다. 라피즈키 씨는 지난 6월 28일 일요일 저녁 7시쯤 웨스트 할리우드 산타모니카 블러바드 7700번지 일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그 이후 두 달 가까이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피즈키 씨는 키 약 173cm에 몸무게 약 76kg이며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졌습니다. 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족들이 안전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서 실종자 수사팀은 라피즈키 씨의 행방을 알고 계신 분은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락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서 실종자 수사팀입니다. 두 달 가까이 소식이 끊긴 만큼 목격정보 한 건이 수색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2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야마바 리조트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2: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라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9: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0: 이란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여론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이와 관련된 계정들을 대거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작의 핵심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짜 인물들이 실제 미국인처럼 행동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퍼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계정들은 이민 문제와 중동 정책 등 미국 사회의 민감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메타는 해당 계정들이 이란 정부와 연계된 조직의 지시를 받아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짜 계정의 글과 사진이 실제

0: 이번 발사에는 국가 안보와 재난 대응에 활용될 초소형 위성 15기가 실리며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민간 기업 참여 인원 도사차 발사보다 10명 늘어난 42명으로 확대돼 발사 통제와 데이터 분석에 직접 참여합니다. 기상 등 돌발 변수에 대비한 예비 발사 기간은 10월 8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임늘솔 기자입니다.
2: 환한 불빛을 내뿜으며 힘차게 솟아오르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지난해 4차 발사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항공청은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발사체와 위성, 발사장 준비 상태,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누리호 5차 발사일을 오는 10월 7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시각은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1시 23분 사이로 정하고 발사 당일 최종 확정합니다. 기상 등 돌발 변수에 대비한 발사 예비 기간은 10월 8일부터 14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5차 발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위성입니다. 국가 안보와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될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모두 15기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군집위성의 안전한 분리를 위해 저충격 분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위성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5기를 약 40초 간격으로 나눠 방향을 조정해 투입합니다. 또 민간 기업의 발사 운용 참여 인원을 4차 발사보다 약 10명 늘려 42명으로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상용 발사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3: 민간 기업은 4차 발사와 마찬가지로 누리호 제작을 총괄하고 발사 운용에도 참여합니다. 4차 발사에서는 발사 운용 과정을 경험하고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5차 발사에서는 발사 통제와 발사 데이터 분석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2: 누리호 단간 조립과 화약류 장착 등 발사체 총조립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정부와 군경 지자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발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종합훈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0: 마약을 투여해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김소영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사량에 달하는 마약을 투여한 행위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영은 지인 남성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해 최고형에 해당하는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에서 약물의 위험성을 검색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소영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를 통해 약물이 사망 위험성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을 학습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할까 걱정돼 약물을 건넸다는 주장 역시 아무런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김소영이 재산적 탐욕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남성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과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반성하지 않고 유족이 극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낮은 지능과 유년 시절 학대 경험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단에 대해 피해자 측은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5: 김소영은 마지막까지도 본인의 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다는 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1: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고 김소영은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만큼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6: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제 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0: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8: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7: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화이트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성도 3부 시작하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을 계기로 출범한 K축구혁신이 박지성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축구계의 쇄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축구연맹에서 제3자 개입 여부를 살피겠다는 이유로 혁신이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축구혁신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박동희 더 게이트 대표 모시고 자세한 사항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자, 축구혁신위 또 피파 문제는 조금 뒤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먼저 뭐 언론에서는 뭐 진흙탕 싸움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강원FC 김병지 대표가 최근 그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박문성 위원 그리고 우리 박동희 대표를 고소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박문성 위원은 다음에 저희가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여쭤보고요. 오늘은 직접 이제 박동희 대표가 나오셨으니까 박동희 대표가 지적한 게 결국은 강원FC 김병지 대표가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때 능력 없는 선수를 좀 비싸게 주고 또 수수료도 비싸게 주고 데려온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몇 경기 안 뛰고 보낸 거 아니냐. 이거는 강원FC의 손해를 입힌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을 하신 것 같아요.
4: 만약에 그 정도였지만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을 텐데
3: 그거 됐습니까?
4: 예. 그 외국인 선수를 데려온 사람이 강원FC 김병지 대표의 처남만 일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3: 그 에이전트가 처남이란 뜻이에요?
4: 그렇죠. 그 에이전트 또 무자격 에이전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해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거는 김병재 대표이사의 큰아들이 또 무자격 에이전트로 활약을 하면서 강원FC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강원FC에 선수를 입단시켰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 김병재 대표사도 언론이 아들과 처남을 의혹의 중심을 삼았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취재를 할 때 반론권을 청구를 하시거나 답변하셨으면 좋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김병지 대표님께 선택하셔야 될 건 그 소송이 그 형사고발이 아니라 민사소송이었어요. 정말 잘못된 건 바로잡으려면 내일이라도 바로 저를 형사고소하자.
3: 형사고소로.
4: 네. 예. 근데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없는 이유는 언론이 넘지 말아야 될 금도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형사고소라는 거거든요. 저는 김명지 대표님께 저를 형사고소해 주시면 아주 충실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볼 생각입니다.
3: 그럼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4: 그럼요. 누구라도 저 진짜 형사고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원FC가 뭐 이 문제만 있는 게 지금 아닙니다. 네. 그 홈 경기 개최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다. 강원FC가 내년 홈 경기에 강릉 단독 개최를 발표했는데 강원도는 안 된다. 춘천도 해야 된다.
4: 그럼요.
3: 뭐 이런 것 같아요.
4: 네. 강원FC가 강원도 소재 지자체 프로축구단이잖아요.
3: 예?
4: 때문에 춘천도 강원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전에 김진태 도지사 했을 때 김병지 대표가 굉장히 춘천 무시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춘천시장에 갔을 때 비표도 뺏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춘천에서 그래도 자존심을 숙이고 이번에 올해 홈경기 개최를 하겠다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춘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걸다 보니까 춘천이 좀 머뭇거리는 사이에 강릉에서만 경기를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명확한 건 뭐냐면 만약에 프로야구처럼 기업이 운영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3: 예.
4: 하지만 강원FC는 도민의 세금 120억 원이 투여되는
3: 도민구단.
4: 네, 도민구단입니다. 네. 이거는 김명지 대표의 사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전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강원FC의 구단주는 우상호 도지사입니다.
3: 예.
4: 그런데 지금 넉넉히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도지사가 해야 될 행동도 아니고 도지사의 태도도 아닙니다. 이 모든 강원FC 지금 춘천으로 같이 공동 개최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했거든요.
3: 예.
4: 그러면 안 되죠 도지사가. 네. 왜 해야 되는지
3: 적극적으로 나서라.
4: 감사를 해야죠.
3: 행정에.
4: 네.
3: 근데 지금 제가 얼핏 들어도 네. 강원도민 구단이니까 네. 강원도가 강릉만 있는 것도 아니고
4: 네, 네.
3: 그 모든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4: 그렇죠.
3: 열 경기를 하면 다섯 경기 강릉 뭐 다섯 경기 춘천 할 수도 있고 뭐 경기장이 또 있으면 뭐 원주에도 해도 되고 뭐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4: 아 그렇죠. 그 악도 말씀드린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3: 프로야구도 기업이 있긴 합니다만
4: 그래도 제2구장을 써요.
3: 네. 뭐 네. 롯데가 네. 울산에서도 하기도 네. 하고 하잖아요.
4: 네. 그러다 특히나 K리그는 사람들이 더 많이 봐야지만 더 흥행을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여러 구장에서 하면 그만큼 도민에게 충분하게 관람권을 제공할 수 있는 건데 강원FC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 모르겠습니다.
4: 그게 바로 김진태 전지사의 잔재입니다. 네. 그 이 설명은 제가 취재한 내용이라서 예. 다음에 불러오시면 충분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예. 어쨌든 아 그러면은 그 김진태 전 도지사하고 김병지 대표가 그럼 약간 좀 가까운 관계겠네요?
4: 그렇죠. 그 비근한 예로 지난해 11월 4일 날 예. 김진태 도지사가 강원도민과 뭐 도의회 관계자를 데리고 200명을 데리고 히로시마로 떠났습니다.
3: 예.
4: 그때 강원FC가 AFC 경기가 있어서 갔는데 도민 200명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거기에 뭐 지역 언론 관계자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 불과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데려간 거예요. 그것도 다 도에서 내는 보조금으로 데려왔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오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강원FC에게 예산을 더 증액해주겠다고 실제로 증액을 해줬어요. 네, 그 강원FC는 뭐 저희가 후속 보도를 하겠습니다만 특정 정치인의 선거 도구였습니다.
3: 네. 그런 문제가 있네요.
4: 그럼요. 그 문제를 예. 제가 우상호 지사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3: 오늘 우상호 현 지사 비판이 많은데 다음에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4: 딱 한마디만 이거 우상호 지사뿐만 아니라
3: 물어보겠습니다. 네.
4: 제가 프로축구 연맹에 대해서 K리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답답한 건 뭐냐면 여야 상관없이 새로운 지자체장이 됐잖아요. 예. 이 자기네 이 시민 혈세를 빨아먹는 시민 축구단을 어떻게 재조정할 생각 안 하고 지금 자기 선거 운동을 도와줬던 사람을 다시 구단 대표 이사로 앉히려고 하거든요. 저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지자체장이 이 사람 앉혀도 문제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나 답답하죠. 네.
3: 그런 거 보면 뭐 논란도 있고 했습니다만 뭐 홍준표 대구 FC 구단주, 이재명 성남 FC 구단주 축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기업들로부터 광고도 유치하고 그리고 자주 이제 경기장 방문하고 그러니까 성적도 올라가더라고요.
4: 근데 지금 그때 성남 FC 건으로 들쑤시키니까 못해요.
3: 아 이제 겁이 나서
4: 해요. 겁이 나서 못해요.
3: 아니 그거 네. 기업의 광고를 유치해야 도민이나 시민의 세금이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4: 그렇죠. 근데 그걸 문제 삼으니까 이제 전혀 못하고 구단이 더 뻔뻔해졌죠. 아 시민의 세금을 더 달라고 하죠. 추가로 달는데 파주 FC 같은 경우는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했는데 파주 시가 현명하게 니네들이 자구책을 먼저 얘기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걸 고민해 보겠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3: 근데 지금 파주 얘기 나오시니까
4: 네.
3: 김포 FC 횡령 사건이 또 있어요.
4: 네네.
3: 지금 프로축구 K2죠. K리그 2에 김포 FC 직원이 83억 원대의 공금 횡령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4: 김포 FC의 한해 예산이 120억입니다. 네. 거의 다 헤쳐먹었다고 봐야겠죠.
3: 그렇겠네요.
4: 네.
3: 예.
4: 제가 이렇게 좀 강한 어투를 쓰는 이유는요. 예. 이렇게 3년 동안 이 직원이 횡령한 동안 구단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몰랐다는
3: 몰랐다.
4: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네. 김포 FC는 당연히 시의회로부터 예산의 견제를 받습니다.
3: 그 검사도 받고 하겠죠.
4: 네.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이제 6월 초중순에 김포시에서 이 횡령범을 수사 의뢰했거든요. 그런데
3: 예.
4: 아주 재미난 건 이 횡령범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3: 모르겠습니다.
4: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이사까지 갔어요.
3: 그래요?
4: 도주의 위험이 있잖아요.
3: 그럼요.
4: 그런데 횡령범은 83을 횡령하고도 이렇게 이사도 가고 돌아다니는데 김포시에서는 멀쩡히 바라만 보고 있어요.
3: 지금 뭐 고소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4: 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얘기했냐면 도주의 위험이 있으니 경찰을 왜 수사를 안 하냐 했더니 경찰도 어려움이 있겠죠. 아니 두 달이 지났잖아요. 경찰이 어려움이 있는 걸 왜 김포시가 이해해줘야 됩니까?
3: 문제가 있네요. 그럼 혹시 이게 워낙 네. 요즘에 각 지자체마다 네. 뭐 자기 티적 세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이런 스포츠 팀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것도 돈을 많이 써서. 근데 방금 기자님 말씀처럼 만들어 놓고 감사나 견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
4: 왜 그러냐면요. 강원FC 같은 경우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도민구단이잖아요. 네. 심지어 강원도에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세우기만 하고 견제가 없는 그들만의 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그 한 해 예산 100억 원 이상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지자체 프로축구단은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예, 예, 네, 그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나라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비상식이고 생각지도 예.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예. 대한민국은 최근에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 이 난리에도 불구하고 여러 예? 지자체한테 시민구단 하나 만드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는 축구인들은 정말 한 해 생각밖에 없어요.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대통령이 축구 개혁을 얘기했지만 아유, 그래봤자 6개월 지나서 제재로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예. 네.
3: 뭐 프로야구도 뭐 처음에는 그 모 기업의 지원만으로 꾸려갔는데 예. 최근에는 입장 수익이라든가 그럼요. 중계권료 또 광고판 수익 또 프로야구 관중이 벌써 오늘 천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뭐 지난해보다 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뭐 요즘은 수입도 괜찮아지고 또 지자체와 협의해서 구장을 뭐 오랫동안 임대를 계약을 맺고 이렇게 네네. 하는데 아직 지금 프로축구는 이제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자체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오르냐 뭐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 기자님 원래 또 야구 전문이시니까. 네네. 울산에 울산 웨일즈라고 네. 창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프로야구가 1군이 10개 팀으로 돌아가고 네네. 우리는 뭐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기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1군 밑에 2군 같은 또 회사 소속이잖아요, 다 이렇게.
4: 네, 그렇죠.
3: 승강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4: 그럼요,
3: 지금?
4: 그럼요.
3: 근데 울산 웨일즈 시민구단 만들었어. 그럼 1군으로 절대 못 올라가거든요. 계속 시민구단 있어야 되잖아요.
4: 그렇죠.
3: 그래서 이걸 왜 만들었느냐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김상욱 울산시장이 해체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요.
4: 제가 축구협회 청문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스포츠인이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스포츠인들의 생각이 뭐냐 불이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아요.
3: 예, 예.
4: 그래서 야구에서 축구는 저렇게 시민 세금을
3: 하는데
4: 꽃감빼시 빼먹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런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전 세계 어느 프로라고에서도 이런 시민 야구단은 없어요. 에. 그리고 그 시민 야구단이 조직된 게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에? 역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서 이게 생겨났는데 단 두 달 사이에 프로 야구단이 생겨난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는 승강제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2군에 있어야 되는데요. 예, 예. 이 울산 웨일즈의 주된 목표는 1군에 있는 팀에게 선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왜 울산 시민이 60억의 세금을 내는데 그 돈이 왜 KBO 10개 구단 자기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 10개 구단에 선수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까?
3: 그렇네요.
4: 그 KBO가 지금 말씀하셨죠. 천만 명이 넘었잖아요. 예? KBO나 구단은 돈 많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내서 만들어야 되죠. 되는 거예요. 네. 시민 세금을 빼먹는 건 저도 야구를 밥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부끄러워야 됩니다. 네.
3: 그러니까 뭐 울산 웨일즈를 만들어서 여기에 관중들이 돈 내고 보러 오지도 않을 테고
4: 네.
3: 뭐 각 방송사가 중계권료를 지급하지도 않을 테고
4: 그렇죠.
3: 광고 수입도 없을 테고 네. 이건 뭐 흑자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왜 시민 세금을 이렇게 하느냐 뭐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4: 네.
3: 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4: 네.
3: 예. 자 우리가 오늘 K축구 혁신이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뭐 시간만 지나면 다 위험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4: 지금 K혁신위가 출범한 지 두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3: 예.
4: 회의가 7번 열렸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선거인단이 기존 192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 회의에서는 유소년 축구계의 이런저런 사정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말할까요?
3: 네, 말씀하세요. 예.
4: 저는 K 그 축구 혁신위는 문체부가 만든 문체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준 괴물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두 달이 지났잖아요. 선거인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요, 선관위 관계자가 와야 되고요.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교육부 관계자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축구가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기재부 관계자가 와야 됩니다. 실효성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세계 축구위원회가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는데 처음에 조직을 할 때 문체부 최영 장관이 공동위원장이 되겠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발표가 했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피파로부터 꼬투리 잡힐 짓을 한 겁니다. 정피파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늘 해왔거든요. 예, 예. 그리고 피파에게 이런 정보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한민국 축구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쿠팡 효과라는 게 있어요.
3: 예.
4: 쿠팡이 뭐 믿고 저렇게 나오는 겁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정부잖아요. 똑같아요. 예전에 이 축구계 기득권 세력들이 믿는 거는 국내 축구계가 아니라요. 피파예요. 피파가 딴지 걸 뻔히 알았으면 문체부 장관을 거의 얼씬 더 거리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사흘 있다가 스르르 그냥 위원으로 물러났는데 지금 피파 눈에는 K축구혁신은 그냥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권고 기관입니다.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축구계가 산적한 정말 과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과제들을 비춰볼 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서로들 바쁘니까 비대면 회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0년 넘게 스포츠 전문기자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위원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은 사상 초입니다.
3: 예.
4: 네.
3: 근데 지금 말씀처럼 피파가 관여를 해서 제3자의 개입이다. 정치적으로 이거 스포츠에 관여하는 거다. 제동을 거는 거잖아요.
4: 그렇죠.
3: 그러면은 지금 문체부가 하려는 것들, 혁신위가 하려는 것들, 어떤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겁니까? 만일 피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4: 피파 정관에 보면 회원협회가 제3자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피파가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는 사안이 가벼우면 경고성 서한에 보내고요.
3: 예.
4: 그래도 안 되면 자격정지랍니다. 그럼 자격정지하면 월드컵 예선 못 나가고
3: 못 나간다.
4: 대표팀 A매치 못하고 K리그 구단들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못 나갔는데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유럽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자기네 축구협회를 혁신했지만 이런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움츠리지 말고 저는 그래서 K축구혁신위원회가 정부랑 동떨어져 민간위원회 만나서 각 분과가 있어야 되고 특히 K리그는 정말 암덩어리거든요.
3: 예.
4: 여기에 대한 혁신도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K혁신위원회 두 달 지나가도록 선거인단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3: 예.
4: 근데 끝이 안 나옵니다.
3: 그런데 네. 뭐 아까 이 축구협회 기득권 말씀하셨는데 네. 뭐 기득권이라면 누가 말해도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겠죠. 그런데 사퇴를 했잖아요.
4: 네.
3: 다시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남아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혁신을 방해하는 거예요?
4: 지금 축구협회 계신 분들 정몽규 회장 빼고 다 남아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정몽규 회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신 분들 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남아있잖아요. 네. 개혁은 뿌리까지 뽑지 않는 이상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냥 공연불에 지날 뿐이라는 걸 저는 20년 이상의 스포츠 전문기자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네.
3: 현대가의 도움 없이는 뭐 국가대표나 이렇게 프로축구나 지원이 없어서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뭐 낭설입니까? 사실입니까?
4: 그 소리는 드라큘라가 피보다 생수를 좋아한다는 말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그런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 거죠.
3: 예.
4: 네.
3: 실질적으로 뭐 정봉규 씨가 자기 사재를 턴다든가 이런 건 잘 없습니다.
4: 뭐 없잖아요. 회사에서 하는 거죠. 네.
3: 그래요. 어쨌든 현대가에서 지금까지 뭐 프로축구 또 국가대표 쭉 이렇게 거의 뭐 장기 집권을 했었으니까
4: 많은 노력도 해주셨을 테지만 네 부작용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몽규 회장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잘 갈 수 있도록 베테랑으로서 조언을 많이 해주면 해줬지 그냥 그런 쪽으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3: 이 중요한 거는 협회장을 어떻게 뽑느냐.
4: 네.
3: 지금 제도면은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뽑을 거 아니에요.
4: 저는 선거인단 2만 명 늘어도 과연 바뀔까요? 네, 과연 바뀔까요? 네. 만약에 그 더 많은 그 당근을 주는 사람한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전에 선거인단을 넓히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축구계에서는 출마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출마자가 나올지. 그런데 축구인들 가운데 내가 출마했다는 사람 없잖아요. 네. 출마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죠.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네. 하자 있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시스템이 마련돼야 됩니다. 네.
3: 그다음에 뭐 이것도 곧 있으면 임시감독입니다만 네. 선임될 텐데 감독 선임 시스템. 지금 네. 이 논란이 온 거의 시발점은 감독 선임 문제였잖아요, 사실은.
4: 제가 다 훑어봤거든요. 네. 규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예, 그런 거예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그렇게 규정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에 커다란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포츠의 특징이에요.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그 제도를 악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악랄함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찰에서 뭐 감독 선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많은 걸 들여다 볼 거는 예, 같은데 예. 저는 감독 선임도 선임이지만 너무나 축구계 산적한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했지만 왜 제가 지자체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냐면요. 너무나 많은 범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축구협회에 있던 임직원들이요. 그냥 소리소리 없이 사라지면 다 프로축구단에 가 있어요. 네, 그걸 막아야 됩니다. 네.
3: 그러면은 뭐 대한축구협회든 프로축구협회든 비주류를 한번 찍히면 그 사람은
4: 그럼요.
3: 다시 가운데로 오긴 힘들겠네요.
4: 힘들죠.
3: 중요 자리도
4: 힘들죠.
3: 못 맡고.
4: 지금 박문성 해설위원만 봐도 박문성 해설위원이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축구계에서 유일하게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공적인 영역의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강원 FC도. 네, 공적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김병지 대표이사는 확인되지 않는 박문성 위원의 사생활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3: 예, 예.
4: 프로야구였으면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고소가 지나면 긴급 체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강원 FC 김병재 대표이사는 공공기관의 수장이에요. 공공기관의 수장이 이렇게 축한 축구 관계자를 협박을 하는데 도대체 강원 도지사들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3: 그런데 네. 또 반대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네. 그 비선출 아니냐?
4: 네.
3: 뭘 한다고 얘기하냐?
4: 지금 박문성 의원이나 저나 축구에 대한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원 FC 대표이사 김병재에 대해서 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되는데
3: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4: 저도 야구 해설할 때 많이 들었죠.
3: 네,
4: 그렇기
3: 예,
4: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한계도 명확히 네, 얘기를 하죠.
3: 예,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유소년 육성 문제인데 그 누구나 다 압니다. 이제는 일본한테 안 된다는 거를.
4: 네.
3: 그런데 우리가 축구로서 일본에 진다는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4: 그렇죠.
3: 일이었거든요. 뭐 야구는 그렇다 쳐도 야구는 좀 우리가 떨어진다고 쳐도 축구는 무조건 이겼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 한일 친선조도 하지 않아요. 아마 지는 게 두려워서 뭐 팬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이 어린 선수들 육성에서 시작되지 않겠느냐.
4: 제가 축구협회 청문회 갔을 때 그 김석기 의원께서 일본을 배워야 됐는데 뭐 좋은 말이죠. 정말 일본한테 배울 거는 그 진짜 88년도나 했던 정신력 타령이 아니라
3: 예, 예.
4: 정말 일본은 제가 취재할 때 느끼는 게 많은 운동장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여러 아이들이 뛰다가 오타니도 나오고 그리고 유명한 축구 선수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재능을 발견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도 엘리트 스포츠 타령만 하잖아요. 네. 태능 선수촌만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이 시민 구단에 들어갈 돈 가운데 상당액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제2의 손흥민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나올 겁니다. 네.
3: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아시안컵을 준비하나요?
4: 네네.
3: 임시 감독은 왜 빨리 결정 안 나는 겁니까?
4: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축구인이 아니에요.
3: 아니, 취재를 해보면 들리는 게 있어요. 제가 뭐 보도를 보니까는
4: 네.
3: 면접도 다 받고
4: 네.
3: 거의 뭐 외국인 감독으로
4: 네.
3: 아마 결정이 날 것 같다라는 기사를 꽤 오래전에 본 것 같은데 아직도 얘기가 안 들려요.
4: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
3: 예. 네. 뭐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4: 네네.
3: 자, 아까 우리가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이야기했는데 또 김병지 대표 측의 이야기가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4: 그럼요, 그럼요.
3: 예, 김병지 대표이사의 반론이 있으면은 시간에서 따로 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뭐 비단 축구계에만의 문제겠느냐, 이런 주류 비주류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시스템 어디에나 있잖아 사실은.
4: 그럼요. 예,
3: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그 스포츠계의 혁신, 아까 뭐 규정도 있고 제도도 다 있다, 사람이 안 지킨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예를 들어 뭐 감사를 뭐 외부 감사를 좀 많이 뽑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네, 대한민국 스포츠가 바로 잡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체육인들의 양심뿐만 아니라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축구협회에 필요한 것은 회계감사, 행정감사, 사무감사, 문체부의 고강도 감사인데 예? 문체부에 차관했거나 실장했던 사람들이 다 대한축구협회의 부회장으로 와서 몇 억씩 받아먹었거든요. 과연 이런 시스템에서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제대로 보겠느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의심하는 게 K축구혁신의 이 어설픈 출범도 문체부의 의도된 작품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3: 뭐 정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요?
4: 그 피파로부터 공격 한번 당해봐라 해서 일부러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런 생각을 못하거든요.
3: 알겠습니다.
4: 네, 제가 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3: 아닙니다. 네, 충분히
4: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3: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동희 더 게이트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고맙습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YTN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6: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빙하 홍수로 지금까지 390여 명이 숨지고 1,400명 넘는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7: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 중이던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다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불어난 강물에 다리는 물론 주변 건물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범람한 강물과 흙더미가 피할 틈도 없이 여러 마을을 덮치면서 네팔은 물론 티베트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와 수력 발전 시설까지 모두 파손됐습니다.
9: 콜라 둘루 아에르제야 수업 제디 보나르 거의 많지 맛보가이라 되고 거의 많지 가나 가이라 되고 거의 어디자니 대한마트 어디자나 머리 원인 그리고 애긴 얼리서만 잔가리 마고 저희.
8: 힌두교 성지인 카일라스 산으로 순례를 떠났던 인도인들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들도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구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로와 통신 전력이 모두 끊긴 데다 진흙더미가 2m 가까이 쌓이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계곡 상류에는 여전히 많은 물과 흙더미가 잔해에 막혀 있어 2차 붕괴 위험도 작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에 사흘간 비까지 예보되면서 추가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6: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헬기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이송됐습니다.
7: 우리 직원이 사용하던 건물은 물살에 유실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종된 이들이 여기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안전한 지역으로 모두 이송됐습니다. 네팔 군 헬기를 이용해 4차례에 걸쳐 모두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나온 겁니다. 나머지 한 명은 현장 소장으로 현지인 직원들 구조가 마무리될 때까지 남아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10명은 홍수 당시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있던 외국인 숙소에 머물다가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 부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0: 외교부는 안전지역에 도착한 이들 모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안정을 취한 뒤에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과 달리 실종된 한국인 9명은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있던 한국인 숙소와 사무실 쪽에 머물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살이 한꺼번에 저지대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머물던 숙소는 당시 거센 물살에 휩쓸려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9명이 모두 여기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현장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지만 네팔 당국에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6: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네팔에 도착한 정부 신속대응팀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7: 세계 각국의 구조인력도 속속 네팔에 도착하고 있지만 피해 지역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팔 현지에 도착한 YTN 취재팀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정부 신속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이곳 네팔 시간은 새벽 1시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비도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한 정부 신속대응팀은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쯤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주 네팔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입국 수속을 도왔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같은 항공편을 타고 네팔에 들어왔습니다. 외교부와 경찰, 소방인력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은 홍콩을 경유해 카트만두로 오는 동안 비장한 표정으로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대홍수가 휩쓴 현지 상황이 어떤지 일단 파악한 뒤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워낙 홍수 피해 규모가 큰 데다 교통과 통신 사정도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속대응팀은 카트만두에 짐을 푼 뒤에 날이 밝는 대로 네팔 정부와 접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장 피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도로와 다리가 끊겨 육로 이동이 힘든 상황이어서 네팔 정부의 헬기 지원이 있어야 신속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예, 아직 한국인 실종자 소식은 전해진 게 없습니까?
12: 네,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구조됐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한국인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피해 지역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한국인 구조자 9명은 오늘 카트만두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홍수 당시에 고지대에 머물고 있다 화를 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 네, 빙하 홍수가 났던 지역에서는 2차 홍수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라수와 지역은 이곳 카트만두에서 120km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피해 지역에서 2차 홍수 우려가 나오면서 구조작업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홍수로 거대한 자연댐 호수가 형성됐는데 사흘 안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겁니다. 이미 도로와 다리가 끊어져 접근이 힘든 데다 추가 홍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피해 지역 접근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신속대응팀의 활동도 현지 교통 상황과 2차 홍수 가능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6: 네팔 현지 사고 상황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7: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됐던 수석 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방위복 차림으로 외교부 상황실을 찾은 이 대통령은 주 네팔 대사대리와 화상연결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4: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13: 이 대통령은 도로와 교량이 유실돼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네팔 당국의 수색, 구조 자원 투입을 이끌어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애타게 소식을 기다릴 가족들을 세심히 지원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을 챙기는 가족 담당 전담관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전담 공보 담당자도 지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네팔 정부와 국민의 위로를 전하며 필요한 인도적 지원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15: 우리 재외국민 9분이 현재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환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3: 외교부 상황실을 찾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이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과 고립자 구조 상황을 계속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6: 빙하 홍수에 연락이 끊긴 가족의 생사를 알려는 사람들로 네팔의 병원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7: 생존자들은 생활 터전으로 돌아왔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진흙을 덮어쓴 채 중장비에 실려왔습니다. 겁먹은 표정의 할머니를 구조대원이 안아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17: 우리 부디 알루 밤에 저다 바다 바다 자반 간다 바지 저 라지가니 엘리베이터 가라 아무도 잠을 못 자요.
16: 옥상과 지붕만 겨우 남기고 마을이 진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길이 끊기는 바람에 구하러 갈 수도 도움을 청하러 갈 수도 없습니다.
18: 이들 앞이 कितने लोग अंदर फंसे हुए हैं कितने लोग दबे हुए कुछ भी पता नहीं चल रहा है.
16: 병원 앞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눈빛으로 환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실종된 가족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은 빙하 홍수가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반쯤 잠겨버린 마을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 진흙 속을 뚫고 가서 쓸만한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옮깁니다. 갑자기 수위가 올라간다는 소리를 듣고선 겁을 먹고 피할 곳을 찾아 뛰어갑니다. 네팔 빙하 홍수는 주택 2만 채와 다리 수십 개를 무너뜨렸고 1,000명이 훨씬 넘는 실종자를 남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6: SNS에는 긴박했던 네팔 티베트 산사태 대피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7: 육중한 토성류와 파도에 건물도 종잇장처럼 찢겨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거대한 흙파도가 계곡 너머에서 다가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립니다.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폭풍은 계곡을 꼭꼭 씹어삼키듯 뒤쫓습니다.
20: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마르.
19: 간신히 몸을 피한 가운데 뿌연 흙먼지가 안개처럼 꼈습니다. 급류의 속도는 차량을 타도 안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 멀리 파도가 물길을 따라 덮쳐오자 비명이 차를 가득 채우고 급히 속도를 냅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엔 산사태의 위력도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계곡을 따라오던 검은 흙더미가 마을로 향하는 순간 건물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홍수로 인한 급류도 위력은 매한가지입니다. 오토바이와 트럭, 버스는 순식간에 휩쓸리고 건물도 마치 종잇장처럼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야에 들어온 지 단 수초 만에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대한 파도가 담긴 영상들은 피해가 이토록 커진 이유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긴박한 현장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지만 과거 인도의 댐 파괴 영상이나 타국 홍수 영상이 네팔 현장으로 둔갑해 유포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6: 네팔과 중국 국경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돌발 홍수는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재난입니다.
7: 기온 상승으로 히말라야의 만년설과 지반이 녹아내리면서 세계의 지붕 전체가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권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0: 기존의 홍수는 며칠간 쏟아지는 폭우가 주요 원인이지만 이번 네팔 참사 직전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급류 수백만 톤이 쏟아진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산 정상부 거대한 암석과 얼음 덩어리가 통째로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히말라야 지역이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산의 바위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하던 얼음이 사라지자 산비탈 지반이 걷잡을 수 없이 약해졌고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극단적인 환경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에 빙하가 전례 없는 속도로 녹아내리면서 곳곳에 형성된 수많은 거대 빙하 호들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약해진 지반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나 눈 사태가 빙하호로 추락할 경우 거대한 충격파로 호수 둑이 무너지면서 파괴적인 토성류가 발생합니다. 강우량에만 의존하던 기존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이번 참사에서 전혀 작동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런 기후재난의 특성 때문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과 기온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런 고산지대의 연쇄 붕괴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1: Yeah, so under 1.5 degree warming, our simulations show that we can keep 100,000 glaciers at the end of the century. While if we would go to a 4 degree warming world, then we will only keep 18,000 glaciers.
0: 이번 재난을 특이한 단일 사건이 아니라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 전체의 구조적 안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전조 증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슈퍼컴퓨터를 동원한 기여도 연구를 통해 인위적인 온난화가 이번 사태의 발생 확률을 얼마나 높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낼 예정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굳건했던 아시아의 거대한 급수탑이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근본적인 지형 붕괴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고산지대와 하류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구 동토층 해빙과 지반 움직임까지 미리 감지하는 새로운 기후재난 감시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6: 대홍수로 참사가 난 네팔 라수아 지역은 흐리고 바람이 부는 날씨입니다. 네팔 지역은 현재 우기인데 라수아 지역에는 주말까지 소낙성 비가 곳곳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질 경우 추가 홍수 위험 가능성도 있습니다.

0: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시신을 감정한 국과수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신 발견이 너무 늦은 탓에 핵심 증거는 찾기 어려워져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이 부검 결과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시신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추정할 만한 특이한 골절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목 아래에 얇은 목불뼈가 부러져 있었지만 시신 부패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 씨의 사인으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발표에도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거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한 탓에 외상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과수 역시 시신 부패로 인해 외상이나 질식 등은 논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2: 초기에 빨리 시신을 수습을 했으면 과학적 검증이 가능했을 텐데 벌써 그 104일 이상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미세 증거들이 지금 소실된 거죠.
1: 무서움을 많이 탔다는 장 씨가 한밤중 가로등도 없는 길을 걸어 야자수 농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도 의구심이 남습니다. 시신이 실종 석 달이나 지나 발견된 탓에 장 씨의 동선을 파악할 CCTV 등 다른 증거도 사라졌습니다. 한계가 뚜렷한 부검 결과만으로는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입니다.
3: 3개월 지나서 현장이 확인이 되고 야외다 보니까 그러한 의문들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요.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1: 제주경찰청은 이런 의혹에 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모 경장의 허위 종결 사태로 수사 골든타임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사건을 계기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뒤늦게 CCTV 보존 기간을 60일까지 늘리는 등 안전망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4: 지난 5월 실종됐다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 담당 경찰관은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이 됐다며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달뒤 가족의 재신고 이후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 당시 주변 CCTV 영상들은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된 뒤였습니다. 여기에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4,540건으로 10년째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인들은 치안 불안이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합니다.
5: 치안 이런 쪽에도 정부에서 좀 노력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좀 해야 이 소상공인도 살수 있고 도민도 살고 관광객도 살고.
4: 제주도는 실종 위기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고 범죄 취약 지역 CCTV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 실종 등에 대비해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저장 장치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6: 도민과 방문객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제주를 향한 신뢰를 지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4: 실종 사건에서 드러난 허점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빈소를 제주 경찰청장이 조문하고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경찰 내부에는 실종 사건 처리 지침도 있었지만 실제 실종팀 안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7: 첫 실종 신고가 이루어진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숨진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장모 씨. 제주경찰청장이 장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8: 고인이 환자에 올라온 점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유족들에게 통보해 드릴 겁니다.
7: 공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이자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 만입니다. 제주청장은 부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지난달 11일에서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의 재신고가 이루어진 지도 한 달 가까이 지나서였습니다. 또 부경장이 삭제했던 사건이 이력 관리 시스템엔 남아 있었지만 재신고 당시 경찰은 이조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해제 처리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지침엔 사건 종결 시 실종자와 대면한 결과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상세히 기재한 뒤 과장이나 팀장의 결재를 받아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셀프 해제가 가능해 지침은 유명무실했습니다.
9: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가 있습니다.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해제를 이제 시스템상 입력을 할 수가 있고.
7: 제주청장은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석상에서 세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철저히 수사해 결과를 숨김 없이 공개하는 한편 2중, 3중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올리며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비유를 들며 경제 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두 달 연속 이례적인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높은 경제 성장세와 물가 상승률을 꼽았습니다. 수출과 투자 호조, 소비 회복세 확대 등의

0: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고 환율 안정 측면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적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 물론 이제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예년 저희가 이제 좀 익숙한 그런 환율에 비해서는 지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0: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조건부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서 전체 점 21개 가운데 10개가 3.25%에 찍혔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인 내년 2월까지 한 차례 정도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건데 신 총재도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리는 그 정도니까 되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완만한 그런 인상세를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0거퍼 두 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0: 다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오는 10월 22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군을 침투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군 간부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헬기가 국회 상공에 나타났고 총기를 든 군인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저지하려는 보좌진 등과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은 20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를 앞두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4: 당시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출동한 군인들이 어떻게 내라인 될 수 있겠습니까?
3: 하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의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공소 사실은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군 간부들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군을 투입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 특전 여단장은 징역 10년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관위 봉쇄 등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선욱 전 백여단 이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돌발 홍수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 시시각각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에선 실종자가 만여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2: 브이자형의 좁은 계곡을 따라 거대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순식간에 아래쪽의 주택들을 집어삼켰습니다. 홍수로 발생한 급류의 속도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 집채만한 바위까지 힘없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트리실리강의 수위는 30분 만에 최대 9m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류로 떠내려온 잔해들이 강을 뒤덮은 가운데 한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살아남은 주민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지켜봤습니다. 네팔 적십자사는 이번 홍수로 주택 2만 채가 휩쓸려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가운데 실종자가 최대 만여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 This is really devastating, and about 10,000 people must be swept away from.
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0: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1: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0: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2: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연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뉴스 특보입니다.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신현주입니다.
3: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좀
4: 간만에 뵈가지고요.
3: 네, 잘 지내셨죠?
4: 아, 네, 잘 네. 지내셨죠?
3: 근데 첫 번째 뉴스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4: 네, 일단 헤드라인부터 말씀드리면 네. 네팔 대홍수 한국인 9명 연락 두절입니다.
3: 네, 저도 어제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한국인 9분과 연락이 좀 끊겼다고요?

0: 네,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전 8시 40분쯤에요. 중국 티베트와 맞닿아 있는 네팔 중북부 라수아 지역을 대규모 돌발 홍수가 덮쳤습니다. 27일 새벽 현지 이제 당국이 발표한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는 최소 160명에 달하고요. 실종자는 484명입니다. 이중 외국인은 이제 391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홍수다 보니까 전력이랑 통신까지 끊어 곳이 많다고 해요.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아서 이제 수색대가 좀 수색을 하다 보면 피해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1: 한국인 9분은 어떤 이유로 현장에 계셨던 겁니까?
0: 네, 이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이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분들이신데요. 한국 남동발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로 당초 8명으로 알려졌다가 이제 현지에서 채용된 한 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라수아 지역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발전소 자체가 이제 지형을 보면 강을 끼고 건설이 되는 데다가 이번 홍수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과 좀 가까워요. 그래서 좀 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10명이 한때 고립이 됐지만요. 이들은 지금 안전한 장소로 이제 가서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도로와 거리가 다리가 다 끊겨서 아직 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1: 우리 정부는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0: 네, 어제 외교부는 주 네팔 한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당국과 긴밀히 이제 연락 중이라고 하고요. 정부에선 합동 신속 대응팀을 꾸렸어요. 오늘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에 나서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 연락이 끊긴 분들이 이제 가족들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겐 사전에 좀 고지를 한다거나 이제 충실히 대응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사고 지역이 카트만두에서도 차량으로 반나절이나 걸리는 좀 외진 장소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색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니까 헬기나 이런 것들도 띄우고 뭐 착륙이나 이런 게좀 어렵다고
1: 그래요?
0: 하더라고요.
1: 정확한 이런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0: 네, 당초에는 이게 지진 때문에 홍수가 일어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빙하 붕괴 때문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1: 그래요?
0: 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지질조사국이 당초 원인으로 지목했던 거는 4.4 규모의 지진이 이제 알고 보니까 빙하 붕괴 사태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제 정정해서 다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조사국은 인근 지진 관측소의 장주기 지진 데이터와 이제 위성 사진을 추가로 분석을 한 결과 엄청난 양의 얼음과 암석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쏟아져 내리면서 이제 발생한 지진 유사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진이 빙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빙하가 붕괴돼서 토성류와 함께 이제 토성류가 발생을 하면서 땅이 흔들린 거죠.
1: 그 빙하가 무너지면서 지진 같은 진동이 만들어졌고 그 토성류가 하류를 덮쳐서 참사로 이어졌다. 이런 말이네요,
0: 네,
1: 결국.
0: 그래서 이제 지진 유사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국제통합산업발전국제센터 전문가들 역시 이번 네팔 홍수가 고산지대 빙하 붕괴와 토성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폭우로 강물이 서서히 불어나는 일반적인 장마철 홍수와 다르게 무너진 돌과 흙이 이제 물과 섞여서 계곡을 따라 순식간에 밀려 내려온 대형 돌발 홍수였던 셈입니다. 네, 지금은 피해 숫자가 계속 바뀌는 초기 단계라서요. 한국인 실종자들의 위치 확인과 구조자들의 이제 구조대의 현장 접근 여부, 그리고 상류에 남아있는 빙하 상태들이 향후 피해 규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1: 제발 무사하게 귀국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0: 네.
1: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소식도 살펴볼까요?
0: 네, 두 번째는요, 국민의힘의 동상 이몽입니다.
1: 어제 장동현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0: 네.
1: 어떤 평가예요?
0: 뭐, 얘기를 들어보면 좀 원론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이게 뭐, 당원 중심주의, 그리고 참정권 수호, 민생, 이런 거를 꼽았는데, 이게 사실 계속 이야기해오던 거고, 좀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잖아요. 장 대표 뭐, 워딩을 좀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
1: 좋습니다.
0: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다시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한 시간이었다면, 남은 1년은 다음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놓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텝이 조금 꼬인 것 같기는
1: 어떤
0: 해요.
1: 부분이요?
0: 이게 일단은, 원래 기자회견이 개혁안을 내놓는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초반에 보도가 많이
1: 그렇죠.
0: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장 대표 측에선 좀 부담스럽게 여겼다고 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개혁안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안이 이렇게 딱딱딱 나와야 되고 이제는 뭘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원래는 그러기보다는 이제 지난주에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띄웠잖아요.
1: 네.
0: 이걸 통과를 시키고 나면 향후에 이걸 토대로 당을 어떻게 운영할지 뭐 이런 걸 발표하는 좀 그림 그리는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라고 이제 본인은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현역 의원 반발로 막힌 상황에서 이게 물갈이를 연상시킬 만한 센 단어를 또 내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한 중간중간에 톤을 좀 수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오늘 최고위원회의 때 그러면 그거 올려요?
0: 오늘 최고위가 열리지는
1: 안
0: 않습니다.
1: 열려요?
0: 네, 오늘 오후부터 이제 1년에 한번 하는 의원 연찬회가 열리는데 이게 일단은 뭐 형식상으로는 밀렸다라는 건데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당장의 이 추진은 쉽지 않다라는 반응이 좀 우세적입니다. 현역 의원 중에 최고위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반대를 이제 많이 했던 걸로 알려지는데 이게 왜 갑자기 지난주에는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반대로 돌아섰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말 사이에 이제 특히 TK나 이런 쪽그 당협 사정이 복잡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 의원들이 따로 이제 연락을 해서 만약에 추진을 하면 응모 자체를 하지 않겠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좀 응수를 한 걸로 보여요.
1: 협박이네요, 그럼 어느
0: 협박이죠. 만약에
1: 정도의.
0: 이게 실제로 뭐 어떻게 될지는 치킨 게임으로 치닫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응모를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장 대표에 대한
1: 그렇죠.
0: 불신임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위기감이 작용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1: 뭐 취임 1주년을 축하하는 분위기만은 아니다. 뭐
0: 아니었죠.
1: 그런 얘기도 있던데 좀 전해주세요.
0: 네, 물론 뭐장 대표나 다른 분들은 축하하는 반응이긴 했는데 조은희 의원이나 이성권 의원 같이 이제 반장동혁계로 불리는 이 대한가미래 소속 의원들은 바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혁신이라고 이제 한 기자회견 한지몇 시간 만에
1: 아,
0: 바로 그런
1: 그렇게 얘기했어요,
0: 반박을
1: 또?
0: 했고요. 네, 오늘 또 국민의힘은 고향에서 1박 2일로 연찬회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에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합을 강조하는 뭐그 메시지를 내놓을 걸로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자유 토론 시간이나 이럴 때 비판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1: 왜 참석시켰냐?
0: 아,
1: 그런
0: 뭐
1: 거예요?
0: 그런 거라기보다는 통합을 얘기를 했는데 통합을 하려면 대표 사퇴가 우선이다. 뭐 아니면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보통 그장 대표 사퇴를 얘기하는 쪽에서는 사퇴를 해야 통합을 할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요. 예, 또 웃긴 게 연찬회를 하면 보통 정책 강연을 많이
1: 많이
0: 하잖아요.
1: 하죠.
0: 아시겠지만. 네. 이번에는 그모 심리학과 교수를 불러서 이 갈등 해결을 주제로 예, 좀 한다고 해요. 좀 이게 좀 의미심장해 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요 국민의힘 상황은요, 잠시 후에 조갑제 대표님 모시고 한번 상황 진단해 볼게요.
0: 네.
1: 자, 오늘 마지막 뉴스 뭡니까?
0: 네, 세 번째 소식은 정성호는 떠났지만 공소 취소는 남았답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위임식을 진행했는데 이재명
0: 네.
1: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언급했다고요?
0: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1: 그래요?
0: 남겼어요. 정확히 어떻게
1: 뭐예요?
0: 말했냐면요.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애매한 답변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사퇴가 공소 취소 부담 때문이라는 관측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향후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여지는 있다라는 취지로
1: 그렇게 읽혀지네요.
0: 일킬의 발언을 남긴 거죠. 네.
1: 이번 발언이 좀더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뭐예요?
0: 네, 일단 3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 왜요?
0: 이게 정부 고위 인사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보안권 수사 존치를 맞바꾸려 했다.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이제 제기된 바 있죠. 이제 그 당사자로 정성호 장관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1: 맞아요.
0: 즉각 반발을 했지만 위임식에서도 이제 직접적인 지휘 의혹은 부인을 하면서 공소 취소 정당성에 대한 메시지는 이전보다 한발더 나아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는 합니다.
1: 그래요?
0: 네, 근데 이제 현재 검찰 미래위에서 19건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이 8건에 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게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답을 정해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는 하는데 정성호 장관은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좀 과했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과정이다. 뭐 약간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1: 공소 취소하려면 검찰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했다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야 되잖아요.
0: 네.
1: 그게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죠.
0: 네,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뭐 의혹이 제기되기는 했는데
1: 거기서도 못 밝혀냈잖아요.
0: 네, 이게 명백한 팩트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런 심증 뭐가 좀 가까워 보인다라는.
1: 이게 향후 전국에 큰 내관이 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0: 네.
1: 형사 소송법을 다시 고쳐야 된다는 취재 말씀도 좀 하신 것 같네요.
0: 네, 이제 후임 장관에게 뭐 어떻게 뭐 당부의 말씀 같은 거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억울해하거나 국민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게 그가 워낙 친명계 좌장으로 불렸던 만큼 이게 실제로 그가 떠난 이후에 검찰이 움직이면 파장은 좀 커 보일 것으로 보여요.
1: 네.
0: 네.
1: 오늘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막 귀 기울여서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뒷 얘기도 잘 전해주셨고
0: 네,
1: 다음에도 취재 열심히 해주세요.
0: 네, 다음에 또 여기저기 비하인드 많이 알아오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1: 네, 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두 야당 대표가 각각 중대한 발표를 좀 내놨는데요. 뭐 이에 대한 해석 조갑재닷컴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이고 이른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대표님 어제 장동영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3: 그 말이 머리에 싹 남던데
1: 네.
3: 당원 주권 이란 말이 남았습니다.
1: 네.
3: 당원 주권이란 말은 그게 헌법 정신과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 네.
3: 당원 중심 정당은 괜찮지만
1: 그렇죠.
3: 당원 주권이라고 하면은 당원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간다는 의미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당원에게 주권을 주는 나라가 있긴 있어요.
1: 네.
3: 그게 공산당이죠. 공산당은 당이 국가를 지도하니까.
1: 네.
3: 그러니까 당원 되면은 뭐 군인도 지배하고 뭐 이렇게 된 건데 자꾸 이분이 보수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주 좌익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보세요?
3: 예, 그 당 운영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좌익 정당 공산당이 제일 잘하는 게 그 숙청 아닙니까?
1: 네.
3: 지금 징계를 숙청으로 이용하잖아요.
1: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3: 그리고 아니 징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인데 가장 문제 많은 사람 아닙니까?
1: 네.
3: 윤민우죠.
1: 네, 맞습니다.
3: 그다음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1: 맞습니다.
3: 두 사람이 또 교수예요.
1: 네.
3: 저는 대학교가 이런 사람을 채용한다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대놓고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이고 부정선거 음모론 옹호하는 사람이고 법학 교수예요.
1: 네.
3: 아니 이런 사람이 대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허용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1: 네.
3: 이번에 징계 과정도 보면은 너무나 변칙적이고 그건 어디 정상적인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1: 그래도 대표님 어제 뭐 민생 참정권 수호 지난 1년 무너진 당 다시 일으켰다 보수 결집하는 시간이었다 남은 1년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놓겠다 이거는 비판할 대목은 없잖아요.
3: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갔잖아요. 윤석열과 전련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1: 네.
3: 그런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계열 우대 공천한 거 아닙니까?
1: 네. 지방선거 때요.
3: 네. 몇 군데 뭡니까? 대구에서
1: 네.
3: 저 주호영 6선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1: 네.
3: 지금 재판받고 있는
1: 추경호
3: 그렇죠. 그분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1: 네.
3: 후보로 했다든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당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1: 네.
3: 윤석열을 뭐 교주로 모신다고 그럴까요?
1: 네.
3: 그러니까 윤석열, 장동혁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행태가 이게 두 가지죠. 윤석열이라면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자예요.
1: 네.
3: 그다음에 불법 계엄을 한 걸 한 번도 제대로 비판을 안 했어요.
1: 네.
3: 그리고 이번에 6.3 선거 이후에 장동혁 대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그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좀 조심을 했어요. 이번에는 자기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기수가 됐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잖아요. 전국 재선거는 2,700만 명이 투표한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겁니다.
1: 그렇죠.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3: 이건 거죠? 쿠데타식 발상이에요.
1: 네.
3: 그래놓고 말은 참정권 수호라고 해요. 2,700만 명의 참정권을 말살한 사람이 네. 말은 참정권 수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30도 틀린 게 아니고 180도 반대로 나가요.
1: 네. 대표님, 그 저는 어제 네.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 중에서 제일 귀에 꽂힌 게 남은 임기 1년 막 이거를 대부분 막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또 장동혁 사퇴해라 이런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장동혁 대표의 당권이 좀 강화되는 그러한 분위기와 느낌이 좀 있습니다.
3: 그 원인은 그 당의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한 6, 70명의 이른바 중진 다섯 놈들 아니겠습니까?
1: 영남권 중심에.
3: 그렇죠. 그 사람하고 장동혁 두 사람이 지금 일종의 결탁 관계 아닙니까?
1: 네.
3: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대명천지에.
1: 네. 이런 구도가 그냥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3: 그거는 이 중진 의원들이 네. 어거를 일으키지 않으면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저는 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1: 어떻게 해요?
3: 해방된 나라에서 네. 아직도 친일파가 득세를 하고 그 밑에서 눈치 보는 식민지 관료가 있다. 지금 식민지 관료형 정치인 아닙니까?
1: 네.
3: 그 식민지 관료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실하고 시키는 일 잘해요. 그러나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지.
1: 네.
3: 지금 어떻게 다섯 의원이 장동혁 같은 사람 과 같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1: 네.
3: 저는 이 당이 결국은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게
1: 아 그렇게 보세요?
3: 음모론파와 맨정신파가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1: 네.
3: 음모론은 부정선
1: 오늘 발언이 너무 세세요.
3: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 맨정신 아니잖아요.
1: 네.
3: 부정선거 음모론.
1: 네.
3: 그것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슴에 주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표출을 시키면서
1: 네.
3: 아 선거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1: 네.
3: 선거를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람을 같은 정치인으로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1: 네.
3: 그리고 그걸 근거가 있으면 괜찮아요. 부실 관리, 투표용지 부족을 가지고 선거를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람을
1: 네.
3: 우리 언론이나 아니면은 논평가들이 뭐 그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1: 네. 알겠습니다.
3: 그리고 국민을 속이고 있잖아요.
1: 네.
3: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당이잖아요.
1: 네. 윤석열 대단히 정당. 분노하시는군요. 대표님께서.
3: 아니 분노가 아니라 이 생활에 지장을 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생활에 지장을 주는 사람이 윤석열 장동혁 두 사람입니다.
1: 네.
3: 이미 끝났던 2024년 4월 총선으로 끝났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1: 네.
3: 무덤에서 다시 캐내가지고 퍼뜨린 사람이
1: 네.
3: 윤석열이고 거기에 감염된 사람이 전 국민의 한때 30%였어요.
1: 네.
3: 지금도 보수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한 40%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한 50, 60% 될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러니까 당원 주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냐 하면은 음모론 집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1: 네.
3: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항상 공격적입니다. 분열적이고. 그러니까 오늘 어떤 모임에 내가 가면은 거기 10명 중에 2명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하면 아침부터 이 스트레스가 생겨요.
1: 아.
3: 거기 가면 어떻게 말을 해야지?
1: 네.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3: 이게, 아, 거기 아니 이 전국 저 보수 성향의 번진 일종의 정신적 질환이에요.
1: 네.
3: 이건 진보 진영에는 없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네. 한국 보수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거기에 추종하는 이 다수 국회의원들의
1: 네.
3: 책임은 역사적인 게 될 겁니다.
1: 아, 앞으로. 나중에 정말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오늘 국민의힘이 연찬회 하거든요. 보통 예. 정기국회 앞두고 예. 1박 2일로 연찬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특이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 유영하 의원은 정치재개는 아니야 막 송사리 치지만 이 연찬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패한 정치인입니다.
1: 네.
3: 가장 큰 실패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허황하게 당한 것 아닙니까?
1: 네.
3: 탄핵당할 짓을 해서 당한 게 아니고 사소한 거 가지고 그걸 선동을 허용하는 바람에
1: 네.
3: 그러니까 선동을 막지 못한 대통령입니다.
1: 네.
3: 실패한 대통령을 모셔가지고 거기서 뭘 배울 겁니까?
1: 뭐 통합, 단합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데요.
3: 아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공한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 부르려면 세 사람을 불러야지.
1: 누굽니까?
3: 한동훈 전 대표.
1: 네.
3: 성공했잖아요.
1: 한동훈 사랑.
3: 아니,
1: 찐한동훈 그거, 아니, 사랑.
3: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3: 그다음에 오세훈.
1: 네.
3: 선거를. 그다음에 유희동 같은 사람
1: 네.
3: 성공했잖아요.
1: 네.
3: 성공 사례가 있는데 왜 실패 사례를 불러가지고 그것도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잖아요.
1: 그렇죠.
3: 아니 자기들끼리는 그 마음의 위안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당시 새누리당.
1: 네.
3: 그런 역사적 그 과오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이걸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같은 사람들끼리 마음 편하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자리에 안 나가야죠.
1: 안 나가야죠.
3: 국민들을 위해서.
1: 네.
3: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고 싶은 국민들을 위해서는
1: 네.
3: 그런 자리에 안 나가야 되고 이번에 지방선거에도 등장해가지고 무슨 뭐 신뢰가 좀 있었습니까?
1: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어제 이준석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이준석 하면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1: 어떤 부분에서요?
3: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1등 공신 아닙니까? 그죠?
1: 네.
3: 대전략을 핀 거예요.
1: 아, 그럼요.
3: 네. 세대 포위론이라는.
1: 맞습니다.
3: 했다가 2022년 여름에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1: 쫓겨났죠.
3: 쫓겨났잖아요.
1: 예.
3: 난 쫓겨난 그 순간에 내가 기록을 남겼어요. 이걸로 윤석열 대통령 끝났다.
1: 오, 네.
3: 그 기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1: 네.
3: 왜냐 지지 기반을 와해시켜버렸잖아요. 세상에 이런 정치인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이탈하고 젊은층 이탈하고 해가 지지율이요 50% 찍었다가 20%로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회복하지 못하고 4월 총선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몰락은 이준석 저 징계에서 시작됐어요.
1: 100% 동의해요. 저도.
3: 네,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3: 그러다가 신당 만들어가지고 개혁신당 만들어가지고 본인 또 아주 기적적으로 당선되고 그다음에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막판에 좀 이렇게 꺼졌지만 네. 약 10%의 그걸 얻었잖아요.
1: 네.
3: 그때까지 참 잘 됐어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전략이 잘못된 것 같아요.
1: 어떤 부분에서?
3: 저는
1: 네.
3: 이준석 대표가 등판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직접이요?
3: 경기도 지사 후보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3: 왜냐하면 큰 무대 아닙니까? 큰 무대에서는 가수는 마이크를 잡아야 돼요. 노래 안 부르면 안 됩니다. 그 노래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불러서
1: 네.
3: 해야지.
1: 네. 아 그래도 이렇게 지역구 어렵게 당선됐는데 그 지역구 원
3: 그것보다는 선거가 더 중요했죠.
1: 네.
3: 그렇게 해야 예컨대 추미애 후보하고 뭐 토론을 한다든지 하면 전국적 화제가 안 됐을까요? 예.
1: 그 점이 아쉽다는 예, 말씀이에요. 예.
3: 거기서부터 이게 이 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이번 선거 기간에. 그래도 이준석 대표와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4: 맞습니다.
3: 그 점에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그 선거 후유증으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아직도 그 나이도 있고 네. 그 서 있는 노선이 아주 올바른 노선이기 때문에 네. 저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1: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은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당이었는데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빠졌단 말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뭐 대표를 하고 지도부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개혁신당을 원래 지지했던 분들이 지지를 할까?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 수 있을까? 그런 우려와 걱정이 좀 있습니다.
3: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나 네. 저는 언론이 네. 저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좀 따뜻한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3: 천하람, 이주영, 이준석 세 사람이 기록 갖고 있는 거 아세요?
1: 어떤 기록이요?
3: 세 사람이 전과가 없습니다.
1: 아, 네.
3: 전과 없는 유일한 당입니다.
1: 네. 그 어제 장동혁 대표가요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진정한 보수의 맏형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장동혁 체제 하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손잡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3: 아니 보수의 적이 무슨 아니 지금 보수의 정통성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3: 지금 보수가 어떤 형편이냐 하면은 보수층은 근제합니다.
1: 네.
3: 항상 45% 내외예요. 이번 선거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이 거의 몰락했습니다. 제가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보수 언론, 그다음에 보수 지식인,
1: 네.
3: 보수 단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윤석열의 그 팬클럽 역할을 하는 바람에
1: 네.
3: 그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연동돼가지고 지금 보수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은 보수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지금 하는 행태는 보면요. 정당이 아니고 극우단체 돼버렸어요.
1: 네.
3: 극우단체잖아요. 지금 네. 하는 행동이.
1: 네.
3: 장동혁 따라가다가 극우단체 됐잖아요.
1: 맞습니다.
3: 올림픽 공원에 가가지고 부정선거 음모와 부정선거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1: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뭐 한 10명 내외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 대표가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1: 그러네요.
3: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징계나 네.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1: 네.
3: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정당은 좌우를 떠나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1: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네.
3: 그런데 거구는 또 보수의 일부가 아니고 보수의 적이거든요. 그거와 네. 극좌는 굉장히 친밀합니다. 거의 네. 공통점이에요.
1: 네.
3: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헌법 부정하고 사실 부정하고 뭐 이렇게 상식 부정하는 점에서 똑같고 또 여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네.
3: 제가 거구라고 할 때 이 대한민국의 장동혁 윤석열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이 거구는 세계에서도 별종이에요.
1: 별종이에요.
3: 거구는 공통점이 두 개가 있어요.
1: 뭐,
3: 국익 우선입니다.
1: 네.
3: 그리고 주권 우선이에요.
1: 네, 국익과 주권.
3: 그런데 여기는 국익도 팽개치고
1: 네.
3: 주권은 트럼프 주권, 당원 주권.
1: 그러니까요. 아니, 당권과
3: 다 트럼프 추종자잖아요.
1: 네, 당권,
3: 거의 다.
1: 네, 그밖에 없는 거죠.
3: 그러니까 교주처럼 모시는
1: 네.
3: 이런 그리고 맹목적인
1: 네.
3: 인종주의적인. 반중 선동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수를 재건한다. 지금 보수의 정통성은 결국은 한동훈 노선이냐, 윤석열 노선이냐예요.
1: 네.
3: 현실적으로는.
1: 그러니까 대표님 결론은 뭐 그 국민의힘과 손잡을 생각하지 말아라. 손잡아서는 안 된다.
3: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네. 이 거구파와 음모론파와 면정신파는 같은 정당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1: 알겠습니다.
3: 갈라져야 됩니다.
1: 대표님, 그 이진숙 의원 5.18과 관련된 뭐 세미나 토론회를 했다가 어제 제명촉구 결의안이 통과됐거든요. 요 부분은 또 저희들 어떻게 봐야 돼요?
3: 아니 이게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 누가요?
3: 정치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1: 네.
3: 언론 자유를 충분히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원한테는 면책특권도 있잖아요.
1: 네.
3: 아니 말을 가지고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면은 이건 정치의 끝 아닙니까?
1: 그런데 그 토론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5.18과 관련돼서 대단히 좀 뭐 이상한 얘기, 기괴한 얘기, 또 폄하하는 얘기.
3: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1: 아, 네.
3: 저는 모르죠. 그 5.18 성역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불편했을지 모르지만은
1: 네.
3: 거기 발표했던 이영훈 교수라든지 그 김용삼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정상적이고 팩트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해석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아니 그것도 허용하지 못합니까? 이건 저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니까
1: 네.
3: 지금 이상한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용어는 굉장히 험하게 됐어요. 그 상방이다, 그죠?
1: 네.
3: 아주 살벌하게 되고 저질화되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말을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1: 네.
3: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험하게 하면서 또 상대방의 말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징계 대상으로 삼고 이번에 뭐 제명까지 하자고 하는데 이거
1: 그러면 징계나 제명은 부적절하고 잘못됐는데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장을 열어준 것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3: 거기서 주장한 게 그 광주의 어떤 거기서 주장한 문제가 되려면 이런 거예요. 거기서 주장한 게 사실과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했다 하면 문제가 돼요. 팩트가 아니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
1: 네.
3: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 어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속한 문제 아닙니까? 대부분이. 더구나 국회의원이 그걸 규제하지 못한다.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오버 액션은 안 했으면 좋겠고 뭐 한 그 정도지.
1: 알겠습니다.
3: 저는 이건 저
1: 네.
3: 제명은 말도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1: 대표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자가 나왔어요. 뭐
3: 그러니까.
1: 38, 39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좀 예상하셨습니까?
3: 저는 6.3 선거가 마지막 황금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거 이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1: 안 좋게 보시네요.
3: 예상을 했어요.
1: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3: 저는 너무나 많은데 네. 저는 부동산보다는
1: 네.
3: 이 저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1: 네.
3: 사법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3: 예, 그러고 너무 1년 동안 아주 그 좋은 방법도 아니고 나쁜 방법으로 그렇게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SNS를 통한 어떤 실언 같은 게 계속 누적이 되고
1: 네.
3: 그 뭐 여러 개 사회였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정파적 이해관계나 뭐 이런 것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1: 뭐예요?
3: 그거는 우선 검찰 보안 수사권을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하고 걱정해요.
3: 이미,
1: 네.
3: 이미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특별 그 사법 경찰이라고 있습니다.
1: 네.
3: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은 조세, 환경, 식품, 산림 이런 것을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입니다.
1: 네.
3: 그동안에 이분들은 수사 전문가가 아닌데 검사의 지도를 받았어요. 거기에도 검사 지도를 빼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사하는 게 다 생활과 직결되는 거예요.
1: 맞아요.
3: 여기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1: 네.
3: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게 그전에는 일일이 검사 지휘를 받았는데 이제는 자기들을 책임하여 해야
1: 그렇죠.
3: 되는 거예요.
1: 네.
3: 그럼 수사를 안 하든지
1: 네.
3: 해가지고 엉터리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1: 네.
3: 이게 생활에 이거 빨리 요 두
1: 네.
3: 개를 두 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1: 네.
3: 그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벌려놓은 AI 선도국
1: 네.
3: 그게 집중해야 됩니다. AI 네. 선도국 건설.
1: 그 부분은 대표님도 평가를
3: 거대한 비전입니다.
1: 네. 네.
3: 저는 이건 주제를 잘 잡았어요.
1: 네.
3: 그다음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북핵 위기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접 거래를 하면서 대한민국과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히 왕따 시켜버리는 네. 이 상황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법과 처방까지도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아까 5.18 관련 발언과 이진숙 의원과 관련된 발언은 조갑재 대표님의 개인적인 발언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칠게요. 대표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네, 이상 조갑재 대표님이셨습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안...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YTN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6: 네, 네팔 홍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빙하 홍수로 지금까지 390여 명이 숨졌고 1,4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7: 현지에서 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다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불어난 강물에 다리는 물론 주변 건물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범람한 강물과 흙더미가 피할 틈도 없이 여러 마을을 덮치면서 네팔은 물론 티베트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와 수력 발전 시설까지 모두 파손됐습니다.
9: 콜라 둘루 아이러자야. 접 제디 보나르 코이 만지 바빠가이라 하테 코이 만지 가나 가이라 하테 코이 어디자니 대한마트 어디자나 모르 원인 그 애긴 얼리서만 잔가리 바고 차이나.
8: 힌두교 성지인 카일라스 산으로 순례를 떠났던 인도인들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들도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구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로와 통신 전력이 모두 끊긴 데다 진흙더미가 2m 가까이 쌓이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계곡 상류에는 여전히 많은 물과 흙더미가 잔해에 막혀 있어 2차 붕괴 위험도 작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에 사흘간 비까지 예보되면서 추가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6: 연락이 끊긴 가족의 생사를 알려는 사람들로 네팔 병원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7: 생존자들은 생활 터전으로 돌아왔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진흙을 덮어쓴 채 중장비에 실려왔습니다. 겁먹은 표정의 할머니를 구조대원이 안아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11: 우리 부디 알려 밤에 전화 받아 자반 간다 보지 저 라디가니 엘리베이터 아무도 잡으러 가요.
10: 옥상과 지붕만 겨우 남기고 마을이 진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길이 끊기는 바람에 구하러 갈 수도 도움을 청하러 갈 수도 없습니다.
12: 이들 अभी कितने लोग अंदर फंसे हुए हैं कितने लोग दबे हुए कुछ भी पता नहीं चल रहा है
10: 병원 앞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눈빛으로 환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13: 초콜릿 2 किलो पठाई दे हा चौ चौ पठाई दे हा म दुई चार दिनमा आउँछु भन्या थियो त्यसपछि कन्ट्याक्ट विन भयो
10: 실종된 가족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은 빙하 홍수가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반쯤 잠겨버린 마을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 진흙 속을 뚫고 가서 쓸만한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옮깁니다. 갑자기 수위가 올라간다는 소리를 듣고선 겁을 먹고 피할 곳을 찾아 뛰어갑니다. 네팔 빙하 홍수는 주택 2만 채와 다리 수십 개를 무너뜨렸고 1,000명이 훨씬 넘는 실종자를 남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6: SNS에서는 긴박했던 네팔 티베트 산사태 대피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7: 육중한 토성류와 파도에 건물도 종잇장처럼 찢겨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거대한 흙파도가 계곡 너머에서 다가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립니다.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폭풍은 계곡을 꼭꼭 씹어삼키듯 뒤쫓습니다. 간신히 몸을 피한 가운데 뿌연 흙먼지가 안개처럼 꼈습니다. 급류의 속도는 차량을 타도 안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 멀리 파도가 물길을 따라 덮쳐오자 비명이 차를 가득 채우고 급히 속도를 냅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엔 산사태의 위력도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계곡을 따라오던 검은 흙더미가 마을로 향하는 순간 건물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홍수로 인한 급류도 위력은 외한가지입니다. 오토바이와 트럭, 버스는 순식간에 휩쓸리고 건물도 마치 종잇장처럼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야에 들어온 지 단 수초 만에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대한 파도가 담긴 영상들은 피해가 이토록 커진 이유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긴박한 현장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지만 과거 인도의 댐 파괴 영상이나 타국 홍수 영상이 네팔 현장으로 둔갑해 유포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6: 이번 네팔 홍수 사태는 기후위기에 따른 전 지구적인 빙하 붕괴의 서막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7: 실제로 2000년 이후 히말라야 빙하 붕괴 속도는 이전보다 두 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지구의 지붕 히말라야 빙하는 계절에 따라 확장과 후퇴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양상은 급변했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40년 동안 히말라야 650개 주요 빙하의 두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연평균 빙하 감소 속도는 이전보다 두 배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융해 현상은 2000km에 달하는 히말라야 산맥 전체에서 관찰됐습니다. 빙하가 녹아 무너지는 건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의 펠라리아 빙하. 2019년 화면 왼쪽 끝까지 이어졌던 빙하는 차츰 뒤로 물러납니다. 매년 후퇴해 2025년 빙하는 화면에서 사라지고 돌무더기로 가득한 맨땅이 드러납니다. 빙하 녹은 물이 모이면 빙하호가 만들어집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수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에서 2018년 사이 전 세계 빙하호의 수량이 50%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늘어난 부피를 견디지 못하고 빙하호가 터지게 되면 이번 네팔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6: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임계점을 통과하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을 수 있고요.
15: 전 세계적으로 빙하호 주변 30km 이내에 거주하며 목숨을 위협받는 인구는 1,500만 명에 이릅니다. YTN 관석입니다.
6: 이런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네팔에 도착한 정부의 신속 대응팀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7: 세계 각국의 구조 인력도 속속 네팔에 도착하고 있지만 피해 지역으로 접근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팔 현지에 도착한 YTN 취재팀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정부 신속 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했다고요?
17: 그렇습니다. 이곳 네팔 시간은 새벽 2시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한 정부 신속대응팀은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쯤 카트만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주 네팔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입국 수속을 도왔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같은 항공편을 타고 네팔에 들어왔습니다. 외교부와 경찰, 소방인력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은 홍콩을 경유해 카트만두로 오는 동안 비장한 표정으로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대홍수가 휩쓴 현지 상황이 어떤지 일단 파악한 뒤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워낙 홍수 피해 규모가 큰 데다 교통과 통신 사정도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속대응팀은 카트만두에 짐을 푼 뒤에 날이 밝는 대로 네팔 정부와 접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장 피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도로와 다리가 끊겨 육로 이동이 힘든 상황이어서 네팔 정부의 헬기 지원이 있어야 신속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네,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국민 실종자 소식인데요.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17: 네,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구조됐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한국인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피해 지역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한국인 구조자 9명은 오늘 이곳 카트만두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홍수 당시 고지대에 머물고 있다가 화를 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 네, 빙하 홍수가 났던 지역에서는 2차 홍수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17: 그렇습니다.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라수아 지역은 이곳 카트만두에서 120km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피해 지역에서 2차 홍수 우려가 나오면서 구조작업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홍수로 거대한 자연댐 호수가 형성됐는데 사흘 안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겁니다. 이미 도로와 다리가 끊어져 접근이 힘든 데다 추가 홍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피해 지역 접근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신속대응팀의 활동도 현지 교통 상황과 2차 홍수 가능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6: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지 대응팀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연인 대표 이사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사고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대응팀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직원 구조와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 나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나라 인력 9명은 현지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7: 해당 발전소는 올해 말쯤 완공될 예정이었는데요. 홍수 피해로 향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8: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트리슐리강 상류. 현지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UT1 건설 현장입니다. 좁고 깊은 골짜기라 물을 가두기 쉬워 수력발전 입지로 좋은 곳이지만 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 내려오면 파괴력이 커져 이번 사태처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UT1 수력발전소의 공정률은 84%.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물을 발전소 쪽으로 보내기 위해 설치된 위어댐과 인력들의 베이스 캠프 등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19: 현재 상부 웨어댐 부분은 거의 한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건설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 캠프는 거기도 한 90% 정도 소실됐고 지하 발전소는 현재 그쪽은 매몰되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8: 발전소 건설은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투자와 현지 사업 진행을, 부산 에너빌리티는 설계와 조달, 시공을 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9천억 원 정도로 현지 최대 규모고 발전 용량도 216메가와트로 대형급입니다. 완공 이후 남동발전이 27년 동안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피해로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7: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20: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방위복 차림으로 외교부 상황

0: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을 챙기는 가족 담당 전담관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전담 공보 담당자도 지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네팔 정부와 국민의 위로를 전하며 필요한 인도적 지원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1: 우리 재외국민 9분이 현재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환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 외교부 상황실을 찾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이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과 고립자 구조 상황을 계속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2: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 내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구호 물자와 구호 장비의 현지 수송을 위해 대형 공중급유기 지원 요청을 받고 네팔 카트만두 공항 현지 상황을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그너스는 지난 3월 중동전쟁으로 고립된 우리 교민들을 구하기 위한 사막의 빛 작전에 투입됐었는데요. 211명을 수송해온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시신을 감정한 국과수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신 발견이 너무 늦은 탓에 핵심 증거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이 부검 결과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시신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추정할 만한 특이한 골절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목 아래에 얇은 목불뼈가 부러져 있었지만 시신 부패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 씨의 사인으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발표에도 장 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거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한 탓에 외상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과수 역시 시신 부패로 인해 외상이나 질식 등은 논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2: 초기에 빨리 시신을 수습을 했으면 과학적 검증이 가능했을 텐데 벌써 그 104일 이상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미세 증거들이 지금 소실된 거죠.
1: 무서움을 많이 탔다는 장 씨가 한밤중 가로등도 없는 길을 걸어 야자수 농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도 의구심이 남습니다. 시신이 실종 석 달이나 지나 발견된 탓에 장 씨의 동선을 파악할 CCTV 등 다른 증거도 사라졌습니다. 한계가 뚜렷한 부검 결과만으로는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입니다.
3: 3개월 지나서 현장이 확인이 되고 야외다 보니까 그러한 의문들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요.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1: 제주경찰청은 이런 의혹에 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어지럼증은 불면증,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양방에서는 어지럼증을 청각기관인 달팽이관,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 크게는 말초성 어지럼과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동양의학에서는 어지럼증

0: 등을 어떻게 규명을 할까요? 동양 이야기 바이블과 같은 황제 내경에는 주펑떼오쉔 예수이간 모든 어지럼증은 간과 연관이 있다. 우쉬조 부조쉔 모든 어지럼증은 허한 것과 연관이 있다. 우탄저 부조쉔 어지럼증은 담음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동양의술은 어지럼증을 크게는 간, 담음, 허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보면 환자분들은 어지럽고 귀에서 간혹 소리가 나기도 하고 입이 쓰고 과로하시거나 피곤하시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진맥을 해보면 현맥과 상맥이 잡히고 혀를 쑥 내밀어 보세요 하면서 설태를 보면은 혓바닥에 황태가 옆게 끼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 북경의술원에서는 천마구둥음에 가감을 하여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늘 입이 마르고 눈이 쉽게 충혈이 되고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를 하신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때는 천마구둥음에 산사, 지각, 용담초, 단피, 하고초와 같은 한약재로 북경의술원 탕약제조실에서 다려드리는데 좋은 치료효과를 보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천마구둥음, 이 방제는 두통, 어지럼증이나 불면증, 양방에서 혈압약을 드셔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널뛰기 고혈압에도 모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측근 분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의 영혼의 단짝이시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김준일 평론가님 좀 입장을 하나 밝히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3: 예,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좀 다른 방송 유튜브에서 좀 부적절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한 거를 YTN 라디오에서 하는 것도 제가 좀 청취자분들께 죄송한데 예, 개인의 좀 문제인데 제가 이제 뭐 인혁당 그 사법살인 피해자인 인혁당 분들 그 고인이 되신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한테 좀 명예를 실추시키고 좀 상처를 준 일이 있어요. 부적절한 비유로 했습니다. 인혁당 사형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SNS에 좀 사과문을 네. 올렸고 그 피해자 중 그 유가족 중에 한 분하고 좀 전화 통화도 하고 좀 사과로 개인적으로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제 발언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네.
0: 저희 뉴스 명당도 고인과 유가족들의 상처 아픔에 연대를 하고요. 피해자분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찬호 위원님, 네. 어제 장동현 대표 네. 취임 1주년 기자회견했어요.
1: 네. 예.
0: 언제 그만두나 막 계속 그런 얘기만 지난 네. 1년 동안 계속 했었는데
1: 네, 그러네.
0: 1년 채우고 네. 남은 1년 임기 채우겠다라는 강력한 네.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1: 예.
0: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연임 의지까지 밝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온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0: 예. 그건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1: 네, 그렇게 네. 얘기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많은 기대를 안 했거든요.
0: 네, 그런 기자회견을
1: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당대표가 1주년 되면서 어떤 얘기 할 건가 다들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0: 네.
1: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뭐 저 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임기는 1년 더 내가 연임도 한번 꿈꿔보겠다라든가
0: 네.
1: 그리고 지금 뭐 당원 중심주의로 가가지고 뭐 하여간 우리 리더십을 제대로 견고하게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뭐 앞에 그냥 뭐 자기 리더십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연임까지는 안 나간 거 뭐 그래서 기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실망도 없는 뭐 그렇게 저는
0: 좋아요. 그러면
1: 그 정도로 봅니다.
0: 장동희 네. 체제 1년 네. 몇 점 주시겠습니까?
1: 3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만점인가요? 네.
0: 30점이면은 네. 뭐야?
1: 어떤 의미냐면 그래도 그냥 기본값으로 10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그래도 열심히 한 게 있었어요.
0: 뭐요?
1: 24시간 정말 초유의 어쨌든 필리버스터.
0: 아, 대단했어요. 네.
1: 네. 그다음에 단식했잖아요. 8일간 단식했죠. 단식.
0: 네.
1: 뭐 저는 그 이제 그게 그 두 개의 어떤 본인의 그 액션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동기도 있었어요. 그때. 그때 특히 이제 위기 돌파용으로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국민의힘이 워낙 그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대여투쟁을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는 본인의 몸을 희생해가면서 그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저 점수를 드리겠는데
0: 네.
1: 나머지 그러면 정말 마이너스 70, 100점 만점에 이제 마이너스 70이잖아요.
0: 네.
1: 뭐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는 가장 큰 거는 대표, 당대표는 딴 거 없어요. 대표 기간 중에 선거예요. 선거에서 참패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본인 저 민주당에서 뭐 이거 우리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그걸 근거로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장대표도 그러지만 잘 내용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 장동혁 프리로 해서 치른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저는 그 사실 선거에서 졌으면은 네. 그때 물러나는 게 오히려 저는 정치인 장동혁의 미래에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0: 알겠습니다. 언어의 마술사 서윤주 소장님 장동혁 체제 1년 뭐라고 네. 한마디로 규정하시겠습니까?
2: 잘 버티는
0: 맷집이 세
1: 민주당을 위해서
2: 말하자면은 희대의 그 맷집너
1: 네.
2: 근데요 저는 그 점수를 그래도 후하게 주시더라고요.
0: 30점이 후한 거예요.
2: 후한 거죠.
0: 왜요? 지금 지지율도 막 올라가가지고 민주당하고 오차범인데 지금
2: 어제 1주년의 그 내용은요 우리가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0: 그렇죠. 아니
2: 그냥
0: 왜
2: 장동혁 대표
0: 민생,
2: 예, 아, 민생 그런 얘기 뻔한 얘기고요. 그 ChatGPT 물어보면 금방 써져요. 근데 사실 중요했던 어제 1주년 의미는 나 1년 버텼어에 대한 축하 자리. 나 버텼어, 나 그만둘 줄 알았지. 그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의 지금 모든 뭐 행동과 메시지를 관통하는 한 단어는 연임입니다.
0: 머릿속에는
2: 아니 그냥 모든 그 행동과 패턴들은 나는 이제 연임의 발판을 공고히 해서 연임할 거야.
0: 내 공천권 갖고 내가
2: 그렇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슷한 것 같네.
2: 어제 연임. 저는 그 두 번째 봤던 대목들이 뭐냐면 보수 정체성 그 통합위원회인가 정립위원회 그걸 만든다고
0: 보수의 그랬어요. 맏형이 네. 되겠다.
2: 어,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인데 보수 정체성이라는 게 없어요.
0: 그러네.
2: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보수 정체성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보수 정체성을 가장 소식한 사람 장동윤 대표거든요.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습니까? 그리고 어, 헌법 8조에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운영 방식. 다 틀리잖아요. 정당은 자율성을 보장을 해요. 그런데 장동윤 대표가 퇴진 서명 2만 7천 명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버티죠.
0: 네.
2: 현역 의원 4명 당원권 정지까지 해서 징계 정치하죠.
0: 네.
2: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도 안 져요. 이게 이제 정당의 자율성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지금 장동윤 대표가 하는 것은 정당이 지금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0: 근데 왜 저렇게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오차범위 내로 붙었어요?
2: 그러니까 네. 이상한 거죠. 사실상 보면은 이게 양당의 문제점인데 극단화된 지지층의 그 교묘한 한 지점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의 성분 자체가 굉장히 극단화가 돼서 장동윤 대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묻지만 지지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합리적인 판단들이 당원 지지층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지금 현재 조원특위를 통해서 당협위원장까지도 줄세우기를 통해서 물갈이하겠다.
0: 알겠습니다.
2: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0: 김준일 평론가님은 취임 1주년 총평해 주십시오.
3: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0: 오래 버티는 사람이.
3: 예,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좀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뭐 반대 진영에서는 윤어게인 노선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 수 있냐라 하지만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당원들의 선출로 뽑혀진
0: 네.
3: 당대표를 취임하자마자 끊임없이 흔들었다. 그래서 그 이제 8월 말에 이제 1주년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됐으면은 11월 사퇴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퇴설, 그 다음에 2월 네. 윤석열 1심 사퇴설, 4월 사퇴설, 6월 지방선거 후 사퇴설 이 모든 사퇴설을 다 뚫고 내가 1년을 버텼어. 네. 어제 그 기자회견문 보면은요. 1년이란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0: 맞아요.
3: 지난 1년, 앞으로의 1년, 남은 1년, 한 10번 나옵니다. 1년.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어, 내가 이 1년은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버텼어.
0: 네.
3: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0: 네.
3: 장동혁 황교안 평행이론이라는 썼거든요.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다. 뭐 예를 들면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아스팔트 보수나 이쪽하고 손을 잡고 당을 운영을 하고 또 약간 좀 신인 그러니까 정치 신인 아니면은 약간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당이 어려워 탄핵당한 정당에서 좀 이 당권을 잡고
0: 네.
3: 갔지만은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물러났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황교안은 물러나고 장동혁은 물러나지 않아.
0: 버텼어요. 진짜 예. 대단해요.
3: 그거. 그래서 어제 연임 얘기는 안 했는데 그거는 그냥 전략적이라고 보고 저는 그냥 모든 행간이 아 연임이구나.
0: 네.
3: 연임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구나. 총선 대선 얘기를 해요.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 대권. 그래서
0: 그러니까요.
3: 그때 국힘 중심의 여대야소를 만들겠다. 다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0: 네.
3: 사실은 조금 이르죠. 지금 그 얘기를 할. 그거는 연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 내부의 권력 투쟁이 좀 만만치 않겠다
0: 네.
3: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강찬호 의원님 네. 저렇게 좀 잘 버티는 당대표 지지율도 네. 끌어올린 당대표 예. 그럼 좀 힘이 모아져야 되는데
3: 예.
0: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가장 큰 정책인 이벤트 중에 하나잖아요. 장동윤
2: 그렇죠?
0: 대표에게는
2: 네. 네.
0: 근데 현역 의원이 11명 참석을 했더라고요.
2: 그렇죠. 네.
0: 그것도 좀 당직자 중심으로.
2: 그렇죠.
0: 근데 보통 1년 정도고 뭐 저러면은 좀 쓱 가가지고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2: 네, 그렇죠.
0: 그만큼 당내 리더십은 좀 취약하다라는 반증 아닐까?
1: 그렇죠. 지금 장동혁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좀 전에 두 분 잘 말씀하셨지만
0: 네.
1: 한 20% 정도로 추산되는 아주 강성 당원이나 지지층. 이제 이런 분들.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그 민주당에서도 드러났지만
0: 네.
1: 이번에 전당대회. 투표율이 한 50% 정도 나왔던가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대략.
1: 자, 저 여당 전당대회도 저럴진데
0: 아~
1: 지금 만약에 야당 전당대회 하면은 투표율이 뭐 40% 나올까?
0: 아니요. 35.
1: 자,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런데 네. 그렇게 적은 투표율에 누가 많이 나오겠어요?
0: 강성당원층.
1: 강성당원들만 고관여층 강성당원들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0: 거기에
1: 그렇게.
0: 20% 나오면은
1: 그거가 거의 뭐 한 3배의 힘을 발휘하지 그렇다면. 그렇죠?
0: 그러네요.
1: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50 내지 40, 50, 한 60까지도 이제 본다 이런 거죠.
0: 네.
1: 이게 전당대회나
0: 네.
1: 당 당내 투표의 함정이에요 이게.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강성 하여간 당원이나 지지층이 그 중도적인 당원들이 더 수가 많음에도 그렇게 당을 휘두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 바로 그겁니다. 강성 당원층의 지지나 지지를 받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자기 지역권의 중도적인 성향의 당원이나 심지어는 뭐 중도적인 유권자까지 포괄해야 되는 사람들이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원들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못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장동욱 대표는 강성 당원 지지층에만 이제 저 올라와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같은 당 의원들조차도
0: 네.
1: 그 대표를 또 지지하고 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제가 내일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1: 네.
0: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물어볼게요. 강성 당원에만 이렇게 기반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주정당으로서 이렇게 본연의 책임을 다하려면 한 가지 문구를 기억해야 돼요.
0: 뭐예요?
2: 김장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우리도 기억할 겁니다.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하려고 그리고 그게 용인되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0: 네.
2: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정당 자체가 네. 요란한 소수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제 끌려다닌다기보다는 저는 일부 정치인들이 그를 이용해서
1: 그렇죠.
2: 그걸 정치적 이득으로 키워요.
0: 네.
2: 그래서 당내 소수의 어떤 특정의 강력한 이거를 뭐 팬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런 요란한 소수들을 가두리에 담아놓고 자기가 지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충족시켜주면서 정치적 입지를 당내에서 강하게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외연 확장이 되는 데는 도움이 되느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분이 지금 이 현역 의원들까지 다 무시하고 이렇게 당협에 대해서 처음부터 직선제로 간다는 것은 네. 본인이 양성하고 육성한 당원들이 충분히 있다고 파악이 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국민의힘의 이 지도체제가 계속 공고히 되고 보수의 재건이라는 부분들에 멀리 가버린다면 국민의힘은 이제는 민심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0: 없어요?
2: 없다. 월공의 늪에서 전 한 2년 가면 아무리 그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의 날을 세운다 하더라도 총선 승리 재직권은 전 그냥 꿈에서나
0: 저는 민주당이 걱정해야 될 부분 같기도 한데
2: 아,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하니까
0: 네?
2: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얘기가 나왔을 때 얘기를 할 거예요.
0: 김진일 평론가님
3: 그 황교안 장동혁 평행이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 네.
3: 저는 그게 이제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뭐 연임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그거를 전제로 하고 좀 말씀을
0: 드리면 연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3: 저는 있다고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1: 연임에 성공할 수 있다고 연임을 지금 추진하고 연임에 이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0: 얘기 좀 들어보자.
1: 네, 말씀하세요.
3: 그러니까 제가 뭐 100%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황교안 장동혁 평행이론 시즌2가 될 수도 있다.
0: 네.
3: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지금 이 선거의 이 주기가 2017년 문재인 정부랑 똑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임기가
0: 그러네요.
3: 3년으로 윤석열 정부가 맞아요. 단축이 되면서 그때도 2017년 대선 탄핵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년 뒤에 2020년 총선이었잖아요. 이번에도 2025년 탄핵 대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2년 뒤에 총선이요. 정확히 똑같아요.
0: 네.
3: 근데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그때 뭐 조국 사태 벌어지고 막 팬데믹 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0: 네.
3: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때 자유한국당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꿨습니다.
0: 바꿨죠.
3: 그래서 통합만 하면은 우리가 보수가 분열돼서 문제였고 통합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0: 맞아요.
3: 했거든요.
0: 그랬어요.
3: 그래서 막 이렇게 그때 막 들어왔던 게 또 뭐 여러 젊은 청년들 막 김재섭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거 천하람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데 참패했어요.
0: 네.
3: 그 역대급 103석으로 역대급 가장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참패를 했습니다.
0: 그렇죠.
3: 그러니까 이게 이념 정당화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한 거군요. 거기에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발목 잡기 이런 것도
0: 있었죠.
3: 약간 영향을 많이 줬고 그랬는데 이게 반드시 그때는 민주당 심판론이 매우 강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졌다라는 거를 그때 보수가 성찰을 해야 된다, 지금.
0: 네.
3: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보수 연대 가치만 맞으면 내가 손 다 잡고 지금 통합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어제 장동혁 대표의
0: 맞아요.
3: 1주년이었잖아요.
0: 네.
3: 거의 비슷하게 물론 결과가 똑같았지 뭐 연임할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
0: 네.
3: 방향으로 가면은 보수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예. 강찬호 의원님 네.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합니다. 예. 보통 정기국회 앞두고 1박 2일로 그렇죠. 의원들 네. 뭐 세미나하고 하는 건데 네. 여기에 등장인물이 네. 아주 스페셜한 분이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박근혜 네. 전 대통령 네. 등장합니다.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1: 이게 지금 재미있는 게 발표를요. 네. 박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발표를 네. 당 대표실이 아니고 원내대표실이 지금 기자들한테 공지했어요. 네. 보통 아시다시피 당 전직 대통령은 그 해당 그 소속 정당의 어른이거든요. 최고 원로죠. 자, 그러면 최고 원로를 모신다고 할 때는 당연히 현직 당 대표가 그걸 모시고 발표도 하는 게 맞죠. 상식인데 그럼 원내대표가 하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다 이미 다 보도됐습니다만 정점식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박 대통령 찾아뵙고 지방선거 때 도움 주신 거 감사하다 인사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항상 그 옆에서 수행을 하는 그 유영아 네. 의원 그 지금 다른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날 이 감사 인사야 뭐 이제 의례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건데 연찬회까지 어떻게 참석하는 논의가 있느냐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감사 인사 드리겠다는 것도 이제 그 본인한테 이제 처음에 이제 문의를 해서 네. 성사가 됐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전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 왔어요. 집 앞에서 이제 유영아 의원이 같이 이제 저희 원내대표 모시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은 그 뭐 대문 열고 들어가서 계단 참이라든가 좀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네. 같이 걸어가는 약간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 얘기를 꺼냈대요. 오늘 감사 인사 이제 하게 해주셔서 고마운데 내친 김에 연찬회도 지금 모시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그리고 유영아 의원이 좀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 단순히 인사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러네요. 지금 나름 지금 대통령을 좀 모시려는 생각이 있는 거구나 네. 해서 그 유영아 의원이 그 문제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오늘 자연스럽게 이제 환담하시다가 한번 직접 얘기해 보시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0: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은 네.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이게 지금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결국 정점식 원내대표의 어떤 지금 목표에 뭔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합하는 뭔가 이제 이런 그림이 좀 나오게끔 하려는 것 같아요.
0: 그 목표가 뭐예요?
1: 정점식. 결국은 지금 싸우지 말고 네. 당의 통합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과 잘 싸워가지고 지금 결국 보수가 지금 정권 탈환해야 된다. 지금 네. 나라가 어렵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큰 틀에서는.
0: 자, 그럼 작은 여기서 틀에서는요? 예? 작은 틀에서.
1: 그 작은 틀에서는 지금 당장 당원 직선제, 당협위원장 직선제니 그런 거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0: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1: 뭐 그 다른 의미가 뭐 우리 그거는 오히려 네. 오히려 저 우리 그 영남 정치권에 정통하신 네. 장성철 대표께서 한번 까보시죠 지금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0: 서 수장님. 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 어떻게 보세요?
2: 아 저는 조금 그 좀 단순하게 바지 사장 세워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바지 사장이 누구예요?
2: 얼굴 마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박근혜 네, 전 대통령.
2: 그러니까 사실 마담? 지금 현재 윤석열이라는 늪에서 정전식 원내대표는 벗어나고 싶은데 장동혁 대표가 이 늪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윤석열과 부정선거를 꼭 부여잡고 본인의 정책 자산으로 삼고 있어요. 정전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다음 총선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0: 그걸 자기가 왜 걱정해요? 저기 총선 때까지 원내대표 하는 건 아닌데
2: 비대위원장 해야 되니까 비대위원장 돼야 되고 본인도 당선돼야 되고 향후에 정경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끝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치인은 거기 앉아있으면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당대표도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다 아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연찬회까지 모셔온다는 것은 연찬회의 전임 대통령 모셔오는 걸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례적이죠. 근데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에요. 그거 모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악수를 뒀을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탄핵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과거 회귀형인데 딱 쳐다보면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의 정통성을 상징하기에 가장 좋거든요. 대구를 근간을 하고 70년대 박정희부터 박근혜까지 이어지는 이 보수의 본인들이 생각하는 큰 맥락을 다시 찾아오고 싶어요. 윤석열도 따져보면 밖에 있던 사람 데려와서 꼬아서 만들었는데 아주 대형사고로 치고 나가버렸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상 이게 보수의 정통파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정치적으로는.
0: 맞아요.
2: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의 회기 그리고 다시 보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정정식 대표는 갖고 있어서
0: 네.
2: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기에 연찬에 모셔온 것들은 그런 뭐 고육지책 같은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없어 보이거든. 탄핵당한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을 내란숙의 윤석열보다 낫다고 해서 거기 앉혀놓는다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인가.
0: 김준일 평론가님 네. 평론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른데 야당이 때를 좀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이재명 당대표가 워크샵 민주당 워크샵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셔서 여기에서 연설을 듣는다.
0: 네.
3: 저는 조금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그분들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은 굳이 이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저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이제 국민 전체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좀 부적절하고 과거 회기적이 그런데 그 내부자들의 이제 시선으로 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그 이거를 보면서 뭐 속된 말로 박근혜는 선녀였네.
0: 네.
3: 저 정도 가지고 탄핵당하는 건 좀 억울하네. 이런 정서가 보수 진영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0: 그런 명예회복한다라고 유영하 의원도 그랬죠.
3: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정서들이 있고 또 박근혜 연민론. 사실은 대통령이 될 때도 부모가 흉탄에 쓰러지고 이런 연민론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는데 다시 그게 약간 이번 보면은 저 보수들한테 깔려 있다. 그러면은 정점식 원내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꿈이 큰 거, 꾼 것이고 박근혜 대 그러니까 지금 2030 젊은 보수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올공 올림픽 공원 집회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장동역으로 묶였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올드 보수 약간 영남 중심의 이런 쪽은 이 우리가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는
0: 네.
3: 그런 당원 대 당원의 어떤 싸움을 좀 준비하는 실탄을 준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1: 사실 예. 그 지금 분석이 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재미있는 게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에 자신의 잠재적 우군이었던 영남 중진들 보고 네. 불출마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게 굉장히
0: 엄청 뿔따고나더라고요.
1: 뿔따고나게 만들었죠. 근데 왜 그러면 그런 발언을 했는가 하면 네. 그 직전에 바로 지금 정경심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연찬회까지 모신다
0: 네.
1: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친장파, 소장파 정치인들이 지금 방송 이런 데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마구 때리고 있어요.
0: 네.
1: 어디다 대고 지금 저 원내대표가 의원 네. 고작 100명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지금 수십만 당원표를 바탕으로 당선된 당원 대표를 흔드냐? 앞으로 원내대표를 원내 총무로 격화시켜야 된다. 옛날
0: 인명이네, 인명. 네,
1: 제왕적 총재 시절에 네. 원내 총무 역할로 네. 격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업은 정점식의 쿠데타냐?
0: 아.
1: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그 저 장동혁 대표 측은 보고 있는 것이죠.
0: 그러면 정점식 네. 원내대표가 다른 정치적인 욕심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1: 아니 저는 근데 어떤 정치인이 욕심이 없는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무조건 상수로 두고 근데 지금은요 당내 정치로 봐야죠.
0: 네.
1: 당내 정치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까 말 다 저희가 동의한 부분이지만 강성 지지층을 업고서 좀 민심이나 중도하고는 동떨어지게 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어떻게든 제동을 걸고 또 나아가서는 사실 거취까지도 좀 이제는 좀 정리하게 하는 게 정점식 때 원내대표 원래 노선인 거는 여러 언행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0: 네.
1: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동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3: 예.
0: 김기현 오세훈 한동훈 이 세 분이 좀 나란히 좀 앉아있는 것이 좀 화제가 됐어요. 이거 갖고 안철수 의원은 대단히 좀 비판을 하고 이 모습이 기괴해요? 아니면은 야 그래도 국민의힘이 옛날에 당대표던 김기현, 뭐 한동훈, 야 그리고 미래 오세훈 같이 보이는 거 괜찮다. 어떻게 보십니까?
3: 선 자리가 달라지면 뭐 네. 선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죠.
0: 네.
3: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0: 네.
3: 당원 중심 정당이 문제가 있다. 국민 중심 정당으로 가야 된다.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0: 공공이죠.
3: 네.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갑자기 당원 100% 룰로 당선이 됐고
0: 그러니까요.
3: 그때
0: 기계.
3: 경쟁자는 안철수 의원이었고
0: 맞아요.
3: 그때 피해자 뭐 피해자 뭐뭐 네. 뭐 어쨌든 경쟁자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0: 네.
3: 정말로 예, 역동적이구나 이 정당은
0: 네.
3: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단 장동혁까지는 모르겠지만 비장동혁 노선을 택한 거는 맞고 그리고 본인이 또 중심이 돼가지고 이들을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우세훈 뭐 이렇게 보면 미래 포럼인가 거기에서도 이제 중 자기가 좌장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세졌어요 당원들
0: 그러니까요
3: 극중주의에서 점점점 이제 안철수 의원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당에서 살아남을 길은 강성 당원들 좀 열성적인 당원들을 내 지지로 돌려야 된다 뭐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0: 성공할까요?
3: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저는 이제 주목을 하는 게 사실은 이 모든 이 당권 주자들, 대권 주자들이 보수는 에고가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 내 중심이에요.
0: 난가.
3: 뭐 한동훈도 내 중심, 뭐 오세훈도 내 중심, 뭐 네. 바깥에 있지만 이준석도 내 중심,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정치적으로 약간씩 다 생채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오히려 자기의 에고를 좀 내려놓고 장동혁 대표의 힘은 점점 세지고
0: 네.
3: 그러면은 연합, 연대 이게 더 용이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 중심이 아니라 일단은 장동혁을 좀 이 노선 투쟁도 하고 이러면은 연합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0: 서 소장님, 네. 이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또 오세훈, 김기현 이분들의 연대 가능성
2: 사실상 이게
0: 가능할까?
2: 우연은 없어요.
0: 우연?
2: 예, 우연한 자리는 없을 것이고 우연한 만남은 없을 것이에요. 정치가 특히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유승민 의원의 등장이라든지 한동훈 등장인물들이 한 덩어리 속에서 한 축에서 그러니까 장동희 대표의 다른 축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0: 네.
2: 그럼 뭔가 계획이 있고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꿍꿍이는 아니더라도 반장당력 세력을 가지고 어떤 시점에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가자.
0: 네.
2: 근데 저는 본인들의 포스트로 누구를 세울까 지금 고심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0: 오.
2: 누굴 촉으로 세울까? 뭐 김기현이 될 건지 오세훈이 될 건지 한동훈이 될 건지 유승민이 될 건지 그거를 만나서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하고 정치적인 세법들도 각자 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합의점이 필요한 시간 같아요.
0: 어울려요, 근데?
2: 뭐 어울리고 말고가 없어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거지. 결국에는 상황이 이 얘기해 주는 것이지 옳고 그름은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1: 정말 제대로 된 분석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유시민 작시하고 정청래 의원은 옛날에 불구대천의 원수였어요. 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유시민은 친노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지킴이었고 정청래 의원은 처음에는 친노였다가
0: 네.
1: 그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정동영 캠프로 가면서 엄청 노무현 대통령 공격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불똥이 그 유시민 쪽으로 뛰어가지고 막 유시민 보고 간신이니 뭐니 엄청나게 하고 유시민도 바빠다치고 두 사람이 진짜 같은 하늘을 이구질 수 없을 만큼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0: 네.
1: 지금 완전 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지금 정확한 거예요. 상황이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은 최근에는 어떤 상황이 누가 조성했냐. 장동혁 대표예요. 장동혁 대표가 영남 중진들 다 저 당여 물갈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는 지금 김기현 대표, 김기현 의원이 그걸 고리를 해가지고 당원 중심주의에서 국민 중심주의로 바꿔야 된다고 바로 받아친 거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냥 반장동혁이 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온 오세훈, 저 한동훈하고 똑같은 방향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반장동혁 연합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건데
2: 내가 상황을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받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내가 설명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1: 계속하시죠.
2: 마무리를 저쪽에서 해서 잘해줬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한 잔 먹고 있는데 화상스러운 느낌이야.
1: 왜 아이스크림 뺏어 먹고 그래요. 지금 1 더하기 1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1 더하기 1.
0: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사 드시도록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

0: 서 소장님. 네. 저 광고 들었으니까 출연료 입금 될 거예요.
1: 그래요?
0: 아이스크림 사실 때 네. 제 것도
1: 다 돌리겠습니다. 10개 돌리겠습니다.
0: 네. 강찬호 의원님, 네. 이 김기현, 오세훈, 한동훈 셋이 네. 앉아 있는 그림 어떻게 보셨어요?
2: 아, 주목됐죠. 이거
0: 주목됐어요?
2: 왜 주목됐냐면
0: 어색하지 않았어요?
2: 김기현 의원이 주최한 행사예요. 네. 미국의 대전략 이제 외교 맞아요. 안보 이제 관련 세미나인데 그 그림을 잘 보시면은 우세훈, 오. 좌동훈이에요.
0: 김기현 대표, 전 대표
2: 중간에 안고 대표 주최자니까 네, 주최자니까 두 안고 오른쪽에 오세훈, 그다음에 왼쪽에 한 사람이 따로 있긴 있어. 그 사람은 세미나 발표하는 학자분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학자분이니까 예우를 해서 그 주최자 옆에 앉히는 거는 원래 네. 디폴트니까 네. 그거를 뛴다면 그 바로 옆에 한동훈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김기현 좌우로 오세훈 한동훈이 앉은 거고 결국 이 셋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반장동혁 연합처럼 돼버린 거죠. 그날 그리고 세 사람이 발표 그날 기자들 질문에 답한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오세훈은 징계는 최하위의 정치다. 하위의 정치다. 그랬고 윤리위 정치는.
0: 맞아요.
2: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은 당원 국민중심주의 얘기했고 한동훈은 뭐 당이 사당화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셋이 지금 다 똑같이 장동훈을 겨누는 그런 무대가 마련된 건데 김기현 대표가 김기현 의원이 배려를 했더라고요. 뒤늦게
0: 어떤? 보니까.
2: 왜냐하면 한동훈은 오세훈이야 뭐 서울시장이니까 또 당의 중요한 그 인물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한동훈은 지금 일단 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0: 아니죠.
2: 그래서 사실은 저 그날 그 세미나에 이만희 의원 등 당 중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뒤로 앉게 하고 자기 당 소속도 아니고 초선인 한동훈을 바로 옆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배려한 거죠.
0: 이게. 그러네.
2: 네, 굉장히 배려한
0: 거죠. 그래도 뭐 전직 당대표였으니까.
2: 아, 잠깐. 그 정도... 지금 당 사람 아니잖아요. 전직이지만 당 사람이 아니고 지금 장동혁 스탠다드로 보면 해당 행위일 수도 있는 거지.
0: 또 징계 들어갑니까?
2: 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그 징계의 징계. 기준이 정말 들쭉날쭉한데 한 가지는 네. 분명하잖아.
0: 뭡니까?
2: 장동혁에게 모욕감을 주면 네. 다 지금 징계받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래도 뭐 네. 장동혁 대표랑 네. 한동훈 전 대표랑 네. 이렇게 어떤 모임 가서 또 악수 스치듯이 악수하는 모습도
2: 그럼요. 근데 더 악수 이상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또 그때 왜 그 장동혁 대표가 좀 악상 안 좋은 가족상을 당했을 때 한동훈 대표 의원 찾아가서 네. 그때는 한 10여 분 이상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두 사람이 뭐 국회에서 마주치는 것 자체는 또 웃으면 악수하는 것 자체는 이제 노말이 됐다. 뉴노말이 됐다.
0: 알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네. 이준석 대표 어제 사퇴했어요. 뭐 지방선거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다는 명분을 가졌지만 저 사퇴의 의미 우리 뭘로 파악을 해야 될까요?
3: 뭐 언론 보도로도 많이 나왔고 네. 또 이제 뭐 저도 개혁신당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당의 쇄신 네. 뭐 이 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2: 단독 보도
3: 천하람 원내대표와 네. 대판 싸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제가 듣기로는 대판은 아니고 소판 싸웠다 정도 뭐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견이 좀 있었다. 근데 이제 약간 제가 개혁신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의원은 경기 남부를 일종의 이제 소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여기를 우리의 근거지로 삼아야 된다. 옛날에 뭐 이때면은 다 지역 정당이 있었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제 이 소선거구제 이런에서는 지역을 어느 정도 먹지 못하면은 당의 존립이 힘들다. 그래서 경기 남부. 그래서 뭐 용인. 동탄 여기가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젊고 네. 근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제 부유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가 반도체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 성향도 꽤 많고 이념적으로 고착화되지 않고 그게 이제 동탄에서 이긴 그 근거였잖아요. 전국에서 연령이 제일 유권자 나는 34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용인으로 와 뭐 화성으로 와 이런 식으로 이준석 의원은 얘기를 했는데 나 이주영 의원은 나 송파 갈 건데
0: 그러니까
3: 나 하천하람 의원은 나 순천 갈 건데 뭐 그래서 야 이거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전제로 왜냐면은 거기에 왜 가냐 지금 그럼 이걸 합당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금 서로의 이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어려워요. 어려운 걸 맞고 원래 제3정당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좀 3정당 4정당을 응원하는 편이에요. 양당보다는 좀 여러 정당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약한 대립도 피하고 그래서 비판도 하고 뭐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 응원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방향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0: 어렵게 봐요.
3: 아니, 왜냐하면은 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로 뭐가 개혁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사실 지금 지지율은 뭐 2, 3% 정도 나오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한 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요. 양당의 싸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라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합당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아,
0: 그렇게 봐요? 예, 독자 생존은 어렵다?
3: 독자 생존은 물론 뭐 거기 내부에서는 우리는 독자 생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미 그 구성원 내부에서는 좀 합당 오. 보수 대통합 쪽으로 근데 장동혁 체제에서는 우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는 또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각자 에고를 좀 내려놓고 이 구성원들이 각자 연대를 해가지고 반장 연대가 좀 성사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0: 서 소장님, 네. 어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의 우호적인 분들은 네. 이런 시련을 겪고 나면 더 클 거야라는 분들이 있고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끝났어 이준석 개혁신당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맥을 짚어줬어요.
1: 시련을 겪고 나서 컸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이제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좀 뭔가 건전하게 중간에서 캐스팅보드를 소수 정당이 조금 잡을 수 있는 그 다당제의 구조를 저는 아주 이상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개혁신당이나 조국개혁신당의 한계는 비례정당이라는 겁니다.
0: 그러네.
1: 개혁신당에 물론 이제 이준석 의원이 지역구 화상을 하나 갖고 있지만 전체를 봐서는 지역구를 근간으로 두지 않으면 정당이
0: 맞아요.
1: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0: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
1: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맞아. 그런 한계를 저는 이준석 대표가 느끼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약간의 이견이라고 하지만 이견을 떠나서 성호남이고 이제는 이 개혁신당이 이준석이 예전에 나를 따르라 하면 따랐던 정당이 아니구나. 각자 도생. 왜냐하면 총선의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계산기를 돌리는구나. 내가 이끄는 대로 오지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오지 않겠네. 이래봤자 여기서 싸움밖에 더 하겠어. 이제 FA 시장으로 나 나가야겠어. 아이고.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좀 제가 옆에서 보기로는 사실 한동훈 의원도 지금 무소속이죠. 거기도 이제 본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준석 의원도 개혁신당을 갖고 있지만 FA시장 나오면 본 보수 진영의 또 하나의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FA시장에서 본 보수 진영의 선수로서 존재하고 저는 개혁신당의 문제는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주영, 뭐 천하람, 당신들이 그 지역을 고집한다면 자강이든 혁신이든 나는 이제 손 뗄게라는 그런 서운함의 토로에서 저는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이지
0: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도 보세요?
1: 저는 거의 다른 길을 가기 위한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좀 개혁신당에 미안한 타당이라서 한계점 이르렀다. 저기 정의한 게 컸어요. 다시 못 살아날 정도로 치명적인 정당의 기능을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로 개혁신당이 갈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
0: 저는 서 소장님 저 말씀이 서 소장님의 개인적인 분석과 추측인지 아니면 어떤 정보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어제 들은 정보로서는 네. 서 소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단히 상처를 크게 받았더라고요.
2: 그 정의한 문제로?
0: 아니. 그 최근에 있었던 당내 네. 노선과
2: 그러니까 뭐 경기 남부 문제 뭐 예.
0: 관련해서 이 차이 그렇죠. 노선 차이 의견 네, 대립 네.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2: 그렇겠죠. 아. 그리고 어떻게 대표 말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네. 저는 구조적으로 조금 보자면
0: 구조적으로
2: 사실은 저는 보니까 이 지금 저 개혁신당의 몰락은 저 이재명 현 정부하고 선관위가 제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이저 의원 하면은 2030 청년들 특히 남성들의 지지가 굉장히 옛날에 강했고 그걸 바탕으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어떤 나름의 독자적인 어떤 지분을 갖고 있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니까 그 2030 남성들을 주로 업고 나와서 따로 살림 차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2030 최근 전국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지금 전국의 뇌관이 된 바로 계층이 2030 청년들이에요. 2030 청년들이 저 뭐냐 주식 부동산 직격탄 맞았고 뭐 펫버스 같은 이런 논란에서도 이제 중심이 됐고 거기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열일 하고 있는 이런 뭐 올공 사태 그저 뭐냐 참정권 훼손 사태 여기에도 지금 2030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운데 그것도 지금 보면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러네. 또 장동혁 대표가 그 2030 청년들 중에서 강성 청년들. 를 업어버렸단 말이야. 지금 뺏긴 거야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왜 그럼 뺏겼느냐. 이게 이제 양당제 사실 양당제에 가까운 지금 다당제 우리 구조의 폐해인데 네. 이재명 정부가 결국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이런 거에서 이제 폭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반발을 하는 청년들은 그거에 맞설 수 있는 나름 힘 있는 야당한테 존재가 큰 야당한테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이제 이거 이 저런 그 당내 반발도 반발이지만 자기가 딛고 서 있는 지지층이 뭐 지금 우리 이준석 좋아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준석 갖고 안 되고 그냥 큰 국민의힘 없고 그냥 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좀 반발해 보자 하는 청년들의 이런 민심을 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0: 답이 그러니까 없어요.
2: 그러니까 이제 딛고 본인이 고민해야죠. 본인이 진짜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왜 2030 남성들 특히 이분들이 지지가 떠나갔느냐. 그게 내가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또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들을 갖고서 더 확대할 수 있느냐. 고민해야죠.
0: 알겠습니다. 네. 그 이준석 대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이준석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1: 그거는
0: 했는데.
1: 맞아요. 뭐.
0: 그래도 저는 한번 만나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서 소장님 네. 민주당 얘기해볼게요. 네. 김민석 대표 취임하고 열흘 됐지만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빠졌고 지금 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과 막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들었어요. 네. 왜 컨벤션 효과 왜 없어요? 이거 김민석 대표가 지난 열흘 동안 네. 당대표로서 역할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1: 시민 평가하는 건 너무 야박한 것 같고요.
0: 야박해요?
1: 야박하죠. 컨벤션 효과가 없었던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진영 내에서 지난 전당대회가 너무 치열했고 그게 봉합되기에는 사실 컨벤션 효과보다는 봉합 효과를 저는 누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봉합을 하려면
0: 봉합 제대로 되고 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도요. 재진 부위를 꿰매고 네. 꿰맨 데 있어서 약도 바르고 거기다 드레싱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아무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저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한 100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봉합을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집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일주일간. 그래서 뭐 저 낙선자 당선자 불러서 3명 5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우리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신임 지도부 불러서 우리 뭐 다른 점을 찾으면 원수 되고 같은 점을 찾으면 형제 된다 하면서 우리 하나로 뭉치자 이렇게 하고 있고 28일이나 160일 다 모여서 또 이렇게 오찬하잖아요.
0: 서 소장님.
1: 일주일을 딱 이렇게 지금 봉합 외과의사의 역할을 대통령이 하고 있고.
0: 아니 잠깐만. 그럼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 없으면은 당내 통합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1: 김민석
0: 분이에요?
1: 김민석 대표 얘기를 하려는데 그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지금 많은 민생의 현안에 대한 TF들을 통해서 즉시즉각으로 얘기하고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본을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은 사실상 이게 당내에서 다른 의견에 있어서 김민석 대표가 좀 부드럽게 이걸 봉합하고 있느냐라는 데 있어서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대표적으로 유시민 작가에게 꼬투리 잡혔던 90도 인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이게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발언들 중에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이 제거하면 퇴출시키겠다.
0: 그러니까.
1: 이제 이런 대목들이 약점 포인트로 봉합에 있어서의 조금 좀 거친 면이 있으나 길게 봐서는 사실 뭐 틀만은 또 아니거든요. 국민한테 좀 대대로 좋은 태도로 보여라. 두 번째는 당내에서 일하는 일을 가지고 저쪽 진영을 흔들기 우리 안에서 다른 진영 흔들기 위해서 비공개 정보를 막 흘리는 것들 그런 퇴출돼야
0: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틀린 말 아니고 옳은 말을 하고 당 운영 잘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은 떨어져요?
1: 지지율 제 생각에는 뭐 오를 거에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아니 뭐 다 알면서 웃으시는지 알았다. 모르겠는데 우리 진영 내가 지금 분열돼 있어요. 그리고 좀 봉합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막 죄를 뿌려요. 유시민 작가가 와서 좀 봉합하는데 니들은 안 된다. 우리는 떠날 거다.
0: 충격적이에요.
1: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부의 요인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몇 가지가 있겠으나 네. 최소한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 요인이 분명히 있어서 민주당의 지지율의 정체와 반등이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유시민이다? 작가다.
0: 이런. 강찬 네. 의원님, 네. 당 지지율 떨어지는 것이 네. 유시민 작가의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네. 대통령 때문입니까? 당대표 때문입니까? 대통령 유시민 때문?
2: 저는 유시민 때문이라고 돌리면은 네. 민주당은 더 점점점 저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0: 더 떨어진대요.
2: 없다고 생각해요.
0: 그러면
2: 왜냐하면 물론 유시민 씨가 어떤 본인의 정치적 동기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볼 때 굉장히 얄미운 어떤 해방을 놓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유시민 씨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배경과 그 저 환경이 뭘까요? 충분히 그런 말에 지금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지금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시민 씨가 볼 때에는 내가 그렇게 덤덤 떠들 수 있는 환경이 더 조성되고 있다고 지금 자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볼 때는.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수치를 내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에요. 진짜 지금 민주당은 절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건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전당대회 자체도 그 순수한 정청래 표와 김민석 표를 본다면 거의 뭐 1, 2%포인트 차이로 붙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김어준 TV 나오고 집단 저 뭐냐 청년직 최고위원 지명 이런 거 집단 반발하고 바로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지금 당이 사실상 두토막 난 거예요. 네. 그런 환경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책임은 뭐냐. 이후에 보니까 그 전당대회 용으로 내걸었던 이런 강저 굉장히 좀 이제 중도 이탈적인 광내 그저 이런 논란이 있는 정책들 지금 그냥 주워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이에 이제 경찰 사태도 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점점 더 민심이 떠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씨가 점점 더 자신을 얻는 거예요. 저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유시민의 그냥 회방 때문이다? 아니에요. 유시민은 드러난 상황, 일어난 상황 결과를 갖고 지금 이용해 먹는 것이지 유시민이 그런 결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면 안 돼요.
1: 네. 회방권이라는 걸 맞잖아요. 벌써 강찬우 의원도 회방 논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초를 치는 거라고 문재인 정부 때는 어용지식이 되겠다고 하신 분이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위기에 이렇게 초를 치고 회방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 아닌가요? 네.
0: 김준일 평론가님, 그 김민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 단합 그 진영 우리가 왼쪽을 좀 더 많이 챙겨야 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의원들 다 초청해서 이제 만찬도 하시려고 하고 진영 내 단합을 지금 일주일 동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3: 그러니까
0: 어려워요.
3: 그러니까 상황이 네. 굉장히 어렵다 일단.
0: 어려워요.
3: 그러니까 뭘 해도 이게 한 번 모든 게 잘 풀리기 시작하면은 웬만한 실수나 그런 것도 다 묻히고.
0: 맞아요.
3: 굉장히 이제 상승 곡선 탄 주식도 그렇잖아요.
0: 맞아요.
3: 약간 악재가 있어도 큰 호재가 있으면은 쫙 봤다가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거에도 흔들려요 지금.
0: 네.
3: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이 아직 바닥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3: 그러니까 개별 주식도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닥을 보고 네. 악재들에 다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호재들이 반영되는 걸 보고 반등의 요소가 있고 이렇게 이제 소위 말 투자자들도 이제 반응을 하는데. 네.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엔 아직은 바닥을 보지 않았다고 봐요. 네. 뭐 어마어마하게 더 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런 정도로 뭐 하나 쉬운 게 있으니까 뭐 보안수석관 폐지, 뭐 최근에 이제 제주 실종 사건 치안 문제 있지, 부동산 세제 개편, 공급 전월세 뭐 이런 거 있지, 뭐 물가도 지금 있지, 뭐 사회적 양극화는 벌어지고 있지, 거기에 주가도 지금 너무 롤러코스터 이렇게 해서 이런 불만들이 민생 쪽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내부 노선 투쟁도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도 뭐 품어야 되는데. 이 민생도 풀어야 되고 이 김민석 대표는 실용 뭐 보수 인사 중도 인사 대 유능한 사람 다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또 왜 우리 안 쓰냐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왼쪽에 있는 정당들 지지율이 미세하게 오르기 시작해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0: 그렇습니까?
3: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진보층이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제 민주당을 실망하고 가는 거예요.
0: 네.
3: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잘 풀리려면은 감정이 좀 해야 되는데 이미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유시민 작가를 포함해서 뭐 유시민 작가가 지적한 부분이 저는 뭐 일부 옳은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15년 가까이 당내 주류였다가 지금 비주류가 됐을 때 그 공포와 상실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3: 이게 결속을 할 수밖에 없고 약간 저항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딴지일보 네. 게시판 들어가면은 아 위안받 유시민 작가 말에 위안받았다. 이런 게 다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자. 이게 약간 심리적 분당 상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서 그거를 유시민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과하지만은 영향이 없지는 않다. 최근에
0: 그렇죠. 네. 그냥 구심점이 돼버린 것 같아요.
2: 딴지 가면은 나는 반명이 아니라 현명이다라니까요. 현명.
0: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과 얘기 나누면서 들은 생각은 장동혁 대표를 빼놓고는 각 정당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2: 네.
0: 네팔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좀 무사하게 귀국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 네,
0: 오늘 찐철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세 분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네팔 홍수 참사 관련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네팔에 도착한 정부 신속 대응팀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6: 하지만 피해 지역의 도로와 다리가 유실되면서 접근이 힘든 데다 또 비 예보까지 있어 수색 작업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네팔 현지에 도착한 YTN 취재팀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정부 신속 대응팀도 현지에 도착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이곳 네팔 시간은 새벽 3시 반을 조금 넘겼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한 정부 신속대응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10시쯤 카트만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주 네팔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입국 수속을 도왔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같은 항공편을 타고 네팔에 들어왔습니다. 외교부와 경찰, 소방 인력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은 홍콩을 경유해 카트만두로 오는 동안 비장한 표정으로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대홍수가 휩쓴 현지 상황이 어떤지 일단 파악한 뒤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워낙 홍수 피해 규모가 큰 데다 교통과 통신 사정도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속대응팀은 카트만두에 짐을 푼 뒤에 날이 밝는 대로 네팔 정부와 접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피해 지역으로 곧장 이동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도로와 다리가 끊겨 육로 이동이 힘든 상황이어서 네팔 정부의 헬기 지원이 있어야 신속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한국인 실종자 소식은 전해진 게 있습니까?
7: 네,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구조됐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한국인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 험준한 산악 지형이어서 야간 수색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피해 지역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한국인 구조자 9명은 오늘 카트만두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 홍수 당시 고지대에 머물고 있다 화를 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연락이 두절된 직원

0: 피해 지역 접근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부터 비예보가 이어져 2차 홍수를 가속화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 카트만두에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속 대응팀의 활동도 현지 교통 상황과 2차 홍수 가능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1: SNS에는 긴박했던 네팔 티베트 산사태 대피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2: 육중한 토성류와 파도에 건물도 종잇장처럼 찢겨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거대한 흙파도가 계곡 너머에서 다가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립니다.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폭풍은 계곡을 꼭꼭 씹어삼키듯 뒤쫓습니다.
4: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마르.
3: 간신히 몸을 피한 가운데 뿌연 흙먼지가 안개처럼 꼈습니다. 급류의 속도는 차량을 타도 안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 멀리 파도가 물길을 따라 덮쳐오자 비명이 차를 가득 채우고 급히 속도를 냅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엔 산사태의 위력도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계곡을 따라오던 검은 흙더미가 마을로 향하는 순간 건물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홍수로 인한 급류도 위력은 매한가지입니다. 오토바이와 트럭, 버스는 순식간에 휩쓸리고 건물도 마치 종잇장처럼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야에 들어온 지 단 수초 만에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대한 파도가 담긴 영상들은 피해가 이토록 커진 이유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긴박한 현장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지만 과거 인도의 댐 파괴 영상이나 타국 홍수 영상이 네팔 현장으로 둔갑해 유포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연락이 끊긴 가족의 생사를 알려는 사람들로 네팔의 병원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2: 생존자들은 생활 터전으로 돌아왔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진흙을 덮어쓴 채 중장비에 실려왔습니다. 겁먹은 표정의 할머니를 구조대원이 안아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옥상과 지붕만 겨우 남기고 마을이 진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길이 끊기는 바람에 구하러 갈 수도, 도움을 청하러 갈 수도 없습니다. 병원 앞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눈빛으로 환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실종된 가족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은 빙하 홍수가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반쯤 잠겨버린 마을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 진흙 속을 뚫고 가서 쓸만한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옮깁니다. 갑자기 수위가 올라간다는 소리를 듣고선 겁을 먹고 피할 곳을 찾아 뛰어갑니다. 네팔 빙하 홍수는 주택 2만 채와 다리 수십 개를 무너뜨렸고 1,000명이 훨씬 넘는 실종자를 남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자, 기후 변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히말라야의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2: 갈수록 더 높은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고지대에서 무너져 내리는 토사의 양도 크게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거대한 얼음과 암석이 산비탈을 타고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붕괴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산사태의 위험이 고지대에서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연구진이 34년간 동부 히말라야의 산사태를 분석했더니 발생 횟수는 비슷했지만 해발 3,000m 이상에서 무너진 양은 5배가량 늘었습니다. 고산지대 기온은 10년마다 0.23도씩 올랐고 영도선도 100m 정도 높아졌습니다. 기온이

0: 오르면서 빙하가 녹아 줄어들고 오랫동안 얼어있던 영구동토도 녹아내립니다. 빙하가 줄어들면 산비탈을 받쳐주던 힘이 약해지고 영구동토가 녹으면 암석 틈을 잡아주던 얼음도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얼어있어 안정적이던 높은 곳까지 산사태에 취약해지면서 발생 영역도 점차 위로 이동한 겁니다.
1: 얼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녹게 될 경우에 다른 물질에 비해서 먼저 상대적으로 빨리 녹게 되고 그러면서 먼저 빠져나가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고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점점 결속력이 약해져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문제는 고산의 대규모 산사태가 한 번의 붕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대한 토사가 하천을 막아 자연댐을 만들고 이 댐이 무너지면 돌발 홍수 등 또 다른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온난화가 계속될수록 히말라야 고지대의 대규모 산사태 위험도 더 커질 걸로 우려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나라 인력 9명은 현지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3: 해당 발전소는 올해 말쯤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홍수 피해로 향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4: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트리슐리강 상류. 현지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UT1 건설 현장입니다. 좁고 깊은 골짜기라 물을 가두기 쉬워 수력발전 입지로 좋은 곳이지만 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 내려오면 파괴력이 커져 이번 사태처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UT1 수력발전소의 공정률은 84%.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물을 발전소 쪽으로 보내기 위해 설치된 위어댐과 인력들의 베이스 캠프 등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5: 현재 상부 웨어댐 부분은 거의 한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건설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 캠프는 거기도 한 90% 정도 소실됐고 지하 발전소는 현재 그쪽은 매몰되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 발전소 건설은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투자와 현지 사업 진행을, 부산 에너빌리티는 설계와 조달, 시공을 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9천억 원 정도.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공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공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부임 한 달 뒤에 가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의 활동상과 그의 연봉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일본과 캐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한 대사를 잇따라 만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SNS를 통해서 잇따라 면담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을 공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과 한반도 평화 안보 등을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게시글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났다라고 먼저 밝히며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의 협력이 앞으로 만들어갈 기회에 대한 뜻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됐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3국 간의 지속적인 공조, 즉 한미일 3개국 간의 공조를 통해서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또 25일 게시글에서 필립 라포르튠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났다라며 공동 관심사와 우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도 만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이스라엘 대사와 좋은 만남을 가졌다. 앞으로도 상호 관심사에 관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LA 한인 출신으로 주한 미국 대사로 가 있는 미셸 스틸 대사는 그럼 연봉은 얼마나 받을까 하는 다소 쓸데없는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의 연봉은 임용 신분과 과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임명된 사람과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그렇다고 액수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정치적 임명일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고위공직자 보수 차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본해서 적용받습니다. 이 외교관 등급 보수 차트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고위공직자 보수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Executive Schedule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위공직자 보수 차트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차트라는 것은 한국식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것이군요. 사실은 스케줄이라는 영어가 사용됩니다. Executive Schedule이라는 건데 이건 레벨 1에서부터 레벨 5까지 있는데 레벨 1이 가장 높고 레벨 5가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주요국의 대사직은 Executive Schedule 레벨 2에 해당합니다. Executive Schedule Level 2의 연봉은 22만 8천 달러입니다. 하지만 전문 외교관 출신일 경우에는 밑바닥부터 올라온 그 사람의 현재의 외교관 직급에 따라서 연봉을 받으면 됩니다. 외교관 신분으로 내부 승진을 거쳐서 부임하는 경우는 연방 외교관 보수 체계, 영어로 Foreign Service Schedule에 의거해서 지급됩니다. 대사직에 임명될 정도면 외교관 중 사실상 최상위 계급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대략 19만 달러에서 22만 달러 사이의 기본금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임명이든 내부 승진이든 사실 연봉 액수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편 주한미국 대사는 해외 파견 고위 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기본 연봉 외에도 막대한 부수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대한 관사가 주어지고 또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비도 전액 지원됩니다. 주한미국 대사의 경우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비브 하우스로 불리우는 저택을 관저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모든 유지비 및 관리비 역시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가족이 함께 갔으면 가족 교육비나 생활비도 지원을 받는데 미셸 스틸 대사는 배우자인 즉 남편인 샨 스틸 변호사와 함께 부임했기 때문에 이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뒷마당에 솔라 패널, 발코니에도 솔라 패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주민들의 아파트 발코니나 뒷마당에 소형 태양광 발전 장치를 그저 몇백 달러 정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전망입니다. 주 하원이 태양광 발전 장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서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현재 상원에서의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고 뉴섬 주지사도 다음 달 말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서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법안이 공표된다면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이후 이를 합법화하는 9번째 주가 됩니다. 뒷마당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미국 내 최대 시장 캘리포니아가 등장하게 되는 셈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도 올해 초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24개 주도 비슷한 법안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명 발코니 솔라 라고 불리우는 이 시스템은 벽면 콘센트에 꽂는 태양광 패널 그저 2개 내지 많아야 4개 정도로 구성됩니다. 가격대는 가장 싼게한 300달러부터 비싸봐야 2000달러까지 사이입니다. 냉장고나 전자제품이나 조명 등을 사용하는 데에는 충분한 전기를 생산합니다. 가정이 전기 요금을 연간 수백 달러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셈인데 일부 모델은 전기를 미리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장된 전력은 정전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주는 법안 시행 즉시 폭발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의 뒷마당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심지어 아파트 발코니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발코니 솔라. 그저 몇백 불에서 최고 2,000불 이하라서 웬만하면 뒷마당이나 발코니에 설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처럼 시행 일보 직전인 주를 좀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행 중인 곳은 유타주, 메인주,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버먼트, 뉴햄프셔, 코네티컷, 그리고 콜로라도주 등 8개 주입니다. 유타주가 작년에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요. 올해 7개 주가 빠르게 동참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추진 중인 주는 조금 많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애리조나,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또 인디애나, 미시간, 미네소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그리고 워싱턴 DC 지역 등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붕에 올려놓는 커다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커다란 태양광 패널과는 좀 다른 겁니다. 태양열을 이용한다라는 기본 컨셉은 같습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소형 패널 2개 내지 4개를 놔두고 집 콘센트에 직접 연결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행되면 수요는 폭발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비싼 지역에서는 너도나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전기요금이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킬로와트당 약 35센트 정도로 볼수 있는데, 이 발코니 솔라의 중간 정도 가격대인 700불짜리 제품을 하나 사놓으면 한 달에 4, 50불 정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반이면 비용이 다 빠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만에 하나 정전이 됐을 때도 이 비상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하니까 수요는 폭발적일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종 시행 여부를 주지사 서명이 끝나면 곧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명 발코니 솔라 스토리였습니다.

네, 항공기 승무원들과 암 발병의 연관성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법원이 30년간 장거리 노선에서 일한 전직 항공 승무원의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항공업계에서 승무원 유방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프랑스 남서부 법원은 지난 7월 초 에어프랑스 전직 승무원 소피 레노의 유방암에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항소 없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소피 레노는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에어프랑스에서 근무했습니다. 객실 승무원으로 출발해서 장거리 노선 사무장까지 맡았습니다. 누적 비행 시간은 12,600시간을 넘었고, 이 가운데 야간 비행이 6,50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프랑스 법원은 직업병으로의 판단 근거로 장기간의 야간 근무, 또 이온화 방사선 노출, 그리고 간접 흡연 등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에어프랑스는 지난 2000년까지 기내 흡연을 허용했었기 때문에 이 간접 흡연도 이유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판결에서 거론된 장기간의 야간 근무, 이온화 방사선 노출, 그리고 간접 흡연 등이 직업병을 인정받을 만큼 암 발병과 연관성이 있는 건가를 법적으로가 아닌 의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기간의 야간 근무입니다. 이는 암과의 연관성이 있음 입니다. 얼마나 있느냐? 중간 정도의 강도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장기간의 야간 근무로 인해서 위험성이 높아지는 암 종류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그리고 직장암 등입니다. 대부분 호르몬 조절과 관련된 암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기간이라 하면 또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건가와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 주기적인 야간 교대 근무를 해온 경우를 장기간의 노출 또는 장기간의 야간 근무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에서 20년 이상 밤샘 근무나 교대 근무를 지속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확률이 급격히 더 높아집니다. 자, 두 번째, 이온화 방사선 노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의학적 답을 전해드리기 전에 우선 궁금한 게 항공기 승무원이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되나 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의학계의 대답은 명확하게 그렇다입니다. 항공기 승무원은 실제로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다만 지상에서 엑스레이나 방사선 작업을 하는 것과는 종류가 좀 다릅니다. 핵심은 고도가 높아지면서 우주에서 나오는 우주 방사선, 즉 카스믹 레디에이션에 많이 노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연간 평균 우주 방사선 비폭량은 대략 3 내지 6 밀리시버트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 연간 비폭 권고치나 일부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의 비폭량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조종사나 승무원을 하면은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물론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입니다만은 그래서 각국 항공사와 규제 당국은 승무원들의 연간 누적 비폭량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또 비행 스케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사선 노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온화 방사선과 암과의 연관성이 있나 하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확실히 있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간의 야간 근무와 암과의 연관성은 그냥 있다입니다만 이 이온화 암과의 연관성은 단순히 있다가 아니라 의학계에서는 확실히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엑스레이 촬영 시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온화 방사선도 한번 쬐었다고 바로 피해를 입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노출입니다. 항공기 승무원들이 바로 이그 지속적 노출의 대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데 수시로 비폭량을 검사해서 조정을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 DNA를 손상시켜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인, 이 간접 흡연과 암과의 연관성, 이건 뭐 거론할 필요도 없이 강력하게 예스다라고만 그냥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어프랑스 전직 승무원의 케이스를 계기로 승무원들과 암 발병과의 연관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게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0: 운동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근육이 잘 붙고 체격이 뼈대부터 남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타고난 근육질 체형에는 약 4만 7천 년전 멸종된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변이가 작용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과 독일 인류학 연구소가 주축이 된 국제연구진은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유래한 성장 호르몬 관련 유전자 변이가 현생 인류의 근육량을 늘린다는 사실을 밝혀내 국제 학술지 Current Biology에 발표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50만 년전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의 공통 조상과 갈라진 뒤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과 아시아에서 살다가 약 4만 년전 멸종했습니다. 남아있는 화석 등이 알려주는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보다 두껍고 단단한 뼈, 넓은 가슴과 어깨에 커다란 근육을 가진 아주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네안데르탈인의 DNA에서는 이와 관련한 유전자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연구진은 현생 인류와 유전자를 비교하던 중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일어난 한 변이가 성장 호르몬 수용체와 관련한 핵심 유전자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변이가 근육이나 뼈 세포의 수용체를 성장 호르몬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어서 세포에 강력한 증식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한편 연구진은 고대 현대 유전체 자료집을 뒤지며 이 변이가 얼마나 다양한 인류 계통에 퍼져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네안데르탈인은 94%가 이 변이를 갖고 있는 반면 현생 인류는 그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오늘날 전 세계 인구에 퍼져 있는 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인과 남아시아인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견됐고, 유럽인과 아메리칸 원주민에게서는 거의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율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전체 유전자에서 해당 변이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변이를 몸에 최소 하나 이상 지니는 사람은 동아시아는 4명 가운데 1명꼴이 됩니다. 연구진은 해당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얼굴에 약간 더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컨대 치아 뿌리가 더 짧고 턱뼈 귀 아래쪽에서 아래로 뻗어 있는 부분도 더 짧습니다. 연구진은 그러나 체격과 근육량은 다양한 유전자와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 하나의 변이가 네안데르탈인의 모든 체격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최근 극비리에 CIA 국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왔다라는 뉴스 들으셨죠? 이 짧은 이한줄 뉴스 사실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짧은 한 줄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제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러시아에 CIA 국장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 왜 극비리에 보냈느냐 등등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질문을 그냥 뭐 생각 없이 나는 직업이 기자니까 질문하는 거야라고 생각 없이 질문하기보다는 CIA의 수장이 같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미국에는 연방기관이 많이 있죠. 또 특정 국가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파될 수 있는 기관의 수장도 많이 있습니다. 뭐 국무장관이 갈 수도 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갈 수도 있고, 무슨 특사로 임명받아서 갈수 있고, 아니면 국방장관이 갈 수도 있고 한데, 왜 CIA 국장이 갔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걸 유추해 보기 위해서는 CIA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를 알면 굳이 대통령한테 질문하고 어차피 돌아올 대답은 형식적인 대답인데 그런 형식적인 대답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의 이번 모스크바 극비 방문은 단순한 정보기관 간의 정례 접촉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매우 민감한 안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동시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비공개 협상 채널을 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또 하필이면 CIA 국장이 갔을까? 국무장관이 간 것과요, CIA 국장이 가는 것은 메시지가 180도 다릅니다. 국무장관이 가면 외교 협상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에 CIA 국장이 가면 우리는 니네들의 그 내부 상황과 니네들의 군사적인 움직임, 이거 다 알고 있어. 상세하게 손바닥 들여다보지 다 알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왜 갔느냐 하는 그 목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러시아가 나토의 결속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모종의 군사적 장난을 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를 만류하기 위해 CIA 국장이 갔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유력합니다. 그것도 국방장관이나 외교관이 간 게 아니라 CIA 국장이 갔으니 니네들 뭘 하라는지 우리가 손바닥 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어. 자제해라. 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 자, 이쯤 들으셨으니까 이제 YTN의 보도는 그저 쉽게 귀에 들어오실 겁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수 성향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일종의 준정기적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며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방문이 종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지금 시점에서 종전을 원하고 있다며 이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래클리프 국장의 방문이 러시아의 나토 대응 의지를 시험하거나 이란 제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 궁도 래클리프 국장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접촉했다면서도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매우 곧 큰 승리를 거둘 거라며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고 많은 선박이 통과하고 있다며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다쳤지만 숨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더는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쟁점이 여전히 남은 두 전쟁의 종식론을 꺼내들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부각하려는 행보를 한층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5: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내년 치과 보험료를 평균 6.2% 인상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년도 치과 보험의 가중 평균 보험료가 올해보다 6.2% 오른다라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치과 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0년 이후 85%나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5개 보험사가 8개 치과 보험 상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보험사는 앤썸 블루크로스를 비롯해 블루쉴드 오브 캘리포니아, 덴타 퀘스트, 델타 덴탈 오브 캘리포니아 그리고 휴메나 보험사 등입니다. 새 연방세법에 따라서 2026년 올해 이 세금보고부터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자동차 융자 이자를 연간 최대 $10,000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치 세금보고부터 2028년치 세금보고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대상은 아닙니다.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받은 자동차 대출이어야 하며 차량의 최종 조립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 중고차와 리스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의 최종 조립도는 차량 윈도우 스티커나 VIN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차량 가격이나 원금이 아닌 실제로 납부한 이자입니다.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LA 다운타운에 하늘을 날아 이동하는 전기 에어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 개발업체인 아처 에이비에이션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는 LA 다운타운의 대형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단지인 LA 라이브에 전기 에어택시가 이착륙할 수 있는 벌티폴트를 개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인접한 LA 라이브는 크립토.com 아레나와 LA 컨벤션 센터 인근에 위치한 400만 평방피트 규모의 복합단지로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등 이 대형 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곳입니다. 조종사를 포함해서 최대 5명이 탑승할 수 있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로 도로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는 구간을 10분 내지 20분 만에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보다 소음이 훨씬 적고 운항 과정에서 배출가스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처는 LA 라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USC, SoFi 스테디움, 한류 버뱅크 공항, 또 호톤 공항 등을 연결하는 에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과 통합 이후 중복되는 스케줄을 분산하고 신규 노선을 발굴하는 등 노선 운영 효율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양사는 통합 이후 비슷한 시간대에 출발하던 항공편을 분산해서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싱가포르 노선에서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출발하던 항공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편 가운데 하나는 오전 8시로 옮기는 방식 등입니다. 유니티 보험이 LA 지역 한인 시니어와 메디케어 자격 대상자를 대상으로 메디케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메디케어 정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LA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쇼핑몰 3층에 위치한 유니티 보험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참석자들은 메디케어의 기본 구조와 가입 시기, 또 가입 자격 및 이용 가능한 옵션에 대한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는 특히 올해 만 65세로 메디케어 자격을 갖추게 되는 개인 그리고 은퇴로 인해서 기존 건강보험이 변경되는 개인 또는 특별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인 상황에 따라서 이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선택 사항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이 지난 22일 LA 윌셔 이별극장에서 열렸던 미스트로트 4 탑 7의 공연에 참석한 약 2,000명의 관객에게 기념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이번 공연의 타이틀 후원사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 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한인 사회와 함께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밴쿠버 호프를 이끌고 있는 케빈 김 행장의 임기가 2031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밴쿠버 호프의 지주사인 호프 밴쿱은 지난 24일 케빈 김 행장과의 고용 계약을 203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김 행장의 기존 계약은 오는 2027년 3월 31일까지였지만 이번 연장을 통해서 2027년 4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4년 5개월 연장됐습니다. 은행 측은 고용 기간만 연장됐을 뿐 급여와 보상 등 다른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올 여름 극심한 고온으로 농작물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냉동 감자튀김 최대 수출국인 벨기에는요. 이 감자튀김용 감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길쭉하고 큰게 좋은데 작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하죠. 사실 말복이 지난 지금 8월 중하순은 여름 핵감자가 나올 때입니다. 맛도 영양도 제일 좋은 시기이긴 한데 뭐 감자튀김용 감자는 물론이고 그 포슬포슬한 핵감자의 맛을 느끼지 못할까 봐 걱정인데요. 아쉽지 않다고요?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이번 참에 좀 줄이지 뭐라고 생각이 이어진다면 네, 사실 튀김으로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열량 덩어리가 아니라 감자는 영양 덩어리입니다. 감자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땅속의 사과. 네, 그만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에도 좋고 면역력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처리 과정에서 꼭 필요한 비타민 B6 그리고 DNA 합성에 필수적인 엽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뼈와 세포 건강에 중요한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칼륨도요. 바나나는 물론이고 어떤 과일이나 채소보다도 많이 들어 있는 게 감자입니다. 네, 영양 덩어리인 감자 조금 맛이 덜 하더라도 꾸준히 잘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고를 때는 조금 무겁고 단단한 것으로 고르시고요. 표면이 매끄러운 게 좋습니다. 싹이 나거나 녹색 빛깔 도는 거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집에 가져와서 나중에 일일이 귀찮다고 한꺼번에 좀 깎아서 보관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찬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즙나게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요. 하지만 너무 온도가 낮으면 감자 속에는 전분이 설탕으로 변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 묻은 그대로 종이봉투에 넣거나 신문지에 싸서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둬야 좋다. 이렇게들 듣고 계시죠? 바람이 잘 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로 사과를 곁에 두면 네, 싹이 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 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8: 부당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9: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분한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0: 네, 갑자기 기부금 약속자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케네디 예술센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공연장 존 F. 케네디 예술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한 이후에 공연장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정이 호전됐다라는 센터 지도부의 주장과는 완전히 달리 대외비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는 티켓 매출과 기부금 모금 실적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2주 만인 지난해 2월 초 케네디 센터의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며 기존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교체하고 이사장직을 본인이 직접 맡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티켓 판매가 급감하기 시작했으며 작년 12월에 이사회가 이 센터의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 및 존 F. 케네디 기념공연예술센터라는 긴 이름으로 변경하겠다라는 의안을 통과시킨 후에는 티켓 판매와 기부금 모금 실적 양쪽 모두가 급격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의 붕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기부 약속 금액 감소율이 100%를 초과하는 기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신규 기부 약속 금액이 전년 대비 급감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존 기부 약속 금액도 기부를 철회한다는 연락이나 또는 납부를 좀 뒤에 하겠다라는 납부 미이행 연락 등으로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개칭한 후에 티켓 매출과 기부금 모금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수입이 1억 2,400만 달러에 그쳐서 목표치인 2억 2천만 달러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한 티켓 판매 등 이 사업 수익은 70%나 미달인 수준이며 기부 수익은 30% 미달해서 2,300만 달러 적자가 또 여기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재정 상황을 잘 아는 한 현직 관계자는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개칭한 후에 기부자들도 자취를 감췄고 티켓 매출도 급감했고 예술가들도 자취를 감춰버렸다라며 마치 멸망의 날 같았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케네디 센터는 국가 지원을 받아서 연방법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이사회 통과만으로 개칭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당연직 이사들이 반대 의견을 밝히려 했었습니다만은 발언권을 박탈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포함한 새로운 하드웨어 제품군을 이제 다음 달 9일 공개할 전망입니다. 애플의 그렉 조스위악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어제 홈페이지에 Surprise and Shine, 깜짝 놀랄 준비를 하라라면서 자사 신제품 발표 이 행사일을 다음 달 9일로 예고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달 말 CEO에서 퇴임하는 팀 쿡에 이어서 애플을 새롭게 이끌 하드웨어 전문가 존 터너스 신임 CEO의 데뷔 무대가 됩니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보고서에서 애플이 출시 첫 해인 올해에만 폴더블 아이폰을 1000만 대 이상 판매할 것이고 내년까지 판매량은 1700만 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이식 스마트폰, 즉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의 안드로이드 계열이 88%, 중국 화웨이의 하모니 OS가 12%를 차지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애플이 가세해서 애플이 올해는 31%의 점유율, 그리고 내년에는 40%의 점유율이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가격입니다. 애플이 다음 달 공개할 폴더블 폰의 가격은 약 2,000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애플이 가격을 공식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은 확정적이진 않지만 일단 예상되는 것을 보면 가장 싸게 예상되고 있는 게 1,800달러고 심지어 2,500달러까지로 예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약 2,000달러가 시작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오늘부터 이제 사흘간의 일정으로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는 미국의 연준 의장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 수장들이 참석하는 명실상부 세계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합니다. 올해 회의의 시선은 이제 내일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그동안 시장과의 소통에 있어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안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는 무엇보다도 워시 의장이 현재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이제 내일 워시 의장의 연설 내용을 분석해보면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 SK가스가 오는 9월 1일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한 급행료로 사상 최고 액수인 53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 SK해운이 세웠던 이 종전기록 460만 달러를 이번에는 SK가스가 경신한 것입니다. 이번 통행료 경매 낙찰로 인해서 SK가스의 LPG 운반선은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북쪽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SK가스가 확보한 통행권은 예약을 못했거나 급히 통행해야 하는 선박이 운하 측에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는 통행권으로 사실상 응찰액은 급행료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파나마 운하의 평균 통행료가 5만 5천 달러였는데 이게 100배나 오른 셈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무역로, 특히 서방국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무역로가 위축되면서 파나마 운하 통행 수요가 현재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축소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주민 찬반 논쟁이 전국적으로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연방환경청은 신규 데이터 센터와 이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발전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산업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허가 신청 시 주정부가 이를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 말은 주정부가 공고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힘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알려지자 200개에 달하는 시민단체와 12개 이상의 주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비영리 법률단체의 캐리 파월 변호사는 불도저가 들이닥치기 전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재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전기세 폭탄 우려를 비롯해 수자원 고갈 및 환경오염, 또 소음 공해, 그리고 난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지 인근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경우에 자연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우려되는 각종 피해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7: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6: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7: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3: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7: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3: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글로벌 AI 분석기관인 Artificial Analysis가 한국을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국제 AI 경쟁에서 확고한 3위의 위치를 구축한 나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Artificial Analysis는 공식 SNS를 통해서 한국 AI 생태계가 탄탄한 국내 인재와 공공투자, 또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어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SK텔레콤 그리고 LG AI 연구원 등 한국 내 AI 개발사 모델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rtificial Analysis는 이어서 한국은 앞서 언급한 그 기업들 외에도 KT와 트릴리언 랩스 등의 기업이 자체 AI 모델 개발에 나서면서 이 한국의 AI 생태계가 1년 전보다 훨씬 두텁고 경쟁력 있게 바뀌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이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해서 이를 적발하고 차단하는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해커들은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심지어 연방의회 등을 두루 표적삼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 목록에 한국 기업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해커들의 표적이 된 연방기관은 법무부를 비롯해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심지어 항공우주국 나사와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0: 오, 주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와인, 맥주, 그리고 증류주 등 주류 제품에 대해서 오는 9월 8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새 관세를 부과한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의 보복 기조에 주정부 차원에서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스케처원 주는 곡물과 칼륨 그리고 우라늄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미국은 이 지역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현재 캐나다 안에서 미국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은 서스케처원주와 앨버타주 등두 곳입니다. 다른 주에서는 이미 미국산 주류를 매대에서 아예 철수해버린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해 왔었습니다. 서스케처원주 역시 미국산 주류를 계속 판매는 하고는 있지만 최근 양국 간의 무역 갈등 여파로 인해서 판매량은 4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민들이 아파트 발코니나 단독주택의 뒷마당에 소형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데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주 하원이 태양광 발전장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서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앞서 상원에서의 통과는 확실시 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다음 달 말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서명할 가능성이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만일 법안이 최종 공표된다면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이후 이를 합법화하는 9번째 주가 됩니다. 뒷마당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미국 내 최대 시장인 캘리포니아가 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는 셈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도 연초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24개 주도 비슷한 법안 추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발코니 솔라로 불리우는 이 시스템은 벽면 콘센트에 꽂는 태양광 패널 2개 내지 4개로 구성됩니다. 가격대는 $300에서부터 $2,000그 사이입니다. 냉장고, 그리고 전자제품, 또 특수 조명 등을, 일반적인 조명 등을 사용하는 데에 충분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전기 요금을 연간 수백 달러 절약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이 포차 화연.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덥고 잠 못 드는 밤,
10: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1: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위...

0: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이 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0: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네, 동네에 있는 이 오크트리에 노란 리본을 걸어놓으면 나를 기다렸고 나의 귀향을 환영한다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라는 스토리의 이 음악은 전쟁터에서 귀환하는 멋진 군인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군인이 아니라 3년간 교도소에서 수감됐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전과자의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군인으로 대입을 해서 들어보니까 기막히게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멋진 전쟁 영웅의 스토리처럼 우리에게 각인된 것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변화가 된 셈이죠. 이처럼 똑같은 것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리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 올립니다. 어머머, 벌써 오늘이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아,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 이런 생각 문득 드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명분, 의무, 또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곤 합니다. 하지만은요, 오늘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8월 27일은 바로 미 전역에서 즐기는 아주 특별한 유쾌한 기념일, 그냥 그래보는 날, National Just Because Day이거든요. 이날의 규칙은 단 하나, 이유 없이 행동해보기입니다. 옷가게에서 찍어놓고 살까 말까 망설였던 그 옷, 이유 없이 사버리기. 바쁜 일상 팽개치고 에휴, 바다로 낚시 가자, 무작정 떠나보기. 식당 옆 테이블 밥값 몰래 내주기. 아, 정말 참 아름다운, 응? 부자지간이네. 아우, 밥 좀 사주고 싶다. 이런 경우 있지 않으셨어요? 깜짝 꽃 와이프에게 선물하기. 차창문 열고 목청껏 노래 부르기. 누군가 왜 그랬어 물어본다면 웃으면서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Just because. 그냥. 1950년대 캘리포니아의 조셉 고드윈 씨가 아내에게 아무 날도 아닌데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선물하면서 Just because, 그냥이라고 했던 그 따뜻하고 소소한 로맨스에서 시작된 날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는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냥 기분 좋은 충동 하나씩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그냥 Just Because를 응원하면서 차차차 출발합니다. 저도요, 그냥 이게 되고 싶네요. 시원한

0: 시원한 바람이 되어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창작곡 탱자 뮤직 극장 창작곡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되어 누군가에게 그 이마에 성글성글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진짜 오늘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세상에 보통 이런 적 없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걸어오는데 눈가가 따끔따끔한 거예요. 땀이 나서 그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눈으로 들어가길래 아니 아침 9시 반에 벌써 이러면 어떡하지? 오늘도 또 하루가 얼마나 또 더위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노메이크업으로 다녀요. 화장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유 그태요 이렇게 막 이럴 필요 없구나. 그리고 땀이 나니까 이게 메이크업이 이게 오히려 귀찮고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딱 방송 끝나고 새롭게 맘먹었어요. 그냥 집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수영하러 가야지 그러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더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래서 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래서 무조건 방송 일이 끝나자마자 수영장으로 직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어때요? 쌩얼? 네. 오늘 바로 Just Because 그냥 그래 보는 날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이런 이유가 있는 명확한 행동만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요. 뜬금없이 평소 안 먹던 디저트를 사 먹거나 이 디저트가요.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영어로도 알파벳 스트레스드 응? 스트레스 받은 거라는 뜻의 STRESSED잖아요. 이걸 거꾸로 해봐요. 그러면 놀랍게도 디저트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디저트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정말 증명이 됐네요. 요즘 저도 그런 맛에 좀 삽니다. 안 먹던 거 그래도 좀 건강한 버전으로 만들어 먹고요. 말씀드렸듯이 팥도 이렇게 삶아서 으깨서 얼려놔서 팥빙수 비슷한 거를 만들고 또 이 시원하게 팥죽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요즘 입맛도 없으시고 이럴 때 그래도 이거 먹는 동안은 너무 시원하다. 미숫가루도 요즘 이건 오래 두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검은 콩, 서리태 콩으로 빻아주신 언니가 오래전에 준 건데 이거 그때그때 먹어야지 이거 그냥 묵히면 못됩니다. 그래서 요즘 또 그런 미숫가루 먹는 재미 또 먹다 보니 예전 어렸을 때 미숫가루 타주시던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평소 안 먹던 디저트로 사드시고 퇴근길에 무작정 다른 길로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늘 가던 길 말고 이게 또 그 안전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의 그 늘 반복되는 그런 스케줄을 알면 너무 예정된 거기 때문에 어떤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이 될 수 있지만 이랬다 저랬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다른 길로 한번 가보시고요.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런 작은 낭만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어? 라는 질문에 그냥 이라고 답하는 순간 타인의 기준이 아닌 오롯이 나의 감정과 기분에 집중하는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신디 로퍼의 노래도 그런 게 있죠. Girls just wanna have a fun. 그냥 우리는 그냥 즐거움은 그뿐이야. 그냥 바로 또 어울리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바로 세상을 떠나신 그 전날 떠나셨죠. 달리 파튼의 노래가 스포티파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플레이가 됐다고 그래요. 그를 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달리 파튼의 노래 가운데서도 Just Because I'm a Woman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달리 파튼의 경우는 정말 좀 앞서가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칼 딘과 결혼식 직후 두 사람이 서로의 과거 연애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한번 얘기해봐 자기 이래서 몇 명 사귀었어? 응? 뭐 이러면서 그래? 뭐 고백하는데 여자도 고백했다가 나중에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경험 들어보셨죠? 당신 남편은 달리의 과거 경험을 듣고 섭섭해하고 실망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정작 본인 역시 과거에 다른 여성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에 달리 파튼 씨가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한 이중잣대를 느꼈고 그날 밤 느꼈던 솔직한 서운함과 분노를 담아 단 몇 분 만에 이 곡을 써내려갔습니다. Just Because I'm a Woman 이라는 이 곡은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를 향해서 담담하지만 아주 날카롭게 자신의 입장을 건네는 멘트처럼 흘러갑니다. My mistakes are no worse than yours just because I'm a woman. 단지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내 실수가 당신의 실수보다 더 나쁜 거는 아니잖아? 이런 이 얘기. 그렇죠. 남자의 오점은 스쳐 지나가는 안개 속 안주거리 정도가 되지만 여자의 실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가 되던 그 시대가 미국이나 한국은 더했죠. 그래서 당시 보수적인 남성 위주의 컨츄리 음악계에서 선구자적인 그리고 자신의 성적 주체성과 동등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당당히 그렇지만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게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듯 당신도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해달라라는 그런 설득력 있는 솔직함을 이 노래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옛날에 지는 총각이었어? 그러면 총각 아닌 혼자 하나? 그러면 같이 하는 여자들도 있으면 당연히 그런 건데 여자의 순결을 마치 막 그랬던 그런 시대가 내가 왜 불끈하죠? 그런 아픔들을 또 우리도 겪고 자랐기 때문에 이 달리 파튼 씨의 Just Because I'm a Woman이라는 노래 소개하면서 오늘 Just Because에서 거기까지 가버리고 말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바로 보름입니다. 보름에다가 오늘 바로 계기다가 많은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계기 일식이 있었는데 오늘은 계기 월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달의 96%를 덮는 아주 깊은 부분 월식이라고 하는군요. 오늘 밤 9시 12분쯤이 서부에서는 피크라고 하니까요. 요즘 저녁에도 더워가지고요. 9시쯤은 그래도 선선하더라고요. 조금 나아요. 그래도 이불에 누우면 이불이 뜨뜻해가지고 좀 시원하게 열어놓으시고 창문을 열고 혹은 옥상이 있거나 마당이 있으시면 우주가 주는 신비로운 선물과 함께 오늘 하루 따뜻하게 마무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하늘이 아주 오묘하고 로맨틱한 붉은 달 레드문이 장관을 이룰 겁니다. 이런 우주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미주 지역 최고의 명당이라고 하니까 또 우주가 준 선물 오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바로 지난 25일 화요일 날 태양의 흑점 4513 영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태양 플레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질량 방출이 일어나면서 지구 방향으로 전자기 입자 구름이 방출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쪽 그 북부 쪽 뭐 알래스카 캐나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주 아이다호주 몬태나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미시간 이런 지역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오로라 생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 북쪽에 계신 분은 혹시 그쪽에 친지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오로라 한번 오너라 하면서 보라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런 자기장이 굉장히 오늘 내일 강한 그게 이제 와가지고 그런 때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쩌면 GPS라든가 어제 저도 제가 쓰는 이 전화기를 밝혀도 되나? 예전에는 굉장히 이 회사가 잘 나갔는데 얼마 전에 툭 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집에 인터넷도 같은 회사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서 뭐 방송 준비해야 되는데 하루 내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분산이 필요하듯이 이런 인터넷 기기도 똑같은 회사가 아니라 다른 거로 좀 해놓을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적이 아니더라도 약간 버벅거릴 수 있는 그런 지자기 폭풍이 경보가 또 있으니까 오늘 내일 좀 신경을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복숭아의 날이고요. 그리고 크림, 이게 그 달콤한 팥드 크림이라는 디저트의 날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맛있는 것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 네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 지구에 여러 가지가 정말 너무 그렇습니다. 무섭다라는 분도 계신데, 뭐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진짜 심각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이런 경고가 있었지만, 기후 위기 그거 사기야 라고 미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파리 기후 협정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히말라야의 그 빙하 호수가 지금 히말라야뿐만 아니라 뭐 스위스도 그렇고요. 뭐 저쪽 캐나다도 그렇고 그린랜드에 또 뭐 어떤 맨하탄 크기만한 그런 아이스버그가 떨어져 나왔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프랑스가 최근 심각한 가뭄과 폭염으로 목초지가 바싹 마르면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치즈들은 그 치즈에 걸맞게 그 소가 먹는 풀과 방목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에게 먹일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완화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외부에서 들여온 사료나 곡물을 일시적으로 소가 먹고 그러고 만든 우유로도 치즈를 전통 치즈 그냥 이렇게 쳐주기로 했다,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치즈뿐만 아니라 감자 수확량도 그리고 뭐 사과도 또 포도도 요즘 젊은이들이 와인을 안 마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냥 술은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시원한 맥주로 마시자, 이런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업 전반에 걸쳐서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 하루 얼마나 소중한가. 어쩌면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미 나이든 세대에게는 오늘이 어머나 최악의 날이야, 이렇게 덥다니 이러지만,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에게는 오늘이 그들 생애 가장 좋은 날씨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는요, 그래도 좀 새로운 필름이 나왔어요. 그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10년 만에 영화 스크린으로 화려하게 돌아오는데, 이 신작 영화 이름이 K.O. 클럽입니다. K.O. 클럽. 돈으로 젊음까지 살 수 있게 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부와 권력을 쥐고 물러설 생각이 없는 기득권 노인 세대와 기회조차 박탈당한 젊은 세대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왜 K.O. 클럽이냐. 킬링 올드맨 클럽의 약자라고 하네요. 이 초와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호흡을 맞췄던 이병헌, 박혜수 배우가 다시 한번 황동혁 감독과 의기투합을 했고요. 여기에 연기파 배우 오정세, 조여정, 김소진까지 합류해서 완벽한 드림팀을 완성했다고 하는군요. 올해 아니고 내년에 드디어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내년 말에는 볼 수 있을까? 이 뉴스가 왜 벌써 떴을까? 미국 뉴스에 썼어요. 그만큼 오징어 게임이 아주 뭐 히트를 치고 그랬다는 거죠. 요즘 보면 정말 꺼뜩하면 한국, 꺼뜩하면 또 한국, 또 연예인, 또 가수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창동 감독의 8년 만에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 파시블 러버가 제99회 아카데미 오스카 국제 장편 영화 부문에 한국 공식 출품작으로 선정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네요. 장례식장을 계기로 삶이 얽히게 되는 두 부부의 얘기를 다루는데 설경구 씨, 조인성 씨를 비롯해서 네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여자 주민공 이름 두 명 이름이 한 명은 미옥이고 제가 한 미옥이고 미옥이고 또 한 명은 예지네요. 제 주변에 예지 언니도 있는데 아무튼 현대사회의 단면을 깊이 있게 담아내면서 인물 간의 미묘한 감정과 갈등도 담았다고 하는군요. 자, 요즘 날씨는 덥고 저녁에요. 그래도 시원하게 오랜만에 명작 흘러간 그 옛날 그 있잖아요. 와, 그게 무슨 영화인가요? 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정사? 응? 정사였나? 막 그 애정? 뭐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영화가 있는데 뽕네트의 연인들 막 이런 거 마지막 콘서트 스텔라를 야 어렸을 때요 그 영화 보고 온 가족이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 손수건 갖다 드려라 내가 왜 뭐 울었다고 그래 이러면서 서로 눈물을 보이는 게 약간 그 감정 컨트롤 못한 게 괜히 쑥스럽잖아요. 서로에게 그렇게 감정표현을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이불 덮고 막 엉엉 울었던 라스트 콘서트 온 가족이 함께 봤던 주말의 영화 그 시간이 참 그립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아주 좋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놓으시면서 저쪽 그 얼바인 습지 같은 데 가시면요 요즘 그렇게 젊은이들이 새를 본대요. 이거를 버다라치? 파파라치 새를 쫓는 파파라치에서 버다라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바로 얼바인의 센 호아킨 마쉬 이 습지 일대에 보라물딱 퍼플 갈리놀이라는 이 물딱이 와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색깔 보니까 이게 오렌지 카우티에 나타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주로 멕시코만이나 카리브해 남미 지역에서 서식하는데 얘네들이 야 덥다 이러고 날라온 건지 아무튼 복잡한 도심과 공항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고요한 자연을 품고 있는 센 호야킨 마쉬 얼바인 근처에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서 가셔가지고 이 물딱이 얼마나 예쁜지. 근데 어디 안 가고 거기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연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습지라든가 여기 좋은 곳이 너무 많죠.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 어디서든 캘리포니아 한번 가봤으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우리는 상위 1%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간 오늘 귀중하게 이번 주말에 쓰시길 바라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최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로리아 몰레,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환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권도한 박사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0: 음악으로 떠나는 탱자 뮤직 극장. 어제는 달리 파튼 스페셜로 함께 하느라 이번 주 스페셜 견우직녀가 살짝 미뤄졌는데요. 오늘은 애타는 그리움 견우직녀. 1년에 364일을 진짜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탱자 뮤직 극장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오페라도 괜찮아요. 1년에 364일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은 채 기다리기엔 너무나 까마득하고 잔인한 시간입니다. 마주볼 수 없는 그리움이 지독한 집착과 통곡으로 바뀌어가는 견우와 직녀의 아픈 밤들을 가수 조관우 씨의 호소력 짙은 음색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 하지만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질 않았어.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니까.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이미 내 영혼은 그녀 곁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한참이던 94년 11월 12월이었던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끝나고 땀에 절어 저녁 배식 받으러 줄 서면 항상 들려오던 노래.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던지.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해 1학년 1학기 다니고 18세 입영원 내고 원치 않게 쫓기득한 군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나를 꼭 안아주고 싶다.

그리움은 때로 사람을 삼키는 깊은 늪과 같습니다.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칠수록 더욱 깊은 슬픔 속으로 빠져드는 밤. 직녀의 환영이 손닿을 듯 눈앞에 아른거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견우에 빠져나올 수 없는 애절함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가수 조관우 씨도 개인적으로 사기당해가지고 집도 날리고 이혼도 두 번이나 하고 그러다가 목에다가 소주병에 막 엄청난 근데요 지난 작년에 영화도 찍으셨더라고요. 아 그리고 다시 올가을에 10월 4일 가을의 기적이라는 콘서트를 한국의 부천극장인가요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응원합니다 조관우 씨. 조관우 씨의 늪에 이어서 진정난

날은 더운데 아니 왜 이 노래 듣고 눈물이 나죠? 추억을 먹고 사는 우리 인간사. 이토록 긴 이별이 될 줄, 이토록 가슴을 찢는 고통일 줄 진정 몰랐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 강가에 앉아 서럽게 울부짖었고 두 사람의 눈물이 모여 땅에는 장마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홍수가 나는 거야? 후회와 그리움이 비가 되어 쏟아지는 그 밤, 가슴 아픈 통곡의 메아리가 전해집니다.

어떤 분은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가지고요. 울고 나면 가슴이 시원하면서 정화가 되잖아요. 지금 떠나간 사람, 먼저 간 사람, 내 남동생, 우리 언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나시면 우세요. 울고 나면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긴 통곡의 밤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날이 다가오죠. 내일은 까마귀와 까치가 이은 눈물의 오작교, 그리고 드디어 가슴 벅차게 마주할 감격의 재회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조관우 씨의 천년을 들으십니다. 이 조관우 씨 아버님이 국악을 하시는 분이죠. 통달하신 분이에요. 조통달님의 아들 이름도 관우. 아우 조관우.

0: 아, 날 더운데 분위기 잡는 거 여기서 그만 멈추고요. 아니, 까마귀와 까치가 오작교를 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까마귀가 굉장히 똑똑한 거 보셨습니까? 얘네가 전깃줄에서 조개를 떨어뜨려서 그거를 까먹는 거를 보셨어요? 야, 이 도구함은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남태평양 뉴칼레도니아의 깊은 숲속에서 아주 특별한 목공수, 이른바 뉴칼레도니아 까마귀의 얘기가 전해졌네요, 이게. 이 녀석들은 그냥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줍는 게 아닙니다. 나뭇가지를 직접 갈고 다듬어서 갈고리 모양의 정교한 도구를 만들고 또 나뭇잎을 찢어서 톱니바퀴 같은 도구를 척척 만들어낸다고 하는군요. 심지어 힘들여 만든 이 도구는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고 95%의 확률로 안전한 곳에 소중하게 보관까지 한대요. 세상에, 이 까마귀들이야. 진짜 너 까마귀 고기를 먹었니? 왜 까마득하게 이렇게 까먹고 그래?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너 까마귀 고기를 먹었어? 어떻게 그렇게 정말 똑똑해? 그걸 생각해냈어. 이래야 되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도구를 만드는 법이 유전자처럼 그냥 새겨진 게 아니라 지역마다 모양이 다르고 또 어른에게서 아이로 대물림되는 지역 전통, 그 지역 트레디션 이라는 거예요. 이 까마귀들이 그 지역마다 응? 자기들의 그 문화를 꽃피운. 야, 놀랍습니다. 오늘 또 새해에 관한 그런 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봉쇄 당시 도시가 텅 비었잖아요. 지금도 이런 지구 온난화에 뭐 어떻게 이 굴러가는 바퀴를 우리가 어떻게 못하니까, 그래도 1년에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움직이지 않는 날을 좀 만들어서 그래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언젠가는 또 될지도 모르겠죠. AI가 뭐다 해주고 우리는 그냥 소비하고 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그렇게 되기까지 또 얼마나 뭐 일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팬데믹 당시에 샌프란시스코를 짓누르던 교통소음이 뚝 끊기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머리에 흑백 줄무늬가 있는 흰머리 참새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조용하게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도시의 새들은 자동차 엔진 소음을 뚫고 소리를 내느라 꽥꽥 소리를 높여야만 했어요. 근데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이게 그냥 노래를 해야 되는데 악을 쓰는 거죠. 그래서 목청 높여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인간들도 식당에 가면 시끄러우면 뭐라고? 막 아우 정신없어요. 그런 것처럼 도시 소음 속에서 새들도 소리 지르느라고 그동안 힘들었는데 팬데믹 때는 그 소음이 사라지니까 작고 부드러운 노래를 장애물 없이 훨씬 더 멀리 원래의 아름다운 음색대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참이 새소리가 참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상의 소음들이 어쩌면 자연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덮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이 철새들이요, 보통보다 조금 일찍, 원래 9월 들어가서 시작하는데 지금 벌써 마이그레이션, 이 철새 이동을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기후 변동 때문에 그런지 얘네들이 왜 이렇게 일찍 내려갈까? 그쪽이 벌써 좀 그쪽은 냉하니 추워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불 꺼라. 밤 9시부터는 불을 모두 꺼라. 도심이 조금 너무한해서 철새들이 길을 잃고 그 불빛에 아주 방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 꺼라 이렇게 위스콘신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자연에 그 맞게 오늘 달 보시면서 불은 끄시고 보름달을 오늘 즐기시면서 부분 월식, 그래도 96%가 가려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레드 블러디 레드문을 오늘 감상하시면서 불을 끄시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잠시 후 전화 말씀드리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5: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6: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5: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어제 우리가 받는 이 햇살이 8분 20초 만에 우리가 받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요. 문자로도 왔고 사무실 밖에 전화가 와서 이 노래 너무 좋았다고 앵콜을 신청해 주셔서 준비를 해드렸는데 끝까지는 못 들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전곡으로 준비해드릴게요. 어머, 이 곡이 진짜 마음에 드셨어요? 어머나.

다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아주 그냥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그래요. 이 농부들이 좋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왜냐면 잠자리가 공중 사냥 성공률이 90%. 자연이 보내준 천연 전투기. 농작물 속을 태우는 진딧물, 가루이, 초파리, 성충나방까지 공중에서 싹 잡아서 해결해주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합니다. 이제 코치 잠자리. 이러는 가을이 올 거예요. 오늘 더위 잘 참으면서 더위 지지 말고 화이팅 하시면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2부에 후니탱자 고쳐자 뵐게요.

0: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0: 없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1: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2: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9: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8: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9: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0: 99세까지 팔팔하게.
11: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2: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1: 그럼 둘 다 워킹모니.
12: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1: 돈이 필요한 사람도
12: 투자하는 사람도
11: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2: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1: 213-804-9555.
12: 다시 한번
11: 213-804-9555 워킹모니.com.
13: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4: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3: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4: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3: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5: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0: 각종 위장 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다는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1: 차차차.
0: 그거야 그거 바로 내가 원하는 응? 같이 하는.
1: 네. 응? 아 저는 원래 어저께 그런 스타일로 네. 했잖아요.
0: 어떻게요?
1: 응?
0: 차차차.
1: 비음 섞인 하이톤.
0: 차차차.
1: 차차차.
0: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네. 너무 듣기 좋다.
1: 뭘 듣기 좋아? 이건 그냥 미옥 씨가 두 번 하는 거지.
0: 아니 네? 아니. 네. 그거를 혼이 씨가 하니까 더 매력 있다.
1: 아유 본인이 하시는 게 매력 있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지금? 갑자기 언니 하고 싶어. 어?
1: 아, 그 난 저 들을 때마다 그 제가 흉내 내는 사람들 되게 웃어요.
0: 아 네.
1: 그머니. 차차차.
0: 이게 흉내를 네? 내세요? 누가?
1: 저? 가끔 하죠.
0: 제 흉내를 누가 내요?
1: 제가 이렇게? 낸다니까요.
0: 본인이?
1: 다른 분들은 잘 못해요 이거. 음을 아는데 네. 이렇게 잘 못해 사람들은. 해보라고는 못해요.
0: 그렇죠.
1: 굿모닝 막 찾아 이러는데
0: 음이 있지.
1: 어, 그 음도 하는. 있고 그 음이 있고요. 예. 또 끝에가 비음과 함께 꺾여야 되거든요. 아. 익숙지가 않아요.
0: 차차차.
1: 어, 이게 차차차 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
0: 아 이게 중요해. 어, 그러니까 예. 여러분 인사하실
1: 기술입니다.
0: 때요 네. 자신만의 개성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리듬을 만드는 거야. 우리 훈이 씨는 아니,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야?
1: 원래 그렇게 하세요?
0: 저 좀 그래요.
1: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0: 아, 저 그래서 소프라노였어요 별명이. 제 친구를 학교 갈 때 네, 네. 걔네 집을 꼭 들려요. 그러면 어, 제 친구 아버지가 후디 씨처럼 등치 좋은 경찰 서장님이신데
1: 와.
0: 키도 190 막 이런 분인데 와, 네. 소프라노 왔냐 이래요. 왜 소프라노냐 그랬더니 제가 네.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올린다고 끝에를 올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올리나 봐요. 그래서 소프라노였어 별명이. 그렇게 하면 돼. 후디 씨는 어떻게 인사할 거야?
1: 저는 원래 옛날에 네. 대학 때는 그냥 안녕.
0: 아
1: 훈이야
0: 안녕.
1: 안녕. 나 훈이야.
0: 그래서 우리 방송 끝날 때 네. 저는 맨 처음에 너무 웃겼던 게 훈이 씨가 우리 끝 인사 내일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아, 뭐 이럴 때 예. 안녕 그러더라고요.
1: 아니, 안녕.
0: 그렇죠. 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1: 근데 저는 원래 네. 원래 삼자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0: 안녕 때. 그래요?
1: 만나면 안녕. 갈 때 안녕.
0: 어른들한테도?
1: 아 어른 때는 네, 들어가겠습니다 얘기 좀 하죠. 아 물론 그렇죠.
0: 우리 훈이 씨가 얼마나 예의 바르냐면. 어, 저를 가끔 집에 이렇게 내려다 주는데
1: 물 먹을 때 돌아서 돈 돌려고
0: 차에서 먹습니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인사를 해요.
1: 아 그거는
0: 그때 다리 아파가지고 풍화가지고 네.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도 한쪽 아니요. 다리 이렇게 내놓고
1: 아니요, 그때는...
0: 선배님 제가 다리 아파서 못 내립니다. 아니 나는 요즘 이런 젊은이 못 봤어.
1: 요즘 애가 아니라서 그래.
0: 요즘 애가 넘어가야지 아니에요. 조금.
1: 아 그런가요?
0: 깎아주면
1: 제가 이제 20대가 이제 슬 넘어가잖아요 벌써.
0: 그쵸.
1: 내일 모레면 저 30인데.
0: 아 그러니까. 네. 아, 리오가 몇 살이지?
1: 네. 네. 뭐 우리 집 강아지.
0: 참 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예, 예. 오늘 제가 읽은 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개도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1: 연구하죠.
0: 응. 개가 주인이 눈을 많이 깜빡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따라서 깜빡인데요.
1: 잠깐만 강아지가 눈을 깜빡여요? 나 처음 예. 알았네.
0: 우리 고양이는 얼마나 깜빡이는데.
1: 아 고양이 깜빡인 건 알아요.
0: 고양이는 근데... 그게 키스예요. 키스.
1: 아, 진짜?
0: 애정 표시.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 생태를 잘 아셔야 되는데 함부로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한 대 맞아요. 걔는 양양펀치.
1: 네,
0: 먼저 손을 주고 이렇게 냄새를 맡게 하고
1: 네.
0: 눈을 맞추고 눈을 깜빡깜빡하면 그게 왜냐면 얘네들은 항상 눈을 이렇게 뜨고 부라리고 있어야 되잖아.
1: 이제 알았네. 어쩐지 그 아, 여자분들이 자꾸 저보고 눈을 깜빡깜빡 쳐다보면서 고양이상 아가씨들이 아, 난 무슨 뜻이 그게 키스였어요.
0: 아유, 양양펀치 아, 한번 날린다 진짜.
1: 키스였구나.
0: 아니 근데 네. 모르는 사람이 눈 깜빡이면 안 따라하는데 주인이 깜빡깜빡이면 그렇게 따라서 깜빡인대요.
1: 오, 신기하네.
0: 어, 왜냐하면 이 동물들은 눈 깜빡이는 게 하나의 무장해제죠. 늘 와치하고 이래야 되는데.
1: 그래서 저는 강아지 눈 깜빡이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0: 진짜
1: 몰랐어요. 저 강아지는 눈을 안 깜빡이는 줄 알았어요. 본 적이 강아지 없었어.
0: 깜빡이던데. 나
1: 그래요?
0: 어제
1: 아, 전 몰랐어요.
0: 집에 갈 때
1: 뭐 자세히 본 적도 없지만
0: 정말 이렇게 늙은 응? 나이 드신 치아와가 한 분이 네. 어제 한국 분 주인하고
1: 이렇게
0: 아파트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어, 지나가는데 네. 걔가 자꾸 눈을 이렇게 깜빡이더라고요.
1: 그 친구는 힘들어서 그런 거고 날 더덥고 힘들어서 그런 거고
0: 안 됐더라고. 굉장히 연로하신
1: 날이 강아지. 더우니까 또 그렇죠. 뭐
0: 그러니까
1: 그렇죠. 강아지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다정님
0: 네.
1: 인사 반갑습니다. 하와이룩 아 하와이룩인가요? 오늘 저 그냥
0: 하와이룩인가?
1: 오늘 미옥 씨도 파랗고 머리 그 조개 껍질 벗겨 그녀의 목에 건 건가요?
0: 네.
1: 목걸이 그 뭐예요? 산호 이런 거예요?
0: 아 이거?
1: 네. 딱 조개 껍질 벗겨 그냥 이거 그 느낌인데.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인데.
0: 뭐 굉장히 뭐 싸게.
1: 아 비용은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뻐요. 되게 잘 어울리네요.
0: 그래요?
1: 어.
0: 뭐 10불도 안 됐어. 5불 주고 샀는데. 아...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언니가.
1: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5불짜리를 내가 찬들 남들이 봤을 때 500만 불짜리 가격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0: 내가 옛날에요. 네. 뉴욕의 차이나타운에 가면 그게 많잖아요.
1: 그 예, 비슷한 것들.
0: 카피가 많잖아요.
1: 네, 레플리카 이런 것들. 네.
0: 그래서 어느 걸 하나 샀어요. 10불 주고. 그랬더니
1: 뭐 가방 같은 거요?
0: 응. 백. 아, 백. 거. 제가 들고 다니면 다 그게 진짜인 줄 아는
1: 그럴까?
0: 거야.
1: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저는 심지어 한국을 놀러 갔는데 친했던 여기 친하게 지냈던 누나들 그룹이 있는데 그중 누나 한 명이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인데 제가 먼저 몰랐으니까 제가 왔다는 소문 듣고 자기 생일 파티를 초대한 거였어요. 다 같이. 갑자기 가야 되는데 선물이 준비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전화 통화를 받은 데가 이태원이었어요. 이태원에 또 그런 가품이
0: 많죠.
1: 많잖아요.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뭐 저를 처음에는 뭐 그냥 일반 걸 보여줘서 아 이런 거 말고 좀 이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를 쓱 보더니 아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거 안 보여주는데 그래요.
0: 와, 그 A급 A급 어,
1: 근데 저랑 같이 갔던 삼촌이 계신데 그분도 체격이 크고 가죽 잠바 입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둘이 형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0: 어머.
1: 그래갖고 계속 이상한 것만 보여주다가 나중에 우리가 막 이렇게 돌려돌려 얘기하니까 아 그거 신분 확실히 아니야.
0: 조폭으로 안 알고
1: 아니, 형사 단속 현사인 줄 알았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우리가 막 제가 아이디 미국 아이디 보여주면서 저 미국에서 왔는데 뭐 이러기를 했다 했더니 아 잠깐만요 그러더니 저희를 끌고 가더니 지하로 뒤쪽이. 들어가더라고. 그들이 온갖 애교가 쫙 깔려있는 내가 문역에 들어가서
0: 그건 진짜 몰라.
1: 근데
0: 진짜.
1: 여러분 이건 저 절대 조장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요. 진짜
0: 예전에
1: 20년 정도 옛날 일 지금은 안 그러겠지.
0: 지금 더해.
1: 그래서 봤는데 굉장히 이쁜 뭐 루 땡땡 하는 그 브랜드 지갑이 너무 이쁜 거예요. 샀어요. 근데 거의 포장 안 해주잖아요. 그 샀는데 바로 그 생일 가는 데가 그쪽 압구정 쪽인데 현대백화점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포장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포장을 저쪽 어디 서비스 센터가 있대 가면은 만원 당시에 만원을 주면 포장을 해주신대요.
0: 어머나.
1: 그 가서 만원을 대고 포장을 받아서 되게 이쁘게
0: 해주더라고요.
1: 현대백화점에서.
0: 어머.
1: 그리고 술자리에 가갖고 누나한테 아따 맞다 누나 생일 축하하고 딱 줬어요.
0: 어머.
1: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머 쟤 뭐야? 와 쟤 뭐 멋있다 해서 누나가 아 뭐 이런 걸 준비해서 딱
0: 가는데
1: 현대백화점이잖아.
0: 루땡땡땡이.
1: 어디 아 뭐야? 하면서 막 기대서 그 많은 사람들 딱 이러는데 루땡땡 지갑이 딱 나오니까 가품인데. 모든
0: 야,
1: 사람들이
0: 그래서 포장이 중요해.
1: 사람들이 야 저거를 현대백화점 거기서 사온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럴 의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야.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모든
0: 그거
1: 사람들이.
0: 나중에 알려주면 사기꾼 되는 거야.
1: 그러니까 누나 그 누나 평생 모르고 살았걸요. 누나
0: 아니야.
1: 눈물을 그리고 나면서 야 역시 아니지. 너는 제 영어 이름 되면서 너는 진짜 스케일이 다르구나. 막 옆에 누나들 부러워갖고 막
0: 아니야 나 그 얘기 들었어요.
1: 뭐야? 난 그 누나가 어디 서비스 받으러 갈까봐.
0: 아니 헤어져가지고 저기 막
1: 아 저 여자친구 아닌데
0: 다이아 판다고 갔더니 가짜래 세상에.
1: 그거는 여자친구면 그럼 안 돼. 저 여자친구 아니잖아요.
0: 아니 아내한테도
1: 아. 아 그건 좀 그렇다 와이프한테는.
0: 아니 있대요 그게 진짜
1: 제가 아는 분의 아는 분은 그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시계를 10불로 두 개를 사가지고 그거를 웨딩와치로 했어요.
0: 그리고는 그거 어때?
1: 아니 근데 그렇게 주면 상관없는데 그만큼 집안이 힘드냐 아니야. 근데 이 남자분이 여자한테 이게 일본에서 나온 새로 나온 럭셔리 브랜드라고 거짓말하고 준 거예요.
0: 어머나
1: 웨딩 시계로 자기 남자가 하기로 해놓고 그 여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받았지. 근데 처음부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0: 야 그건 안 되지.
1: 근데 거짓말을 한 거야.
0: 그 사기지.
1: 근데 그거를 자기 친구들 남자가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랑척하면서 자랑하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듣고 그걸 와이프한테 얘기해줘갖고 와이프가 이거 결혼 안 한다고 막 파혼한다고 그랬었어요.
0: 너무 했어.
1: 모르죠. 전 제가 직접 아는 사람 아니니까.
0: 야 이게 말 조심해야 되고.
1: 아니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0: 거짓말은
1: 거지.
0: 안 돼.
1: 근데 그냥. 저는 거짓말 안.
0: 나처럼 이것이 5불짜리야.
1: 난 진짜로 말한 적 없어요. 자기들끼리 오버한 거지.
0: 야.
1: 거기서 이거 진짜야? 물어봤으면 내가 아니야 이럴 텐데. 자기들
0: 아니
1: 이러니까.
0: 아니 왜 포장은 현대백화점 가서.
1: 그럼 어디서 포장해요? 내가 가다가 한국에서 어디를 알아 포장 어떻게 해요? 이 포장 어디서 하냐고 백화점 그냥 간 거지 그냥.
0: 어머나 포장하러 갔다가
1: 이거 진짜 의도 1도 없었어요.
0: 세상에.
1: 순수한 마음에
0: 그건 연락 안 되죠?
1: 그 누나랑 연락 끊기지 오래됐죠. 저희 그때는 막
0: 알았을 거야,
1: SNS가 나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화번호 받기로는 없는 거니까 없죠 없는데 아마 그 누나 지금 나이 많아서 뭐 상관 있겠어. 그냥 서비스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받으러 갔다가 가품인 거 알면
0: 아니 저희 뉴욕에서 굉장히 친했던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 이름이 조용팔이 조용팔
1: 진짜로? 용팔 형님이세요?
0: 노래 너무 잘해.
1: 야 그분은 그러면
0: 조용필 뭐... 노래만 하는 거야 못 참가서
1: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근데 본명이 용팔이에요?
0: 아니요
1: 아 본인이 가짜 닉네임
0: 예명이죠 예명
1: 너무나처럼 그
0: 오빠... 근데 조그만해가지고 사람이 더 슈퍼 좋아.
1: 기도하는 뭐 이런 거 하시는 거구나.
0: 어, 와, 보고 싶다 막. 용팔이 오빠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1: 응? 원래 용팔이가 예전에는 되게 무서운 조폭의 이름이 대명사였는데.
0: 쩜 하나 찍어서. 아우 나 조용필 오빠 한번 진짜 만나고 싶어요. 예전에 네. 뉴욕에서 한번.
1: 좀 만나뵀는데 어릴 때.
0: 어, 저도 만났어요 한번.
1: 네, 저희 어? 아시는 분.
0: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친척. 아.
1: 근데 어릴 때라서
0: 우리 한번 인터뷰 안 될까?
1: 되게 유명했는데 아, 저를 모르시죠.
0: 뉴욕엔 아.
1: 저 어릴 때 얘기 그래요? 때 얘기 때. 근데 그때도 워낙 가 유명하니까 와 두 유명한 사람인 거란 걸 알았지만 뭐 네. 애기 때니까 별 관심이
0: 야,
1: 없었지.
0: 우리가 가피 응? 얘기하다가 조용팔 얘기하다가 용필이 오빠까지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이 이야기 전개 대단하다.
1: 아 근데 지금 이게 말씀드려야 돼. 어저께 네. 저희가 네, 잠깐 그 남양 특집 얘기를 했는데
0: 불꽃에서 밖에서 어, 뛰어왔어. 불안 불 꺼졌어.
1: 우리 란초님께서 제가 어저께 시간 관계에서 못 봤네요. 란초님께서 네, 네. 그 카톡으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밤에 들어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셔놓고 네. 본인의 실제 겪었던 걸 짧게 적어주셨는데. 어느 날 볼일을 보고 차를 타셨대요.
0: 볼일을 보았다는 건 뭐예요?
1: 그러니까 일을 보신 거죠. 마켓 가던 거.
0: 나는 또 화장.
1: 아니 또 그러지 마 좀 아요. 좀.
0: 볼일을. 마트를... 아니 볼일을 보고.
1: 보통 사람들은 볼일 봤다 그러면. 왜 볼일 봤다. 할 일을.
0: 나는 왜 그쪽이야.
1: 테스크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꼭 화장실을 갔다 나갔다 할 거예요.
0: 난 너무 이렇게 자연적인.
1: 그러니까 굉장히
0: 육체적인가 봐.
1: 그런가. 원초적이죠.
0: 생리적인가
1: 원초적. 원초적.
0: 원초적.
1: 원초적.
0: 단어선택 좋다.
1: 좋죠.
0: 우리 흔히 지나는 수준이 있어.
1: 그럼요. 우리는 고품격 음악 방송 아닙니까?
0: 본능적으로 그 노래 듣고 싶네.
1: 본능적으로 내가 그 하셨어. 좋대요.
0: 네. 본능적으로.
1: 근데 자 볼일 뭐 얘기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일을 보시고 일을 본인의 차를
0: 아니까 그러니까,
1: 일을 차 해결 뭐 다시 아 어떻게 이러냐. 차를 타셨는데 나둥 네. 뒷좌석에 흑인 여성분이 떡 타 있더래요.
0: 흑인 여성분이
1: 너무 놀래가지고 아 당장 내리고 막 소리를 쳤대요.
0: 예.
1: 차 락을 안 하셨다는 거야.
0: 예.
1: 근데
0: 왜 타?
1: 그러니까 내 말이 이거 완전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이거.
0: 저도 남의 차에 모르고 앉아 있었던.
1: 인종이 문제가 아니라 응. 모르는 사람이 탔다는 거는 이거는 뭐 얼마나.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
1: 정신 파리 추상했다고.
0: 얼마나 놀랬을까.
1: 근데 막 내리라고 이렇게 내리셨나 보죠.
0: 응.
1: 근데 아니, 그분도 추상한 건가?
0: 그 끝이야 그리고?
1: 그래서 그러면서 끝 마무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잉 이런 느낌.
0: 아니 기승전결 없이 그냥 기에서 그냥
1: 기승까지는 갔는데
0: 결 중간생 이야기야.
1: 결 아니 그냥 내리려고 해서 내리셨나 보지 뭐.
0: 네. 아 그런 일 있어요.
1: 이게 원래는 무서운 얘기 아니고 에피소드여야 돼요. 우리 옛날 클럽 다닐 때 차 기억나세요? 딱 나오고 이제 문 닫을 때 딱 나오면 차가 쫙 발렛이 나와요. 그러면 뭐 White Lexus 막 이러고 막 뭐 Black Beamer 막 이렇게
0: 거기서 진짜
1: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딱 Black Beamer 그러면 사람들이 싹 쳐다봐. 그러면은 또 이렇게 남자가 잘 차리면 애가 쓰 It's me 딱 이러고 가요. 그다음 뭐 그래서 Silver Mercedes 그러면 또 애가 Hey right here 딱 그러다 그리고 여자들이 막 이러고 봐. 근데 막 이러다가 막 Hey White 뭐 Toyota 이러면 안 나와. 그러니까 토요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
0: 티코.
1: 아 티코는 없지만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좀 막 그런데 그런 일부를 발레트한테 일부러 그런다. 뭐 이런 토요다 그럼 괜찮잖아요. 예를 들어 실버 뭐 예를 들면 실버 코롤라 이래요. 차 이름을 얘기해 버려. 차라리 토요다 그러면 이게 뭐 캠린지 뭔지 모르는데 실버 코롤라 그러면 안 나와 차 주인이.
0: 아니 그래도 민망하니까. 모델명을 얘기해줘야지.
1: 아니, 보통 안 그래. 보통 White Lexus, Black Beamer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뭐 BMW 뚜리 이렇게 안 해요. 그냥 White Beamer 이렇게 하고 좀 좋은 차도 가끔 해줘. 예를 들어 뭐 Red M3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에이 이러고 가고 막 여자들 막 쳐다보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현장에서 못했던 패자 부활전이 거기서 일어나죠. 아 진짜로. 그럼 거기서 이 남자들 조명발.
0: 그럼 거기서 그거 나오는 거야? 야타?
1: 나오죠. 진짜 나와요.
0: 그럼 타.
1: 그러면 딱 여자들이 어머 웅성한 애들이 그 어머 어머 보내주세요. 그럼 남자가 딱 가다가 그 남자가 그날 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딱 가다가 같이 갈래? 뭐 밥 먹으러 갈래? 딱 보면 이제 그럼 가요. 그런 게 있어.
0: 있어.
1: 그러니까 갈 때 친구 중에 제일 좋은 차를 항상 한 차로 타고 가고 이제 그게 우리 국룰인데 이게 얘네들이 부를 때 뭐 White Lexus 뭐 Silver BM 그러니까 차가 비슷한 차도 굉장히 많아.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쵸, 좋은 차도 비슷하잖아. 와이 렉서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막 뛰어가더니 쪽 뒷문을 열고 휙 누워버리는 거야.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분이 완전 취해갖고 휙 뒤에 누워버리는 거야. 그때 이제 그 발자취 하시면 문을 닫아줬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친구가 따로 있겠거니 생각하고
0: 아유 이제 이거는 어유 잘못이었더라.
1: 근데 좀 이따 어떤 남자애가 쓰고 오더니 운전을 딱 하더니 오씨 이러다가 내려요. 그랬더니 여자랑 거기서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자기 차라고 뒤에 타이 누워있는 여자랑 막 욕을 하면서 둘이서 자기 차라고 저 눈앞에서 봤잖아요.
0: 세상에.
1: 야, 그 애들 막 신나고 저 구경하고 취한 애 둘이서 막 자기 탄 데서 싸우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었지만 뒤에 막 모르는 사람이 타 있고는 무섭죠. 뒤에 아름다운 이렇게 여자분이 누워 있으면은 어디를 모실까요? 딱 가야지. 내 차든 누구 차든 뭔 상관이야.
0: 아, 오늘 출발해야지.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야타 이래 가지고
1: 하고 싶으세요?
0: 포인트 무구 같은 데 가서 무구한.
1: 아, 그 포인트 무 되게 좋아하시네.
0: 어, 거기 너무 좋아요. 진짜 포인트 무구 안 가봤어요?
1: 못 가봤다니까요.
0: 어, 가보세요.
1: 아, 가볼게요. 근데 저기 아직 못 가봤어요.
0: 말리부 지나죠.
1: 그러니까 어딘지 들었어요.
0: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아, 아름다워.
1: 아, 우리 저기 아이비님께서 네. 센스 있는 사람은 사람 눈빛도 개와 고양이 눈빛도 어떤 감정 눈빛인지 눈치 코치 공감 능력이 있어서 사업도 연애도 상대방한테 공격이나 퇴짜를 받지 않는다. 눈빛이 중요하다는 거지.
0: 그치. 그런 게 있어.
1: 근데 사람 눈 보면요 대충 감이 올 때가 있어요.
0: 근데 눈치 코치 없는 사람 있어.
1: 아, 있죠, 있죠. 아,
0: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없는지
1: 그렇게
0: 진짜.
1: 그렇게 대놓고 눈치를 줘도 자기만 행복해. 혼자 좋아, 막 혼자 먹고 있고
0: 아,
1: 막.
0: 속 터지지.
1: 아, 그 막 어려운 분, 윗분 오셔갖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음껏 시키게. 솔직히 지금은 좀 안 그래도 저희 한 20년 전 사회생활 할 때 그 윗분이 갖고 그 뭐 편하게들 먹으라고 하면 눈치 딱 봐서 시키는 거 분위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0: 혼자 막 류산슬 막
1: 카레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일본식 카레집이었고 보통 그냥 뭐 돈까스 카레 먹으면 되잖아. 그냥 다 그걸로 시킬 거 아니야. 와, 정말 눈치를 준대. 신입사원이
0: 뭐 시켰는데
1: 뉴욕 스테이크 카레에 뭐 사이드로 슈림프 튀김에 막
0: 야, 야, 적당해, 적당해.
1: 근데 왜 이러는데도
0: 이러셔?
1: 어, 진짜 근데 뉴욕에 미디움으로 달라고 그러면서 야, 좀 적당히 좀. 근데 거기서 데리고 먹지 말라고는 못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분도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런데 그런 거는 좀 귀여운 거고 정말 눈치 없는 사람들 있어요.
0: 그래요. 그리고 아니 여럿이 먹을 때 더치페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N분의 1 나눠서 N분의 내는데 1. 혼자만 네. 여러 가지를 막 시키는 분이 계세요.
1: 네.
0: 근데 그분이 그 나중에는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돈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1: 뭐야, 그분은 좋은 거잖아요.
0: 괜찮은 거야.
1: 괜찮은 거죠.
0: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너무 또 그럴 때 반대의 경우
1: 시켜놓고 N분의 1?
0: 아니 N분의 1인데 혼자만 너무 막 비싼 거 시키고 막 이러면 그것도 눈치 없는 거지.
1: 그쵸, 그거 눈치 없죠.
0: 거기에다가 에피타이저에다가 숯까지 시키고
1: 자기 혼자
0: 메인 코스를 시키는 거야.
1: 아, 같이 쉐어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먹는 걸로요? 아, 그건 좀 그렇다.
0: 좀 그렇지.
1: 좀 그거는 좀 성질이 못된 거 아니야?
0: 오늘 우리 모처럼 부사장님과 함께 우리 훈이 씨랑 모처럼 점심 먹으러 갔는데 뭐 먹을까?
1: 아,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세요.
0: 자랑하는 거야. 화연에 갑니다. 화연으로 오세요. 이러면서.
1: 네, 아무튼 오늘 뭐 실장님 안 나오시는데 나오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한 2, 3분 있다가 출연하십니다.
0: 네. 아, 그래요.
1: 네.
0: 어, 목요일에 자. 어, 빨리 노래 듣고 우리 목요일에 여자 실장님 모셔볼게요.
1: 네, 오늘 아까 본능적으로 나오나요?
0: 네. 본능적으로.
1: 이 노래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성한테 남자분들 이성한테 유혹하기 좋은 노래입니다.
0: 어, 이거요?
1: 네, 이거 좋아요. 잠시 나는 이성을 잃겠다. 나는 오늘 본능적으로 가고 싶었다.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0: 오늘은 본능적으로 한번 행동해 보세요. 너무 계산하지 말고 그냥 끌리는 대로.
1: 보름이라면서요?
0: 어, 오늘 보름이에요.
1: 아, 본능적으로 가야죠.
0: 아, 오늘이 또 본능적으로 그냥 day, just because day라고 일부에 말씀드렸는데. 아, 그냥
1: 왜?
0: 이유 없이.
1: Just because.
0: Just because. 오. 이게 옛날에 6, 어떤 남 식세븐 뭐야?
1: 모르세요?
0: 네.
1: 아, 나중에 해드릴게요.
0: 네. 진짜?
1: 네. 네,
0: 해줘요.
1: 아, 이따 해드릴게요. 일단 보시고.
0: 차차차 네. 2부 함께하십니다.
1: 엘레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할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일단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여기는 굿모닝 차차차 2부. 굿모닝 차차차. 우리 후니팅자 때문에요. 67을 알게 됐네요.
5: 그 발음 조심해 주세요.
4: 왜요?
5: 이제 미국식 가면 뭔가 발음이 다르게 느껴져.
4: 왜?
5: 67. 아, 67. 네, 조심해. Please.
4: 6.
5: 자,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창고 대방출 빅 세일입니다.
4: 67 해서 6불 70점짜리는 없을까요? 바로 홈쇼핑 월드. 우리 김미경 실장님, 네. 어서 오세요. 실장님.
6: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가 왔습니다.
5: 반갑습니다.
6: 네.
5: 네네네. 늘 아니, 목요일을 기다리는 분들
4: 우리
5: 많아요.
4: 먼저 그거 설명해드리고 넘어가요. 67.
5: 아니, 실장님 다 나가신다며요.
4: 아니, 실장님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야.
5: 어, 그래요?
4: 우리 안 키워, 네. 아기를 안 키워봐서. 아기가 있으신가요? 아,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6: 아기가 많이 커서 이제 네. 대학생이라서.
4: 아,
5: 어, 대학생까지는 합니다.
4: 네. 어, 근데 이거를 찾아봤더니 후니 씨 말대로
5: 네, 어린 친구들 네. 미국에서 굉장히 네. 큰 유명한 밈이에요. 밈. 네. 67이죠. 한국말로 하면 67 네. 이건데.
4: 67 이러면 just because
5: whatever 막 이런.
4: 어, 그냥
5: 정확한 뜻은 없어요.
4: 이게 두두라는 어떤 래퍼 노래 네. 스킬라? 어. 스킬릴라? 스크릴라라는 그 래퍼의 두두라는 음악에 67이 나왔대요. 그게 굉장히 강렬해서 그다음부터 이게 그냥
5: 하여튼 어마어마한 밈이에요.
4: 언제 유행했어요? 나는 몰랐지.
5: 작년부터.
4: 작년부터?
5: 작년부터. 지금은 조금 시들한데 네. 그 누구나 다 알죠. 그러니까 기다렸다 네. 누가 67 나오면 다들 67!
4: 같이 그래요? 네. 그리고 누가 심각한 얘기하거나 그럴 때는 67 이러면
6: 너무 한국적인데요.
5: 약간 그 뭐 거시기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뭐 정확한 뜻은 없어. 어, 근데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는.
4: 어, 우리 손주나 이럴 때 우리 언니들 67 네. 이러시면 아니 그쵸, 우리 그랜마가 뭐. 웬일이셔.
5: 할머니 해도 돼요? 67 그러면은 네. 굉장히 멋진 네. 분이 될 수 있습니다.
4: 네.
5: 그러면
4: 네.
5: 창고 대방출 과연 빅세일도 여러분 오늘 아주 그냥
4: 여기도 구구네 99.
6: 네, 저희 99입니다.
5: 네.
6: 네.
5: 소개 좀 해주세요.
6: 홈쇼핑 월드 금주의 원가 및 원가 이하 세일이 찾아왔습니다.
4: 네.
6: 아,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4: 네.
6: 군산 해담 시푸드 속이 꽉 찬 꽃게 간장게장.
4: 네.
5: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6: 간장게장 이거 드셔본 분들 있으신데.
5: 좀 먹어봤어요. 좀 먹었죠.
6: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잖아요. 가격. 네.
5: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가격, 저는 지금 맨 왼쪽에 적힌 가격으로 샀거든요.
6: 19불 99인데 네. 네. 해담 시푸드고 좀 저기 근데 16불 99 하다가 9불 99예요.
5: 9불 99예요. 꽃게 간장게장.
4: 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원가 이어 세일이네요.
6: 와. 1인당 5팩만.
5: 아, 한정으로.
4: 한정. 네. 이건 사야겠다.
6: 아, 꼭 드셔 보세요. 요즘에 입맛 없잖아요.
4: 아.
5: 왜요?
4: 왜 없어요?
5: 왜 없어요?
6: 더워서.
5: 아, 더운 건 더운 거고.
4: 입맛 없어 어머. 이러고 먹으면 네. 너무 맛있던데.
5: 그럼요.
6: 아, 근데 그게 문제예요. 네. 아, 입맛이 없어요. 근데 딱 먹으면
4: 너무 맛있어.
6: 다시 돌아와 입맛이.
5: 만약에 그러면 간장게장 드셔보세요.
4: 예. 아. 와, 야 이거 1인 5병 한정으로.
5: 밥에 싹 비벼먹으면
4: 이거 진짜 사서
5: 맛있어요.
4: 쟁겨놓으면
6: 맞아요.
4: 냉동실에 넣으면 되죠.
5: 맞아요.
6: 5병, 와, 너무 좋다. 5백 사셔 드시면 되고
5: 네. 또
6: 군산 화우당 갑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이 있거든요.
5: 아.
6: 네. 이거 양념 진짜 맛있어요. 무교동 낙지 만나고 네. 그 무교동 양념 아시는
5: 고마.
6: 분은 아신데
5: 네, 네.
6: 고운한 맛인데
4: 네.
6: 9불 99가 5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5: 와.
4: 네.
6: 아, 제가 이거 몇 번 생겼거든요. 군산 화호당 시래기 순살 코다리 조림.
4: 어, 이거 살 거야.
6: 이거 이거 진짜 싫어요. 아내가 어. 이렇게 딱 비닐을 열면 네. 큰 그 저기 있잖아요. 걔네들이 네. 반 정도 코다리가 반반해서 두 마리가 이렇게 통으로 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 그리고 아래는 시래기가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4: 네, 네.
6: 이거 저번에도 사가셨던 분이 막 네. 다섯 개 사가시는 거 그러셨는데 저희가 지금 세일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물량이 거의 안 남았어요. 어.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네. 냉동 창고 비우기 한다고
5: 자리,
6: 자리 때문에 네.
4: 이게 26불 99였는데 14불 99 하다가 지금 11불 99.
6: 아, 11불 99 진짜 깜짝 놀라십니다.
4: 아, 이거 진짜 오셔서. 좋다.
6: 네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1년 넘게 이게 안 들어오다가 왜냐면 네.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서. 네. 손님들이 너무 요청을 많이 하셔서 다시 들어온 제품이
4: 네.
6: 풍기 소백 코리아 100% 6년금 홍상 더블 진액입니다. 예, 풍기 하면 저희가 인견이 유명하잖아요.
4: 네.
6: 그만큼 인삼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고산 지대다 보니까 인삼이 자랄 수 있는 기온이 있잖아요. 최적의 네. 기온이어서 한데 그렇죠. 지금 이제 풍기가 사실은 지명이 네. 영주로 바뀌긴 했어요.
5: 아, 그래요?
6: 네. 그런데도 여기 그러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네. 2010년에 농업 명장 자격을 취득하셨어요. 강성찬 님이시라고.
5: 네. 네.
6: 그래서 이게 45년 넘게 계속 농사 인삼 농사 지으시면서
5: 네.
6: 홍삼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을까 연구하신 분이신데
5: 네.
6: 6년근 홍삼을 이제 우려내잖아요.
5: 네.
6: 그러면 알맹이를 꺼내고 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4: 네.
6: 새 거를 같이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려내서 이게 네. 더블 진액입니다.
5: 오, 그래서 더블 진액이구나. 네.
6: 그래서 저희도 그 더블로 끝나는 게 아니고
4: 네.
6: 원래 129불이잖아요.
5: 네.
6: 원 플러스 원 더블로.
4: 이따 따블이네 이거.
6: 네, 예, 더블입니다.
5: 자, 그래서 더블로 묶고 더블로 가네요 진짜.
6: 네,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5: 홍삼 더블 진액을 129불에 원 플러스 원.
4: 네.
5: 와, 좋다 좋다.
6: 이거는 뭐 손님들이 요청하셔서 들어온 제품이라서.
5: 아, 네.
6: 네. 네. 또 100% 한국산 도라지 건조 무기 있거든요.
4: 도토리. 네, 그래서 제가 도라지가 아니고.
6: 우리 뭐 옛날에 뭐 자연 시간 막 이럴 때 네. 상수리 뭐 도토리 이런데 이거보다 훨씬
4: 네.
6: 퀄리티가 좋은 재롱이 네. 도토리라는 데서 나오는 도토리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5: 네.
6: 이게 저 손님들이 자꾸만 건조 무기라고 하니까 가루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무으로 만든 거를 건조시켜서 무기 전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4: 그래만 담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6: 분리시기만 하면 되세요. 쭉 불려셔서 나중에 묵밥도 해드시고 묵무침도 해드시면 되는데
4: 네.
6: 한번 말려서 이렇게 탱글탱글하겠죠 당연히.
4: 네. 어머, 아, 그렇죠. 네.
6: 그리고 100% 한국산 가루를 이용했다는 거.
4: 갑자기 도토리묵 무침 먹고 싶은데 한입맡은 먼분한데는 이거는 너무 좋다.
6: 그러니까요.
4: 네.
6: 또 거제도 배 도라지 청이 왔습니다.
5: 네, 도라지
6: 아니,
5: 청.
6: 도라지 청 좋은 거 알고 배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기관지에도
5: 예.
6: 좋은데.
5: 예.
6: 이게 29불 99가 12불 99.
4: 오.
5: 와.
6: 네. 이 목에 이거로만 끝나지 네. 않고 저희가 목에 또 좋은 지리산 100% 산약 도라지 분말. 이건 동결 건조한 네. 도라지를 가루로 낸 거잖아요.
5: 네.
6: 이것도 39불 99가 24불 99 했다가 14불 99에 드리고 있는데
4: 네.
6: 이 배달 도라지 청이지 엑기스잖아요.
5: 네. 네.
6: 거기다 물에 타드실 때 도라지 분말까지 드시면 완전히
5: 와, 정말 좋겠다.
6: 약효가 더블이겠죠 또.
5: 그렇죠.
6: 네네네.
5: 혹시 흡연하신 분들은 최고예요.
6: 네,
4: 그리고
6: 맞아요.
4: 요즘 공기가 좀 안 좋으니까 기관지
6: 맞아요. 저희 목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4: 이번 겨울 감기 이런 예방에도 좋을 것 같아요.
6: 이 목이 뭐 공기도 들어가고 저희 먹는 네. 것도 들어가서 항상 이게 안 좋은 상태잖아요.
5: 그렇죠.
6: 힘든 상태인데 이렇게 네.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 좋습니다.
6: 또 오 대박 세일. 주 강화홍삼, 녹용홍삼, 네. 프리미엄 진액 이거
4: 네.
6: 60호
4: 네.
6: 저희 스테디셀러인 거 다 아실
5: 그럼요.
6: 건데
4: 네.
6: 가격은 거기다 선물까지 169불인데 네. 89불이 지금 65불
4: 와.
6: 근데 이게 거의 진짜 마지막 세일인데 그게 아니네요. 네. 사은품이
4: 네.
6: 기적의 명약 산사만 한 박스 드리고 있습니다.
4: 와. 이거 산사만도 이거 꽤 나가는 건데
6: 이게 홍삼도 저희가 알잖아요.
4: 네.
6: 사포닌 다 섭취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네. 뉴질랜드산 녹용에 영양소까지 섭취하시고 거기다가 산삼까지
4: 네.
6: 한 번 더.
4: 아, 65불에다가
6: 박스 기적의 명량 산삼한 박스까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5: 최고의 네. 건강을 지금 여러분 원가 이하로 쓰실 수 있습니다.
6: 경옥고.
5: 경옥고도 세일하나요?
6: 경옥고 드셔본 분 있으세요?
5: 저는 선물한 적은 있어요.
6: 네. 뭐 남자분들한테도 좋고 특히 여자분들한테 좋으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제 여자분들이 제일 안 좋은 게 네.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좀 손이
5: 차고 예.
6: 저리고.
5: 아 맞아요.
6: 그래서 냉. 갑자기 딱 일어날 때.
4: 띵.
6: 띵. 그 아시잖아요. 네. 그럴 때 드시면 되는데 경남 제약 경옥고 1개호분이 150불이 지금 100불입니다.
5: 와, 거기다가
6: 기적의 명약 산삼황까지
5: 주시는 거예요.
6: 아,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야. 100% 제주산 통민어. 저 이거 사서 먹었잖아요.
4: 나 이거 사야겠다.
6: 이거 쪄서 먹어도 맛있고. 네. 네. 저는 사실은 요리를 못해서 쪄서 먹었고 네. 손님들이 이거 지리탕 끓여서
5: 되고 민어는 지리죠.
6: 네. 지리도 그렇지 되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매운탕도 맛있고. 근데 그냥 쪄서 간장 양념해서 드셔도 되게 맛있어요.
4: 그럼요.
6: 예, 예, 예.
5: 민어 좋다.
6: 이것도 13불 99가 6불 99인데 오셔서 보시면 민어가 진짜 커요. 이거는 진짜 예. 통민어예요.
4: 원가기가 반값일 네. 민어.
6: 네. 아 거기다가 이제 하얀 술 K 막걸리 파우더까지 해서 네. 막걸리랑 같이 민어랑 딱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5: 막걸리랑 도토리를 네. 먹어요. 도토리.
6: 9불 99가 네. 3불 99에 드리는데 네.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500ml 물에다가 넣어서 커스터마이징 네. 해가지고 그쵸. 오렌지도 네. 넣든지 하셔서 네. 저는 이제 먹어보니까 좀 오래 드시면 더 24시간 숙성 후에 냉장고에 좀 오래 두시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5: 네.
6: 뭐 3불 99밖에 안 하니까.
4: 네. 네네네. 이거 사봐야 되겠다.
5: 그 여러 개 다양한 맛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 또 갈색 가발살 4kg. 이게 백미 현미가 있습니다.
4: 네.
6: 뭐 가발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가발 성분이 당뇨에도 네. 좋고
5: 그럼요.
6: 그 건강성도 되게
5: 너무 좋죠.
6: 너무 예. 좋잖아요. 근데 44불 99인데 이게 지금은 저희가 세포에 사시면 99불 99에 드리고 네. 거기다가 사은품으로 대방량 침량 골드 30호 한 박스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5: 아 좋습니다. 요기일 때 가봤을 때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6: 이거 진짜 많이 안 남았는데 충북 제천 약재상 약복숭아 일명 개복숭아.
5: 개복숭아.
6: 생강 도라지 스틱 먹어보시고 이제 목도 많이 좋고
5: 예.
6: 그 기침하시는 거 장기침도 네. 많이 없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5: 네네네. 네.
6: 이것도 49불 99가 39불 99 하다가 9불 99.
4: 진짜
5: 가격
4: 좋아요.
5: 진짜 좋다. 이거.
4: 하나는 이거 사고 싶었는데 진짜 이거 와 이거는...
6: 개복숭어로만 든 것도 있고 하나는 뭐 개복숭아하고 생강하고 도라지까지 든 게 있어요.
5: 네.
6: 그러니까 자신의 취향에 맞게 네네네. 선택하시면 되더라고요.
4: 이 80% 세일이에요. 네. 80%.
6: 그리고 와. 이게 몸에 독성 빼는 데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4: 네.
6: 뭐 건강뿐만 아니라고 한번 네. 트라이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5: 네.
6: 백령도 유기농 싸주아리 약쑥.
5: 약쑥.
6: 예, 이게 뭐냐면 백령도에서 재배한 그 약쑥을 있잖아요.
5: 네.
6: 3년 동안 해풍하고 해무에다가 자연 발효 과정을 거쳐가지고는
4: 네.
6: 뭐 대추하고 갈근, 네. 생강, 결명차 같은 거를 부재료에 네. 막 넣는 거예요.
4: 네.
6: 그래가지고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약쑥 진액이 되는 거거든요.
4: 아, 이게 진액이에요.
6: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게 몸의 해독 작용. 그다음에 이뇨 작용. 그다음에 정혈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4: 네.
6: 봉초 강복의 약쑥의 효능에 나와 있는
4: 거예요. 얼마나 좋은데.
6: 네, 네. 그 약쑥은 이제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미코젠 2를 생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위염하고 위궤양에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혈전도 녹여 주고. 그러니까 혈액 건강에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4: 네.
6: 이게 1개월분은 89불 99가 39불 99에 드리고 있고 2개월분은 149불 99전을 5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5: 아우 좋습니다. 네. 싸주아리 약쑥.
6: 그다음에 자연의 품격 GNM에서 초유, 사냥유, 단백질 분말이 왔잖아요.
4: 네.
6: 이건 뭐 근손실.
5: 그렇죠.
6: 특히 어르신들 근손실에 좋은데 49불 99가 14불 99에 들어있고
5: 네.
6: 이게 흡수율이 되게 좋거든요.
5: 네네네.
4: 네.
6: 좋고 또 냉감 골프 마스크도 지금 3불 99에 세일하고 있고 팔 타시지 말라고 한국산 100% 셀론 강력 쿨토시가 원래 4불 99인데 2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해식품에서 새우젓 이거 지금 인기 진짜 폭발이거든요.
4: 네.
6: 그럼 꼴뚜기젓 얘도 12불 99가 6불 49전 또 와에 드리고 있습니다.
5: 네. 아니 네. 근데 그 지금 네. 골프에서도 많이 치시거든요.
6: 네네네.
5: 지금 골프 마스크랑 그 쿨토시는 반드시 여러분 치시는 분들 꼭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네. 그다음에 저희가 피그먼트 베개 커버가 왔어요.
5: 이건 뭐예요?
6: 그러니까 이게 베개 커버인데 피그먼트니까 예. 되게 보들보들하거든요. 잘 때 저희가 사실은 노폐물이 머리에 되게 많이 있어서 이 베개를 그냥 맞아요. 빠는 것도 중요한데 바꾸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것도 19불 99가 1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네. 눈에 좋은 루테인 아스타잔틴 이것도 39불 99가 14불 99.
0: 네.
6: 또 홍삼 프리미엄 진액 있잖아요. 아, 저희가 진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한이라고 네. 99불 99 전에 1플러스 3으로 총 4박스 드리고 있고 네. 사은품은 강어 크림 리조또 한 팩, 케이프 막걸리 파우더 한 병 무료로 진정하고 있습니다.
0: 이게 또 믿을 수 있는 동원에서 만든 거니까
6: 네네.
0: 동원 1품 6년근 홍삼 프리미엄을 여러분 원 플러스 네 박스를 99, 99.
6: 와. 또 우리가 삼하면 생각나는 고장이 금산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금산 군수님이 또 추천하신 6년근 금산 홍삼 농축액이 네. 240g을 4병 세트. 이게 129불이 64불 50전에 드리고 있고 우와. 여기다 강어 리조또 한 패, 케이 막걸리 한 패.
4: 야, 주시는 것도 저희가 너무 많아.
6: 비타민 네. 이 3000mg 메가도스 C는 가루잖아요. 네. 흡수 되게 많이 되거든요. 잘 되고 이것도 69불 99가 47불 99고
4: 네.
6: 가격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아, 네. 지금 이 가격 올릴 때가 아니다 해서 그냥 지금 이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10개월 분이잖아요. 네. 300정이니까 64불 99가 44불 99에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4: 바이타민C 메가도스가 그렇게 좋다고
6: 메가도스도 좋고 비타민C도
0: 비타민
6: 좋고
0: 비타민C는 뭐 무조건 드셔야죠.
6: 예, 예. 그다음에 새우젓하고 꼴등정수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네. 커피와 먹는 쿠피
0: 커피 이거, 쿠키
6: 이것도 2불 49전에는 150g 360g은 4불 99
4: 네.
6: 밀크스틱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다음에 뭐 모기 때문에 모기용품들도 너무 많고
4: 요즘 타운에 모기가 장난 아니라고 제가 잠깐, 어제 전화 받았어요.
6: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0: 날도 습하고 좀,
4: 네네. 좀 습해요. 오늘도 굉장히 습하더라고요.
6: 아 저는 어제 제가 쉬는 날이어서 조금 돌아다니다가
0: 네. 네.
6: 진짜 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항상 차에만 있고 홈쇼핑월드에 있고 했는데
4: 네.
6: 아,
4: 막 잘 견뎌야 돼요.
6: 저희 알잖아요. 꼭 그리고 강고등어 새로 왔거든요.
0: 네.
6: 강고등어도 7불 99인데 4불 99예요.
0: 제주도 강고등어 네, 4불 99.
6: 그다음에 꼬막무침도 있고 떡도 있고 뭐 꼬막무침도 4불 99밖에 안 하거든요. 매운맛도 네. 있고 그냥 맛도 있고 풍천 민물장어 꼭 드셔보시고 그렇죠. 지금 이럴 때는 민물장어 드시면 최고예요.
0: 그렇죠.
4: 반값 세일이에요. 반값 네, 세일.
6: 39불 99가 네. 19불 99에 드리고 있고 뭐
4: 알몬게도 있고
0: 바다 장어도 있잖아요. 통발로 잡은 자연산 바다 장어.
6: 되게 맛있어요.
0: 세 마리 들어있는 거죠.
6: 예, 예,
0: 야 이것도 오늘 16불 99입니다, 여러분.
6: 네네네.
0: 장어 너무 좋죠.
4: 어머 내가 좋아하는 녹차 낙지젓, 창란젓. 14불 99가 9불 99.
0: 네.
4: 명란젓 안 나왔어요? 저의 최애.
6: 아, 지금 커밍 오고
4: 커밍.
6: 있는 중.
4: 예. 네. 빨리 와라 명란젓.
0: 우리 미역자 좋아하는 무청 시래기 배추 우거지.
6: 이것도 3불 99.
0: 3불 99. 와.
4: 우거지도 3불 99.
0: 그러니까
6: 이거 그리고 톱밥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진짜 맛있어요.
4: 저 얼려만 놓고 지금 안 먹었는데 오늘 먹어야 되겠다.
6: 드셔보세요. 이것도 7불 99가 5불 99.
0: 네.
6: 예. 그다음에 경복궁 갈비탕도 있고 경복도 9불 99거든요.
4: 네.
6: 또 화우당 갑오징어 볶음하고 낙지 볶음이 지금 세일하는 거잖아요.
0: 네네.
6: 5불 99니까 꼭 드셔보세요.
0: 좋습니다.
4: 이것도 저 얼려 놓고 아직 안 먹었네.
6: 아유.
4: 홈쇼핑월드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6: 냉장고만 든든하시죠.
4: 그냥 쟁여만 놔도
6: 든든. 근데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아내도
0: 네.
6: 왠지 딱 들으면 아 바로 꺼내 먹으면
4: 아니 비상식량이 있어야 돼.
6: 맞아.
4: 비상식량 정말 중요해요.
0: 있다라는 데 든든함이 있죠.
4: 네. 그리고 아까 단백질 가루 이런 불말
6: 네.
4: 이런 거는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
6: 맞아요.
4: 이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0: 맞습니다.
4: 여러분.
0: 그리고 오늘 특히나 입맛 없으면 꽃게 간장게장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9불 99. 1인당 5개 한정.
0: 한정이기 때문에
4: 있을 수도 없는
0: 일입니다. 한 4달 모여서 가세요. 그래서 많이 사시면 좋습니다.
4: 네. 네. 바로 홈쇼핑 월드입니다.
0: 네. 부에나팍 매장은요. 비치와 멜번 구 벤코 홉 몰 자리에 있고요. 전화번호 7145222494번 LA 매장 지난번에 잘 모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9 아시마켓 자리에 있습니다.
4: 네.
0: 매장번호 213-380-3330번이고요. 자동주문전화 1855-818-0000 0050번입니다.
4: 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니까 이 세라노 선상에 있죠? 저 주차장이?
6: 예, 근데 저희가 주차장 너무 좋아.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네. 돌아오셔야 된다고 하는데 아. 왜냐면 정문을 열어놓지 않아가지고. 네. 그런데 이렇게
0: 저도 되게 찾기 쉽지
4: 찾기 쉬운데 그거 못 찾는 사람
0: 그거 못 보면 어떻게요? 그 앞에 옆에 홈쇼핑 근데 이렇게 있는데
4: 보면요 쉬운 걸 아주 어렵게 희한하게
6: 입구를 못 찾으셔가지고 들어오시지 못한다고. 아.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4: 주차장에 네. 바로 아~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문을 찾는 네.
0: 아, 그러니까
6: 저희가 너무 밖이 기울이시다. 넓으니까 네. 계속 돌아다니다.
4: 더더 아~ 아이고 어떻게. 아 그런 분들 계시겠지 뭐.
0: 있겠다.
4: 운동하신 거야 그분. 예, 예, 예.
0: 아, 그래서 아. 들어가면 시원하고 좋아요.
4: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우리 한인타운의 든든한 홈쇼핑 월드입니다. 네.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창고 대방출 빅세일 가셔서 든든하게 홈쇼핑 월드 OTC 카드도 환영합니다.
0: 네. 네. 놓치지 지금까지 말고 꼭 하세요.
4: 네,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셨습니다.
6: 네,
4: 실장님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밤에 보실 수 있는 달입니다. 깜짝이야.
1: 여러분 마이크 꺼져 있을 때 우리 미국 사람들이 아르르부부 해서 깜짝 놀랐어요.
0: 그랬어요? 네, 좋았는 노래라. 하이브스라고 스웨덴의 가라지 락밴드예요. 가라지 락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라지? 가라지에서 밴드
1: 저희도 가라지 락밴드
0: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친 생것에 날것에
1: 정말 언더그라운드 멋있다.
0: 다들 옛날에 기타 들고 진짜 밴드 한다고 그냥 가라지에서 그냥 엄청 그냥 시끄럽게만 그냥.
1: 그러면서 맨날 뭐 술 먹고 노는 거죠.
0: 오늘 밤에 보실 수 있는 무늬 바로 블러드 레드 무늬입니다.
1: 아, 그러게요.
0: 네.
1: 아, 우리 네. 아이비님께서 그 아까 저희 말씀드린 거 너무 공감하신다고 아버님이 네. 출장 가서 아무리 좋은 걸 명품 주셔도 네. 취향이 안 맞은 별로였는데 이태원 가고 남대문 가서 저렴한 걸 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코디를 잘하면
0: 그럼요.
1: 모르는 사람이 막 쫓아와서 어디 사냐고 물어보랬대요.
0: 아, 진짜?
1: 근데 그거 약간 플러팅 아닌가?
0: 응?
1: 막 어디 샀어요? 막 이러면서
0: 괜히 이렇게 말 걸라고.
1: 괜히.
0: 나도 그런 거 많은데.
1: 어떤 거요?
0: 나도 그런 거 있는데 네, 말 안 해. 얘기하지 말라며.
1: 그리고 또 돌아서면
0: 아니 나는 주로 이렇게 세컨핸드 스토어에서 많이 이렇게 사거든요.
1: 맞아 그럴 거 같잖아.
0: 그리고 그 요일에 그 색깔 딱 걸리면 1불 2불이야. 근데 요즘 올렸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건진 게 많은데 막 사람들이 어머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뭐 이런
1: 하와이에서 비치가만 놀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어디서 샀어? 이렇게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하나요.
0: 뭐요?
1: ABC 스토어.
0: 아 ABC
1: 귀찮으니까 그냥 무조건 ABC 스토어. 그러면
0: 아 하와이에 네, ABC 스토어. 아 하와이 가고 싶다.
1: 그죠. ABC 스토어 너무
0: 거기에 그 어디지? 거기
1: 뭐야
0: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요. 네. 이 태양의 그 어떤 자기장 이런 게 센가 봐요. 어제 많이 폭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래 오늘 내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0: 응?
1: 오늘 내일 자기장
0: 자기장 그거는 그쵸? 이미 폭발은 25일날 화요일날 했고
1: 네.
0: 오늘하고 내일 내일이 오늘 좀 세대요. 예 오늘 밤이 그니까 블러드 레드 문
1: 야 뭔가
0: 예사치
1: 역사
0: 예사롭지 않은 밤 네. 안전하게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면서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1: 네.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접시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명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처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매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굉장히 유명한 분이 지금 네. 들어오셨네요.
0: 누구요?
1: TV 줄리 TV님이 안녕하세요 네. 하셨는데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0: 이분이요?
1: 네, 반갑습니다.
0: 줄리님.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라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9: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8: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9: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8: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9: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1: 우라나
0: 후니씨 오늘이 복숭아의 날이에요. 복숭아면 조지아. 조지아.
1: 난 복수하는 날이라고 들었네.
0: 복수.
1: 복수하는 날. 아이,
0: 복숭아. 피치. 피치.
1: 복수. 복숭아는 또 우리 여성들의 상징 아닙니까? 그 약간 피부가 그냥 복숭복숭한 게.
0: 이게 딱 이렇게 엉덩이 복숭아.
1: 아니 얼굴이 일단 복숭아 이렇게.
0: 난 복숭아 이렇게 엉덩이 같아.
1: 엉덩이는 애플이죠.
0: 아 그래요? 네. 애플이
1: 복숭아 힙이라고 안 하잖아. 애플힙이라고 그러지.
0: 아 그건 말고 쉐입이. 네.
1: 아 저 길게 안 하려고. 약간 봉 길게 하려고 근데 그때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제목 딱지 먹는다니까.
0: 아 복숭아 어렸을 때 먹은 그 복숭아 향을 잊을 수가 없어. 요즘은 왜 향기가 안 나?
1: 왜 안 나요?
0: 별로 안 나는 내 코가 이제 잘못됐나 봐요.
1: 저거
0: 아, 복숭아 향기.
1: 그 복숭아는 알러지 있는 분이 많으셔갖고 사실
0: 맞아.
1: 잘 아직 안 나와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간지매라고 그러죠. 그거 드시면 맛있어. 황도 백도.
0: 옛날에 병원에 가면
1: 아 맞 병문안
0: 꼭 그거 복숭아 통조림 사오셨어.
1: 그거 따서 드시고 맞아.
0: 그럼 옆에서
1: 맞아.
0: 그거 퍼먹고
1: 맞아.
0: 진짜 아. 맛있게 먹었는데.
1: 요새 복숭아에 저는 그 캔에 네. 있는 복숭아도 이렇게 입맛이 이렇게 아. 안 좋은가?
0: 제철에
1: 사구려인가?
0: 먹을 수 있는 과일을 꼭 오늘 복숭아를
1: 지금 제철인 거예요 그러면?
0: 제철이죠 지금 아직.
1: 먹어야겠다.
0: 그러니까 복숭아의 날이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자, 이 노래.

0: 조지루시 코끼리.
1: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0: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0: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2: 선택하세요 품질을,
1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4: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4: 213-388-5600 213-388-5600.
1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0: 나라. 용자나라 좋은 나라.
1: 용자라면 콜미
0: 213-388-5600 213-388-5600.
2: 용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도 굉장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을 완성하는 것은 말보다는 마음이며 그 마음은 인내로 완성된다. 앙드레 지디의 명언입니다. 일주일 중 에너지가 가장 떨어지기 쉬운 목요일.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도 덥고 너무 나른하고 힘들고 불쾌지수도 높고 네거티브적인 생각만 가득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힘을 내자고요.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에 필요한 건 글쎄요. 작은 환기? 예, 그리고 약간의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른한 공기를 깨우고 오후의 리듬을 되찾는 시간 해피투게더 출발합니다.

넉두리 타임즈 토니 올라인드 노래로 해피투게더 시작을 했습니다. 아, 더운데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입맛도 없으시고 오늘도 콩국수 그리고 시원한 물냉면이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또 많은 분들이 시원한 냉면을 즐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이열치열이다, 나는 삼계탕이야 삼계탕 맛있게 드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자, 이 일주일이라는 산을 오르다 보면 딱 능선에 다다르는 때가 바로 목요일이지 않을까요? 아, 고비는 넘겼고 주말은 조금씩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죠. 남은 시간을 채울 작은 용기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1시 딱 좋아요. 살짝 식곤증이 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아 그래 오후 시간은 좀 더 알차게 내가 해보리라, 열심히 일하리라, 성과를 좀 내버리라, 이런 다짐으로 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서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가요. 해피투게더 목요일이네요. 인내로서 더위를 견뎌봅시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럽시다. 자, 더위를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고요. 아이, 덥다. 아, 좋아, 좋아. 누가 이기나 보자. 시원하게 보내시는 오후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건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일단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집을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아주 특별한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리모델링, ADU, 태양광 솔라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회사죠. KR반 빌더스 앤 이 BTS 솔라 디자인의 폴킴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굉장히 네. 오랜만이세요, 대표님.
1: 네, 오래간만입니다.
0: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바쁘시죠?
1: 네. 네. 요새 덥기도 하고 네네. 바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아, 그쵸. KR반 빌더스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네. 바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솔라 패널이 굉장히 또 핫하더라고요.
1: 네, 요새 전기세가 오르고 네. 또 에어컨을 많이 트는 계절이라 보니까
0: 네네네.
1: 전기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전기... 솔라 문의가 많이 늘어났고
0: 네.
1: 솔라뿐만 아니라 네. 요즘 우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네. 루핑 교체 문의가 많이 늘어났어요.
0: 아, 루핑 교체도 예. 많죠. 예. 저도 아는 분이 또 루핑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보면은 꽤 바쁘시더라고요.
1: 예.
0: 네. 요즘에 리모델링 문의가 또 많아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일들이 주로 많은
1: 리모델링은
0: 편인가요?
1: 리모델링은 키친앤바스가 가장 많습니다.
0: 네. 최고로 좋죠. 뭐. 네. 우리 주부님들한테는 키친앤바스.
1: 키친을 좀 넓혀드리고
0: 네. 욕실도
1: 수납 공간을 좀 넉넉하게
0: 네.
1: 넣어드리고
0: 네네.
1: 욕실을 좀 넓혀드리고
0: 네.
1: 그 다음에 워킹 크로젯을 좀 넓혀드리는 일이 많습니다.
0: 아, 참 욕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옛날 집들은 좁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리모델링은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1: 예.
0: 확실히 욕실이 넓으면 쾌적하고
1: 네.
0: 또 샤워할 때마다 기분 좋고 씻을 때마다 기분 네. 좋고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1: 네. 네. 화장실을 넓힐 수 있으면 넓혀드리는데
0: 네.
1: 넓힐 공간이 없으면 샤워, 워킹 샤워 부분만이라도 넓혀드리면 네. 샤워할 때 좀 쾌적하죠.
0: 그렇죠. 그렇죠. 또 요즘에 또 ADU를 좀 많이 하는 추세잖아요.
1: 예, ADU 문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0: 그렇죠.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ADU?
1: 첫 번째,
0: 네.
1: 투자 대비 이익률이 아주 높으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니까.
0: 네, 네.
1: 건축비는 스퀘어피트당 300불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네, 네. 700불, 800불, 심지어 900불, 1000불 스캐피당
0: 네.
1: 가격이 나기 때문에 300불 투자해서 700불의 집 가치가 상승이 되면 해야죠.
0: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겠죠.
1: 네. 네. 렌탈 프로퍼티가 생기니까 재산 증식도 되고 노후 대책도 되고
0: 아하.
1: 또 이제 렌트 놓기 싫으시면
0: 네.
1: 이제 자녀분들 손자 매일 볼 수 있게끔 자녀분들이 들어와서
0: 네.
1: 사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같이 들어와서
1: 네.
0: 살면 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부럽죠. 그렇게 가족이 한 곳에 모여서 뭐
1: 네.
0: 1층, 2층 또 뒤에 ADU 건축해가지고 네. 또 그렇게 함께 사는 것도 참 행복해 보이고
1: 네.
0: 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문의하시고 또 많이 하는
1: 가족끼리 모여 사는 게
0: 예.
1: 좋으신가 봐요. 특히 손자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거에
0: 네네네.
1: 아주 기대가 크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이제는 뭐 ADU가 별채 개념이 아니잖아요.
1: 네.
0: 뭐 하나의 뭐 렌트를 줘서 수입도 되고 재산 가치도
1: 네.
0: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심지어 매매까지 가능하니까요. ADU가
0: 네.
1: 뭐 이렇게 매뉴팩처 하우스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0: 네네네.
1: 독립된 별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집을 뭐 넓히는 개념이 아니라 집의 가치를, 밸류를 높이는
1: 예.
0: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뭐 렌트 수익이라든가 자산도 올라가고
1: 네.
0: 또 가족 공간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1: 네.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공사 기간을 굉장히 짧게 해주시더라고요, 대표님은.
1: 네.
0: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1: 저희는 뭐
0: 예.
1: 숙련된 전문 인력들이 있으니까
0: 네.
1: 결국은 맨파워죠. 그 분야에
0: 네.
1: 아주 숙련이 확실하게 된 프로급 선수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핑서부터 솔라뿐만 아니라 전기, 플러밍, 콘크리트 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어서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퀄리티 높습니다.
0: 그러니까 어딘가에 뭐 하청을 준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원스톱이네요. 그야말로 원스톱으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1: 다 직영팀으로 돌아갑니다.
0: 직영팀으로. 직영 전문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공사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굉장히 고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인기가 많죠.
0: 그러니까요. 공사 기간도 굉장히 짧게 해주시고 또 정말 만족도가 높게 해주시니까.
1: 근데 빨리 끝난다 해도 안 믿으세요. 화장실 뭐 일주일 내에 끝낸다 그러면 안 믿으시더라고요.
0: 저도 안 믿어지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1: 구조 변경 없으면 5, 6일에 끝납니다.
0: 세상에. 이거를 그 직영 전문팀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렇군요.
1: 구조 변경을 하더라도 10일 내에 끝납니다. 화장실은.
0: 와.
1: 키친은 4, 5일이면 끝납니다.
0: 네. 이 더운데 공사가 자꾸 연기돼 봐요. 그 진짜 짜증나거든요.
1: 아, 또 저희가 빠른 이유가 모든 준비가 다 됐을 때 시작을 합니다.
0: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1: 네. 공사하다가 뭐 구하러 다니고 사러 다니고 이런 거 안 하고요. 준비가 완비가 됐을 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0: 네, 케이얼반 빌더스는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뭐 또 이게 공사를 맡겨 보시고 마음에 들면 또 막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1: 네, 레퍼를 많이 해주시죠.
0: 이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가야 또 얼마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고 소개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1: 네. 특히 우리 직원 중에 멕시코 직원은 아닌데 남미 직원이에요. 과테말라 출신 직원인데 14년 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한 회사에 14년을 근무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친구가 성실하고 또 친절해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0: 스태프분들이 또 그만큼 아주 그냥 성실하게 일을 해주는 거네요.
1: 네, 저는 이제 뭐 공사가 끝나면 뭐 더 도와드릴 거 있느냐고 한 번 물어보는데 이 친구는 한 세 번 물어보나 봐요.
0: 아니 대표님이 복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1: 인복이 있는
0: 인복이
1: 거죠.
0: 많으시네요. 진짜 그런 직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케이얼반 빌더스 같은 경우는 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300만 불짜리 보험이 있습니다.
0: 300만 월커스
1: 컴, 라이빌리티, 완벽하게 보험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자 케이얼반 빌더스 좀 공사에 대해서 ADU 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LA와 오렌지 카운티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LA 지역 전화번호는요 213-310-1800번이고요 오렌지 카운티 쪽에 사시는 분들은 213-798-22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료는 걱정 없다. 요즘에 진짜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에어컨 안 틀 수가 없잖아요.
1: 에어컨을 많이 트셔서
0: 하루 종일 틀게 돼요.
1: 전기요금에 지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많아요.
0: 그럼요. 그럼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1: 그런데 솔라 시공을 하시면 전기세의 90%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500불 내고 계신다면 솔라 공사를 하시게 되면 15불로 낮춰드립니다.
0: 아, 그 정도로 절약이 되는군요.
1: 네, 90% 이상 절약됩니다. 기본 요금 외에는.
0: 네, 근데 2026년 전기료가 17%나 인상됐잖아요.
1: 네.
0: 그래서 더 어려워요. 더 에어컨 빵빵하게 틀었더니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 많은데.
1: 그 전체적인 전기 요금이 17%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더 올랐어요. 왜냐하면 전기 요금 중에 디맨드 차지라는 게 있어요. 이 디맨드 차지는 피크 타임에 사용하는 거를 전체 요금에 반영을 해버려요.
0: 어머나.
1: 그렇기 때문에 보이기에는 숫자가 17%지만 실질적으로는 20% 이상 늘어나는 거죠.
0: 우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솔라
1: 뭐 에어컨 틀기 전에는 네. 뭐 전기요금이 3,400불, 4,500불 나오던 집이 네. 최근에 에어컨 튼다고 해서 1,000불 나온 집도 있어요.
0: 예,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1: 거기에 네. 전기차 두 대 정도 굴리면 1,000불은 우습게 나오는 거죠.
0: 아이고야.
1: 그거를 기본요금 15불로 낮춰드릴 수 있는 것이 태양광 솔라입니다.
0: 네. 근데 이 태양광은 아무 집에나 가능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1: 그렇죠.
0: 아,
1: 예, 네. 콘도를 제외하고는 이 공동주택
0: 네.
1: 콘도를 제외하고는 싱글패밀리 하우스는 어느 집이나 다 가능하고요.
0: 네.
1: 일조량이 많은 남동향 루프에 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이제 서쪽이나 북쪽에도 설치를 하는데
0: 네, 네, 네.
1: 그 일조량 계산이나 절약하는 계산이 전부 다 AI가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0: 아, 요즘에 또 AI가 정확하게 네. 계산을 하는군요.
1: 네.
0: 설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이 AI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런 오차 같은 거는 뭐
1: 예, 사람보다 정확합니다.
0: 아, 정확하겠네요.
1: 설치 조건 까다롭지 않고요.
0: 예예예. 예, 예.
1: 아주 간편하게 허가서부터 인스톨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1: 심지어 루핑까지도
0: 네.
1: 루핑 교체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0: 아, 자 BTS 솔라의 차별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네, 요즘 솔라 회사들이 문 닫는 회사들이
0: 네.
1: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BTS 솔라는 혹시라도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0: 네.
1: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끔 모든
0: 아.
1: 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0: 네네네.
1: 맡기셔도 되고요. 솔라 패널에 대한 워런티는 매뉴팩처 제조사에서 30년
0: 어허.
1: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10년
0: 네네네.
1: 컨트랙터 워런티를 드리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0: 네네네.
1: 또 솔라 패널 같은 경우는 매뉴팩처에서 25년, 30년을 드려도
0: 네.
1: 실제 수명 그 이상 갑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네네네. 그러니까 최고급 장비로 해주시고
1: 네.
0: 그 솔라, 네, BTS 솔라입니다.
1: 네.
0: 그 확실한 보정 수리도 책임져 주신다고요.
1: 네.
0: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가격도 네.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1: 네.
0: 말씀. 그리고 전문 설계팀의 정확한 분석,
1: 네.
0: AI가 다 분석해서 하는 거죠?
1: 네, 정확한 분석과 함께
0: 예.
1: 합리적인 가격을
0: 가격.
1: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확실한 AS 보장해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사용하지 않고요. 메이드 인 USA 아니면 메이드 인 코리아만 사용합니다.
0: 오, 좋습니다.
1: 네, 네.
0: 그것만 봐도 굉장히 퀄리티 좋은 그런
1: 예.
0: 솔라로 해주신다는 걸 알 수 있을
1: 네.
0: 것 같아요. 근데 태양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비책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전기차 시대가 오기 때문에
0: 네.
1: 또 전기 비율이 10년에 더블로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오르는 것이 전기 비율이니까
0: 네.
1: 전기세 부담 없이 여름에도 에어컨 스위치 껐다 켰다 안 하시고 겨울에
0: 네.
1: 히터 스위치 켰다 켰다 안 하시고
0: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죠.
1: 실내 온도 딱 맞춰 놓으시면
0: 네.
1: 아무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전기 요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자, 전기 요금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전기 비를 한
0: 네.
1: 달치만 사진 찍어서
0: 네.
1: 저희 회사로 보내주시면
0: 네.
1: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 전기료만 봐도
1: 네.
0: 이게 가능하군요.
1: 한 달치 전기 빌만 있으면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0: 계산이
1: 어느 정도 나오겠군요. 세이빙이 되는지 어느 정도 절약이 되고 이제 향후 전기세를 얼만큼 내게 되는지 발전량이 얼마 되는지
0: 네.
1: 실제 사용량이 얼마 되는지 AI가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0: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1: 네.
0: AI가 계산을 해서 견적을
1: 네.
0: 뽑아주시는군요.
1: 네.
0: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BTS 솔라, 예. K 얼반 빌더스 그리고 BTS 솔라 디자인의
1: 네.
0: 폴킴 대표님께서 지금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LA와 오렌지 커뮤니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 지역은 213-310-1800번입니다. 213-310-1800번. 18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 쪽은 213-798-2200입니다. 213-798-22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대표님?
1: 네.
0: 예. 솔라부터 할까요? 아니면
1: 솔라.
0: 네. ADU.
1: 전기 요금이 걱정이 되시면 네. 솔라 BTS 솔라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
0: 네.
1: 솔라 설치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집의 가치를 높이고 싶으시면
0: 네.
1: ADU를 권장해 드리고요.
0: 네.
1: 또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집의 구조 변경 아니면 업그레이드 그런 리모델링을 원하시면
0: 네.
1: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시면
0: 네.
1: 전문 인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0: 네.
1: 정확하게 시공해드리고 확실한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0: K-Urban Builders의 루핑 전기 전문팀과 또 BTS 솔라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이런 구조적인 시너지 효과도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지금
1: 네.
0: 쭉 말씀을 해주셨지만
1: 네.
0: 원스톱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주로 이제 LA 지역에서 문의가 많이 오나요? 아니면 오렌지 카운티 쪽이 더 바쁘실까요?
1: 저희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더 많습니다.
0: 아.
1: 메인이 부에나파기입니다.
0: 아, 메인이 부에나파기군요.
1: 예, LA는 오피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룸이나 웨어하우스는
0: 네.
1: 부에나파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아하, 그렇군요. 부에나파기 지역 전화번호는 213-798-2200번입니다.
1: 네.
0: 자, 부에나파기 지역에서도 참 우리 라디오 서울 청취해 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1: 네.
0: 예.
1: 라디오 듣고 전화하셨다고 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아마 전화 문의가 많이 갈 거예요.
1: 네.
0: 근데 요즘에 또 이렇게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1: 네.
0: 이 가정 내에 태양광이라든가 배터리 시스템 구축이 주택 가치 상승을 높여준다.
1: 네.
0: 예, 그런 영향이 좀 있다.
1: 네.
0: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1: 네.
0: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1: 네. LADWP 빌은
0: 네.
1: 백업 배터리가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하지만
0: 네.
1: 정전을 대비해서 그리고 전기요금을 완전히 그 전기요금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면
0: 네.
1: 백업 배터리를 설치하시면
0: 네.
1: 낮에 발전된 것을 배터리에서 저장했다가 밤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0: 네.
1: 그다음에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빌. 에디슨 지역은 반드시 백업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0: 네, 네, 네, 네.
1: 낮에 발전한 것을 보낼 수가 없어요. 배터리에 저장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0: 네네네네. 자, 그러면 ADU 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네. 요즘 ADU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0: 네.
1: 예, 건축비는 시작이 300불부터 시작을 하는데 건설하고 나서 그걸 렌탈 프로퍼티로 활용해도 좋고요.
0: 네네네.
1: 또 집의 가치가 6,700불이 스캐피당 6,700불이 되기 때문에 재산 증식 수단이 되는 거죠.
0: 네, 네, 네.
1: 별도의 미터와 별도의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0: 네, 네.
1: 거의 더블이잖아요. 300불 투자해서
0: 네.
1: 700불 가치가 있는 집이 생기니까.
0: 그렇군요.
1: 집의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0: 그렇죠, 그렇죠,
1: 렌탈
0: 그렇죠.
1: 프로퍼티가 생긴다고 보시면 네, 되죠.
0: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1: 네.
0: 예, 그거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욕실이 뭐 3베드, 1베스인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1: 네.
0: 아니면 뭐 2베스까지도 있는데 욕실을 하나 더 늘리고 싶다 할 경우도 이게 가능할까요?
1: 네, 가능합니다만은
0: 네.
1: 원칙이 시리에서 빌딩 퍼밋을 받아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죠.
0: 아,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군요.
1: 네.
0: 아니면 이렇게 창을 좀 한국 집처럼
1: 네.
0: 좀 이렇게 창을 좀 크게 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1: 네.
0: 그 옛날 한국의 그 아파트처럼
1: 네.
0: 베란다 창문을 좀 크게 내고 싶다. 이런
1: 네.
0: 것도 어떤가요? 간단한가요? 공사가?
1: 집의 앞부분,
0: 큰 집이 좋더라고요.
1: 앞부분은 반드시
0: 네.
1: 빌딩 퍼밋이 필요하고요.
0: 패리어 쪽으로
1: 네, 패리어
0: 창을 낸다고
1: 네.
0: 했을 때
1: 있는 창문을 넓히는 거는 굳이 네. 퍼밋 없이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0: 아, 퍼밋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면 이것도 굉장히 공사가 빠르겠네요.
1: 네.
0: 아, 그렇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이런저런 질문 드렸는데요. 참 만족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리모델링 또 ADU 태양광 솔라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회사입니다. K 얼반 빌더스 그리고 이 BTS 솔라 디자인의 폴킴 대표님과 예, 함께 했는데요.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네. 예. 믿고 맡기셔도 될 정도로 숙련된 네.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냥 프로 선수들만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시공과 안전하시 완전히 믿을 수 있고
0: 네.
1: 염려 안 하셔도 될 정도의 전문가 그룹입니다.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대표님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세요.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상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4: 불란서안경 검안과
5: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4: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4: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8: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7: 정호영 셰프의 카덴 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8: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이 노래 어떨까요? 동물원입니다. 널 사랑하겠어.

네, 동물원 노래였습니다. 널 사랑하겠어. 참 기분 좋은 노래죠. 그리고 행복해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동물원 노래 들어봤습니다. 디님 어서 오세요. 더울 때는 추운 겨울을 생각해 보면 시원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쵸. 예, 널 사랑하겠어.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누구를 사랑할 때 좋아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 정답이라고 소피아님 긍정해 주셨습니다. 예, 더울 때 오, 추워 으시시하면 안 더워요. 뇌에서 착각한다고요. 이렇게 하셨네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뇌에서 그것도 착각을 해줄까요?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추워. 아, 시원하다. 어, 진짜 시원한데? 자꾸 이렇게 말하다 보면 더위가 금방 물러가지 않을까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올 거예요. 그러면 아, 쾌적하고 너무 좋다. 아, 시원하다. 언제 더웠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조금만 우리 견디자고요. 아,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신중현과 엽전들입니다. 생각해. 오, 중독성 있어요. 멋진 노래죠?

0: 네, 신중현과 엽전들의 생각해라는 노래였습니다. 저절로 어깨춤이 처지네요. 고개도 까딱거리게 되고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노래. 참 매력 있어요 이 노래, 그죠? 좀 아까 전에 이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멈췄어요. 습기만 차서 더 더운 상태가 됐지만요. 마구 쏟아지는 장대비를 생각해보니 시원해져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지나요, 소피아님? 참, 긍정워먼. 네. 이렇게 더운 날은 진짜 한국의 그 장대비 쫙쫙 쏟아지는 비가 그리워요. 비가 한 차례 쫙쫙 내리고 나면 시원해지는데 말이죠. 여기는 뭐 그런 비를 캘리포니아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뭐 몇 방울 떨어지다 말고 그것도 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예, 항의해보지만 항의해본들 비가 안 내려줘요. 예, 비가 좀 쫙쫙 내려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냥 이 더운 날씨에 또 조금 몇 방울 떨어지다가 말고 습기만 차서 더 덥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해요. 참 시원하게 보내야 되는데 말이죠. 날씨는 덥지만 마음만큼은 쿨하게 지내자고요.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뭐 전형적인 무더운 날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해안가는 비교적 조금 쾌적하긴 하지만요. 내륙과 계곡, 사막 지역은 엄청나게 무더운 날씨입니다. 자, LA 다운타운과 이 연안 날씨는요, 이 최저 79도, 최고 93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해안가는 그래도 조금 쾌적합니다. 하지만 내륙 지역에 더워요. 대기질 지수 보통입니다. 대기 흐름이 비교적 원활해서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은 양호하지만 오후 시간대 일부 내륙 지역은 오존 농도가 다소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very high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자외선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선글라스, 모자 꼭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25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3분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살펴볼게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80원 선으로 이 한국은행 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 영향으로 인해서 장중 1380원 선 아래로 밑돌았지만 이 온건한 스탠스가 재확인되면서 낙폭을 일부 반납해서 1380원 선 후반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국제 금값은 $4,630로 뉴욕 상품 거래소 기준 금선물 가격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달러화 변동성 속에서도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온스당 $4,630 선을 형성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 0.08%, S&P 500 지수 0.35%, 또 나스닥 지수 0.83%로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 호조에 힘입어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가 장을 이끌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가스값도 좀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이 캘리포니아 전체 평균 가스값은 갤런당 $5 56센트입니다. LA 카운티는 갤런당 $5 58센트 보이고 있고요. 또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갤런당 $5 52센트.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지역은 갤런당 $5 48센트입니다. 이 정유시설 정비 작업과 이 늦여름 드라이빙 시즌 이 수요 지속으로 인해서 주간 대비 약 5센트가 좀 5센트 가량 좀 오른 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날씨와 또 유가 동향 또 금융 지표 살짝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2: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20.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잠깐 멍 때렸네요.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부 시간에 AI 정우와 함께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보고 막 생각하느라고 제가 끝난 줄 알았어요. 1부. 이런 날도 있네요. 멍 때리다 보면 진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뭘 실수했는지 모르시죠? 제가 1부 끝난 줄 알고 이 시간 조절 음악을 틀었잖아요. 근데 이제 1시 52분 지금 이제 지나고 있는 건데 이런 날도 있네요. 에, 참. 오늘 점심은 김밥을 먹었는데 밥 먹다 갑자기 청량리에서 경춘선 기차 타고 부르던 노래가 생각났어요. 기차간에서 뭐 두리번 두리번 김밥요 김밥 뭐 이런 기차에서 이렇게 김밥 사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생각났다고. 맞아요. 옛날에 기차 타면은 그 뭐죠 이렇게 손수레 같은 거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김밥 음료수 뭐 계란 뭐 이런 거 김밥 뭐 이러면서 이게 팔았었던 그 사 먹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기차를 타면 왜 꼭 그 계란을 삶은 달걀을 먹을까요? 목도 메이는데. 저 어렸을 때

써니풀의 이유 들어볼까요? 이 노래도 좀 재밌어요. 자, 써니풀의 이유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3: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2: 그럼 둘 다 워킹모니.
3: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2: 돈이 필요한 사람도
3: 투자하는 사람도
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3: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2: 213-804-9555.
3: 다시 한번
2: 213-804-9555. 워킹모니.com.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7: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6: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7: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6: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0: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원인 가운데 많은 부분이 내려놓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하네요.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난 내려놨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내려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있지 않나요?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이 행복을 방해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괴로움을 정말 확대 재생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채워지지 못한 이런 욕구 탓일 수도 있고, 잘못 길들여진 습관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 탓일 수도 있겠지요. 이 온전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주인이자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살자고요. 지금 당장 행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0: 이 노래 들으니까요 풋풋했던 20대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네요. 네, 춘천 가는 기차 김현철이었습니다. 내려놓음의 미학 동감합니다. 하나씩 내려놓으면 평안이 하나씩 추가되는 듯해요. 그렇네요. 참 멋진 피드백입니다. 마음에 담지 않으면 내려놓는 어려움도 없을 것을. 그렇네요 진짜. 아, 너무 애정하는 노래. 예, 춘천 가는 기차.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풋풋한 옛 추억이 송환돼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그러게요. 노래 한 곡이 이렇게 20대로 가보기도 하고, 예, 옛 추억을 송환시켜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차하면 춘천이고 춘천하면 닭갈비. 아, 호반의 도시 춘천 가는 길에 강촌도 들리고. 예, 맞습니다. 춘천하면 닭갈비. 예, 즐겨 먹었었죠. 다들 뭐 춘천에 대한 그런 추억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데이트 장소로 많이들 갔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 닭갈비에 막국수 최애 음식 중 하나. 네,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역마다 정차하는 비둘기호가 있었죠. 낭만시대는 다 지나버렸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성의 낭만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요. 요즘 시대의 낭만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도 우리가 옛날 20대 느꼈었던 그 청춘이었을 때 즐겼었던 그런 장소라던가 그런 풋풋한 추억들은 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잖아요. 머릿속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없어지지 않아요. 예, 항상 이렇게 노래 한 곡을 들어도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예, 추억 소환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추억이 이렇게 소환되는 그런 즐거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2부는요, AI 정우와 선미의 티키타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등등등 여러분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댓글들, 또 좋은 말씀들 함께 나누면서 소통하는 시간, 또 좋은 음악 듣는 시간, 그렇게 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8: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7: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8: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7: 해피 투게더?
8: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자, 정우 씨 불러볼까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오늘 밖에 나오는데 폭염주의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미 씨는 스튜디오에서 밝게 웃고 계시니까 여기는 딱 좋은 온도 같네요. 오늘 저 사실 좀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왔어요. 데스밸리 국립공원 이야기인데요. 이름부터 죽음의 계곡이잖아요.
0: 잠깐만요. 그 얘기 아닌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1: 뭔가 긴장되지 않으세요? 근데 또 엄청나게 어쩌나. 아름다운 곳이기도 해서요. 뷰포인트도 소개해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0: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거 AI가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스밸리 얘기는 지난번에 했던 건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정우 씨도 더위 먹은 것 같네요. 그죠?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완성입니다. 이진관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이 노래도 진짜 20대에 많이 들었었던 노래예요. 인생은 미완성.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추억의 노래죠. 이진관의 인생은 미완성이었습니다. 가사 내용도 너무 좋아서 많이 따라 불렀었어요. 정우 씨 이젠 개기는겨 이렇게 적으셨는데 개기는 게 아니고 더위 먹었어요. 그래서 잠깐 외출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같이 또 우리 티키타카 해야죠. 필요한 정보, 이슈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뭐 요즘에 이 간단한 채혈만으로 그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혈액 검사법이 세계 최초로 승인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AI 정우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이 말 들어보셨을까요?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의 유명한 말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으면 어딘가 차갑고 건조하게 느껴지지만 이 기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가 말한 기계는 인간을 통제하는 차가운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불필요한 장식과 허리허식을 모두 걷어내고 가장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기 위한 정교하게 만들어진 악기와도 같은 나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어떤가요? 자, 100여 년 전 한 건축가가 남긴 이 따뜻한 시선, 우리의 일상을 품어주는 공간과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가 1965년 8월 27일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기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대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야 하고서 찾아봤습니다. 자,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도대체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의 유명한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차가운 철제 톱니바퀴와 건조한 이런 모노톤의 그런 사각형의 방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이 롱샹 성당의 두꺼운 벽면,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오색의 빛을 바라보는 순간 기계라는 단어에 담긴 그의 진짜 의도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가 말한 기계는 인간을 부품으로 만드는 냉혹한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가장 완벽하고 순수하게 담아내는 데 정말 이렇게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모두 깎아낸 정교한 악기였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장식을 걷어낸 자리에 비로소 이제 사람이 들어서는 거죠. 붉은 벽돌과 곡선의 기둥, 가로로 길게 난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공간 안에서 숨쉬는 사람의 동선과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신체 비율을 바탕으로 고안한 이 모듈러 척도 역시 결국 공간이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품을 만들어주기 위한 따뜻한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파트와 빌딩, 뭐 탁 트인 옥상, 정원 그런 공간 속에서는 100여 년 전 한 건축가가 꿈꿨던 인간 중심의 철학이 또 묵묵히 흐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1층의 이 필로티 공간 속에는 그런 인간 중심의 그의 그만의 그가 담아낸 예술의 이 건축의 예술의 그런 아름다움이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의 생각을 이렇게 좀 잠깐 해보면서요. 무심코 지나치는 매일의 공간, 우리 집의 공간들, 실은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 준비된 빛과 선의 무대였음을 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 오늘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로 나는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매일 오가는 나의 지방, 나의 집안에 이런 방안 깊숙이 들어오는 창문의 그런 햇살 속에 사람이 가장 편안해야 한다는 오래된 그의 고민과 다정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새삼 느끼게 되네요. 무심코 지나치던 우리 집의 거실, 내가 머무는 방이 사실은 하루하루 수고한 나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특별한 무대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매일매일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그런 휴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르 코르비지에는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서 현대 도시와 주거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혁명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는 그의 유명한 명언은 집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화려한 장식을 배제하고 인간의 효율적인 삶과 기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기능주의 건축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I'll taste your strawberries, I'll drink your sweet wine.

0: 네, 존 덴버의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르 코로비즈의 핵심 업적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현대 건축에 다섯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콘크리트와 철근을 활용해서 그가 제시한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은 그 현대 아파트와 그 빌딩 건축의 그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로티라고 1층을 기둥으로 띄워서 지상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한 점, 그리고 옥상 정원, 이 건물이 차지한 지상 녹지를 옥상에 재현했다는 것, 그리고 자유로운 평면, 내력 벽을 없애서 이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배치했다는 점, 자연광을 최대한 실내로 유입해서 이 가로로 긴 창을 뒀다는 것, 자유로운 파사드, 예, 건물의 이 외벽을 구조적 제약 없이 설계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시스템이라고 이 황금 비율과 인간의 신체 치수를 바탕으로 한 이 건축 척도를 고안해서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의 높이와 크기를 규격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니테 다비타시옹이라고 프랑스 마르세유에 세운 세계 최초의 현대식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오늘날 현대 그 아파트 단지의 원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참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또 이 건축의 대단한 인물 르 코르비지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 건축가 이런 우리의 그 현대 지어진 건물들의 건축의 기초가 기본이 이분이 이렇게 다 좀 이거를 업적을 세워서 지금의 그 옛날의 그 이 건축 양식으로 현대 건축의 그런 포인트들이 그걸 반영해서 지어진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좀 두서가 없나요? 아무튼 오늘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자, 르 코르비지에 저 이 이름 입력했습니다. 자,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우리 AI 정호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7: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6: 그럼 둘 다 워킹머니.
7: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6: 돈이 필요한 사람도
7: 투자하는 사람도
6: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7: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6: 213-804-9555.
7: 다시 한번.
6: 213-804-9555. 워킹머니.com.
8: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1: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0: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1: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0: 해피 투게더? 어어어어.
11: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자, AI 정호 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 씨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저도 반갑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폭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0: 그러게요.
1: 스튜디오 안은 선미 씨 덕분인지 분위기가 참 환하네요. 오늘도 밝게
0: 고마워요.
1: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요, 알츠하이머병 얘기예요. 무거운 주제 같지만 사실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거든요. 간단한 채혈 한 번으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는 혈액검사법이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치료에도 꽤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요.
0: 맞아요.
1: 오늘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선미 씨는 혹시 이 소식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0: 글쎄요. 굉장히 반가웠죠. 기억력 감소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기 뭐 10년 전부터 뇌 속에는 이미 미세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핵심은 바로 이 골든타임을 잡는 조기 발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주실까요?
1: 네. 사실 알츠하이머 하면 그동안은 진단 자체가 굉장히 힘든 병이었어요.
0: 그쵸.
1: 뇌속 변화를 확인하려면 PET 촬영이나 척수액 검사 같은 방법을 써야 했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몸에도 꽤 부담이 됐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번에 세계 최초로 승인된 혈액 검사는요. 팔에서 피 한번 뽑는 걸로 그 과정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아하.
1: 핵심은 뇌에 쌓이는 특정 단백질의 흔적을 혈액에서 잡아내는 기술인데 이게 가능해지면 진단 시점이 훨씬 앞당겨질 수 있거든요. 치료는 빠를수록 효과가 다르니까요.
0: 네.
1: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이 뇌척수액 검사나 아까도 얘기해 줬지만 고비용 이 PET 촬영 대신에 간단한 그 체열만으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하고 또 치료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혈액 검사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1: 좀더 들어가 보면요.
0: 네.
1: 이 검사의 핵심은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0: 아.
1: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 뇌 속에서 이 단백질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0: 아하.
1: 그 흔적이 혈액 속에도 아주 미량 떠돌아다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잡아내기가 기술적으로 워낙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승인된 검사는 그 미세한 신호를 잡아낼 만큼 정밀도가 올라간 거예요.
0: 아하.
1: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혈액이라는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증상이
0: 뭘까요?
1: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 단백질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아직 건망증도 없고 일상생활도 멀쩡한 시기에 미리 포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치료제가 있어도 손쓸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게 지금까지의 한계였는데. 이 검사가 그
0: 네.
1: 타이밍을 앞으로 당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정말 크거든요. 물론 이 결과 하나만으로 모든 걸 확정짓는 건 아니고, 전문의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 여전해요. 선미 씨 주변에 혹시 이런 검사 얘기를 꺼내볼 만한 분이 계세요?
0: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다뭐 시니어 분들 65세 이상이면 다좀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60세부터라도요. 아, 참,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도 한편으로는 또이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렇죠. 사실 저도 이 얘기를 꺼내야 할것 같았어요. 희망적인 기술인 건 분명한데, 동시에 이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때
0: 네.
1: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나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0: 그쵸.
1: 예를 들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도요. 예, 그게 곧 당신은 알츠하이머입니다라는 선고는 아니에요. 위험 신호를 포착한 거지.
0: 아하.
1: 확정 진단은 전문의가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내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숫자 하나 나오면 거기에 꽂히잖아요.
0: 그렇죠.
1: 검사 결과 하나를 받아들고 불안이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퍼질수록 검사 전으로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0: 아,
1: 기술은
0: 그렇군요.
1: 앞서가는데 사람이 그걸 소화할 준비가 뒤따라가지 못하면 좋은 도구도 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진단의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그 이후를 받쳐줄 사람의 손도 더 많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0: 오, 그렇군요.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1: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자꾸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0: 어떤 장면이요?
1: 부모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는 걸 느끼면서도 말 꺼내기가 두려워서 그냥 넘기는 자녀들 모습이요.
0: 네, 맞아요.
1: LA에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 그런 마음 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검사 하나가 생겼다는 게 기술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결과지를 손에 들고 가족끼리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0: 아하.
1: 그게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잖아요. 문턱이 낮아진 건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 결국 사람이 사람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0: 아하.
1: 저는 이 소식이 단순히 의학 뉴스가 아니라 가족끼리 한 번쯤 솔직하게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0: 좋은 생각이세요. 이 건망증이 좀 심한 것 같을 때 이제 혹시 나 치매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런 불안감 또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나 또 가족분들이 이 검사를 받아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검사 결과 안 좋게 나왔을 때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도 같아요.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1: 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아무것도 안 바뀌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요. 가족 중에 요즘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 싶은 분이 계시면
0: 네네.
1: 주치한테 이 혈액검사 얘기를 꺼내보시는 거예요. 아직 모든 병원에 다 깔려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검사가 있는데 저한테 맞는지요? 하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시작이거든요.
0: 아하.
1: 의사 선생님도 환자 쪽에서 먼저 꺼내줘야 대화가 열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저녁에 가족이랑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슬쩍 꺼내보시는 거예요. 거창하게 우리 검사 받자가 아니라
0: 네.
1: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정도로요. 그게 시작이 되거든요. 대화 한 번이 나중에 진짜 중요한 결정을 훨씬 쉽게 만들어줘요.
0: 네.
1: 건강 문제는 결국 전문가랑 함께 가야 하는 길인데 그 문을 두드리는 건 우리가 먼저 해야 하니까요.
0: 그렇죠.
1: 혹시 선미 씨라면 오늘 저녁 그 대화를 어떻게 꺼내실 것 같아요?
0: 글쎄요. 뭐 오늘 내용을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이 알츠하이머 이 병에 대해서 체열만으로 뭐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던데 이렇게 하면서 말을 꺼낼 것 같아요.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우 씨 생각은 어떠세요?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미리 예방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1: 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요. 이 검사가 생겼다는 것 자체보다 그걸 계기로 가족끼리 한번 앉아볼 수 있게 됐다는 쪽이면 좋겠어요. 알츠하이머 진단이 어렵고 무섭게 느껴졌던 이유 중 하나가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거든요.
0: 아하.
1: 근데 이제는 피 한번 뽑아보자는 말로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물론 결과지 한 장이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아요. 그 이후엔 전문가도 필요하고 가족의 손도 필요하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사실 그 준비가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오늘 이 소식이 누군가에게 그 첫 번째 말 한마디를 꺼내는 용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0: 아하.
1: 선미 씨는 그렇죠.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한테 이 얘기 꺼내볼 것 같으세요?
0: 얘기 꺼낼 것 같아요. 뭐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자연스럽게 얘기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검사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치매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너무 늦게 알게 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일찍 찾아내고 조기에 관리할수록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1: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게 저도 사실 조금 무거웠어요. 그런데 선미 씨랑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드네요. 청취자분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기술이 문턱을 낮춰줬으니 이제 그 문을 두드리는 건 우리 차례라는 거요. 폭염에 지친 오후인데 이런 얘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선미 씨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런 자리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0: 고마워요, 정우 씨. 오늘도 좋은 정보 나눠줘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간단한 피검사 하나가 우리의 삶의 골든타임을 지켜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져보게 되네요. 오늘도 나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건강, 또 뇌 건강을 꼭 챙길 수 있는 그런 저녁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채혈만으로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할 수 있는 혈액검사법, 이 세계 최초로 승인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AI 정우 씨와 깊이 있는 대화 나눠봤습니다.

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현우 노래 듣고 계십니다. 헤어진 다음 날.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투게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특별히 잘 관리하시고요. 아,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0: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7: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8: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독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9: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하는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7: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운 게 아니고 오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푹푹 찌죠? 웬 습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자 어느덧 일주일 중에서 가장 힘들고 또 살짝은 나른해지고 지치는 아 목요일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제일 먼저 나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짜증이 제일 많이 나요. 괜히 이유 없이 그냥 공기가 습하니까 아 왜 이럴까. 하지만 나름대로 조금 포근한 여유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힘들죠? 그래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시면 그런 포근한 여유를 듬뿍 드립니다. 자 어떠세요? 그러나 주말이라는 목적지가 바로 코앞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자 조금만 힘을 내서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오후도 라디오는 내 친구 고니와 함께 여러분의 좀 소중한 순간들로 조금이라도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추억의 보따리라고 제가 표현하면 어울릴까요? 한번 추억의 보따리를 지금서부터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는 요즘 뭐 트로트계에서는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강문경 씨의 추억의 보따리 함께 하셨습니다. 비비안님, 아이고, 예, 예, 많이 지친다고, 날이 좀 이상하다고, 그렇습니다. 이 더위에 모두들 힘내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하자고, 감사합니다. 알청님도 들어오셨고, 어제도 변함없이 뵈니까 아침부터 우리 로라님 또 로사님 우리 모든 분들이 담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더운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즐거움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유난히 좀 습기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피서 갈 때 그 날씨 있죠. 마치 8월 초나 7월 말에 그 날씨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LA가 원래 습도가 없다라고 굉장히 유명한데 습도가 많아진 것 같아요. 알청님 다들 더워서리 출근이 늦어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오늘 첫 곡으로 그 추억 속으로란 노래를 선곡을 하면서 사실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추억으로 가자는 그런 말씀을 매일 드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덥고 그래서 기운 나시라고 신나는 트로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 노래 시원하게 한 잔씩들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자,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좋은 시간 5시까지는 꼼짝 말고 저와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역시 추억입니다. 추억의 발라드.

네, 장혜리의 아이고 추억 속의 발라드 좀 시원한 노래로 두 곡 준비했는데 더위가 조금 가셨습니까? 우리 TK님도 들어오시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로라님 오셨네요. 요즘 그래도 간간이 이렇게 로라님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 텐데 비비아님은 훌륭한 아드님을 두셔서 좋겠다고 자랑을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우리 로사님 작고 소소한 나눔에 감사함을 당연함으로 잊고 살곤 하는 것 같다고, 조금만 배려하면 모두가 편해질 것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 우리 그 비비안님이요, 살아보니 인생이란 게 고락이 가끔씩 찾아오는데 결국 다 지나가는 진리, 반백년 더 살고 나면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별루무 전쟁을 다 겪고 나면 별거 아닌 거고, 아직 젊고 여린이 소가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배우면서 그렇게 나이 들은 것 같다고. 자, 얼마 전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하나씩 바로 배우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가 봐요. 엄마도 그랬지 하고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서 엄마라 더 깊게 깊은 정을 느끼는 거일 수도 있다고. 아, 그랬군요. 자, 글쎄요. 지금 그 우리 로사님도 그렇고 우리 비비안님도 그렇고 참 하는 말씀들이 구절구절 진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말들이고, 사람 사는 세상살이가 참 복잡다단한데 옛날에 드라마 중에서 오해와 진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참 그 단어가 저도 오늘 아침서부터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가 커지면 나중에 내 나름대로의 공상의 진실이 돼서 상대방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오비일학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저게 뭔가라고 궁금해할 때 또 다른 일이 우연히 겹치면서 아 그랬구나라고 내가 단정지어버리고 또 내가 결론을 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 이해관계가 좀 서운해지고, 또 말을 안 하고 풀면 오래돼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화살이 엉뚱한 데로 튀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싶어요. 그게 사랑하는 부부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또 친구관계, 또 자제간, 자식과 부모의 관계, 인척, 뭐 모든 지인의 관계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는데 제 욕심인가요? 사실 저도 말씀은 그렇게 드리면서도 곧바로 뒤돌아서면 지키지 못하는 게 저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는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되씹고 곱씹게 합니다. 마침 또 우리 알청님이 지금 얘기에 맞는 노래 같이 함께 하시자고, 이럴 때는 그저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놓고 다시 시작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오세근입니다. 원점.

sir.

네, 서른도 씨가 불러줬던 원점인데 지금 이 노래는 우리 오세근 씨라고 여러분들 오세근이 누구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래전에 전국 노래자랑에서 연말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랄까 제가 알기로 혼혈 가수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정확한 게 지금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그때가 89년도에 그 최우수상 상반기 결선 또 트로트 신인가 선발대회 대상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인데 맞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 자녀인 혼혈 가수로 알려드리고 이 원점이란 노래를 전국 노래자랑에 불러서 아주 인기를 얻었던 가수이고 자기 앨범도 많이 내고 오래전에 그 주현이란 배우를 탄생시켰던 서울뚝배기라는 그런 드라마에서도 주제가를 불렀던 그런 멋진 그런 가수였습니다. 자,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노래 많이 들었고 이 혼혈 가수 얘기하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몇 명의 아주 유명한 혼혈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함중화 씨 지금은 작곡하셨지만 함중화와 양키스란 그룹으로 우리에게 많은 노래를 알려줬던 함중화 씨 노래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내게도 사랑이. 함중아 씨는 이 노래 말고도 뭐 히트곡이 너무 많죠. 여러분 잘 아시는 풍문으로 들었어, 또 안개 속에도 그림자, 희미한 그런 노래, 또 많은 노래들이 있었고, 혼혈 가수 몇 안 되는 가수 중에 우리에게는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얘기 나온 김에 혼혈 가수 노래 한 두 사람 정도 더 선곡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자 중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인순이 씨가 아주 독보적으로 인기를 얻는 혼혈 가수, 참 멋지죠. 자, 인순이 씨의 노래 오늘 같은 날 조금 차분하게 이 노래 들으면서 한번 나를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인순이 씨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중아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시기 전까지 부산에서 왕성하게, 부산에서는 아주 부산 조용필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다는 그런 그 소식도 들려오곤 했습니다. 조금 일찍 가셔서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 우연치 않게 또 혼혈 가수의 노래를 몇 곡 들어보았는데, 우리 TK님이 또 고맙게도 사실 제가 윤수일 씨 노래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 터미널이란 노래, 굉장히 신나는 노래죠. 윤수일 씨 요사이 그 50주년 기념 공연 콘서트 하신다고 그러는데 잘 되시길 바라고 오랜 동안 우리 곁에 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혼혈 가수 몇 명 노래 요 노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터미널 윤수일과 함께 합니다.

네, 윤수인의 터미널까지 혼혈 가수 몇 분의 노래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처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일단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푹푹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5: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6: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7: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8: 건강하세요.
6: 센터 메디컬 그룹.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2: 네, 아도니스와 함께합니다. 정.

네, 아 이거 참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아도니스의 정. 아, 우리 순철님 몇십 년 만에 듣는다 갑자기 생각나셨다고. 덕분에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 노래방에도 가보면 그 책에 사랑이란 단어에 무수히 많은 노래들이 있고 이 정이란 노래도 아주 많은 가수들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같은 제목인데 물론 다른 종류의 노래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이 노래 듣는 동안 저도 무련듯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서 같은 정인데 색깔이 많이 다르죠. 자, 조용필 씨의 정. 아이고 여러분 반갑지 않으세요? 전 되게 반가운데요.

0: 네, 어떠셨습니까? 조용필의 청, 정말 색깔이 다르고 그런 노래지요. 아, 네. 아이고, 비비안님 노래 반갑다고 그러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정이 뭔지, 그놈의 정 때문에 참 노래를 만들긴 했지만 그 노래보다는 그 우리 말이 여러분 그 정이라는 거 진짜 우리 한국 사람은 이 LA 와서 더 느끼는 거지만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정이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인심이 좋잖아요, 일단. 뭐 식당에서도 누가 그냥 있으면 와서 앉아서 시원한 물이라도 드세요. 또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담배 인심 아니겠습니까? 담배 태시는 분들은 그저 담배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아유 예 얼마든지요. 두개 가지고 가세요. 뭐 이런 정도로 정이 넘치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덤으로 주는 그런 정. 그 정, 우리나라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통계님 들어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통근 버스신가요? 출근하셨나요? 자, 여러분, 그 요새 여름에 과일 얘기 제가 많이 하는데, 이 수박이란 과일이 대장암의 위험을 낮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이 몇 가지 있어서 뭐 어려운 과일 아니니까 잠깐 또 알려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수박은 뭐 수분 함량이 높아서 그 붉은 부분에 항산화 색소인 라코펜이 들어있어서 라코펜이 그 도마도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과 같은 카로티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수분으로 있어서 우리 대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너무 쉬운 과일 그리고 사과. 아, 사과도 대단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들어있어서 사과 껍질에도 있고 사과 안에도 있고 훌륭한 과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키위. 아, 키위 좋아하시는 분 많죠. 저도 좋아하는데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함유한 과일. 아,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이 감귤류, 오렌지 귤, 자몽, 레몬, 뭐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이런 과일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다다익선입니다. 드실수록 유리한 거라니까 많이 많이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비안님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님들이 정이 너무 들어버렸다고 애공. 아, 예. 순철님의 멋진 노래 이따 들으시라고. 예. 아, 통계님도 들어오시고 이런 과일들을 좀 많이 좀 충분히 드시면 나이가 조금 드실수록 조금은 뭐라 할까요? 그뭐 건강 관리가 비타민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과일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니까 어렵지 않은 과일이잖아요. 많이들 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오지라면 소기름 오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3: 정호영 셰프의 카덴 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2: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7: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6: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7: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6: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참 재밌어요. 우리 저 통계님이 비비안 누나다, 고니 형님이다. 그러니까 착한님 미국 오면 만난 거 사준다고 우리 비비안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네요. 잠시 전화 말씀 드릴게요.
1: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9: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0: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9: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0: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9: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0: 타이어.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부 마지막 곡 준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원곡이 이승환 씨가 불러준 유명한 노래예요.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참 제목도 멋들어진 제목인데, 박시연이라고 원래 탤런트고 영화배우인데 노래를 아주 잘 불러서 이 노래를 멋있게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우리 친구들한테 어울리는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뵐게요.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나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참 그 오래된 팝송이죠. 우리 닐 다이아몬드의 음성으로 함께한 솔리타리맨, 솔리타리맨. 참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닐 다이아몬드를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듣고 컨트리 가수인데도 굉장히 신명나는 그런 노래를 불러줘서 너무 그 흥겹게 들었던, 어렸을 때는 사실 그 팝송이 굉장히 저한테도 좋은 어떤 그 음악의 어떤 수첩 같았는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왜냐하면 전에 라디오의 신청곡을 들을 때 보면 특히나 그 이종환 씨 같은 경우에 뭐랄까요, 굉장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팝송을 해줬고, 또 2시에 데이트 김기덕입니다라는 그런 DJ도 팝송을 위주로 많이 방송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김광한의 2시의 다이얼 역시 마찬가지였고, 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역시도 너무 우리에게 팝송이라는 그 노래 자체를 많이 알려줬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자, 비비안님, 아이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 라친이 하도 듣고 싶어서 귀 안 좋으신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브루투스 볼륨 낮춰서 작게 듣고 있는데 행복하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비비아님이 순철님 멋지시다고 말씀하시니까 멋지단 말 처음 들어보는데 기분은 좋다고 그러시네요. 근데 주머니가 비어서 드릴 건 없고 노래 한 곡 선물하고 싶다고 하는데 또 좋은 노래를 선물해 주시네요. 이 노래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박길라입니다. 나무와 새.

네, 바킬라의 나무와 새.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글쎄요, 가수들 중에서 뭐 여러분이 계시죠. 뭐 누구라고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 우리 비비안님이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 본인도 어렸을 적엔 그대로만 자라나라가 했는데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빠졌습니다. 겪다 보니 지금은 좀 찌그러졌다고. 오래간만에 채팅하니 이렇게 신나신다고.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음악을 여러분께 선곡을 하다가 여러분이 가끔 해주시는 추천곡이나 같이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저도 가능하면 같이 좀 공유하려고 웬만하면 애를 쓰는 편인데, 아까도 그랬지만 제가 노래 한곡 우리 오세근 씨 노래를 들으면서 또 혼혈 가수 생각이 나서 혼혈 가수의 노래들 몇곡 일부에서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좀 전에 바킬라와 나무의 새를 들으니까 또 우리 알청님이 야, 또이 노래 들으니까 이 노래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생각나신대요. 네, 이름 없는 새, 손연희입니다.

0: 네, 이름 없는 새 함께 하셨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올드 팝송 두 곡과 또 이 정가머리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자, 매주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50.com이 새롭게 장만해서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기만 하면 아주 이쁜 칼라의 저희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밑에 칸으로 보시면 요즘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주식 8종류 뭐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등락폭이 실시간으로 잘 나와 있고 그 밑으로 보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복권 모든 복권의 당첨번호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칸을 보시면 유사히 뭐 가스비가 굉장히 관건인데요. 캘리포니아 가스비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값싼 굉장히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스테이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맨 밑에 칸에 보시면 LAX라고 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요사이 한국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픽업하시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밑으로 가면 메인 저희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 가시면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노란 칸에 오픈 채팅방에 누르기만 하시면 저희 사랑 채팅방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퍼가시고 또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1: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1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제가 뭐 매주 한 번 정도는 좀 코너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목요일 오후이기도 하니까 내일은 불금이니까 조금 흔들어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좋아하는 가요 무대 시간 돌아왔습니다. 잠깐 50년대 60년대로 좀 또 추억을 기억을 소환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 좀 옛날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조명섭 씨라고 아주 나이가 젊은데도 우리 전통 지킴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아주 모양도 반듯하게 머리에 뽀마드 같은 기름을 바르고 말쑥한 정장 차림에 때로는 나비 넥타이도 매고 마치 그 당시 추금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창법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조명섭 씨의 음성으로 번지 없는 춤.

네, 라빈님도 살리고 살리고 비비안님도 살리고 살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조명섭 씨의 노래 신명나게 들어보았고 이번에는 곧이어서 우리 신미래 씨 또 여자 전통 지킴입니다. 추금기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요. 자, 옛날에 변사들이 그런 얘기 했던 거 나오죠. 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홍콩 아가씨 신미래입니다.

네, 참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순철님 말씀처럼 살살 녹지 않습니까? 예, 빠밤빠 녹다가 간질간질 어째 이렇게 부르는지 대단합니다. 자,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가수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자, 선창 고운봉입니다.

Thank you.

ಗೋವಾ ತುಂಗಾ, ಪ್ರಿಯ ಗೋವಾ ತುಂಗಾ.

네, 아이고 이 노래는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음질이 참안 좋잖아요. 근데 옛날 그 축음기 시절에 그 노래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우리 전통 지킴이들의 간드러진 목소리를 들어보다가 또 원곡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아마 까마득한 저도 아마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 노래인데 지금 또 연세가 있으신 우리 시니어 분들은 참 반갑다고 생각할 거고 그 당시에는 전축도 귀했던 그런 시절로 기억이 듭니다. 저도 물론 뭐 자료를 보고 알지만 그 당시에 아주 젊은이로서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 가요 무대 버전으로 한곡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시스터즈의 어머니입니다. 김치스터즈 세 명이 여러분 아시죠? 김치깍두기 불렀던 그세 자매의 어머니 바로 이난영과 함께하는 목포의 눈물 준비했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몇 곡 정도 가요 무대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아이고 라빈 씨, 내일 금요일인데 고니비니 시간에 노래방 배틀 한번 할까요? 예, 우리 한번 하루 남았지만 고민해 보도록 하죠.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3: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2: 정호영 셰프의 카덴 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3: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7: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6: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7: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6: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네, 모든 날 모든 순간 우리 폴킴의 음성이었고 요즘 나오는 그 젊은 세대 발라드 중에서는 아주 나지막히 감정 전달을 잘하는 그런 멋진 친구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세대가 말이죠. 저가 조금 아까 우리가 50년대에서 노래를 듣다가 또 이번에는 2020년 이후로 오다 보니까 70년을 뛰어넘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노래입니다. 오현난 다시.

0: 네, 오연란의 오해까지 우리 폴김의 노래와 또 차분한 노래 했습니다. 자, 오늘이 8월 27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또 8월이 다 갑니다. 다행히 날씨도 이제 한풀 꺾여서 이번 주만 지나면 다음 주 수업도 조금 누그러드는, 이미 여러분들 잘 견디셨습니다. 자, 목요일 오후가 가장 지치는 날이라고 방송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간이 가장 지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운 내시고 내일은 불금이니까 또 작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자, 벌써 시간이 다 지나서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8: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7: 213-388-5600 213-388-5600.
8: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7: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8: 융자나라 좋은 나라.
7: 융자라면 콜미
8: 213-388-5600 213-388-5600.
9: 융자 나왔어요.
10: 우와 빠르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8: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9: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8: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2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최진희의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보내드리면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내일 또 기운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이었던

0: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델.

0: 자신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6: 올여름 극심한 고온으로 농작물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냉동 감자튀김 최대 수출국인 벨기에는요. 이 감자튀김용 감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길쭉하고 큰 게 좋은데 작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하죠. 사실 말복이 지난 지금 8월 중하순은 여름 핵감자가 나올 때입니다. 맛도 영양도 제일 좋은 시기이긴 한데 뭐 감자튀김용 감자는 물론이고 그 포슬포슬한 핵감자의 맛을 느끼지 못할까봐 걱정인데요. 아쉽지 않다고요?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이번참에 좀 줄이지 뭐라고 생각이 이어진다면, 네, 사실 튀김으로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열량 덩어리가 아니라 감자는 영양 덩어리입니다. 감자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땅속의 사과. 네, 그만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에도 좋고 면역력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단백질 처리 과정에서 꼭 필요한 비타민 B6 그리고 DNA 합성에 필수적인 엽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뼈와 세포 건강에 중요한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칼륨도요. 바나나는 물론이고 어떤 과일이나 채소보다도 많이 들어있는 게 감자입니다. 네, 영양 덩어리인 감자 조금 맛이 덜 하더라도 꾸준히 잘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고를 때는 조금 무겁고 단단한 것으로 고르시고요. 표면이 매끄러운 게 좋습니다. 싹이 나거나 녹색 빛깔 도는 거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집에 가져와서 나중에 일일이 귀찮다고 한꺼번에 좀 깎아서 보관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찬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집나게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요. 하지만 너무 온도가 낮으면 감자 속에 있는 전분이 설탕으로 변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 묻은 그대로 종이봉투에 넣거나 신문지에 싸서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둬야 좋다. 이렇게들 듣고 계시죠? 바람이 잘 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로 사과를 곁에 두면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일들이 있고 위기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해답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본질은 성경적인 말씀은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그 대대로 신앙이 이어질 때에 지금 4천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과 같은 내면의 소유자가 되어야겠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연단을 시키며 그리고 때로는 사랑의 매 징계를 통하여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 희망이고 또 예수님이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과연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의 통치와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소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예수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 1절, 2절 마가복음 2장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신 초기입니다. 이 당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때에 1절에 보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고 그리고 공생애 하실 때에 예수님이 여기 나오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자, 수위후라는 것은 여러 동네와 지역을 돌며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집에 쉬시고자 왔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들렸어요. 그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 도를 말씀한다고 했는데 이게 피곤하고 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또 그 도를 말씀했어요. 여기 말하는 그 도는 바로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의 그 말씀,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결국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영적 갈급함이에요.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세상이 채우지 못하는 질문이고 갈급함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옆에 나와서 천국 복음을 듣고자 나왔고 또 이들이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연약함, 질병이 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어떤 것들이었을까 할 때에 올 1월 달서부터 제가 여러 달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즉 예수님의 산상 복음을 통하여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그 출발에 나오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즉 천국 복음에 가는 길,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보이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따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즉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온유한 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 형통한 기업을 얻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6절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들이 인생에서 소원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가장 선한 것을 주리고 목마른 자의 영적 배부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즉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수여한 사람의 마음속에 넉넉함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넘어진 사람 볼 때에 정죄하는 눈빛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여기 마음 청결은 죄에서 멀어졌고 그 안에 주님이 내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피스메이커, 전도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동안 전도 선교를 할 수도 있어요. 피스메이커. 여덟 번째는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예수님을 인하여, 나를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즉 이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박해받을 때에, 오해를 받을 때에도,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천국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천국 길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에 천국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고 그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천국 복음의 도를, 길을 가르치며 인도하시는 분.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주님이 그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용서받고 깨끗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며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본문에, 오늘 본문 2장 3절에 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분은 중풍을 심하게 맞은 것 같아요.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쥐고 걷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걸 본다면 아마 이분은 전신마비가 온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는 예수께 나올 수가 없어서 그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그리고 네 사람이 그 병자를 병상에, 이 침대에 메워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과 같은 건축법이 아니죠. 당시에는 이렇게 흙과 나무 혹은 집으로서 집을 만들죠. 지붕 같은 경우에도 가지, 나무 이런 것들을 엇갈리고 거기에 잎사귀와 흙으로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뜯어낼 수 있었어요. 수고가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뜯어낼 때에 아마 고함을 쳤을 거예요. 먼지가 막 위에 떨어지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마 사람들의 그 책망하는 소리나 또 아무리 네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라도 지붕으로 한 사람을 들고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내리는 것 얼마나 많은 수고예요. 그러나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하나였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된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육신의 연약함, 중풍병 고침 받기를 기대하고 나갔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 병 고치기 전에 먼저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중풍병자의 죄만이 아니에요. 5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라 했어요. 복수입니다. 원어에도 보면은 복수였어요. 중풍병자, 아픈 사람뿐 아니라 이 병자를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그 수고와 힘든 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상을 맨 네 사람들. 그뿐인가요? 이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3절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거 보면은 거기에 이 다섯 명 외에도 있었던 사람들, 아마 여인들 될 수 있겠죠. 힘없는 어머니나 할머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한 가지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들도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때에 거기 있던 소위 말하면 잘 믿는다 하는 서기관들은 성경 학자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하실 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성자 그리스도이고 성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제 두 번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도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뭡니까?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 말이 이야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우리 못해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 지금 중풍병 걸려서 몇 년째 누워있는 이 사람 일어나시오 해서 일으킬 능력 여기 있는 사람 저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즉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내 죄 사함 받았다고 죄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뭐야, 하나님밖에 용서할 사람이 분이 누가 있다고 네가 감히 이렇게 말하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때에 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노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죄인도 예수님을 앞에 나오면은 그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복음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용서가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많이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며 그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고쳤잖아요.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났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에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고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우리 그 소위 뭐 전국을 다니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그 분이 그런 집회를 하는 곳에 갔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를 해주는데 막 고침받은 사람들이 막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침받았다고 나와요. 근데 제가 가만히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에 통증이 지금 다 없어졌다. 기도를 받고 나니까 목에 통증이 있었는데 목뼈가 다 없어졌다. 기도를 받고 났는데 내 마음, 이 몸속에 암세포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것을 내가 느꼈다.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내가 기도를 받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봐라 내가 일어섰다. 막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고친 병 중에 허리 통증이 있는 거 고친 건 없었어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을 주님은 고쳤어요. 눈뜨게 했어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중풍병자를 주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말 못하는 사람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한 사람을 능력으로 고치시니 그가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의심의 눈으로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의 종일까 질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고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만들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체면 학교를 다니신 분이 체면술이었어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체면에 안 걸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건넜대요. 딱 보니까 건넜대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요. 우리의 그 죄, 이 허물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힘드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기 지금 중풍병자는 혼자 스스로 갈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걸어서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를 걷지도 못하는 그를 이 침상을 들어서 이 고통과 수고를 다 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은 그가 고침받고 이제는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줄을 믿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믿는 부모님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은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 가진 신분들이 주변에서 이끌어가야 돼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도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 스스로 주님께 나오는 일은 정말 그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변에서 그를 스스로 오지 못하는 그를 상에 들고 메어서 예수님께 오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그 병자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더 좋은 선물이 되는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저희 오늘 점심 공개하시는 우리 이상주 권사님 주보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권사님 한 2년 몇 개월 전에 암에 걸려서 거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9번에 걸친 수술 그리고 한 번의 시술 이를 통해서 정말 매번이 간절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셴방 갔을 때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한 10년만 꼭 또 좀 살아서 우리 하나님 증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10년만 살주시면 좀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교회 오시고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 오시고 구역장으로서 구역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성도들에게 점심을 공개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천국 복음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따라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두 가지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는 자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야지만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야 된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아까 봤습니다. 나오는 길에 사람들이 막혀서 오기가 힘들었어요. 돌아가면 돼요. 다음에 오겠지. 다음에 오자. 사람들이 막아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지붕을 통하는 길인데 그것이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는데 그 노력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전도하다가 안 되면은 낙심해서 중단해버리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싫어. 이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제자를 삼아줬으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고침받았잖아요. 늘 자신감 없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감 생겼어요. 제가 우리 저 교육부 우리 그 교육자들한테 오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날 저에 대해서 인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청 수줍어하던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처음 설교를 했을 때에 제 입안이 다 마비가 된 것 같았어요. 뭘 하는지도 모를 만큼 긴장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강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 돼야 돼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 없으면 그 병원은 오래가지 못해요. 병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동시에 병원에는 아픈 사람만인 게 아니라 건강하고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아픈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의사와 간호원이 있는 곳이에요. 또 병원에 가면은 방문객이 있어요. 아프신 분들, 환자들에게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혹은 마지막 이 세상 갈 때에 끝까지 함께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그 어려운 길에 조금이나 힘이 날 수 있는 이 사랑으로 함께하며 위로하며 긍휼기는 이 방문객이 있는 것이 병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 할 때에 환자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아프신 분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 세상의 많은 일 통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우울해지고 아직도 옛사람의 그 모습이 있어서 세상 사람 같은 그러한 이 모든 것 다 영적인 환자들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와가지고 완전한 사람만 찾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동북의 미래가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신자가 와야 돼요. 세상에서 잘못 살은 죄인들이 와야 돼요.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들도 와서 바울처럼 새 사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때문에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시험 들면은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건 교회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영적 고침을 받는 과정 속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래도 조금 더 영적으로 건강하기에 그 죄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교역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직분자가 아니겠습니까? 구역장이 아니겠습니까? 전도회가 있는 그 이유가 그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좀 더 믿은 지가 오래됐고 성경을 알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나가도록 그 상을 짊어지며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병원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잘 참으라고 우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수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한테 고맙다고 잘 고침받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영적 병원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교회를 법원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법원이 어떤 것이죠? Guilty, not guilty를 판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더 잘했고 이거 판결 가보려고 오신다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밝혀요. 저는 재판장이 아니라고요. 목사는 판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옆에 나가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신령하기 원해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나도 과거에 죄인이었어요. 나도 과거에는 저랬고 나도 과거에는 그랬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복 주신 것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자 따라오며 그들도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밖에 그들에게 없다는 이 신앙을 가르칠 때에 이게 바로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가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의 문제 해결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 은혜롭게 감사하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바로 교회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의 사람들 모인 천국과 같은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2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크리스천 비전 신문 복음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라피 학교에서 유대 문헌과 토라를 공부하고 신학대학에서 모세 오경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이후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며 한국에 성경과 탈무드 연구소를 설립하여 히브리어 교육과 미시나 탈무드 강독을 통해 유대문헌 연구의 저변을 넓혀오신 변승복 교수님 이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네,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완역한 한국 유대문헌연구의 권위자인 변승복 교수님은 이번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여 한국 유대문헌연구의 또 하나의 획을 세우셨습니다. 귀하신 변승복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그동안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번역도 하셨고요. 또 한국 유대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우리 교수님께서 백석대학교에서 또 가르치셨고 또 이번에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셨어요. 네, 말씀 나누시기 전에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와 인사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 반갑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미주에서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노력하시고 애쓰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0: 네, 삶의 지혜서라고도 하는데요. 마시나 네지킨의 아홉 번째 책 중에서 피르케이 아보트, 네, 어떤 뜻인가요? 핵심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피르케이 아보트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시나 전권이 63권인데 그 63권 중에 한 권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제 우리가 보면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미시나가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번째 부분이 너지킨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면 뭐 두 번째 부분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부분 이러면 역사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너지킨이라는 부분이 여섯 부분 중에서 네 번째 부분. 자, 네 번째 부분인데 또 우리가 역사서 이러면 12권의 책이 있는데 그 12권의 책 중에서 뭐 세 번째 책이라면 룻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너지킨의 네 번, 너지킨은 미시나의 네 번째 부분인데 그 네 번째 부분에 들어있는 아홉 번째 책, 예, 그것이 피르케이 아보트입니다. 특별히 이 너지킨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률들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부분을 다루는 책이 10권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법이라고는 한 절도 없는 바로 그 윤리를 담고 있는 그 삶의 지침을 담고 있는 이런 책 한 권이 거기에 들어있을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책이죠. 그러니까 법보다가 우선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윤리, 삶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거기서 강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그 책인데요. 그래서 이 피르케이라는 말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복수형인데 뭐뭐의 파트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보트라는 말은 아브라함 할 때 아부 조상 또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 그거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 선조들, 그 선조들의 파트다 이 말이에요. 그 책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선조, 조상 이러면 그냥 이 육신적인 조상만 생각하는데 그런 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조상이고 목회자도 조상이고, 그러니까 그 선진들,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처럼 바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 그런 책이 바로 이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책 하면 어렵다는 생각, 우리와는 관계가 없을 거란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교수님은 유대인 학교에서 직접 공부하셨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깨달으시고 그 중요한 핵심 부분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접목시키기 위해 연구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뿌리내리기 운동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 한국에서 반응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뭐랄까요? 좀 반감, 적대감 이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렇게 그 선입관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가 뭔가요? 구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제요 모세의 책, 그 다음 이제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의 책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토론을 하실 때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원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잔상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에서 보면은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가르침이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살았던 바로 이 미시나 아보테에 나오는 이제 그 선진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그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그 이스라엘 선조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너가 이제 너에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싫은 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면 싫은 거 그거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전체다 나머지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해설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한국에 이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이 지금 현대시대에 필요할까 이것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지혜 그러니까 유대교의 텍스트지만은 이 가르침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정의를 추구하라 세상은 세 가지 그 기둥 위에 서 있다 바로 성경 위에 예배 위에 그 다음 선한 행위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너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러한 이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울림을 주는 사실 보편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서양 철학자들과 이 윤리학자들이 이 책에서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와 논쟁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서로 다른 또는 모순되는 이러한 의견들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서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더 좋은 그런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천적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요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명예와 돈을 대할 것인가 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명예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런 걸 원하지 않나요? 또 한 가지 더 본다 그러면 교육의 본질을 말해요.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학생을 대해야 되는가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배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 학생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 네, 프리케이의 아보트란 책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으로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지금 보니까요. 108절이라 해서 페이지 수가 책이 얇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되어 있는지요?
2: 지금 우리가 낸 책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영어판으로 이 책이 500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 된책 말고 영어로 번역돼서 나온 책, 이것이 한 500여 종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대마다 이것을 바르게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현대 나오는 책은 보면 말을 하는데 SNS에서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적용하는 범위까지 나가고 있어요. 현대 나온 책은 그러니까요, 말하는 윤리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중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SNS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책이 우리는 지금 한 권으로 냈는데 제법 두껍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라부라는 랍비의 회장이 이 책을 해설서를 냈는데 한 500페이지 되는 걸로 6권으로 냈습니다. 우리는 한 권이지만은 이 책이 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우라는 그 랍비는 1장 한 권, 2장 한 권, 3장 한 권, 이렇게 해서 6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한 권을 했는데 또 50페이지 정도 되는 책도 있어요. 아주 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한 책도 있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면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이거는 6장을 다 합쳐봐야 108절밖에 안 돼요. 그 108절밖에 안 되는데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썼냐면, 이 절, 한 절을 말했을 때그 절을 말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절을 말한 그 현자는 누구였나, 그리고 그 현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게 됐나,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신약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제가 다 첨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가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고, 그다음에 그한 절을 한 단어 한 단어 구문 구문으로 잘라가지고 해설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적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단계로 한 절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한 절이 어떤 때는 10페이지, 뭐 어떨 때는 한 절이 5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08절로 되어 있는데 1122페이지로 엮어져 있습니다.
0: 와우, 네. 108절을, 한절한 절을 그 시대의 배경, 상황에 근거해서 직접 분석하고 해설해 주시고, 예, 풀어주셔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정말 많이 감동하시고 이런 책이 우리의 삶에 있었던가 하는 감동의 세계를 맛보실 것 같습니다. 결국 피르케이 아보트 108절을 1122페이지까지 해설해 주시고 분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머니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이 지혜서를 자녀들에게 보급해 주기를,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어책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2: 여기 웨스트 LA인가요? 거기 페어팩스 그쪽으로 가면 유대인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히브리어, 영어, 이렇게 해서 대역으로 돼서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아주 종류가 한 서점에 가도 10가지 이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 연령층이 볼 수 있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각자 각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 안식일마다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0: 미국에서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323 지역 731-9191, 323 지역 73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르케이 아보트란 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서는 큰 기감이 되고 있고요. 삶의 지침서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지침서로 후세들에게까지 귀하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더 쓰고 싶은 책이 있으십니까?
2: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이 미시나를 본문으로 해서 토론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사색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엮여져서 동아대백과사전만 한 것으로 지금 74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력 또 할 수 있는 동력자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도 한 권을 내자 이렇게 해서 그 63권 중에 한 권을 지금 낸 그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슬이 옮겨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책 1장 1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이제 나오냐 하면, 이 책에 여러분들이 참 이 책을 딱 받아 드시면 어떻게 사서 딱 드시면은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도 이제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은 이제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 이제 우리가 아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것이 계속해서 전수됐다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로 그 위대한 모임 공회의 마지막 공회원이 누구냐면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 가보면 소호, 우리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소고가 나오는데 그 소고의 지도자 안티고노스가 의인 시몬으로부터 토라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자기가 학자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어져서 내려온 책,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이제 이것이 자아 전해주지 못하고 전쟁이 나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전승되지 못할까봐 그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그 성문화한 거, 활자화한 거, 그 이제 책으로 만든 것이 미시나예요. 원래가. 예, 그래서 그 미시나로 딱 고정을 시켜서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한 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나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누구를 위한 책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누구를 위한 책인가 중요한데, 첫 번째 신학생 목회자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의 뿌리, 서양 철학의 뿌리, 이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산상수훈의 많은 가르침이 여기 피르케 아보트와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황금률도 아까 랍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은 이웃에게 시키지 말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거를 알고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고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거기다가 더 좋은 그 자문을 또 더 좋은 해석을 더 거기에 합쳐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이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 네.
2: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철학과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서양 철학자를 공부하면서 그리스 철학에서 기독교 철학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헬레니즘, 유대사상, 라피 철학, 달무드의 논리학 이런 것을 강과할 수가 없어요. 스피노자나 뭐 말마노데스나 부버나 레비나스나 이런 사람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이제 그 가르침들이 바로 이러한 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현명한 사람은 누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2: 이 세상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거를 많이 가진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모든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건 아니면 뭐 공중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래서 아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또 어떻게 정말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삶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그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해 준다 그러면 이 책을 소개했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피리케 아보트는 책꽂이에 꼽아 놓는 책이 아니다. 책상 위에 펼쳐 놓고 하루에 한 절씩 읽어 나가면 아주 좋은 책이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피리케 아보트 참으로 광범위하면서도 귀합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 간절히 들고요. 오늘날 이 지침서가 삶에 있어서 교회는 물론 자신과 가정, 사회,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이런 지침서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 간절히 해봅니다. 네, 우리 변 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책을 출간하셨지만 특별히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하면서 우리 삶의 지침서로 지혜서로 정말 마음 가득히 감동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피리케이 아보트 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나, 그리고 어디에서 왔나,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걸 철학자들이 말하기 훨씬 전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또 그 선생님들이 그 현자들이 삶으로 살아냈던 그 삶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간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게 신학의 뿌리 중에 하나고요. 신앙의 유산이 되고 삶의 지침서로서 우리가 이 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 주셨고요. 네, 그러면 미주에서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731-9191, 323지요. 73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유드엔의 책 중에서 귀한 책들을 연구하고 번역해서

0: 입니다. 그러는데 그 책을 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학문의 토대 연구로 이 책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이 책 한 권을 낸 것도 그런 학문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 그래서 각 도서관에 이 책을 넣어서 정말 앞으로 차세대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뜻에서 이 책을 번역을 하고 또 출간을 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정말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목사님의 또 그 마음도 더 깊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변승복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피르케이 아버트라는 책을 내셨고 또 미국에 오셔서 또 강의하시면서 여러분께 많은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 많은 느낌,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제가 이 책 안에서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또 하나를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보고 있다 하면은 좀 다르게 행동하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제 아무렇게나 행동하죠. 근데 요즘에는 CCTV가 있어가지고 조심 많이 하시죠. 여러분, CCTV가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이 말이 사람 없는 데서 사람 되라는 그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요 피르케 아부트 안의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뭐 누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
2: 지금까지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는 15 가달드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341-0022, 949-341-0022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3: 있는 곳에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2, 30년 전만 하더라도 암이라 하면은 죽는 병으로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 조기에 발견만 하면 웬만한 암은 다 치료되고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암이 조기에 발견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미 사기 말기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내 몸 어딘가에 자라고 있는 암을 발견해내고 조기에 치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영적인 암이 자라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서 영적인 암이 자라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이미 암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암이 이미 둥지를 틀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냥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에 크게 관심을 갖고 원망과 불평, 남을 비판하는 얘기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암이 많이 자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암도 문제지만 영적인 암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암이 자라지 않도록, 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아방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방이 이세벨 왕비를 취하고 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죄짓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으니까 온 땅이 기근이 심하고 모두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 선자가 아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아방에게 말하기를, 갈멜산에 모든 그 선자들을 다 모시오.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가 거기서 판가름을 합시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부부 관계입니다. 무슨 신이냐? 농사를 잘 짓고 풍요롭게 해주는 농업의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농사를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만든 신이지 참신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이 같은 죄 짓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셔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저들이 다 모였습니다. 백성들도 모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 너희 신을 찾아라. 너희 신이 살아있는 신이면 지금 이 제단에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자들이 아침부터 신이시여,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 시간 신이 우리 함께함을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음성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신이 가짜 신이고 그 신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도 저들에게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침이 지나고 대낮이 지나고 저녁 때가 되기까지 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춤을 추며 또 온몸에 피를 내고 그들이 몸부림치며 신을 찾았지만은 그의 신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입니다. 18장 3절을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우상을 숭배하느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무너진 제단을 바로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바삐 살다가 우리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찬양과 감사의 제단이 무너지고 섬김과 나눔, 사랑의 실천의 제단이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예배,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넘쳐나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섬김과 나눔, 사랑의 실천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는가를 살펴보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러여 하나님 앞에 기쁨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 선자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우리 모두가 다시 예배의 중요함을 깨닫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우리는 무너진 예배 제단을 회복하고,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33절은 말씀합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제단을 쌓고 제랑 주위에 도랑을 파고 제단 나무를 펴놓고 그 위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나무 위에 피 흘려 죽어 올려진 그 송아지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가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설교의 황제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토요일날 아침에 무언가 서재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고 교회가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아침에 살짝 보니까 그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숙이고 뭔가 고민에 빠져 계셔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따뜻한 차를 하나 타가지고 서재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오늘 오전 내내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고개를 들고 슬픈 표정으로 사모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슬퍼서 자신을 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늘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 십자가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마음에 타고는 느낌이 없어서 너무 슬퍼가지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합니까? 우리는 어떻합니까?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고 밍숭밍숭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십자가 신앙에 대한 그 감사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찬송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떤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붙잡으려 담에 세우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가 꼬꾸러졌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한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 물을 부었습니다. 네 통에다 물을 채워서 세 번 부었으니까 그 열두 통의 물을 부은 것입니다. 열두 통의 물을 부은 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 물이 주의 말씀과 성결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결함을 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십자가 신앙은 말씀 충만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나가서 바삐라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 세수를 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죄의 때가 묻기 때문에 말씀의 물에 씻고 정결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적셔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림받아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 삶의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바로 수축하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한 다음 주님의 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에 대하여서 37절 38절을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불이 임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때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때까지 그들은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다가 불이 떨어진 걸 보고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참신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은 주님의 능력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성경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를 그의 백성들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함을 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이 임했을 때 번제물이 타고 나무가 타고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불의 심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의 흔적도 없이 다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찌꺼러기를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죄의 찌꺼러기를 남겨놓으면 이 죄가 그 안에서 또 번식해서 우리를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 코로나19 변이가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코로나19보다
6.8배 델타가 강해서 지나만 가도 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데 이제 또 감마라는 것이 나와서 그것은 델타보다 더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백신이 나와서 다 보급되어서 이 확산이 멈춰야지 우리가 정말 이 재앙에서 쉽게 벗어나가 힘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 이 재앙이 멈추고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독버섯 번져서 자꾸 변해되고 변해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불의 심판입니다. 성령의 불임에서 이 죄악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심판합니다.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받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원산 부흥회를 통해서 평양 부흥회까지 가져왔던 이 부흥회 주역된 하디 선교사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명문대학을 나온 의과대학 졸업생이었고 한국에 찾아온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1890년 한국에 들어왔는데 1898년부터 원산으로 선교지를 옮겨서 원산과 강원도 통천 지방을 다니며 의료 선교 활동을 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는데도 선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 선교 사역하는 일에 한편으로 마음에 낙심도 하고 왜 나에게 열매가 없을까 고민했을 그때에 마침 중국에서 사역하던 화이트 선교사가 와서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 일주일간 기도를 갖게 됐습니다. 원산에서 기도를 가지면서 기도할 때 하디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그는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 날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통회 자복하며 주 앞에 꼬꾸러졌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교만, 신뢰, 강박함 그리고 믿음의 부족 등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털어놓으며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첫 요청은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선교사에게 실패한 원인이 믿음이 약하여 아직 성령 강림에 체험하지 못한 데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에 찾아온 서양 선교사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민족의 우월감, 나는 잘 사는 나라에서 너를 도와주러 왔다 하는 그런 우월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갖고 자기 자랑을 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 미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저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러 왔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던 것을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고 선교사들이 다 같이 울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성도들에게 나가서 그대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할 때 온 성도들이 은혜받고 뒤집어지며 통회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원산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온 북한 전역을 덮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때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어디로 잘못된 길로 갔든지
나의 신앙의 제단이 어디가 무너졌든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나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오늘 여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죄의 모습을 태워버리고 변화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실비치 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광복의 빛을 비추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2026년 8월 15일 맞이해서 이제 우리 한국이 일본의 그 치하에 36년 동안 많은 고난, 고생, 노예생을 같이 지나다가 81년 전에 해방이 됐죠. 그래서 제가 7살 때 해방이 됐는데 그때 저는 그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그리고 1년 지난 후에 제가 8살 때 이제 현해탕을 건너서 이제 해방 직후 1년 지나서 한국에 왔지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일본에 살 때에 조선진 능리구 구사이다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조선 사람들 마늘 냄새 난다 이 말이요.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참 마늘 먹고 또 김치 먹고 그런 그 일본 이민을 가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그 노래도 모모다라우상 모모다라우상 그런 노래도 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군가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참, 참 노래도 배우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이제 국민학교 이제 다닐 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구덕 체육관이 있는데 그걸 온다 해가지고 온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길거리 서서 고개 숙이라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얼굴도 못 봤죠. 막 그런 기억이 있고 또 국민학교 다닐 때에 자유의 종소리 울린다 그런 노래를 배웠어요. 아 이제라 어찌 우리 이 나라를 하면서 해방에 대한 감격과 참 감탄과 그런 가운데서 노래도 하고 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것은 안익태 씨가 나중에 작곡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 스코틀랜드 민요였죠. 그 곡을 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불렀어요. 마르고 닳도록 이제 그런 시절을 지나고 이제 37세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온 지 이제 50년이 되니까 이제 제가 37세 미국 와서 지금은 88세가 돼서 이제 2년 있으면 90세가 되고 또 얼마 있으면 또 하늘나라로 가는 이런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이제 8월 15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비참한 큰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또 지도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광야 40일 동안 이렇게 광야를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나를 또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출애굽 이것이 그들에게 해방이에요. Pass over 그랬죠. 넘어갔다 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들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의 문설주에 문지방에 피를 발랐는데 그 피를 바른 과정은 pass over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유월절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우리 찬송하도 유월절 어린 양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런 도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직하고 이렇게 광야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곳 나라를 세우게 하신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현재 지금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국호를 정하고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왜 조선을 대한민국을 세우시는가? 캄보디아, 월남,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존재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간이지요. 세교관, 또 개인의 정체성, 국가 간. 이것이 투철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이제 친어머니에게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애국자가 된 거예요. 근데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유틸리타리안이즘이라고. 이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이것이 좋다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나를 세우신 목적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나를 세운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시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왕 또 다윗왕 솔로몬 로보암 여로보암 쭉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를 세울 때는 광야 교회로 세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지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는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의 내재적 역사가 있어요.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죽이고 악한 일 할 때에 10편 51편을 보면 기도가 뭐예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삼손은 왔다가 성령이 떠나고 범죄할 때에 사울도 성령이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신약에서는 내재적 성령 오순절 그 이후에 받은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령에 있는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늘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게 한 것이에요. 그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국민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고 국가를 뭐 월남을 중공을 뭐 러시아를 북한을 세우실 때는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사람이 본에겐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개인도 택하시고 교회도 또 나라도 민족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는 가나안 칠족 속이라든지 아수리아든지 뭐 시리아든지 그 바벨론이든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모델 케이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어울려 살 때에 사사시대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인도대로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잊어버렸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만문의짐으로 섬기고 이렇게 쾌락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미디안을 통해서 블레스를 통해서 고난을 주고 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잘못했습니다. 또 좀 편안하면 또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것이 구약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 직후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1945년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까? 우리가 이겨서 뭐 이렇게 항쟁투쟁했죠. 이게 항일투쟁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3.1운동이라든지 참 유관순, 참 안중근 위대한 이 선각자들이 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게 먹히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악한 사상에게 먹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은 진정한 해방은 인간의 진정한 해방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바랍니다. 애굽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율법 있죠. 선지자와 율법, 이 성경인데 이것을 저 노모스, 이 말은 노모스라는 말은 분깃을 나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게 청교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말씀을 이 땅에 미국 땅에 와서 나눴어요. 나눠 가졌어요. 그 나눔을 받은 것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하버드, 뭐, 그 프린스턴 신학하고 정치학하고 천재이니까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훈련을 잘 시키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헌법을 따라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to the people, 인간의 존엄성, 예?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 의해서 국민께 하는 정치, 아브라함 링컨이 게츠버그 어드레스에 연설한 것이 그거지요. 그래서 그걸 본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헌법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이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분단 국가로서 이북이 이렇게 우리를 침입했잖아요. 침입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죽음의 그 대가는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유엔이 미국이 3만 6천 명 미국의 청년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나서 이렇게 해방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원자탕 한방 맞을 때에 그 34만 명이 사는 그 히로시마에 즉시 그 리틀 보이라고 하는 원자탄 딱 떨어지니까 8만 명이 즉시 죽었습니다. 또 누적 사망이 또 1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 거의 절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급을 하고 이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입게 했어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미국이 해 주셨어요.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국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올 때는 이민정책, 케네디의 이민정책으로 한국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왜냐하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설한 목적은 안일하게 잘 먹고 잘 거 아니고 올바른 신앙을 믿음으로 바로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나를 다스리게 했어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아직까지 6.25의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사상전입니다. 사상전. 이 사상이라는 것은 thought crime인데 범죄, 사상적으로 이제 프랑스 또 독일, 영국이 이걸 정했어요. 이제 반의 그 crime이란 말이에요. 사상 crime.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전도하면 이건 반 국가 세력이라 해가지고 이제 척결하게 됐다 이런 뉴스를 그저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악한 이 사탄의 역사는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계속 어둠의 정사와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 악신을 하나님 보내서 이렇게 괴롭히고 환란을 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악신이 와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가만히 뒀는데 누가 뭐 이제 벌레 균이 오게 합니까? 날파리 오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날파리 오고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이런 박테리와 균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는 자기 미국 사람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원칙으로 말하면 몽골리안, 인디안, 어린 아이들 엉덩이 반점 있지요. 우리 조상들이 이 미국의 주인입니다. 또 로스앤젤레스도 미국 땅이 아닙니다. 알래스카도 미국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도 이렇게 흡수하고 알래스카는 10만 불 주고 러시아에게 샀잖아요. 알래스카 전체에 이렇게 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8월 15일을 맞이해서 이 기도원 사사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권능을 힘입어가지고 300명이 뭐 권세가 있고 뭐 실력이 있어서 인간이잖아요. 횃불을 들고 빛을 비칠 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를 진멸하고 오셔버렸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참 남한은 악신 들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치, 예술, 문화, 방송국 다 쥐고 있습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어둠의 세력, 이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변천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옛날부터 아담 때부터 악한 사탄의 역사가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 사상을 헤브라이즘이 아니고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죠. 인간의 선, 인간의 미, 인간의 아름다운 이것을 추구하는 헬레니즘 사상으로 있어 세속화된 물결로 흐르고, 또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는, 오게 하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에는 악한 사탄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가 모였을 때 헌터라고 하는 그 고려파 보낸 고려파 소속한 그 한부순 선교사가 직접 하는 일이에요. 그때 참석했으니까 한부순 목사는 뭐 평양에서 나가지고 평생 한국 선교하시다가 부산에 우리 이웃집에 살았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한 거야. 일본 신 앞에 절을 하기로 총회가 가결했어요. 그러면 가결할 때에 가하면 예하시오 했거든. 예 조금 했다고. 그럼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아니요 한 부결입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아니요를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결됐거든. 그 징계로 하나님이 심판을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하듯이 김일성을 통해서 러시아 중공의 지원으로 한국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낙동강 하류까지. 그래서 이 무슨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통치의 대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처리하시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민족을 가차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그냥 600만도 죽게 하고 그저 이스라엘을 홍수같이 쓸어가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오셨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깨달으라 그 말이요. 깨달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매니페스토 헌장을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7장까지 산상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니까 우리의 성품이 퍼스널리티 혹은 캐릭터라고 그래요. 캐릭터리스틱 성품을 말해요. 그래서 온유라든지 마음가늠이라든지 화평의 마음이라든지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든지 핍박을 받는 그런 태도, 화평케 하는 긍휼의 여기, 적극적 긍휼의 여기라든지 이런 품성을 가지라 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 역할하라 그 말 아닙니다. 빛이다 이랬어요. 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NaCl 나트륨 그 성분이 있잖아요. 짜다고 하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 짜다고 하는 것은 리뎀션 어토너먼트입니다. 구속이요. 속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 주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날이 그렇죠. 여덟 번째도 의를 위하여 주님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것도 말 천국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말씀해주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렇지 요한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천국을 받으란 말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품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소음과 같은 특질을 가지고 있어야 기독교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뭐냐 하니까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이런 현대주의 사상은 사회주의, 헬레니즘이 기독교적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예, 본에겐 한 사람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8.15로 맞이해서 주에서 자유, 예, 또 민족적으로 자유, 억압에서 자유,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진정한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정말 자유의 사람이 돼.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to the people.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그게 섭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헌법을 만든 미국, 또 대한민국. 그래서 헌법 잘 고치잖아요. 끝도 끝도 없이 이 악한 세력들은 헌법을 고치면은 나중에 총 한 방 안 쏘고 적화가 돼요. 지금 그렇게 됐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정치하는 사람에게, 교육가에게, 목사에게, 펜션도에게, 사업가에게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르지면 소금이라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빛입니다. 태양은 빛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빛입니다. 촛불을 붙이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비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참 멸망의 대상이고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수로서이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런 존재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계시면은 나는 빛으로 하나님 보세요. 비추는 것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품성이 나오고 예수의 품성이 나오고 또 사랑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빛이라 그 말이요. 뭐 등불 들고 뭐 이렇게 뭐 어둠에 비치는 어느 철학과 같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2세를 위해서 3세를 위해서 미국에 살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사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막 아무리 그래봤자 그 사람이 미국을 위해서 합니까? 모든 족속을 위해서 합니까? 안 합니다. 성교비 좀 보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 2세, 3세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우리는 한 세는 지나갑니다. 좀 있으면 다 갑니다. 한 10년, 20년 있으면 뭐 여기 우리 동네 3,000명 한국 사람들도 다 가요. 이제 올라오는 2세, 3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빛이 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상원의원이 되고 하원의원이 되고 교육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주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정치는 다르고 또 선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국 이 말은 그 사람, 그 백성을 케어한다. 그것이 애국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 문화든지 또 이렇게 언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모든 것을 케어하는 거, 돌보는 거. 그 목회를 케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어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애국 캘리포니아 패트리오틱 클럽 이렇게 만들었지요. 이제 우리가 이 애국 운동을 할 때에 접목이 있는 거 하니까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는 어둠의 세력편에 아무리 와이로 많이 받고 돈 받고 해도 절대 안 찍는 거예요. 절대로. 예?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선교운동입니다. 전도운동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불란스같이 독일같이 영국같이 일루미나티 세력으로 프리메이션 세력으로 글로벌리스트로 이상 한 사람들이 물결에, 세속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디펜드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초대교회 같이 모이기를 저는 힘쓴다라 그랬죠. 모여서 기도하고 무장하고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이것이 8.15 맞이한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국가관이 바로 되고 세계관이 바로 되고 사상이 건전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나갈 때에 이렇게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많아도 여러분 뭐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런 가고 설교 안 시켜지면 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한평생 설교 그저 진리대로 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설교했는데 설교한다고 됩니까? 예수님은 설교 많이 안 했어요. 3분의 2는 티칭 했어요. 남침례교가 세계 제일 큰 교단들인 것은 티칭 많이 했어요. 예. 엑스포지털 서문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참 빛으로 막 이렇게 막 디스플레이 되고 나가는 그런 역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유튜브 이용하고 또 이렇게 SNS 뭐 AI 이용해가지고 이 전파해야 돼요. 말씀. 나이 많아도 해야 돼요. 90이 돼도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이 땅 위에 정말 참 광복절, 정말 참된 죄에서 자유, 민족적인 자유, 죄에서 자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런 마음으로 광복절을 맞이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렇게 애국자가 돼야 돼. 그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 그 빛을 말 아래 되 위에 똑 덮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물질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이것이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의 전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증거하고 좁은 길 가고 십자가 지고 가고 무엇보다 주님을 첫째 사랑하는 제자의 도를 걸으면서 오늘도 8월 15일을 맞이할 때 과거에는 이렇게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은 같이 앞으로 어떤 전쟁으로 한꺼번에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음이 올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 조국과 또 미국에 사는 이 캘리포니아 다른 주 다 이렇게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월 15일 맞이해서 기념만 하지 말고 옥기스 예미고 새로운 결심과 그저 이렇게 다짐을 해가지고서 행동 있는 애국자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0: 지금까지 실비치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실비치 동부평강교회는 13610 버닝트리 레인 실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949-514-4346 949지역 514-4346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할지 사흘째를 맞고 있는 네팔 북부 재난 현장에는 구조는 더디고 사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현지 시각 28일 오전 기준으로 네팔 북부 재난 현장에는 구조팀, 군 헬기 등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만 긴장감이 많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바로 2차 피해 가능성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네팔 적십자사 대표는 2차 홍수 가능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재난 현장에 두 번째 홍수가 덮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트만두에는 이미 많은 구호 물자가 있지만 트럭 한 대씩으로 간신히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서로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아코트주 수도 비두루시에 사는 33살 여성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시에는 신호가 갔지만 이후에 신호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실종자도 많다 보니 전 세계 각국에서 지인의 생존 소식을 기다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업가인 램지는 성지순례가 평생 소원이었고 그래서 떠나기 전 무척 기대하고 설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는 지인들이 그의 생존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종자 명단을 샅샅이 뒤지면서 어떤 정보라도 얻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열악한 상황에서도 구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팔 주재 유엔 조정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네팔 정부가 수색과 구조에 3만 명 이상의 보안 요원을

0: 투입했고 밤낮으로 작업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제도 소개해드렸듯 워낙 큰 규모고 인프라가 많이 붕괴됐습니다. 35개 이상의 다리가 붕괴했다는 점도 가장 구조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40km에 달하는 도로가 파손됐고, 그래서 침수 지역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소 400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실종자가 중국 중앙텔레비전은 1,500여 명가량 실종됐다고 보도하는 등 개인적인 여행 또는 뭐온 가족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종자 명단에 그들의 이름을 써줄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실종자는 더 많이, 그리고 이에 따른 사망자도 역시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편 이번 네팔 대규모 홍수 참사 현장의 시신과 구조 상황을 담은 영상이 지금 SNS에서 마구 퍼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올리고 또이 와중에 좀더 많은 조회수를 끌어모으고자 모자이크 처리 없이 좀 자극적인 영상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그리고 이거를 확산시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네팔 관련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알고리즘에 마구 뜨고 있다며 이걸 넘기려고 해도 계속 올라와서 결국 보게 됐고, 유독 그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에어 인디아 여객기 참사 때도 적나라한 사진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 영상에 올라와서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희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노출을 막기 위해 이 플랫폼 차원의 유통 관리와 검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래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누리꾼은 누군가의 죽음, 내 일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삶의 일부분일 뿐이다, 검열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요, 뭐 뉴스 화면만 봐도 나름 검열을 하고 모자이크 처리해서 상당 부분 충격을 줄인다고 해도 이번 재난 현장을 전하면서 영상이 올라오면 일부러 눈을 좀 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로 전달하면서도 또이 부분까지 전해드려야 하나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지만 정신적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마구잡이로 올라오는 그 SNS를 통한 영상들은 조금 절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편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일하던 우리 한국민 9명의 소재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고요. 또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다가 안전하게 구조된 한국 국민 10명이 있다고 해서 아우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당시에 그래도 지대가 높은 지역에 있었던 덕분에 화를 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9명이 있던 곳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 홍수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홍수로 고립되긴 했지만 안전한 상태로 구조를 기다릴 수 있었던 국민 10명이 주로 현지인 직원들이 근무하고 또 숙소로 쓰고 있는 파워하우스라는 장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홍수가 발생한 지역과 거리가 좀 있고요. 평소 직원들이 숙식하는 곳이라 물과 식자재도 있어서 구조가 지연됐었더라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아, 다행히도 빨리 구조가 됐습니다.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분은 거기 지금 남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현장 소장인데 당시 함께 일하던 네팔인 직원 15명이 구조될 때까지 남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반면에 지금 연락이 두절된 9명은 사고 당시 한국인 직원들이 주로 쓰는 숙소와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곳이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사고 당시 현장에는 한국인이 총 28명이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이 2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지금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10명은 파워하우스에 있었기 때문에 구조가 됐고요. 또 나머지 5명은 마침 휴가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남동발전소 소속 7명 가운데 4명은 무사한 상태인데 3명이 연락 두절된, 그래서 모두 건설 현장에 있었던 9명이 연락 두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한편 히말라야 하면은 8,000m급 16좌를 완등한 산악인이죠. 엄홍길 대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엄홍길 대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사태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네, 엄홍길 대장은 지난 1985년부터 히말라야를 오르내린 산악인이죠. 워낙 수십 년간에 걸쳐서 모든 봉우리를 다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 날씨의 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해가 갈수록 점차 더워지는 기후, 그에 따른 녹아내리는 빙하, 잦아지는 산사태 등을 직접 목격했고요. 아, 언젠가는 이로 인한 대재난이 닥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여러 번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랬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설마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라면서 비통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과 중국 접경 지역은 엄 대장에게도 익숙한 곳입니다. 불과 석달 전인 올해 5월 말에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불교와 힌두교 신자에게 성지로 불리는 카일라스 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는 바로 이곳. 그래서 이번에 순례자들이 희생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죠.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 기간과 겹쳐서 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그 엄대장이 방문했을 당시부터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순례객들로 북적거렸고요. 비좁은 협곡에 중국 검문소는 물론 상업지구까지 들어서 있었고, 또 버스 정류장에 방문객들이 길게 줄서 있는 광경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면서 돌아봤습니다. 아, 자, 다만 한국인도 순례객이 없진 않은데요. 주로 티베트 수도인 라사를 통해서 이 성스러운 산이라는 카일라스 산을 방문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에 큰 화를 피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팔은 6월에서 9월이 우기라 비가 많이 내린다면서 지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강줄기 바로 옆 도로가 산사태로 유실되거나 불어난 강물에 주택이 떠내려가는 일은 그동안 비일비재해 왔다라면서, 몇달 전에 피해 지역에 갔을 때도 이미 도로 곳곳에 부서지거나 유실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엄홍길 대장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기후가 변하면서 산의 모양도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안전하게 다녔던 산길이 산사태 등으로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다는 그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히말라야의 관광화다라고 지적합니다.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차량이 최대한 높이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도로를 많이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일주일 넘게 걸어서 가야 하던 베이스 캠프를 4일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도로를 제대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서 더 많은 흙이 이번 사태에 유실됐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히말라야 곳곳에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수력 발전소 역시 대홍수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산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넘어서면서 강물이 그야말로 물길 밖으로 흘러넘치는 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인근에서 계곡을 끼고 살던 사람들은 과거에만 해도 뭐 50m 정도만 떨어져서 집을 지어도 안전하게 별탈 없이 살수 있었던 것이 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집이 쉽게 유실되고 또 토사에 농작물이 휩쓸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이 통제불능 상태에 들어섰다. 이제부터라도 관리, 감독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는데요. 사실 빙하 호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이 빙하 호수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도 산악인인 엄홍길 대장의 말이 가슴에 콕 와서 박힙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직접 온 몸으로 경험한 얘기여선가 봅니다. 가로 5.5cm, 세로 8.5cm 크기의 정말 작은 종이 한 장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글로벌 팬덤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앨범이나 이벤트 응모를 통해서 비매품으로만 주어지던 K-pop 아이돌 포토카드가 그 희소성과 소장 가치를 지닌 독립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번개 장터 중고거래 플랫폼인데요. 여기서는 해외 이용자 전용 서비스도 마련했는데 여기에 거래 건수가 올해 상반기 엄청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BTS의 영향 때문이겠죠. 거래 속도와 가격도 가팔라서 인기 아이돌의 포토카드는 매물 등록 후 불과 82초? 1분 약간 넘게 거래가 성사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평균 거래액은 포토카드 건당 4만 2천 원, 앨범 한장 가격을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한국 내 백화점 편의점에서 단독 포토카드를 앞세워서 많은 고객들을 또 끌어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BTS가 그 전면에 있고요. 최근에 4인 체제로 스페셜 영상 공개한 뉴진스도 엄청난 인기리에 이 포토카드 목구에서 안달이 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의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그럼 주가도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곤두박질 치고 있네요. 특히 BTS의 하이브, 방시혁 대표의 그 하이브. 지금 많은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 소식은요, 오늘 세 번째 세그먼 한국 관련 소식에서 좀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소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건데요.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가 임박했다는 뉴스는 이미 접하셨을 겁니다. 군불만 계속되던 애플이 지난 26일 온라인 초대장을 통해서 오는 9월 9일 스페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폴더블 아이폰의 런칭을 사실상 선언한 것입니다. 자, 7년 전에 폴더블 폰 시장을 열어젖힌 삼성전자의 판단이 옳았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애플이 이 삼성전자가 이루지 못한 폴더블 폰 대중화를 목표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질지도 궁금하고요. 팀쿡 CEO의 퇴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점에서도 애플이 그야말로 제2의 도약으로 한껏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애플의 폴더블폰 도전기가 아닌 그 안에 담겨 있는 함의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 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8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8: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4: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3: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4: 너무너무 좋습니다.
15: 너무 잘 주물러주고
16: 최고예요.
1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8: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런칭. 사실 예견됐던 행보이긴 합니다. 가칭입니다만 아이폰 울트라로 명명된 폴더블 아이폰의 상세 스펙과 실사용 후기는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지 오래입니다. 지난 8월 23일 블룸버그가 아이폰 울트라를 미리 사용해본 체험자들의 주요 평가를 공개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폰 울트라는 좌우로 펼쳐지는 인폴딩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와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 체험자들은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휴대성과 견고한 힌지, 경첩의 내구성을 아이폰 울트라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이 밖에도 화면을 펼쳤을 때 화면비가 4대 3인점, 애플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와 유사해서 조작감이 친숙하다는 점을 꼽았고요. 카메라 촬영 시 큰 화면을 뷰파인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 편의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자 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본 소수의 사람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도 또 카메라 구성이 좋지 않아 일부 사용자에겐 아쉬움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접는 아이폰 하나에 업계가 들썩이는 건 이 제품이 단순히 애플이 새로 선보이는 외형 변화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애플은 제품의 기술력과 시장성을 아주 치밀하게 검증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다시 말해 속도보다는 완성도에 치중한다는 얘긴데요.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또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시장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발주자로 참여를 했고, 하지만 그때마다 높은 완성도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을 한 번에 장악하면서 이 해당 카테고리의 대중화를 선도합니다. 폴더블 폰 분야에서도 애플은 같은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제품을 출시하진 않았을 뿐 이미 일찌감치 폴더블 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부터니까요. 삼성과 그 시작점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6년엔 수십 개의 특허도 등록했고요. 자, 그렇게 10년이 넘는 기간에 폴더블 폰의 밑그림을 차근차근 그려온 애플인데요. 그래서 이번 애플의 참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애플이 오랜 검증을 끝냈고 폴더블 폰 출시를 결정했다는 것. 바꿔 말해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처럼 이 폴더블 폰 기술력과 시장성이 무르익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어서입니다. 틈새 시장에만 머물던 폴더블 폰이 본격적인 대중화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유사한 관점의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 시장조사 업체는 2025년 전 세계 폴더블 폰 출하량이 2060만 대,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2%에 못 미친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출하량 증가율이 2025년엔 6%였지만 올해 2026년에는 30%까지 5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으로 바로 애플의 폴더블 폰 아이폰 출시를 꼽았습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자연스레 시선이 향하는 곳은 폴더블 폰 개척자인 삼성전자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9년 9월 삼성전자는 가로로 접히는 갤럭시 폴드 5G를 한국에서 먼저 출시하면서 폴더블 폰 시장의 포문을 열어젖혔죠. 물론 이전에도 몇몇 중국 기업이 시제품 성격의 폴더블 폰을 공개하긴 했지만 높은 완성도를 갖춘 상용 제품을 출시한 건 삼성전자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삼성전자는 매년 꾸준하게 신제품을 출시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갤럭시 Z Fold 8, 갤럭시 Z Flip 8 이렇게 선보이면서 업계 선두주자를 자처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애플까지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점. 네, 폴더블 폰의 잠재력을 믿고 지금까지 공을 들여온 삼성전자의 판단이 맞아떨어졌다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동시에 떠오르는 의문도 있습니다. 애플이 발을 들이기 전까지 삼성전자가 7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붓고도 시장에 판을 키우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왜 대중화가 일찌감치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네,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죠. 과거 폴더블 폰의 고질병이었던 힌지, 이 경첩 부분의 약한 내구성이라든가 화면 휘어짐 자국 등 이런 문제가 적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왜이 제품을 써야 하는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이걸 결정적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IT 매체의 지적이 아주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다. 지루한 업그레이드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시리즈는 화면이 조금 커지거나 두께가 조금 얇아지는 미세한 차별화를 꾀해놓고 소비자를 상대로 엄청 비싼 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 스스로가 대중화 가능성을 제한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ABI 리서치는 작년에 선보였던 폴더블 기기를 출시 3개월 만에 시장에서 철수시켰다면서 이는 폴더블 폰을 단순한 기술 과시용 쇼케이스로 취급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 12월 12일 두번 접는 폴더블 폰이죠.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출시했다가 3개월 만에 판매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애플은 뛰어들었고, 그렇다면 이제 애플에 남은 건 지난 7년 동안 삼성전자가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점일 텐데요. 이에 대한 전망은 너무 섣부를까요? 어쨌든 무엇보다 아이폰 울트라의 기본형이 약 2,500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점, 물론 전망치긴 합니다만 이미 감점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신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8보다도 훨씬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망원 카메라, 페이스 아이디 등 일부 기능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도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습니다. 애플이 과연 삼성전자가 7년 동안이나 풀지 못한 폴더블 폰 대중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네, 별 차질이 없다면 아이폰 울트라는 오는 9월 9일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2: 독일이 미국에 대한 유럽 방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핵 억지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서 독일이 자체 핵전력 보유보다는 유럽의 핵 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그핵 억지력을 확대시켜서 독일을 위한 핵 우산을 확실하게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독일은 이를 위해서 영국 핵 억지력에 재정적인 지원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독일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마디로 미국의 핵 우산을 이제는 믿을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유럽 핵 우산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언제든 동맹을 깰수 있는 미국의 모습을 본 이상 유럽이 자체 핵 우산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와도 핵 협력 강화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프랑스의 전략 핵 시뮬레이션 훈련에 처음으로 독일이 동참할 계획입니다. 프랑스는 영국과도 달리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100% 자체 핵 전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로서는 대미 의존도 낮추기 측면에서 프랑스와의 협력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 중독을 유도했다라며 각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 170억 달러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메타는 미국 내 47개 주 등과 이 같은 합의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했습니다.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치면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메타가 우선 약 120억 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유사한 합의를 주정부들과 체결할 경우에 추가 합의금을 지급해서 전체 지급액이 약 170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또 아울러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을 두 플랫폼을 합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넘지 못하게 하루 맥시멈 2시간 이용으로 이용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각 주정부들은 메타가 아동과 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이 소송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또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6, 7.

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5: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7: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패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패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12: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하이브 소식 먼저 전해드릴까요? BTS 복귀에도 불구하고 방시혁 대표의 하이브에 대한 증권사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42만 원이 넘었던 주가가요. 현재는 최저점 수준인 17만 원대까지 그야말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주가는 사실 BTS의 완전체 활동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TS 효과가 정점을 통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요. 또 상반기는 좋았지만 하반기나 내년 실적은 악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이브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1조 4,500억 원, 영업이익 1,709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5%, 160% 증가세를 보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주가는 역사적 최저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원래 미래를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미 정점을 그럼 지나고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이런 과정에서 방시혁 대표에 대한 수사 같은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서 약 2,6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방 의장을 경찰은 수사해 왔고요. 그동안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어수선한 분위기죠. 그런 것들이 주가에는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야말로 주가에는 최대 악재입니다. 네, 지금 한국은 마약으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의 압수량이 지난해 140.6kg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려 5년 만에 50배 넘게 폭증한 양입니다. 압수되는 양이 이렇게 많다는 건 공급량이 또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케타민이 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느냐. 네, 음료에 몰래 섞어도 알아차리기 힘들고요. 체외 배출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데이트 강간 약물로까지 악용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부 국가에서는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케타민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 공급이 늘면서 한국 유통 시도도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케타민은 과다 투약할 경우 24시간 내내 기저귀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비뇨기계 영구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라면서 술자리나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술이나 음료는 절대 주의해야 한다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 빚으로 버틴 뒤 수년째 그 연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를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리합니다. 상환기간 연장은 물론이고요. 갚을 능력이 사실상 사라진 채무는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고 일부 상환 여력이 남아있다면 원금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코로나 금융지원의 잔액은 154조 7천억 원 규모인데요. 개인사업자에게 공급된 대출 358조 7천억 가운데 43%가 아직 상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도 6조 3천억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빚을 얼마나 깎느냐 못지않게 누가 대상이 되느냐가 그래서 더 중요해졌는데요. 실제 상환 능력을 잃은 사업자와 아직 갚을 여력이 있는 차주를 어떻게 구분할지, 또 같은 기간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소상공인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 정말 앞으로의 제도 설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C가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갑니다. 법원이 어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는데요. JTBC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기존 8월 30일까지를 기한으로 했던 자율구조조정 절차 역시 공식 종료됐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JTBC와 관련 채권자들은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채권조사가 12월까지 진행되게 되고요. 이후 내년 1월 말까지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와 청산가치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앞서 중앙홀딩스, 중앙P&I, 메가박스 중앙, 콘텐츠리 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네 곳은 6월부터 이미 회생 절차를 밟아오고 있습니다. 네, JTBC 측은 법정 회생 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 경영을 정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방송가 소식 한 가지 더요. 차기 MBC 사장, 여기에 총 20명이 지원했네요. MBC 최대 주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어제까지 MBC 대표이사 공모를 진행했는데 총 20명의 지원자가 응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이 MBC 출신이나 그 내부 인사고요. 외부 인사 지원자 가운데는 김동민 전 YTN 디지털 센터장, 이옥희 전 가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현석 전 SBS 보도국장 등 3명이 있습니다. 박문진은 9월 1일 임시이사회에서 사장 지원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진행해서 면접 대상자 8명을 먼저 선정하고요. 4일 정기이사회에서 이 8명에 대한 면접 심사 후에 상위 4명을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12일 오후 1시 한국 시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MBC 골든마우스 홀에서 개최되는 국민추천위에서 이 4인의 후보자가 정책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최종 후보자 2인이 결정되면 그 다음날 임시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 면접 심사 후 사장 내정자가 선임됩니다. 그러면 신임 MBC 사장은 그 다음날인 14일 MBC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일단 이 모든 과정들은 투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8인에서 4인으로 그리고 4인 안에서 2인까지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개정방송3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이 되겠습니다. 개정방송3법은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재적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말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늘 다가오는 주말이고 뭐 이틀, 3일 그 짧은데 뭘 해 싶어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긴 연휴 못지않게 심신의 피로를 확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업무와 휴식이 완전히 분리된다면 단 하루를 쉬어도 그 회복 효과는 굉장하다고 하죠. 반대로 말하면 일주일을 휴가를 갔어도 메신저 알림은 계속 울리고 또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경우라면 안 가는 이만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정든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좋아했던 추억 있는 장소, 이런 곳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장소 애착이라고 해서요, 그만큼 정서적 만족감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사람에 대한 애착처럼 장소에 대한 애착도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로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면 어디 낯선 곳을 가더라도 과거에 위안을 줬던, 좋은 추억을 안겨줬던 공간과 비슷한 유형의 장소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연이 주는 경외감, 네, 이게요, 심신 회복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외감은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든가, 네, 예술 공연을 본다든가, 길게 휴가 내지 못하는 분들은 주말 이용해서라도요, 정말 영화관이라도, 아, 요즘 오디세이, 또 아이맥스로 보면 더 웅장하고 경외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도 잘 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아, 여행이다, 휴가다, 완벽한 계획을 잡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라고 하네요. 최고의 선택을 추구할수록 역설적으로 덜 행복해지고 만족도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해보면 휴가라는 건, 쉰다라는 것은 기간보다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7: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9: 정호영 셰프의 카덴 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7: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이탈리아가 외래 침입종인 푸른개 폭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지 어업을 구하기 위해 13만 마리가 넘는 문어군단을 투입합니다. 미국 과학전문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 연구진은 지중해 아드리아해 해안에 실험실에서 부화시킨 문어 유생 약 13만 마리를 방류하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인공 굴을 설치하는 옥토블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부대서양연안에서는 고급 해산물로 대접받는 푸른 개는 지중해에서는 토착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어장폐쇄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지중해에 처음 등장한 푸른 개는 최근 10여 년 사이 개체수가 급증하며 이탈리아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탈리아 토착 문어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1kg 크기의 성체 문어는 최적의 환경에서 하루에 중간 크기의 푸른 개를 최대 4마리까지 포식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의 양식 연구 기술자는 외래종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드리아해에 서식 중인 토착 문어 개체수를 늘려서 자연적으로 푸른 개를 조절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양생태학계 일각에서는 문어 유생의 자연 사망률이 99.9%에 달하는 만큼 실질적인 개체수 억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토착 문어는 암컷 한 마리가 수십만 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뛰어난 만큼 인공 방류가 기존 개체군 보충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이 자율주행 무인 택시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웨이모와 테슬라의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로 나가는 것은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로보택시 회사인 웨이모는 내년 독일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미넨에서 시범 운행을 진행하고 정밀지도 작성과 전문가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 말에 일반 탑승객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웨이모는 현재 LA 다운타운과 LA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정식 운행을 하고 있으며 또 텍사스주 댈러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오스틴 그리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올랜도 그리고 애리조나주 피닉스, 테네시주 내슈빌 등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면서 다음 서비스 지역으로는 영국 런던과 일본 도쿄를 꼽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웨이모보다는 반발짝 늦지만 테슬라도 서비스 지역을 빠르게 늘리는 중입니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했고 지난주에는 네바다에서 로보택시 5,000대 이 운행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로보택시는 최근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급격하게 주목받는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웨이모와 테슬라 이 양강 기업으로 꼽히는 이 두 회사가 아마존의 죽수와 함께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위라이드 등도 로보택시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핵심 요소인 첨단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이 한국 기업의 손으로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서 차세대 HBM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건설하는 첫 생산기지로 오는 2028년 하반기에 완공해서 이듬해부터 HBM을 양산한다라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생산된 적이 없는 HBM이 한국 기업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빅테크들이 SK하이닉스의 Made in USA 첨단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아나 HBM 공장 건설에 약 4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또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서 최대 4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5억 달러의 대출도 제공하게 됩니다. AI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HBM을 사용해서 AI 기기들을 개발한다라는 점에서 미국산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는 공장입니다. 그런 정책을 이끄는 데 있어서 사실 미국이 기술이 없어서 이 HBM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마는 결국은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을 건설 중인 곳은 웨스트 라피엣에 있는 퍼듀 대학교 부지입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약 1,000명 규모의 인력이 일하게 될 예정입니다.
1: 뉴욕타임스는 디지털 메시지를 일부러 느리게 전달하는 이른바 슬로우테크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앱으로 지난 4월에 출시된 캐리어 피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면 디지털 전서구가 지도 위에서 상대방을 향해 날아갑니다. 거리가 멀수록 메시지도 늦게 도착하는데 개발자 노아가 처음 보낸 뉴욕에서 시카고 간 메시지는 무려 8시간 49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비둘기의 최고 속도는 시속 110마일로 설정돼 있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디지털 비둘기도 실제 새처럼 0.2%지만 확률로 길을 잃거나 죽을 수 있다는 설정도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편하기 짝이 없는 앱인데 이용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출시 후 몇 달 동안 이용자가 수백 명에 불과했던 캐리어 피지는 이달 들어 7만 5천 명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비슷한 앱들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 한 앱에서는 비둘기뿐만 아니라 달팽이, 펭귄같이 1,000종이 넘는 동물을 메신저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단 달팽이를 선택하면 메시지는 시속 1마일 남짓의 속도로 기어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느린 메시지에 열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수많은 문자와 알림으로 넘쳐나는 일상에서 메시지가 언제 도착할지 또 그나마 제대로 도착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메시지는 천천히 전달되기 때문에 내용에도 그만큼 더 신중을 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리스 폴 조사에서는 G세대 성인의 80%가 자신의 세대가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58%는 새로운 기술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보다 서로 갈라놓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답변도 했습니다. 모닝리포트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재난 관련해서 충격적인 그런 장면들이 무차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시 꺼두시고요.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한국일보 좀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서 기사가 주는 깊이와 울림을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3: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네.

0: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1: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0: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처음 보는 맛.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를 소개해드려요. 레드불의 블루 라스베리 맛을 섞어서 드래곤프루츠까지 얹었어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같은 신상 음료 라인을 맥도날드에서 맛보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팔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사흘째, 양국에서 파악된 전체 사망자 수가 543명으로 늘고 실종자 수도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대규모 홍수로 538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 같은 날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도 사망자가 5명으로 늘면서 양국 전체 사망자 수는 543명입니다. 전체 실종자 수는 네팔 977명과 티베트 558명을 합쳐 1,53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중 5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은 인도와 미국 등 30여 개국 출신입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인명피해가 크게 늘면서 여러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네팔 외교부는 국제적인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수색, 구조 작전과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채트리 네팔 외교부 대변인은 다른 국가들이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면서도 우리 보안기관들이 수색과 구조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수색, 구조 작업에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팔 보안군이 구조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며 전문적인 도움이나 지식이 필요하면 그때 요청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팔 군당국은 침수된 어퍼트리슐리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100여 명 구조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력발전소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노동자들이 건설하던 시설로 네팔 최대 규모입니다. 인도주의 단체 국제적십자사의 네팔 주재 대표단장 데이비 피셔는 최소 9만 3천 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고 2차 홍수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사고 다음 날 어제 기준으로 미국인 약 9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홍수가 발생한 곳은 힌두교와 불교 등의

0: 성지인 티베트 카일라스산으로 순례를 떠났던 여행객들이 집중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국무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미국인 사망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3명이 구조됐고 종교단체 소속 미국인 22명을 포함해 연락이 끊긴 실종자들의 가족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구조작업도 지금 급히 진행돼야 될 텐데요. 중단됐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 상류에서 토속류로 형성된 자연댐 호수가 이틀 만에 범람해 한때 구조작업이 중단되고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팔 경찰은 티베트 측에서 또다시 댐이 붕괴했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구조와 구호 활동에 투입된 모든 보안 요원과 구조대원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호수가 제방을 무너뜨렸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강 수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인물이 계속 불어나서 자연댐이 무너지면 하류에 또다시 갑작스러운 홍수나 추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당국은 이번 대홍수로 쓸려내린 토성류가 강줄기를 막아 생긴 거대한 호수, 이른바 언세코의 부흥계로 인한 추가 홍수 가능성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앞으로 일주일간 비 예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당국은 9월 1일 이 언세코 붕괴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에 약 1200개 해당하는 규모의 물이 물폭탄이 쏟아진 이번 홍수 사태, 특히 9월 1일쯤 유입량이 최고조에 달해서 언세코 붕괴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언세코를 막고 있는 자연제방이 붕괴할 경우 초토화된 네팔과 중국 국경 지역에는 또다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당국은 언세코의 붕괴 위험을 경고하면서 추가 홍수 피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언세코의 수위와 상류 강수량에 대한 감시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홍수가 발생했을 때 최상류 구간에서는 급류 속도가 시속 170km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0마일이 넘습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 때문에 위력은 더 강해졌고 사실상 대처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최악의 홍수는 해발 5,200m에 있던 600m 너비의 빙하가 추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빙태석과 함께 떨어진 빙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물폭탄이 돼 V자형의 협곡을 따라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좁은 물길에 쌓여있던 돌이나 흙까지 뒤섞이면서 파괴적인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7분 만에 20km를 이동해 중국의 국경검문소가 있는 지롱을 덮쳤습니다. 시속 17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2: It doesn't take long for them to be going well over 100 kilometers per hour, sometimes 200 kilometers per hour. And anything in the way gets incorporated into it and shoved out the front. And
1: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와 비슷해진 급류는 하류에서도 시속 7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강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히말라야 빙하를 오랫동안 관측했던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처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3: We cannot imagine how such a big happen without any glacial lakes. So such a like kind of knowledge or understanding that those mechanism is very rare.
1: 기후 변화의 충격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대한 과거와는 다른 대응 체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파키스탄, 카타르 등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이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 조건으로도 돌아가길 거부해 중재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이란도 기존 MOU 합의 조건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 6개월째 접어든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호적이란 비판을 받은 MOU에 더 이상 미련이 없으며 최근 발표한 대이란 신규 제재가 실제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보려 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중재국들이 외교적 대화 재개에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강경 입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보도됐습니다. 이란의 태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의 보수파들은 미국의 지난 6월 합의에서 벗어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재국들은 이란이 요구 조건을 낮춰야 한다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이란 전쟁 초반부터 양국의 간접 대화를 주선해왔던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는 최근 연이어 테헤란을 직접 찾아 이란 측과 소통을 진행했지만 눈에 띌 만한 발표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브래드 쿠퍼 미 중부 사령부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 항로에 이란군이 설치했던 기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이를 중대 이정표라며 미군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국제적으로 승인된 통항로는 이란산 기뢰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전쟁 전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이용했던 통항 분리제도상 항로를 나타낸 지도를 보여주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전력은 은밀하고 정밀하게 기뢰의 위협을 제거했고 극도로 열악하고 위험한 이 임무를 마침내 완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전에 해군 잠수부,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슬, 육해 공군과 해병대 공중전력이 함께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렇게 6개월째를 맞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협상은 재개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YTN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할 생각도 만날 계획도 없다며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현재 이란과 대화가 없다며 이란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화 테이블에 나왔다고 대통령이 느낄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은 왜 제재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누가 말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Who said I'm not? You don't know if I'm doing it. Well, I don't have to announce everything, do I? 미 재무부는 아직 중국의 주요 은행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리지 않았는데 이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겨냥한 경제 압박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을 맞은 이란 전쟁 여파로 미사일 재고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며 미국은 중국은 물론 최대 적국인 러시아의 공격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자산이 중동으로 옮겨지면서 미군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과 나토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위험 수위를 넘은 심각한 부족 상태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 영토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면서 자제를 촉구하는 간접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I've had good talks with him. He's not going to be attacking a NATO territory. 이란 전쟁 6개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란의 비핵화 진전은커녕 전쟁 이전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되돌리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만에 끝날 것이라고 장담했던 이란 전쟁. 6개월째 이어지면서 중동을 넘어 한반도 등 다른 지역의 안보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올 2월 28일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 전쟁이 세계 안보에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완전한 항복, 정권 교체 등을 요구하며 압도적인 화력으로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폭사했습니다. 이란은 군사적 반격에 나서는 동시에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 LNG의 20% 정도를 수송하던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미국은 이란 해상 역봉쇄에 나섰습니다. 그 사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참전하면서 전쟁 양상을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전쟁은 미국과 이란이 조건부 휴전에 합의하고 6월 중순 MOU까지 체결하면서 대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무력 충돌로 치달았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대신 경제 제재 강화로 굴복시키겠다며 경제적 왕따 작전을 들고 나온 상태입니다. 전쟁 양상이 지난 6개월간 이같이 급변하는 사이 미국의 목표는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등으로 축소됐습니다. 특히 전쟁 이전에는 통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도대체 왜 시작한 것이냐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다른 지역의 잠재적 위기에 대응할 능력까지 약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도 거론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활발한 주식 거래로 여러 차례 비난을 받았지만 이란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에너지, 방산 주식을 여러 차례 매매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윤리청에 제출해 공개된 2026년 6월 주식 거래 자료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총 무려 1,051회 주식을 사거나 팔았습니다. 정부 윤리청 규정상 트럼프 대통령은 $1,000를 초과하는 주식 거래는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일정 구간으로만 표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엑슨모빌 주식을 두 차례 매도하고 이후 비슷한 가격대에 다시 엑슨모빌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쉐브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MOU 체결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한창 협상하던 6월 중순에도 활발하게 방산업체 주식 매매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78년 제정된 연방윤리법은 별도 의무 규정을 두지는 않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이 같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이란 전쟁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해군이 예산을 돌려막기식으로 버티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자체 확보한 해군 예산 관련 국방부 내부 메모를 근거로 해군 부처가 전투작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급여 계좌까지 탈탈 털었으면서 계좌 잔액이 부족해졌다는 내부 경고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저금통이 깨졌다라고 진단한 기사였습니다.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이 모스크바 방문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약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의 정보당국 평가가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취재원 두 명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한 워싱턴포스트는 그중 한 명의 발언을 인용해 래클리프 국장이 러시아 측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며 그렇게 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에 따르면 래클리프 국장은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핵심 무기 재고가 심각하게 소모된 상태입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8: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토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1: 건강하세요.
9: 센토 메디컬 그룹.
1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어제 한 분이요. 내가 미국에 이민 온 지 지금 한 3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더워도 너무 덥죠. 네, 오늘이 고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더위의 절정, 오늘이 고비지만 이 더위가 물러가는 건 아닙니다. 다음 주말에도 또 더위가 예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남가주 지역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과 뇌우 가능성이 겹치는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제도 일부 지역에 구름 잔뜩 낀 하늘 보이기도 했었죠. 야, 이게 빗방울인가? 라고 할 정도로 한두 방울 비를 맞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국립기상청은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은 오늘 이번 더위에 고비가 될 것이며 태평양에서 유입된 습한 공기 영향으로 덥고 후텁지근한 날씨 그리고 곳곳에 소나기, 천둥번개 내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남가주 지역의 폭염이 아닌 무더위 이게 웬 말인가요? 다만 이번 주말부터 무더위와 습도가 한풀 꺾여서 다음 주 초까지는 이제 이런 폭염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말에도 90도대의 낮 최고기온, LA가 90도라고 하면 일부 내륙 지역은 10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날씨가 또 예보돼 있으니까 아직 마음을 놔서는 안 됩니다. 내륙 지역 뭐 100도에 달하는 최고기온 다음 주 화요일에는 90도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며 이후 주중에는 평년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높은 그런 기온 분포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낮 최고기온 알아볼까요? LA 지역의 오늘 낮 최고기온은 95도, 내일 92도, 일요일 89도 예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낮 최고기온 98도까지 올라갑니다. 내일 95도, 그리고 일요일 90도 예보된 상태입니다. 우드랜드 힐즈 등 이 밸리 지역 오늘 낮 최고기온 96도, 내일 91도, 그리고 일요일 85도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건강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0: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정부주택보조 이 섹션 A입니다. 이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공적 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이 새 기준에 따르면 9월 18일 이후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서 I-485부터 심사관은 신청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규모, 소득, 자산, 교육, 직업, 기술 및 영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공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득 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섹션 A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의 수혜 이력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신청자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받은 혜택도 종합적인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기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9월 18일 이전에 받은 복지 혜택은 실심사 기준에 따라 요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한층 강화됩니다. 시민권 신청자 이웃이나 직장 동료 등 지역사회 관계자를 상대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 매뉴얼에 관련 내용을 공식 반영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충성심, 신청자의 품행, 그리고 활동 및 시민권 취득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인터뷰나 범죄 경력, 보안 조회, 제출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자가 연방 헌법 원칙에 대한 애착과 선량한 품행을 갖췄는지 미국의 질서와 행복을 존중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말이 재밌네요. 애착과 선량한 품행을 갖췄는지. 이걸 누가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연방교통안전청이 공항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TSA, 교통안전청 프리체크 터치리스 아이디 서비스를 LA국제공항 등 전국 65개 공항으로 확대했습니다. 터치리스 아이디는 보안검색대에서 승객의 얼굴을 촬영해 사전 등록된 여권사진 등 신원정보와 비교하는 생체인식기술입니다. 이용자는 전용 검색 라인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신분증이나 탑승권을 꺼내 제시하는 절차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TSA 프리체크 가입자 가운데 참여 항공사와 공항에서 터치리스 아이디 이용 자격을 갖추고 사전에 등록 동의한 승객이 대상입니다. 공항뿐 아니라 이용 항공사 터미널에서도 서비스가 지원되는지 미리미리 확인해 봐야 됩니다. LA국제공항에서는 통용이 됐는데 다른 공항에서는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고 아니면 조금 더 확대되기를 기다렸다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LA 한인타운 아파트 단지에서 건물 전체 요금을 입주민들에게 나누어 부과하는 이른바 공동 유틸리티 부과 방식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명확한 산출 근거를 보기 전까지는 요금을 낼 수 없다며 집단 거부 운동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버질과 사가 버질 스퀘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 포터는 5년 전 입주 당시 유틸리티 비용이 매달 $50 선일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현재 $182, 3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당국의 수도요금 인상폭보다 가파른 수치였고 분노한 이 주민들이 정확한 계산법, 증빙 자료를 요구했지만 건물 관리 업체는 대략적인 산정 개요만 보냈을 뿐 개별 세부 내역이나 원본 고지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입자들이 개별 사용량에 따라 시 당국에 직접 돈을 내지 않고 제3의 대행업체가 건물 전체 사용량을 아파트 크기나 거주 인원수에 맞춰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을 비율 유틸리티 청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확산돼 왔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 뭐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근데 요새 그 지위도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외에서 한국에 유입된 마약이 올해 세관 당국에 수천만 명 분량의 대규모 마약이 적발됐습니다. 국경 단계 검사를 통과한 우편물을 한 차례 더 점검하는 2차 저지선을 활용해 공항, 항만을 빠져나간 마약류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러한 내용의 마약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에 적발한 마약류 총 954건으로 1000kg이 넘습니다. 3,5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국경 단계에서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국내 유통책과 배후 조직까지 추적 검거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었습니다. 남가주 출신 한인 여성 3명이 창업해 아마존의 유기농 생리대 판매 6년 연속 1위에 오르는 성공을 거둔 여성 토털 웰니스 브랜드 라엘. 이 라엘이 캐피털 파트너스의 약 3억 달러 투자를 받으면서 매각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워브룩과 라엘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사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세계 시장 확대에 나선다며 타워브룩은 라엘의 유통 채널 확대, 글로벌 소비자 접점 강화, 신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조건과 공동 투자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라엘은 백양희 CEO, 아네스안 CCO, 원빈 나 CPO 등 한인 여성 3명이 지난 2017년 LA에서 스타트업으로 설립했으며 한국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유기농 순면 소재와 첨단 제조 기술을 결합한 여성용품을 선보이면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생리용품에서 여성 청결용품, 스킨케어, 호르몬 웰니스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종합 웰니스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본사는 LA에 있고 서울에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 후에도 백양희 대표 등 경영진 3명, 여성 3명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연방우정국이 연말연시 성수기를 앞두고 택배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우정국은 연중 최대 물량이 몰리는 홀리데이 시즌을 대비해 오는 10월 4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택배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요금은 배송 서비스 종류와 패키지 무게, 배송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무게에 따라 최소 50센트에서 최대 3달러 90센트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길 배송 서비스 프라이어티 메일 익스프레스는 최소 1달러 40센트에서 최대 20달러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보다 많아지는 시점이 전국 평균보다 11년이나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집값, 모기지 금리, 주택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내 집 마련 시기가 중년 이후로 늦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47살이나 돼야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시점은 36살입니다. 신용카드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쌓인 주택자산, 이 홈에큐티를 꺼내 빚을 갚는 주택 소유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에 쌓인 자산을 현금처럼 활용해 고금리 신용카드 빚을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 부채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이자 전략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신용카드 빚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면 월 이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순간부터 신용카드 빚은 집을 잃을 수 있는 부채로 성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가와 생활비 상승으로 가계가 계속 빚을 내는 상황에서 주택 자산을 반복적으로 현금화할 경우 가계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채를 다른 형태로 옮기는 데 그칠 수 있다. 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죽급하면 그랬겠어요. 네, 정치하시는 분들 반성하십시오.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UC 계열 대학의 학부 전향 입학 전형 시 SAT와 ACT 점수 제출 요건을 조속히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UC 교수 3천여 명이 표준화 시험 부활을 요구한 데 이어서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관련 논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석호 의원은 로저 니엘로, 노셀리시 오초아 보구 의원과 함께 최근 UC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SAT 또는 ACT를 가능한 한 빨리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표준화 시험이 폐지된 지난 6년 동안 학업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들이 UC에 입학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UC 계열 대학 교수가 그랬죠. 중학교 수학 문제도 못 푸는 친구들이 어떻게 대학에 들어왔지? SAT, ACT 빨리 복원해야 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베키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5: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6: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5: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로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0: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9: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0: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9: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민생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전열 정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와의 노선 차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불거진 충돌을 두고 당내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이재명 정부 2년차 1박 2일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다가오는 정기국회 목표로 민생 제1주의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고 당이 밀착 지원하는 총력전 체제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민생 제1의 관점으로 이 내우 외환을 돌파하고 황금 시대로 가는 분기점에서 우리 모두가 전력 투구하자.
1: 야당 발목 잡기로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도 거듭 예고했습니다. 특히 민생 입법과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사법 선거제도 개혁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2026년 정기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국민 여러분께 성과로.
1: 하지만 단합을 외쳤던 워크숍에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의 충돌이 노출된 것을 둘러싼 파장은 계속됐습니다.
4: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입니다.
1: 당내에선 전당대회 승자가 패자 이름을 7번이나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거나 이런 문제는 수면 아래에서 정리했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실명 공개 논쟁을 왜 안 하겠느냐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5: 전당대회 갈등을 봉합하기보단 의도적으로 차이를 부각한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계파 간 노선 경쟁이 갈수록 노골화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황고혜경입니다.
0: 이번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여 투쟁 결의를 다지며 의원 연천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강연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소환하는 돌발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6: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찬회는 파괴적 국정에 단호히 맞서겠다. 정기국회에서 대여 투쟁을 예고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당 내용 탓에 불참자가 많을 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첫날 기준 소속 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이 참석해 단합 의지를 다졌습니다.
7: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함께 싸웁시다.
6: 하지만 단합을 강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연을 놓고는 저마다 아전인수 해석을 내놨습니다. 친박 유영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보수가 벼랑 끝에 몰렸단 위기감 속에 단일 대우를 당부한 거라면서도
8: 끊임없이 소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당원 중심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 전체의 여론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6: 특정 계파를 편든 건 아니었다며 오히려 장 대표의 당원 중심 기조에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당내에선 박 전 대통령 초청 자체에 대한 불만도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때 박 전 대통령이 당에 도움이 됐느냐며 초청은 적절치 않았다고 꼬집었고 영남권 의원조차 과연 지금 국민의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강연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소환돼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SNS에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윤 전 대통령도 어서 뵙길 바란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번질까 우려하며 선을 긋는 등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9: 아니, 어느 의원이 그런 겁니까? 어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혀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 싸우는 정당을 외치며 내부 화합에 나섰던 국민의힘 연찬회. 하지만 전직 대통령 강연에 대한 동상이몽과 돌발 발언이 겹치면서 당내 시각차 노출을 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자, 다음은 JTBC 관련 소식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JTBC가 채무 불이행 선언 두 달 만에 매각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법원은 JTBC가 급격한 성장과 광고 시장 축소 등으로 재정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JTBC 주인이 바뀌나요? YTN입니다.
10: 서울회생법원이 JTBC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전의 자율협상 절차인 ARS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OTT 등의 성장과 제작비 상승, 방송광고 시장 축소 등을 꼽았습니다.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현재의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향후 귀책이 드러나면 교체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JTBC는 오는 10월 초까지 빚진 사람과 기관이 누구누구인지를 법원에 제출하고 11월 초까지 채권자들도 받을 돈을 신고한 뒤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년 1월 말에는 JTBC가 회사를 누구에게 팔아서 빚을 얼마나 갚을지의 청사진인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JTBC는 채권자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회생 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자율협상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그룹 채권자들은 앞으로 이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중앙일보도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이 진행 중입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 중앙, 중앙 P&I, 메가박스 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네 곳은 이미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15: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6: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5: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6: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7: 네.
18: 수영도?
17: 그럼요.
1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1: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군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드론 3대를 레이저 무기를 이용해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에서 격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마약 운반을 드론으로 하네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와 북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텍사스 남부 리오그랜데 밸리 지역에서 마약 카르텔의 드론들을 격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해당 드론들이 미군과 세관 국경보호국 인력에 대해서 물리적 위협을 가했다고 격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남부 국경 합동 태스크포스 사령관 커티스 테일러 소장은 마약 카르텔 조직들이 불법 인신매매와 법 집행 요원들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점점 더 많이 무인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이민과 마약 카르텔에 대해 강력 단속을 추진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드론 격추 지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왔던 일부 기업들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태세를 전환해 민주당의 환심을 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현재 유력한 전망대로 이번 선거에서 연방 하원 다수당 지위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갈 경우 의회 조사나 소환에 응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빅테크들 중 트럼프 대통령 치적 쌓기 사업이나 그와 관련된 정치 조직에 대규모 기부를 했던 기업들은 의회 조사뿐만이 아니라 형사사건 수사까지 받아야 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면서 내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과 로비스트들은 고객사로부터 우리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연회장 건축 사업과 공화당 측 사업에 수천만 달러를 제공했지만 중간 선거를 앞둔 요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주당 측에도 거액의 정치 자금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1 테러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9.11 추모 행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리는 9.11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국방부 펜타곤 추모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9.11 추모식 주최 측은 참석자 연설을 허용하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연설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뉴욕 대신 펜타곤으로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뉴욕 추모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대신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참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9.11 추모식에 참석해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1년 9.11 테러 후 처음 10년 동안 선출직 공직자들이 추모식에서 시를 낭독하거나 게티스버그 연설과 같은 역사적 문서를 낭독하긴 했지만 기념관 측은 2012년부터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치인들의 연설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9.11 그라운드 제로가 아닌 펜타곤 추모식에 참석하기로 한 배경, 이 연설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이유로는 해외 골프 스케줄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열리는 골프대회 참석차 12일부터 13일 아일랜드를 방문할 계획인데 11일 행사를 마치고 뉴욕이나 뉴저지 공항에서 출발할 경우 워싱턴 DC 인근인 앤드류스 공군기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항공 육상교통에 훨씬 더 큰 혼잡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냥 펜타곤에서 바로 가겠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어제 내가 당신들을 그리워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퇴임했습니다. 어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백악관 대변인을 맡아오다가 최근에 둘째 아이를 낳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다라면서 사임했습니다. 작년 초 백악관 대변인 발탁 당시 27살로 백악관 역사상 최연소 대변인이었습니다. 수십 년 넘게 백악관을 출입한 기자들 앞에서 막말 수준의 답변을 마다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 엄호의 최전방에 섰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난리가 났었을 그런 발언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브리핑 중 나온 출입기자 질문에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다 라고 맞받아치기 일쑤였고 질문에 답하는 대신 당신은 좌파 인사일 뿐 기자가 아니다 라고 쏘아붙이는 모습도 카메라를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행정부 책임을 파헤치는 출입기자 질문에 곤혹스러워하는 통상적인 브리핑 장면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임기 중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주류 언론과 날카롭게 각을 세우면서 조롱이나 훈계주의 발언도 서슴치 않던 레빗 대변인은 그렇지만 평소에는 언론에 상당히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원만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신뢰가 깊었던 덕분에 중요한 순간에 늘 대통령 곁에 머물면서 현안을 상세히 파악했고 언론의 질의에 바로바로 응대하기도 했습니다. 27살. 보통 기자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평균 나이가 30, 40대, 50대 정도입니다. 네. 거기다 대놓고 쓸데없는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 멍청한 질문. 한국에서는 통하지 어려운 이야기죠. 그랬는데 또 카메라가 꺼졌을 때는 언론인들과 굉장히 잘 지냈던 것으로, 원만하게 지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레빗 대변인을 대체할 인물을 트럼프 행정부가 찾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레빗 대변인의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캐나다의 치킨 게임입니다. 무역전쟁에 돌입한 미국과 캐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호, 이 호수를 아메리카호로 바꾸라고 지시하면서 캐나다를 도발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에 있는 온타리오호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도록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을 했습니다. 네. 행정명령에는 온타리오호의 가장 깊은 지점이 미국 영토에 있어 호수 수량 대부분에 대한 권리가 미국에 있다라는 주장도 포함했습니다. 또 온타리오호를 포함해 5대 호를 보호하는 데 미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캐나다는 지금 국민들을 등에 업고 있어요.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캐나다 국민들도 미국이 싫다, 열심히 싸워라,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캐나다가 오랜 북미 우호 상징이었던 트럼프 에비뉴, 트럼프 에비뉴를 타코 에비뉴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 시의회는 센트럴파크 구역 내 주택과 도로 트럼프 에비뉴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 첫 단계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트럼프 에비뉴는 1990년 후반 당시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따서 명명됐습니다. 오타와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 호수 온타리오호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려 하는 데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대체 도로명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 타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이 타코 에비뉴가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이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지럼증은 불면증,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동양이야기 4대 경전이 하나에 속하는 상한론의 저자이신 한나라대 장중경 선생님은 우탄저 부조쉔, 어지럼증은 담음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담음과 연관이 있는 어지럼증은 전통의학이 유명한 저서인 의학심오의 반아백출천마탕에 한약재를 가감하여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쉬조 부조쉔, 어지럼증은 허한 것과 연관이 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오후만 되면 더 어지러지라고 너무 피곤하여 아침이면은 눈을 뜨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50대 초반이 한 여자분은 건축 현장에서 세멘트 포대를 자기 나이와 똑같이 50개를 메어 나른 것처럼 늘 몸이 나른하다고 표현을 하셔서 인턴 선생님들과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어지럼증을 허와 실, 음과 양으로 나누어서 변증하고 양방의 혈액검사도 함께 검토하면서 치료에 임하게 됩니다. 어지럼증은 실증보다는 허증이 환자분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을 처방할 때에는 반드시 당삼, 단삼, 태자삼, 사삼, 황기나 당귀와 같은 기와 혈을 보하고 활혈거허, 즉 피를 돌려주는 한약재를 덤으로 많이 더 넣어드려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풍이나 두통, 어지럼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들은 양방보다는 동양의술의 치료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 어지럼증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오늘까지 6시간에 나누어 각종 어지럼증이 양방과 한방이 원인, 그리고 양약과 한약이 치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3: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2: 그럼 둘 다 워킹머니,
3: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2: 돈이 필요한 사람도
3: 투자하는 사람도
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3: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2: 213-804-9555.
3: 다시 한번
2: 213-804-9555. 워킹머니.com.
4: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5: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남가주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이번 폭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절정, 고비 이렇게 얘기할까요? 국립기상청은 온열 질환 위험은 매우 높은 오늘이 이번 더위의 고비가 될 것이며 태평양에서 유입된 습한 공기 영향으로 덥고 후텁지근한 날씨와 함께 곳곳에 소나기, 천둥, 번개 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이런 흐리지만 더운 날씨, 무더위, 예, 남가주의 무더위가 웬 말인가요? 네, 폭염이 아닌 무더위가 어제 조금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꺽꺽하고 찝찝하고 그런 날씨, 습한 공기 영향입니다. 다만 이번 주말부터는 무더위와 습도가 한풀 꺾여서 다음 주 초까지는 이런 폭염이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더위가 물러가는 건 아니에요. 아직 여름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100도, 내륙 지역에는 100도 예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놔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말 각 지역 날씨 낮 최고 기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5도, 내일 92도, 일요일 89도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낮 최고 기온 98도, 내일 토요일 95도, 일요일 90도로 예보된 상태고요. 그리고 우드랜드 힐즈나 내륙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 96도, 내일 토요일 91도, 일요일 85도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이번 주처럼 더운 폭염은 아니었지만 80도 후반대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여름은 끝나지 않았고 더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정부주택보조, 섹션 8입니다. 이런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요소로 반영될 수 있어서 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공적 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9월 18일 이후부터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서부터 심사관은 신청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 규모, 소득, 자산, 교육, 직업, 기술 및 영어 능력을

0: 종합적으로 살펴 공공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득 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섹션 8 등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이력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신청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신청자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받은 혜택도 종합적인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신청자 심사, 시민권 신청자 심사에도 강화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정책 경보를 통해 시민권 신청자 이웃이나 직장 동료 등 지역사회 관계자를 상대로 신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 매뉴얼의 관련 내용을 공식 반영했습니다. 이 조사는요, 신청자의 품행과 미국에 대한 충성심, 활동, 그리고 시민권 취득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인터뷰나 범죄 경력, 보안 조회, 제출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우, 옆집 아저씨 어제 술 드시고 집 앞에서 그냥 누워 주무시던데요? 이런 얘기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자가 연방 헌법 원칙에 대한 애착, 선량한 품행을 갖췄는지, 미국의 질서와 행복을 존중하는지 이것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정책 매뉴얼에 공식 반영됐습니다. 정부 전복이나 정부 관계자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을 주장하는 단체와 연계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아파트 단지에서 건물 전체 요금을 입주민들에게 나누어 부과하는 이른바 공동 유틸리티 부과 방식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버질과 사가 버질 스퀘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 포터 씨는 5년 전 입주 당시 유틸리티 비용이 매달 $50 선일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지금은 3배 이상 폭등한 $182로 내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분노한 포토와 이 지역 주민들은 이 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정확한 계산법과 증빙 자료를 요구했지만 건물 관리 업체는 대략적인 산정 개요만 보냈을 뿐 개별 세부 내역이나 원본 고지서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자 버질 스퀘어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은 단체 서한을 보내고 요금 납부 거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이웃이 물을 얼마나 쓰는지, 아무도 안 쓰는 겨울철 수영장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물주 단체와 대행업체 측은 계량기 개별 설치 비용이 천문학적인 상황에서 이 방식마저 금지하면 유틸리티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출신 한인 여성 3명이 창업해 아마존의 유기농 생리대 판매 6년 연속 1위에 오르는 성공을 거둔 여성 토털 웰니스 브랜드 라엘이 타워브룩 캐피털 파트너스의 약 3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매각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기농 순면모제, 소재, 그리고 첨단 제조 기술을 결합한 여성용품을 선보이면서 라엘은 시장에 진출했고 이후 여성 청결용품, 스킨케어, 호르몬 웰니스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종합 웰니스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본사는 LA에 있고요. 서울에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받고 매각됐지만 경영진 한인 여성 3명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연방우정국이 연말연시 성수기를 앞두고 택배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아직 정확히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각종 우편물이 10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롱비치시가 지금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죠. 지금 몇 주째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있다. 도로 곳곳에 악취가 상당하다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롱비치시의 환경미화원 5명이 만연한 안전사고 위험, 과도한 업무량, 쓰레기 수거 차량 부족을 폭로하면서 열악한 작업 환경을 공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부선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환경이 안전치 않다는 데 모두 동의했으며 시는 예산상 114개 일자리가 모두 채워졌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업무상 부상으로 23명이 빠져있는 상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롱비치 시 측은 일선 부서가 부상이나 휴가로 35%에서 40%가량의 인력 공백을 겪은 적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광범위한 수거 지연은 없으며 일일 미수거율은 업계 평균 이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무거운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다 부상을 입어도 현장에 복귀하라는 압박을 받는다고 증언했으며 21년 경력의 베테랑 노동자 역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수거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롤러코스터 좋아하시나요? 롤러코스터 하면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롤러코스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무서운 것, 좀 더 스릴 넘치는 것 찾다 보니까 롤러코스터들이 점점 더 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에서 롤러코스터 탑승객들의 사상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KX2 롤러코스터 X2에 탑승한 여성 승객 2명이 뇌출혈 증상으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X2는 약 2분에 걸쳐서 최고 시속 80마일로 내달리는 매직 마운틴의 대표적인 놀이기구입니다. 다른 롤러코스터와 달리 좌석이 360도 회전하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 20년간 X2가 10여 건의 중상 및 입원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2명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었던 오렌지 카운티 유가족들은 매직 마운틴과 또 대규모 합의금에 합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합의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X2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새벽 한인타운이 한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3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2시 30분쯤 아드모어 에비뉴를 남쪽으로 향하던 차량이 팔과 서쪽으로 달리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이 충격으로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다 전봇대를 강타한 차량의 30대 여성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한 대가 인도 위로 튕겨 올라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춰 섰고 주변에 있던 주차 차량들이 파편에 맞았으며 소화전이 파손되면서 물줄기가 높이 솟구치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 차량이 과속 상태였다고 증언했으며 현장에서 다른 여성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나 상대 차량 운전자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기 등산 코스인 마운트 윌슨 산악 트레일에서 물 한 병 없이 산행에 나섰다가 탈수 증세로 쓰러진 등산객이 구조대 헬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몽트로즈 수색구조대에 따르면 마운트 윌슨 북쪽 림 트레일에서 하이킹을 시작한 지 불과 1마일 만에 식수가 바닥나 도움을 요청한 남성이 수색구조대 헬기 12호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당국은 현재 마운트 윌슨 일대에 최고 110도에 달하는 극심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행 시 충분한 식수를 챙기고 이른 아침 시간에 움직이며 자신의 체력 한계를 명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파운틴 밸리에서 전동 오토바이를 타던 14세 소년이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파운틴 밸리 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44분쯤 탈버트 아베뉴 교차로에서 서쪽으로 가다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과 자전거 전용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향하던 전동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4세 소년 운전자가 인근 외상센터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위독하지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 남아 경찰조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음주나 약물 운전은 사고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빅터빌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16세 소년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빅터빌 라마다 드라이브 인근 주택에서 22살이 매슈 발레가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수사 끝에 용의자로 특정된 16세 소년은 벨 가든스의 한 주택에 숨어 지내다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소년 치안감호소에 수감됐습니다. 유가족을 위한 모금 페이지에서 누나는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온 가족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전했으며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사망 원인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크레스트라인 지역에서 71세 여성 집을 찾아가 금속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26세 남성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오전 6시쯤 크레스트라인 스트레이트 웨이 인근 주택에서 여성의 안위가 걱정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들이 집 안에 쓰러져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와 약 2주 동안 함께 거주해온 26세 오렌지 카운티 주민 에릭 에드와르도 나바로가 피해자로부터 집을 떠나달라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셰리프국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행방을 쫓는 한편 주민들의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롱비치 경찰이 지난 2022년 아버지의 날에 7살 난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30대 남성 리비 마세울리의 살해 용의자를 찾기 위해 공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2022년 6월 19일 오후 8시 45분쯤 롱비치 에너하임 스트리트 인근 도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며 팔메일 출신의 30살 피해자는 상반총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아버지의 날을 맞아 아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변을 당한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수년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으나 아직 용의자나 범행 동기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미제 사건 전담팀이 모든 단서를 추적하고 있다며 사소한 정보라도 있다면 롱비치 경찰서나 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개 수배를 받던 용의자는 2년여 만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로스앤젤레스 엑스포지션 파크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10대 청소년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3세 남성이 사건 발생 거의 2년 만에 엘살바도르에서 귀국하자마자 LA 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3세의 조나단 로드리게스는 지난 2024년 11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블러바드의 한 주차장에서 16세 자전거 이용자를 검은색 혼다 차량으로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직후 복수 국적을 이용해 멕시코를 거쳐 엘살바도르로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00만 달러가 넘는 전면 범죄인 인도 영장을 발부받아 미 연방마셜국 및 엘살바도르 당국과 공조수사를 벌여왔으며 변호인을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힌 용의자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연방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에게 정의를 안겨주기 위해 지난 2년간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며 범죄자는 세상 어디에 숨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저녁 빅베어 공항 인근 들판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30분 직전 공항 동쪽 들판에 소형 비행기가 기수 부호가 땅을 향한 채 처박힌 채로 발견되었으며 조종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나 부상의 구체적인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연방교통안전위원회퍼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가든그로브 씨와 한국의 중소기업 중앙회가 상호 긴밀 협력 관계를 위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가든그로브 스테파니 클로프펜스타인 시장은 가든그로브 씨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돼 있고 이번 MOU를 통해 파트너십으로 서로 서포트하면서 투자 유치, 한국 중소기업 진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K-뷰티의 인기, 뭐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메이크업 브랜드 정샘물 뷰티는 화장품 유통업체 세포라의 온라인몰과 현지 매장에 공식 입점하면서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샘물 뷰티는 세포라 공식 온라인몰과 미 전역 주요 매장 34곳에서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이름 참 예쁘죠? 김봄소리. 세계적 야외음악당 헐리우드볼의 밤을 수놓을 데뷔 무대 9월 1일입니다. 평일인 게 좀 아쉽긴 한데요. 김봄소리는 9월 1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헐리우드볼에서 열리는 드보르작과 브루후 콘서트에서 협연자로 나서 지휘자 아냐 빌마이어가 이끄는 LA 필하모닉과 함께 막스 브루이의 낭만주의 걸작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미주 한국일보가 LA 필하모닉의 공식 한인 미디어 파트너로 특별 후원하는 뜻깊은 콘서트로 한인 클래식 팬들을 위해서 세계적 연주자 김범수리의 면면 또 그가 연주할 브루 작품에 대해서 뭐 미리 공부해서 가서 들으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범수리 미국의 데뷔 무대인 셈입니다. 한때 화제가 됐던 인물이죠. 한국계 미국인 우주비행사 조니 킴이 10년 가까이 몸담았던 항공우주국 나사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나사 근무를 마치고 해군 소령으로 복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84년생 LA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조니 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뭐 한국에서는 이미 엄친아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이게 이력이요. 상상을 좀 초월해요. 일단 고등학교 졸업 후 해군에 바로 입대합니다. 그리고 해군 특전단 네이비실 훈련을 마친 뒤 특수전 요원으로 배치돼 잠수부, 특수정찰, 저격수 여러 특수작전 자격을 취득했고 이라크전 당시 100여 회의의 특수작전을 수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무병이자 저격수, 항해사, 수색대 등의 역할을 감하면서 은성 훈장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요. 샌디에고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아서 의사입니다. 전문의예요. 네. 그러면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군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수료했고 2017년 나사 우주비행사 후보생으로 선발되는 등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친아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부모님이 누구인지 신원이 공개되면 엄청난 문의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키우셨어요? 뭐 이런 질문 엄청나게 받게 되겠죠. 네. 아무튼 해군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많이 본 기사 한국일보 탑50 가운데 많이 본 기사 상위권 몇 가지 오늘 어느 기사들이 인기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질스퀘어 주민들의 반란. 내가 쓴 것도 아닌데 공동요금 집단 거부한다는 소식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드빚에 허덕이는 미국인들이 집을 현금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 홈 에큐티를 뽑아서 쓰는 거 위험하다라는 기사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기사. 그리고 한인 여성 창업 라엘 3억 달러 대박 신화를 이뤘다라는 기사. 그리고 갑작스러운 복통 응급실에 가야 한다라는 이 건강 관련 기사도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 홍수 관련된 기사들 여러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 중 두 가지 사망 실종 그리고 도대체 홍수 피해는 왜 이렇게 컸는지 기사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4: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잭슨홀 회의 첫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경계감을 잇따라 나타냈습니다. 잭슨홀 미팅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일부는 현 통화정책이 물가를 억제하기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물가 흐름을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향후 금리 경로를 둘러싼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을 지지할지에 대해서는 이 슈미드 총리, 제프리 슈미드 캔자시티 연준 총리는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모두 이끄는 수요 측 요인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베스 햄이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5년 넘게 연준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며 현재 통화 정책이 경제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꼽았습니다. 오늘 캐비넛 의장, 새 의장이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어떤 발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에 대한 고강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이런 가운데 공장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Y10입니다.
1: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에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 공장 첫 삽을 떴습니다. 미국 최초의 HBM 생산기지로 2029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8억 7천만 달러, 약 5조 3,600억 원을 투자한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공장에서 연간 수십만 장의 HBM을 생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2: Strengthening the U.S. semiconductor supply chain and contributing to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1: 반도체 관세 등 대미통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 행보로 풀이됩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협력을 강조했습니다.
3: But its significance extends beyond the immediate economic impact. It is an investment in the technologies, people, and industrial foundations that will shape our shared future.
1: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확대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는 물론 노트북과 데이터 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탑재되는 완제품을 모두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관세 감면을 연계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해 반도체 관세 카드로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최근 캐나다와의 갈등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전쟁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관세를 지렛대로 대미 투자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다음 날이었던 어제 주가가 8.74% 급등하면서 그간 실적만 발표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징크스를 어제서야 깼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어제 4,42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는 AI 열풍 이후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월가 투자자들의 심리에 깊이 각인된 상태입니다. 경쟁규제당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유튜브의 이용자 계정 정지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비공개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소송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유튜브가 컨텐츠를 차단, 강등하면서 자사의 이용자 정책을 위반했는지, 이용자들이 컨텐츠 정책에 기만당해 가입했거나 게시물 삭제, 계정 정지를 당했는지를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연방거래위원회는 2인 체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해임한 민주당 소속 위원 2명을 포함해 3명이 공석 상태입니다. 남은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과 마크 미디어 위원은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유튜브와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 지금 논평은 모두 거부한 상태입니다. 국민 소득에서 기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로 커졌지만 근로자들의 몫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작아졌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올해 2분기 세전 이익은 연율로 환산해 4조 8천억 달러, 국민소득의 18%로 사상 최대 비중입니다. 이에 비해서 임금 등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들은 더 배를 불렸고 근로자들은 더 배가 굶주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JP모건의 라이언트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지표로 봐도 국민소득에서 근로자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이 줄어든 몫이 어디론가 갔을 텐데 상당 부분이 기업 이윤으로 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기업들의 호실적은 미국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셰비채 좋아하십니까? 셰비채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이상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이 중남미 지역을 강타하면서 페루의 국민 음식 셰비체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페루 해산물 레스토랑 옆에는 세비체용 어종이 차가운 물을 찾아 바다 깊은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들 생선의 공급량이 급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업계 20에서 30%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페루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셰비차도 이제 비싸지겠네요. 뭐 안 비싸지는 게 있어야죠. 미국에서 올 처음 홍역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작된 발표다라면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랭캐스터 카운티의 펜실베니아주입니다. 홍역 환자 사망 보고가 완전히 조작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주법상 홍역 사망 사례는 검시관에 보고돼야 하지만 랭캐스터 카운티 검시관은 관련 기록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사망자 관련 정보를 비밀에 붙이고 있다며 주지사가 카운티 보건당국이나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정보 공유를 거부하면서 공중보건정책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이번 홍역 사망자 발표를 쇼라고 비꼬면서 민주당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술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무기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샤피로 주지사는 사망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사망자 나위와 아미시 공동체 소속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영국이죠. 스코틀랜드 검찰이 작년 트럼프 대통령 골프장에서 과격한 시위를 벌인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에 대해서 테러 연계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행동 활동가 7명은 작년 3월 트럼프 그룹이 소유한 스코틀랜드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에서 잔디를 훼손해 정치적인 문구를 새기고 건물과 벽 기둥에 정치적이고 모욕적인 슬로건을 적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스코틀랜드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같은 범죄 행위는 테러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임,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부고 소식을 얼마나 많이 전해드려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네요. 40년 가까이 인기 영화 애니메이션 트랜스포머에서 옵티머스 프라임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성우 피터 컬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5세입니다. 성우 피터 컬린이 지난 26일 LA 자택에서 숨진 것으로 어제 확인됐습니다. 유족은 성명을 내고 컬런이 사랑했던 가족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며 수많은 친구와 전 세계 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라디오 방송국 아나운서로 방송계에 발을 들였던 컬런, 1941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시 트랜스포머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여러 영화에서 또 조연으로 얼굴을 보인 바 있어서 딱 이 컬런 얼굴을 딱 보면 아, 저 사람 하고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역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10: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11: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12: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3: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1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4: 네.
15: 수영도?
14: 그럼요.
1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8: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팔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밤중인데요. 네팔은 사망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네팔과 국경, 중국 국경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사흘째, 양국에서 파악된 전체 사망자 수가 584명으로 늘어났고 실종자 수도 2,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시간 전에 제가 네팔 관련 소식 전해드릴 때 사망자 수 543명, 실종자 수 1,500명을 넘었다라고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지금 사망자 수는 584명, 실종자 수는 2,5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까지 사망자 수는 300여 명이었는데 지금 시신이 잇따라 수습되면서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종자 중 외국인 517명은 인도와 미국 등 30여 개국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아직 네팔 정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공식 실종자들까지 고려하면 이번 대홍수로 인한 최종 인명피해 규모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인명피해가 크게 늘면서 여러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네팔 외교부는 국제적인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수색 구조 작전과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의 도움은 거절한 상태입니다. 현재 카트만두 포스트에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미국, 영국, 일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가 지금 자국의 수색 구조팀이 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네팔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팔 군당국은 침수된 어퍼트리 슐리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100여 명의 구조를 또 시도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수력발전소, 현재 연락이 두절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노동자들이 건설하던 시설로 네팔 최대 규모입니다. 이 터널 내부에 또 생명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구조작업 시작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팔 구조당국은 보안요원 14,800명을 투입해 홍수 피해 지역에서 3,700여 명을 구조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조된 이들 가운데 121명은 외국인입니다. 또 이날 히말라야 산악지대 상류에서 토속류로 형성된 자연댐 호수가 범람했고 2차 홍수 우려로 네팔과 중국 양쪽 모두에서 한때 구조작업이 모두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제네바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최소 9만 3천 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고 2차 홍수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국과 네팔 국경 지역을 강타한 돌발 홍수로 수백 명이 사망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어제 목요일 기준, 오늘 아니고요, 어제 목요일 기준으로 미국인 약 9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수는 힌두교와 불교 등의 성지 티베트 카일라스 산으로 순례를 떠났던 여행객들이 집중 구조됐고 종교단체 소속 미국인 22명을 포함해 연락이 끊긴 실종자들의 가족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보를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네팔 대홍수 참사에 충분한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네팔에 연락을 취했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잔혹했다. 강력하고 튼튼하며 잘 지어진 건물들이 마치 이쑤시개처럼 휩쓸리는 장면은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구호 물자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당국은 이번 홍수로 쓸려 내려간 토성류가 강줄기를 막아 생긴 거대한 호수, 이른바 언세코의 붕괴로 인한 추가 홍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피해 지역에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비 예보까지 내려져서 당국은 9월 1일 이 언세코 붕괴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홍수로 쓸려 내려온 토성류가 하천의 물길을 막으면서 네팔과 중국 접경 지역의 거대한 호수, 이른바 언세코가 현재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언세코의 수량은 이미 200만 톤, 그리고 일주일간 비가 예보된 가운데 중국 당국은 앞으로 사흘간 이 호수에 300만 톤의 물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9월 1일쯤 유입량의 최고조에 달해서 언세코 붕괴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언세코를 막고 있는 자연 제방이 붕괴할 경우 초토화된 네팔과 중국 국경 지역에 또다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당국은 언세코 붕괴 위험을 경고하면서 추가 홍수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류 강수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날 9월 1일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사흘 남았습니다. 구조작업 그리고 시신 수습작업 빨리 마무리돼야 될 것으로 지금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전 세계 각국의 구조팀들 거부하고 있다? 거부하는 이유 있죠.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별적으로 받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홍수가 발생했을 때 최상류 구간에서 급류 속도 170km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0km는 얼마인가요? 120마일 정도 되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 때문에 위력은 더 강해졌고 사실상 대처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입니다.
1: 최악의 홍수는 해발 5,200m에 있던 600m 너비의 빙하가 추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빙태석과 함께 떨어진 빙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물폭탄이 돼 V자형의 협곡을 따라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좁은 물길에 쌓여있던 돌이나 흙까지 뒤섞이면서 파괴적인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7분 만에 20km를 이동해 중국의 국경검문소가 있는 지롱을 덮쳤습니다. 시속 17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2: It doesn't take long for them to be going well over 100 kilometers per hour, sometimes 200 kilometers per hour. And anything in the way gets incorporated into it and shoved out the front. And
1: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와 비슷해진 급류는 하류에서도 시속 7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강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히말라야 빙하를 오랫동안 관측했던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처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3: We cannot imagine how such a big happen without any glacial lakes. So such a like kind of knowledge or understanding that those mechanism is very rare.
1: 기후 변화의 충격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대한 과거와는 다른 대응 체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을 중재해왔던 카타르 총리가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에 이어 이번 주 핵심 중재자 두 명이 잇따라 이란을 방문한 건데 미국과 대화 재개에 가까워졌을까요? YTN입니다.
4: 미국이 이란을 향해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낸 가운데 무함마드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이란 수도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중동의 긴장 완화와 대화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오만이 합의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 해상 통로 구축과 기뢰 제거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타르가 파키스탄과 함께 중재 역할을 해온 만큼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사니 총리는 이란의 종전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이란 의무의장도 만나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5: For us, our priority was always reaching a diplomatic solution through talks. We are urging the parties to engage fully in the talks.
4: 알사니 총리를 만난 이란 안보수장은 미국이 침략 행위를 감행한다면 역사에 남을 만한 재앙을 가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강화된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원유 판매량이 줄었지만 중단되지 않았다며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운영을 위한 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온 지 20여일이 지났는데 완전한 개방은 아직 먼 얘기입니다.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이 꽉 막힌 가운데 해당 해역에서 유조선을 겨냥한 피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오만 카사브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한 척이 미상의 발사체에 맞아 불이 나는 사고까지 접수되며 해협 내 긴장감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6: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원칙에 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미국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짧은 기간 안에 정상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0: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갈등에 대해서 외교적 해결 여지를 남겼습니다. 외교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만 그는 이런 외교적 해결책은 미국이 압박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지에 달려있다라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신뢰를 구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며 우리 권리를 인정하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8: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7: 그럼 둘 다 워킹모니
8: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7: 돈이 필요한 사람도
8: 투자하는 사람도
7: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8: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7: 213-804-9555
8: 다시 한번
7: 213-804-9555 워킹모니.com
9: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0: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9: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0: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9: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3: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3: 213-388-5600 213-388-5600
1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4: 융자나라 좋은 나라.
13: 융자라면 콜미
14: 213-388-5600 213-388-5600
15: 융자 나왔어요.
16: 우와 빠르네.
17: 태양입니다.
18: 태양입니다.
19: 태양입니다.
20: 태양입니다.
21: 태양입니다.
22: 태양입니다.
2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 스포츠. 어쩜 이러죠? 어제 LA 다저스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게 1-0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어제 애틀랜타는 딱 한 명의 투수 크리스 세일이 다저스 타선을 5안타 무실점 땅 꽁꽁 맞고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크리스 세일? 예, 그 크리스 세일이 이 크리스 세일입니다. 크리스 세일 올해 나이가 37이에요. 대단하죠? 네. 여전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다저스 타선 어제 꽁꽁 붙고 다저스는 애틀랜타전 3연전을 모두 패하고 오늘부터 디트로이트로 가는데 오늘 디트로이트와 LA 다저스 간의 선발 투수 테릭 스쿠벌입니다. 디트로이트로부터 트레이드돼서 다저스로 왔죠. 친정팀을 상대로 테릭 스쿠벌 선수 인생 처음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공을 던지게 되는데 스쿠벌 선수 오늘 홈구장에서 홈팬들에게 많은 박수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트레이드 된 거기 때문에 많은 박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되자마자 스쿠벌은 나는 디트로이트에서 뛰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팬들에게 뭐 엄청난 환호를 받기도 했었죠. 아무튼 테릭 스쿠벌 다저스에 와서 2전 3기 끝에 첫 승을 거두긴 했는데 오늘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또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왜 엔젤스 얘기는 안 하냐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해드려요. 네, LA 엔젤스 뭐 꼴찌를 탈출하기도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지금 52승 82패 아메리칸 리그 서부죠. 꼴찌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아마 시즌이 끝날 때 되면 전체 꼴찌를 놓고 지금 콜로라도와 내셔널리그의 콜로라도와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현재 엔젤스의 전력으로 봐서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전체 꼴찌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골프 소식 정리를 해드릴까요? 지금 PGA 투어 투어 챔피언십 시즌 최종전 2라운드 열리고 2라운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의 이민우 선수가 8언더파 단독 선두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2위와는 두 타차 뭐 콜린 모리카와 선수 등과 2위 그룹과는 두 타차 선두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김주영 선수가 15위에 포진돼 있고요. 1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김시우 선수 많이 부진했어요. 네. 27위 지금 2라운드 막 시작했는데 시작되자마자 뭐 언더파를 기록하긴 했지만 합계 2 오버파로 현재 2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투어 최종전 다 아시죠? 30명만 딱 나가는 네, 그런 대회입니다. LPGA 투어에서는 김시영 선수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시원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5: Radio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6: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5: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1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국가 비상사태 결국 선언되나 하는 문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선거를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비상사태라는 걸 선언했다고 해서 선거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모를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가능성, 네, 물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선거 규칙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꾸려는 선거 규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권자는 등록할 때 반드시 시민권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투표소에서는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세 번째,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질병이나 장애 또는 군복무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입니다. 그런데 뭐 굳이 한국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이 세 가지는요 모두 한국에서는 굳이 다툴 일이 없는 절차입니다. 한국은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선거 때 유권자 명부에 자동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투표소에는 그저 신분증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네, 유권자 등록이라는 걸 또 별도로 해야 하는 절차 때문입니다. 유권자가 자기 주 선거 당국에 직접 신청해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권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 주가 많습니다. 또 확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허술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사진이 붙은 본인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막는다라는 명분으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달라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구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상은 우편투표입니다. 우편투표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않고 투표용지를 그저 우편으로 붙이는 방식이죠. 지난 2024년 대선 기준으로 1억 5,800만 표 가운데 30.3%가 우편투표를 했습니다. 약 5천만 표가 우편 투표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우편 투표가 급증했던 2020년 대선을 전후로 해서 이 방식이 부정에 취약하고 민주당에 유리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에게 패배한 뒤에는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라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주체는 백악관이나 연방정부가 아니다라는 말씀 며칠 전에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선거는 50개의 주와 그 안에 속해 있는 3천여 개 카운티 당국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소 운영, 또 조기투표, 우편투표, 또 개표까지 나눠서 맡습니다. 조기투표 기간이나 신분증 요구 여부는 그런데 또 주마다 다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는 연방정부 소관이 아니고 각 주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각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간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휘하는 연방기관을 움직여서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국토안보부에 시민권자 명단을 만들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국 등 연방정부가 가진 자료를 모두 모아서 각 주별로 명단을 작성하고 선거 60일 전까지 시민권자 명단 만든 것을 각주 선거당국에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60일 전까지, 늦었죠. 이제 선거 뭐두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하튼 구체적으로 주정부는 이 명단을 받아서 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들은 다 걸러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죠. 자, 우편 투표 용지 배달은 연방기관인 USPS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같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USPS에 국토안보부 시민권자 명단에 없는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배달하지 말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배달 주체인 USPS가 시민권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서 시민권자에게만 보내고 시민권자 아닌 사람에게는 보내지 않는, 그것을 배달 주체인 USPS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USPS는 연방 우정국, 네, 연방 기관입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기관이 간여하는 일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의 선거 체제는 허술한 게 사실입니다. 시민권자도 아닌 영주권자에게 유권자 등록을 하라라고 용지가 날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확하게 이 개편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밀어붙이다가는 혼란이 생기는 일이, 그게 걱정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행정부와 주정부가 유권자 자격이 우편 투표 절차 등등을 놓고 이 충돌하고 소송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사이에 실제 투표가 이제 11월 3일 시작이 돼버리면 유권자 혼란,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 등이 커질 것을 지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개편하기에는 이제 사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개편한다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투표는 그대로 진행되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투표는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뭐 승복하지 않는 불복 선언이 있게 되고, 이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투표 제도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며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하는 또한 번의 초유의 사태가 걱정됩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우려되는 게 아니라, 즉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그게 우려되는 게 아니라, 선거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라는 등 트럼프 대통령발 소위 불복 선언 등이 나오면서 지난번 의회 폭동 같은 국가 비상사태, 국가 대혼란 사태, 그런 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인 것입니다.

이어서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까 봐 걱정되는 상황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의 경제 위기가 가중되면서 이란 지도부가 미국을 상대로 군사 대응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너무 몰아붙이면 궁극에 가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이란이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대결 방식을 기존의 군사 공격에서 경제 봉쇄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벼랑 끝에 몰린 이란으로서는 전쟁을 재개하더라도 잃을 게 없을 거다라는 분석입니다. 국제정책센터의 중동 전문가인 시나 투시는 미국이 제3국들에게 이란의 남은 생명선을 끊도록 더 강하게 압박하면 할수록 이란은 이런 조치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점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 상대에게도 치명적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 방침을 발표한 뒤에 이란은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틀 전 미국의 대이란 경제전쟁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국가는 적국이다라며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석유 한 방울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국방장관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도 전장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란의 이 같은 경고를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만은 이란의 이 같은 반응은 그들의 경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점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출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고 리알화 가치 폭락과 물가 폭등 등으로 최악의 지금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의 승리나 협상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미리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거다라며 자칫 지나치게 몰아붙일 경우에 이란이 군사 충돌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도 있다라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옛말에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라는 속담이 있죠. 네, 흥미로운 건요. 똑같은 의미의 영어 속담도 있습니다. 영어 속담으로는 A cornered rat will bite라고 합니다. 뭐 한국말이랑 내용 똑같죠. A cornered rat, 코너에 몰려있는 rat이 will bite, 문다, 뭐 이런 말입니다. 번역할 필요도 없이 한국의 옛 속담과 너무나도 똑같은 의미의 영어 속담도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힘없는 상대라도 너무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면 오히려 큰 반격을 하거나 죽을 각오로 덤벼들기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 코너에 몰아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A cornered rat will bite를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네, 댄 설리번과 댄 설리번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투표 용지에 같은 이름을 가진 후보 두 명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은퇴한 전직 교사인 댄 설리번 후보가 알래스카주의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중간 선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의 현직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입니다. 현직 의원도 댄 설리번, 이번에 새로 나온 신예 후보도 댄 설리번, 동명이인입니다.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 경선은 정당 구분 없이 후보들이 모두 경합해서 상위 4명이 본선에 오르는데, 현직 의원 댄 설리번과 교사에서 은퇴하고 정계에 진출한 댄 설리번이 나란히 그 4명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유권자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는 미들 이니셜입니다. 현직 상원의원 설리번은 댄 S. 설리번이고, 은퇴 교사 신예 정치인은 댄 J. 설리번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원의원 S. 설리번과 전직 교사 J. 설리번 등두 명의 설리번이 본선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연방 상원 다수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인 공화당은 J. 설리번의 등장으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본선에서 S. 설리번에게 갈 표가 자칫 분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 측이 의도적으로 유권자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J. 설리번을 투입했다라고 비난하며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름이 같다고 후보 자격 박탈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니까 뭐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제이 설리번은 그런데 약간 민주당 성향인 것만은 맞습니다. 과거 민주당 모금 플랫폼에 기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민주당 소속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이 설리번은 민주당과의 결탁서를 부인하면서 대인 제이 설리번은 내 이름이자 내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이름도 댄 설리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댄 설리번인 게 무슨 죄냐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공화당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본선은 순위 투표제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치루어집니다. 유권자 한 명이 후보 4명 모두를 대상으로 1위부터 4위까지 순서를 매겨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개표는 1순위표를 먼저 헤아려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인데, 그렇지 않으면 꼴찌 후보를 탈락시키는 과정으로 계속 1등이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최종 당선자를 가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긴데요. 자, 여하튼 알래스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누가 현직 설리번이고 누가 신예 설리번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 아파트 단지에서 건물 전체 요금을 입주민들에게 나누어서 부과하는 이른바 공동 유틸리티 부과 방식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명확한 산출 근거를 보기 전까지는 요금을 낼 수 없다라며 집단 납부 거부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한인타운 버질과 사각코너에 있는 버질 스퀘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 포터는 5년 전 입주 당시 유틸리티 비용이 매달 약 $50 선일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그가 받아든 쓰레기와 하수도, 수도요금 청구서는 $182로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시 당국의 수도요금 인상 폭보다 훨씬 가파른 수치였습니다. 분노한 포토와 이웃 주민들이 정확한 계산법과 증빙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건물 관리 업체는 대략적인 산정 개요만 보냈을 뿐 개별적 세부 내역이나 원본 고지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깊어지자 버질 스퀘어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은 단체 서한을 보내고 요금 납부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이웃이 물을 얼마나 쓰는지, 아무도 안 쓰는 겨울철 수영장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물주 단체와 대행업체 측은 계량기 개별 설치 비용이 천문학적인 상황에서 이런 방식마저 금지되면 유틸리티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라고 반박하는 등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공동 유틸리티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출신 한인 여성 3명이 창업해서 아마존의 유기농 생리대 판매 6년 연속 1위에 올라 있는 성공을 거둔 여성 토털 웰리스 브랜드 라엘이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매각돼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라엘은 백양희 CEO, 또 아네스 안 CCO, 또 원빈 나 CPO 등 한인 여성 3명이 지난 17년 LA 스타트업으로 설립했으며 한국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유기농 순면 소재와 첨단 제조 기술을 결합한 여성용품을 선보이면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한편 라엘은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타겟, 월마트, 울타 뷰티, CVS, 월그린스, 올리브영 등 4만여 개 매장에 입점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보다 많아지는 시점이 전국 평균보다 11년이나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집값과 모기지 금리, 또 주택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내 집 마련 시기가 중년 이후로 늦춰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공공정책연구소가 연방 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에서는 47세가 되어야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 시점이 36세입니다. 무려 11년이나 캘리포니아가 늦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높은 주택가격과 또 높은 모기지 금리, 그리고 신규 주택 건설의 부족, 또 소득 증가 속도 등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남가주에서는 주택 구입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올해 2분기 중간 주택 가격은 $879,900, 약 88만 달러로 전국의 중간 가격 44만 5천 달러의 두 배 이상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주택을 구입하려면 월 약 $5,500 정도의 몰기지 상환액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하려면 연소득이 약 22만 달러가 돼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 스탬프나 메디켈, 또 정부 주택보조 이 섹션 8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어서 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이민국은 최근 공적 부조, 즉 퍼블릭 차지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다음 달 18일, 9월 18일 이후에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서부터 심사관은 신청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 규모, 소득, 자산, 또 교육 및 직업 기술 및 영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공공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제공받은 메디케이드나 섹션 A 등 이 주거 지원 프로그램 등의 수혜 이력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청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신청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받은 혜택도 종합적인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이 연말연시 성수기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택배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USPS에 따르면 연중 최대 물량이 몰리는 하리데이 시즌을 대비해서 오는 10월 4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택배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요금은 배송 서비스 종류와 패키지 무게 그리고 배송 거리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우선 프라이어리티 메일과 USPS 그라운드 어드밴티지는 무게에 따라서 최소 50센트에서 최대 3달러 90센트까지 인상됩니다. 특히 장거리 배송의 경우에는 인상폭이 더 큽니다. 프라이어리티 메일은 무게에 따라서 1달러에서 최대 9달러 10센트까지 인상되며 그라운드 어드밴티지는 최소 75센트에서 최대 7달러 50센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음날 배송 서비스인 이 프라이어리티 메일 익스프레스 역시 지역 및 무게에 따라서 최소 1달러 40센트에서 최대 20달러 80센트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캘리포니아 마운틴 클럽 한인 동호회인 캘리포니아 마운틴 클럽은 최근에 한인 회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스하우스 캐년을 거쳐서 캘리 캠프와 비콘 픽을 오르는 여름 산행을 실시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가파른 바위길을 따라서 해발 8,441피트 정상을 완주한 한인 회원들은 직접 준비해온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정상에서 침묵을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미국은 지금 주사공화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집에서 놓는 자가주사가 미국에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자가주사는 당뇨 환자들만 거의 하는, 사실 이 당뇨 환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비만 치료제 등이 확산되면서 직접 약을 주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주사공화국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카이저에 따르면 성인 약 5명 가운데 1명은 이 오젬픽 같은 주사 약물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약뿐만이 아니라 임신을 위한 체외 수정을 위해서도 집에서 자가주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체외 수정 자가주사 이 사용률은 2018년 이후 약 40%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피부 탄력을 높이는 펩타이드 등이 피부 주사용 보충제도 자가주사로 현재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가주사가 이렇게 퍼진 데는 사용 편리성이 높아진 그 기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바늘이 내부에 숨어 있는 자동 주사 펜이 나오면서 사용자의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자가주사 요령을 공유하는 게시물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각도로 찔러야 덜 아픈지, 어떻게 해야 기포가 안 생기게 놓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데 이 유튜브 영상은 연일 크게 조회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다가 버려진 주사바늘에 찔리는 환경 미화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최근 5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자가주사기가 하도 거리에 뒹굴어 다니니까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에서는 자가주사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달라라는 안내문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공원으로 꼽히는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에서 롤러코스터 탑승객들의 사상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북쪽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이 발렌시아에 위치한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여성 승객 두 명이 뇌출혈 증상으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올해 40살의 파멜라 기에는 롤러코스터 탑승 후 심각한 경막 하혈종으로 수술을 받았고 아직도 언어 및 신체 능력이 되돌아오지 않아 말하고 걷는 재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같은 기구를 탄 25살의 나오미 윌킨스도 의식을 잃고 응급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윌킨스는 아직도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이 중환자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기엔과 윌킨스를 치료한 의료진은 심각한 뇌손상은 롤러코스터 탑승 중 급격한 감속과 또 급격한 가속 등으로 인한 충격 때문이다 라고 지목했습니다. X2라고 불리우는 이 롤러코스터는 약 2분간에 걸쳐서 최고 시속 80마일로 내달리는 식스 플래그의 대표적인 놀이기구입니다. 다른 롤러코스터와는 달리 좌석이 360도 공중에서 회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놀이기구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은 그런데 최근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난 20여 년간 이 X2라는 롤러코스터가 10여 건의 중상 및 입원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네팔에 미국이 50만 달러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에게 연대를 표하며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관광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 관광객 65명 정도가 실종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0: 네, 주말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늘 다가오는 주말이고 뭐 이틀, 3일 그 짧은데 뭘해 싶어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긴 연휴 못지않게 심신의 피로를 확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업무와 휴식이 완전히 분리된다면 단 하루를 쉬어도 그 회복 효과는 굉장하다고 하죠. 반대로 말하면 일주일을 휴가를 갔어도 메신저 알림은 계속 울리고 또 체크를 안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경우라면 안 가는 이만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정든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좋았던 추억 있는 장소, 이런 곳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장소 애착이라고 해서요, 그만큼 정서적 만족감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사람에 대한 애착처럼 장소에 대한 애착도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로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면 어디 낯선 곳을 가더라도 과거에 위안을 줬던 좋은 추억을 안겨줬던 공간과 비슷한 유형의 장소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연이 주는 경외감, 네, 이게요, 심신 회복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외감은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든가, 네, 예술 공연을 본다든가, 길게 휴가 내지 못하는 분들은 주말 이용해서라도요, 정말 영화관이라도, 아, 요즘 오디세이, 또 아이맥스로 보면 더 웅장하고 경외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도 잘 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아, 여행이다, 휴가다, 완벽한 계획을 잡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라고 하네요. 최고의 선택을 추구할수록 역설적으로 덜 행복해지고 만족도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해보면 휴가라는 건 쉰다라는 것은 기간보다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2: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 그럼 둘다 워킹머니.
2: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 돈이 필요한 사람도
2: 투자하는 사람도
1: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2: 워킹머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1: 213-804-9555
2: 다시 한번
1: 213-804-9555 워킹머니.com
3: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4: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3: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4: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3: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네, 중간선거와 인플레이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등 각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이 소고기 관련 세금은 면제해주겠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소비도 위축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 심리의 위축입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다시 악화되고 이로 인해 대형마트의 실적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가격뿐만이 아니라 생활 물가까지 들썩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그라운드 비프용 제품에 대한 초과 관세조차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90일간 최대 30만 톤까지 그라운드 비프용 제품에 대한 할당량 초과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소고기가 현 시장가보다 25% 낮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어디 그게 쉽습니까? 올해 미국의 소와 송아지 사육 두수는 약 8,620만 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은 매년 1년 사육 두수가 약 1억 마리 정도가 됩니다. 대충 한 1억 마리가 돼야 기본적인 물가가 안정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뭐 1억 마리에 턱없이 모자라는 8,620만 마리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소고기 가격은 미국의 식료품 물가 상승을 이처럼 주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에 20%가량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소고기 수입을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저렴한 외국산 소고기가 늘어나면 미국 축산 농가가 타격받을 수 있다라는 공화당 의원들과 이 마가 성향 농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결국 이를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상원 내 공화당 서열 2위인 존 바로소 의원은 미국인들은 식탁에 외국산이 아닌 미국산 소고기가 올라오기를 원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식탁에 외국산이 아닌 미국산 소고기가 올라오는 것을 원하는 건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식탁에 일단 소고기가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폭등한 상황에서는 미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소고기 자체가 식탁에 올라오질 못하고 있는 그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고기 가격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물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조는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전방위로 뛰다 보니까 소비 심리도 재차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니까 51.0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55.2였는데 한 달 만에 51.0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게 심리가 그만큼 급격히 나빠지는 겁니다. 중간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물가 불안, 소비 심리 위축 등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최대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품목별로는 일시적으로 가격을 잡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소고기의 사례처럼 자칫 잘못하면 적극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중간선거에서 물가 상승 문제가 공화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그 막바지에 그 빠르게 올랐던 물가가 결국 트럼프가 재집권할 수 있는데 한몫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제 한몫을 했었던 그 물가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몫이 아니라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0: 네, 네팔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팔과 티베트의 이 홍수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580명을 넘어섰고요. 그런데 이 사망자 숫자는 또 하루가 지나면 또 바뀔 겁니다. 아마도 늘어나겠죠. 사망자가 현재 58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도 2,500명 가까이 됩니다. 가히 충격적인데요. 도로와 통신이 모두 끊기면서 구조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YTN의 보도 먼저 들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보도가 좀 있습니다. 그 네팔의 대통령 관련 후속기사도 있는데요. 후속기사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현재 구조작업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1: 마을 곳곳이 진흙더미에 잠겨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었고 강이었는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탐지견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아보지만 피해가 워낙 심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대부분 끊기면서 현장 진입도 어렵습니다. 당장 교량 80개와 길이 40km에 달하는 도로가 모두 파손되면서 네팔 북부 주민 25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2: Definitely there are many people missing and some of them might be buried inside there. Some of we don't know. I cannot explain.
1: 헬기에 의존해 구조 활동을 벌이다 보니 작업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팔 당국은 17,000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1,40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3: 내 바이거 जैसे जैसे निकालना पड़ेगा वो कहां है कैसे है लापता है तीन दिन से क्या करे
1: 외국인 실종자도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력 발전소 건설에 나섰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의 통신은 물론 전기 공급까지 중단된 데다 추가 홍수 발생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네, 지금 이 네팔이라는 작은 나라가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상상 못할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점은요. 네팔의 지금 대통령이 유명 가수, 유명 래퍼 출신입니다. 춤추고 랩하고 막 그러던 사람입니다. 뭐 그런 사람이었다고 리더가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과연 그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리더십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자, 이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4: 네, 선글라스를 쓴 채 차량 위에 올라가서 흥겹게 춤을 추는 이 남성 춤사위가 좀 예사롭지 않죠? 바로 지난 3월 발렌드라샤 네팔 총리의 취임 전 모습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 선글라스가 트레이드마크인 샤 총리 원래는 유명 래퍼였습니다. 기득권의 부패와 불평등을 랩으로 비판하다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며 지난 2022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시장 선거에 출마했는데요. 청년층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시장에 당선되면서 혜성처럼 정치권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난해에는 네팔 정부의 SNS 통제와 부정부패에 반발해 지세대가 주도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적극 지원하면서 사실상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기존 정부가 무너진 뒤 치러진 올해 3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1990년생 36살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 네팔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샤 총리는 국민들에게 단결과 지원을 호소했는데요. 팔로워가 240만 명이 넘습니다. SNS를 통해서 여러분이 겪은 고통과 상실은 결코 작지 않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전하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총리 취임 5개월 만에 발생한 이 대형 재난으로 인해 샤 총리의 위기 대응 능력도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상처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5: 엄마 집밥이 최고지.
1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4: 밥 한 그릇 더요.
1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4: 웨스턴 도마 칼국수.
1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4: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네, 댄 설리번과 댄 설리번 스토리. 아,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이후 빅픽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차기 미국 의회 권력의 향배를 가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명운이 걸린 대형 정치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만일 야당인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통해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의 국정운영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행정부 감사 권한과 청문회 개최권, 또 소환장 발부권 등 의회의 무차별 권력을 활용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맹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가족, 또 재산 등까지 정조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나오는 것일 뿐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인데요.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행동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뺏기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권력을 나누거나 후계자를 키워주는 부류의 정치인이 아닌 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기 대선 판도를 좌우하는 것이 그의 빅픽처다라고 짚었습니다. 차기인 120대 의회에 입성하게 되는 공화당 의원들은 때문에 대부분 트럼프 충성파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각 주에서 치루어진 공화당 내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비판론자들을 사실상 정계에서 대부분 은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지지하는 인물을 앉히는데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상하원 공화당이 더욱 마가 구호로 바뀔 것이다 라며 더욱 충성파들로 공화당이 채워질 건 뻔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공화당 내 지지 기반이 확고해진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 후보 지명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의 정책 메시지까지 차기 대선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다라는 의미라고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0: SK하이닉스의 미국 내첫 반도체 생산 기지인 인디애나 펩 착공식이 지난 26일 퍼듀대학교 홀로웨이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총 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약 54만 헥타르 부지에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첨단 패키징 생산 라인과 연구개발 시설을 짓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미국 정부도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4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과 최대 5억 달러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번 착공식에 유독 이목이 쏠린 것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향해 메모리 전 공정까지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펩은 미국이 요구하는 메모리 칩 자체의 미국 현지 생산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 공장은 한국에서 제조한 웨이퍼를 미국으로 가져와 칩을 쌓고 연결해 고대역폭 메모리로 완성하는 첨단 패키징, 즉 후공정 기지입니다. 한국에서 자동차 엔진과 핵심 부품을 생산한 뒤 미국에서 조립해 완제품으로 만드는 식입니다. 광로정 SK하이닉스 사장은 행사에서 연간 수십만 장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인디애나를 Made in USA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공장 건설부터 철저한 현지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초 건축은 미국 업체가 맡고 철근 등 주요 자재 역시 최대한 미국산을 사용합니다. 인디애나 펩은 향후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추가 메모리 생산 시설 투자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현지 업체와 협업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달 추가 펩 투자와 관련해 세제 혜택과 재정 보조금 등 사업 조건이 맞는다면 미국을 포함해 어느 지역이든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 이 자율주행 무인 택시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웨이모와 테슬라의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로 나가는 것은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로보택시 회사인 웨이모는 내년 독일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뮌헨에서 시범 운행을 진행하고 정밀지도 작성과 전문가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 말에 일반 탑승객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웨이모는 현재 LA 다운타운과 LA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정식 운행을 하고 있으며 또 텍사스주 댈러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오스틴, 그리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올랜도, 그리고 애리조나주 피닉스, 테네시주 내슈빌 등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면서 다음 서비스 지역으로는 영국 런던과 일본 도쿄를 꼽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웨이모보다는 반발짝 늦지만 테슬라도 서비스 지역을 빠르게 늘리는 중입니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했고 지난주에는 네바다에서 로보택시 5,000대 이 운행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로보택시는 최근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급격하게 주목받는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웨이모와 테슬라 이 양강 기업으로 꼽히는 이두 회사가 아마존의 죽수와 함께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위라이드 등도 로보택시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땐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6: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9: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 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 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주말입니다. 오늘 일 끝나면 주말입니다. 이틀간의 주말을 갖게 되는데요. 이틀간의 주말이 아닌 이틀간의 휴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휴가 같은 주말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잔육 인사올립니다. 어젯밤 하늘 보셨나요? 평소보다 다리 왜 저러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줄을 섰죠. 태양과 지구와 다리. 태양이 빛을 보내고 지구가 그 빛 사이를 잠시 서고 그 그림자 속으로 다리 쏙 들어갑니다. 아주 깊은 월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 달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빛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달이 사라진 게 아니듯 우리의 빛도 사라진 게 아니죠. 잠시 그림자 속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빛을 받아 환해지듯 우리도 그런 날이 빛받아서 오늘 환해지는 주말입니다. 나는 빛을 잃은 게 아니라 잠시 그림자 속에 쉬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점점 기울어가는 달이에요. 8월 맞아서 8월의 달 레드문. 오늘 밤 뒤늦게나마 어제 못 보신 분은 달을 보면서 그리운 사람, 고마운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소원 하나 빌어보세요. 달은 아무 말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공평하게 아주 오래 들어주는 친구니까요. 자, 굿모닝 차차차 금요일 우리의 마음에 달빛 하나 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달에게 빌어요.

0: 달에게 빌어요. 어제 월식 파숄이었죠. 부분적이었지만 그래도 93%가 지구의 봄 그림자 안으로 달이 확 들어갔습니다. LA 인근에서는 밤 9시 10분경이 최대치였던 것 같아요. 와, 놀랍더라고요. 그 둥근 보름달이 점점점 그림자에 가려서 아주 손톱만큼 남아있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졌어요. 어제 구름이 좀 꼈지만, 야,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오래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제 옥상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모처럼 친구들과 통화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 사진도 좀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야 또 볼 수 있는 보름달 오늘 한번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정말 아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받는 이 태양의 빛이 8분 20초 전에 반짝했던 게 지금 받는 빛의 속도로 오는 그런 놀라운 곳에 살고 있는데, 사실 또 이 지구가 엄청나게 빨리 돌고 있죠.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하다고 그럽니다. 지구가 시속 몇의 속도로 돌 것 같습니까? 시속 1500km래요. 932마일의 속도로 동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천문대 밤하늘을 담은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옛날 그 고의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보면 둥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연속으로 촬영을 하면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정말 밤하늘의 아름다운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궤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별을 본 지가 언젠지. 별 보러 가자. 별들에게 물어봐. 언제 갈까? 이러면서 색화 파악 좋아하십니까? 거기 가면 정말 오래된 그 장군 나무도 있고 그러죠. 이 색화 파악에 100년 만에 1세기 100년 만에 이 야생 회색 늑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축을 지키느라고 야 잡아라 이래가지고 대대적인 포획을 해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요. 인위적으로 풀어놓은 게 아니라 이 늑대 스스로 자신의 발로 수백 마일을 걸어서 이 사우스 캘리포니아 남가주로 이 색화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세살배기 암컷 늑대라고 해요. 저쪽 북캘리포니아로부터 홀로 외로운 여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늑대는 태어나서 한 살에서 세 살이 되면 독립을 한다고 그래요. 무리를 떠나서 근친 교배를 막고 또 새로운 영역을 내가 개척해야지 이런 본능 때문에 홀로 그렇게 외로운 여정을 이 암컷 한 마리가 그냥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늑대는 굉장히 강인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뭐 30마일, 50마일 달리는 그런 힘이 있어서 늑대 하면 굉장히 사납고 무서운 이미지. 그리고 이런 늑대, 남자들은 왜 늑대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늑대 허리띠. 응?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자분이 허리에다 잘 감아주시면 그게 바로 늑대 허리띠. 근데 동물계에서 으뜸 가는 순정파이자 가족애가 아주 깊다고 합니다. 평생 단 한 마리와 짝과 인연을 맺고 또 새끼가 태어나면 삼촌과 이모 늑대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육아를 전담한다고 합니다. 아, 이제 색화팍을 그 누비는 암컷 늑대, 혼자서는 작은 토끼 뭐 이런 거를 잡으면서 생존법을 익히고 있겠죠. 밤하늘을 향해 오늘 밤 둥근 달을 보며 아우 이럴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응? 그러면서 미래의 짝을 찾는 아득한 신호. 어디 있니? 아우 이래야지 새콤하게 또 늑대 가족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오늘 금요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9월 1일 올해 헐리우드볼을 한 번도 못 가봤다 하시는 분은 바로 LA 필과 우리의 정말 떠오르는 우리 정말 바이올리니스트 대단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굉장히 또 인정을 받고 있는 봄소리 씨의 바이올린 연주가 기획이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헐리우드볼에서 저녁 8시에 펼쳐지는 콘서트 LA 필, 이 보름달이 거의 이렇게 떴을 때 다리 좀 기울겠지만요. 야외에서 그때 정도 되면 이 더위가 조금 다음 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8시면 선선하고 또 미리 맛있는 샴페인이라든가 음료를 챙기고 또 피크닉 준비를 하셔서 가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한류볼을 너무 좋아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우 정말 이랬는데 오늘 이 티켓을 여러분 원하시는 분께 드릴게요. 어떻게 드릴까? 선착순 저요 하고 필요하시는 분께 드릴까요? 아 조금 있다가요. 탱자 뮤직극장 오늘 견우와 직녀 7월 7석 특별 시리즈 그 마지막 회를 함께 하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탱자 뮤직극장 전화 뭐든 좋아요. 당신이 주인공 함께 토크를 하는 그런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때 헐리우드볼 LA 필 가고 싶으신 분은 전화 주세요. 213-531-2291 213-531-2291 제가 이 전화번호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135가 아니고 홀순대 거꾸로 531-22 두리두리 91 하나를 구한다. 2291 531-2291 2291로 이따 전화 주세요. 한번 전화 주시면 헐리우드볼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만큼 드릴게요. 티켓이 몇 장?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 자, 이번 주말에 뭘 하실지 별 보러 가는 것도 좋고요. 저쪽 바닷가도 좋고 계곡도 좋고 한번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문명을 뒤로하고 나는 혼자서 살 수 있을까? 실제로 남태평양의 외딴 섬에 들어가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16년 동안 홀로 살아간 사나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선언 탐 닐이라는 분인데요. 이 어느 책을 보고서 그거에 빠져서 그래 나 거기 가서 혼자 살래 이래가지고 거기서 닭치고 이러니까 이상하네요. 닭을 기르고 또 채소를 가꾸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오롯이 자연의 속도에 맞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훗날 이제 아파가지고 거기를 나오면서 남긴 말이 이거예요. 나는 신이 원래 인간에게 주고자 했던 진짜 삶의 속도를 찾아 이곳으로 왔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섬이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간직한 국가 지정 자연 보호 구역이 됐다고 합니다. 16년 동안이나 정말 고독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온전히 자연과 신이 주신 이 삶의 속도를 온전히 느렸던 이 남자 대단하다. 어떡하지? 어떻게 외로웠을까? 10년 동안 뭐 있을까? 이런 사나이도 있는데 아휴 나도 뭐 혼자지만 외롭게 주말을 혼자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독을 즐기시면서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잠시 전할 말씀 드리고요. 오늘 또 뮤직극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애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도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3: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1: 213-388-5600 213-388-5600.
1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1: 융자라면 콜미
12: 213-388-5600 213-388-5600.
13: 융자 나왔어요.
14: 우와 빠르네.
1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탱자 뮤직 극장 오작교 위에 재회 그리고 다시 기약하는 내일 머리 좋다는 까마귀야 까치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눈물의 오작교 그 다리 한가운데서 마주선 두 사람의 눈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0: 직녀야, 364일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내가 날마다 은하수만 바라보며 눈물을 찍어냈다고. 견우씨,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견우씨, 그새 어떻게 배가 좀 나온 것 같다. 하늘에서 응? 소 치는 게 그렇게 꼴보직이었어? 응? 먹기만 했니?
1: 그게 그리움이 차오르다 보니 다 이게 배로 갔나 봐. 그나저나 직녀야, 까마귀랑 까치들이 저 밑에서 깃털 뻗지게 고생하는데 우리 빨리 안아보자.
0: 그래, 얼른 와서 꼭 안아줘. 갈비뼈가 으스러지게.

둘은 티격태격하지만 1년을 기다린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까마귀와 까치가 머리를 맞대어 만든 오작교 위에서 마주선 두 사람. 천년이 지나도 바래지 않을 애틋한 온기를 나누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조관우 씨의 깊은 울림 천년애를 듣고 계십니다.

0: 직녀야, 오늘 밤이 지나면 또 우리 1년을 기다려야 하잖아. 이 짧은 밤에 우리 뭐라고 보내지? 뭐라긴, 아, 1년치 수다 떠느라 잠잘 시간이 어딨어. 일단 우리 뭐 맛있는 것 좀 시켜서 야식을 먹으면서 얘기할까? 아니, 오작교가 배달이 돼? 어? 누가 배달해? 까치가?
1: 그렇지,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백가, 배달의 까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이 야식비쯤이야

이 짧은 재회의 밤 서로의 마음만 확인된다면 아득한 기다림과 야식비쯤은 오늘 밤 데이트 비용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두 사람입니다. 조간우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둘은 그렇게 숭그리당당 숭당당 그 밤을 보내고. 아니 뭐야, 알람이 울었어. 어, 닭이 울었어. 야, 까치들이 깃털을 털어내고 있잖아. 직녀야, 벌써 우리 헤어져야 돼? 그래도 진짜 아쉬워. 1년이 왜 이렇게 금방 안 가고 하루는 또 왜 이렇게 빠른 거야. 견우 씨, 내년엔 살 좀 빼고 오작교에서 만나. 응? 알았어, 내가 운동해서 몸짱돼서 올게. 직녀야, 내년에 보자. 7월 7석에 보자.

견우 씨, 이별이 끝이 아니야. 우리 내년에 꼭 만날 거야.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 조관우의 영원을 들으시면서 웃다 눈물 짓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견우와 직녀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도 늘 따뜻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견우 직녀 스페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관우 씨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감추지 못해 흐르다. 탱자 뮤직극장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얘기도 함께 하고 싶어요.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다음 주 화요일 헐리우드볼에 공연 티켓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LA필 공연 가보셨습니까? 이 공연 티켓이 꽤 비싸더라고요. LA필과 우리의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봄소리님의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8시고요. 티켓 두 장 지금 드립니다. 전화주세요. 13531-2291-531-2291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어머,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머, 옆에 그 세크리터리가 계신 것 같아요.
1: 아리따운? 아니, 없어요.
0: 그래요? 아리따운 여자분 목소리가 살짝 났는데?
1: 아, 좀 전에 라디오예요.
0: 어머, 제 목소리였어요.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디 누구세요?
1: 아, 더워요.
0: 네.
1: 네, 엄청 더워요 지금.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무 네. 더워요.
0: 그쵸. 어제도 막 네. 사우나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더운 건 처음 봤어요. 그죠?
1: 네. 밤에도 잠 못 자잖아요. 열대야가 있어갖고.
0: 그쵸. 네, 아이고 네. 어떤 일 하시는데요? 실례지만 여쭤봐도 돼요? 어디 시원한 데서 일하셔야 될 텐데.
1: 네, 회사원이에요.
0: 아 그래요? 회사에 네. 에어컨이 빵빵하게 안 나오나요?
1: 아, 전 바깥에서 일하니까.
0: 아, 그렇죠. 밖에 또 나타나려면 아, 어떡해. 오늘 그래도 고비고 어제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1: 조금 나요, 네, 어제보다는.
0: 네, 요즘 어떻게 회사 다니시기 괜찮으십니까? 일하기?
1: 어, 괜찮아요.
0: 예, 네, 아유, 요즘은 진짜 월급쟁이가 최고요.
1: 그런가 봐요.
0: 아우, 장사하시는 분들 안 되셔가지고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죠?
1: 아니 너무 더우니까 네. 사람들이 안 다니잖아요.
0: 그죠?
1: 그래. 네.
0: 아 어떻게 진짜 우리 어디 저기 모두가 탱자는 거 아시죠?
1: 알아요. 예. 어디 맨날 듣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머시기 탱자십니까? 어디 어디 무슨 탱자?
1: 뭐더라? 그까이 내가.
0: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붙여드릴게요. 더워요 탱자. 아까 제가 성함을 여쭤보니까 더워요 그러시더라고요. 더워요 탱자님. 어 주말 더워요, 주말 계획은 뭐 세우셨어요?
1: 예.
0: 뭐 하실 거예요?
1: 아니 그 좀 전에 뭐.
0: 예. 헐리우드볼.
1: 아예 생각 안 했어요.
0: 아 생각 안 하셨어요. 우리 대화가 막 왔다 갔다 더위 먹었어 일단.
1: 더위 먹었어.
0: 네. 헐리우드볼 가보셨어요 우리 더워요 탱자님?
1: 네.
0: 아 언제요? 어, 어떤 공연 보셨어요?
1: 한 서너 번 봤는 것 같은데.
0: 그래요? 아 너무 좋죠. LA에 진짜 핫스팟이야, 그죠?
1: 네.
0: 제가 티켓 두 장 준비할게요.
1: 고맙습니다.
0: 네, 누구랑 가시겠어요?
1: 예?
0: 누구랑 가시겠어요?
1: 예. 네, 네. 네. 아, 가면 와이프 가야죠.
0: 아, 그래요? 그러면 그녀의 네. 이름을 싹 불러주면서 자기야, 가자, 사랑해 네, 네. 이런 네. 메시지를 좀 진하게 남겨주세요. 더운데 시원하게 그냥 진하게 애정.
1: 알겠습니다.
0: 네. 시작.
1: 너무 더워도. 우리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 견딥시다.
0: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아유, 우리 더워요 탱자님 이렇게 전화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티켓이 우송하면 늦잖아요. 저희 방송국에 나와서 픽업을 하셔도 되고 저도 갈 거니까 정 픽업할 시간이 없으시면 제가 만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정말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 라디오 서울 보이는 라디오 게시판에 선착순 한 분 얼른 쓰세요. 그러면 두 장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헐리우드볼 가서요 피크닉도 하고 밤하늘도 보면서 밤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랜만에 가보네요. 봄소리라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어떤 분인가 잠시 전 말씀 듣고 와서 그분의 연주를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오,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9: 엄마 집밥이 최고지.
8: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9: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8: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0: 밥 한 그릇 더요.
1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0: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0: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11: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3: 213-381-2424, 213-381-2424.

굿모닝 차차차 AM1650 라디오 서울 10시부터 12시까지 2부에는 우리 후니 탱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탱자가 되어 요즘 같은 세상에 서로의 피난처, 안식처, 쉼터가 돼주자라는 의미로 한 분 한 분 탱자나무 숲에 탱자로 모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은요, 아유 어디 가기도 참 무서운데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디를 여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북유럽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북유럽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노르웨이, 핀란드, 뭐 네덜란드, 뭐 응? 거기 가서 오로라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노르웨이의 피오르라고 그러죠. 막 빙하가 만들어낸 빙하도 많이 녹아내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르웨이에 가면 굉장한 그런 뮤지엄이 문을 연다고 그래요. 내년 6월 달에 노르웨이 해안가에 그 작은 섬마을인데 안데네스라는 곳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박물관의 모습이에요. 바닷속으로 깊이 다이빙하는 고래의 커다란 꼬리 지느러미가 수면 위에 둥글게 솟아있는 그런 모양을 똑 닮았습니다. 제가 언뜻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뭐야? 고래 지느러미가 이렇게 물빛에 비쳐서 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뮤지엄의 모습인 겁니다. 아 그리고 방문객들은 이 곡선 지붕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서 북태평양 바다와 밤하늘의 오로라를 감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전시만 하는 곳이 아니라 고래의 소리, 수중 생태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예술과 과학으로 풀어내는 특별한 공간이 예정될 거라고 하는군요. 여러분 고래 중에서도 고래들마다 굉장히 막 그 다르죠.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한 무서운 고래도 있고 험프백 웨일이라고 이 혹등고래, 이 혹등고래는 정말 굉장한 그 엄청난 길이만 해도 40피트에서 50피트 무게만 해도 30톤이 넘어가는 엄청난 거구인데요. 바다의 로맨티스트이자 음악가라는 매력적인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컷

역시 번식기가 되면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대요. 이 노래가 수백 마일 밖까지 울려 퍼지는데 놀랍게도 같은 바다에 사는 혹등고래들은 해마다 최신 유행가처럼 그 버전이 조금씩 다르대요. 야, 올해는 이게 유행가야. 야, 이러면 서로 이 비슷한 멜로디를 공유하면서 바꿔 부른다고 합니다. 늘 부르던 거, 야, 지겹다. 올해는 이걸로 바꿀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수중 협동심이 뛰어나서 여러 마리가 함께 물속에서 공기방울을 품어내죠. 공기방울 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물고기 떼들이 마구 모여가지고 대단하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봤어요. 다른 그 무서운 고래의 범고래죠. 범고래 걔네들은 진짜 사납더라고요. 범고래에 쫓기는 바다사자, 뭐 물개 이런 애들이 흑동고래를 피난처로 그 지느러미 옆에 날개 위에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요. 범고래부터 숨는 거예요. 그러면 혹등고래가 이렇게 태우고서 보호해주는 그 모습이 야 똑같은 고래라도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바닷속이 너무너무 진짜 플라스틱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어요. 뭐 끈적끈적한 어떤 열매 가루랑 이렇게 뭉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물 마실 때도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다잖아요. 그러면 넣으면 이게 미세 플라스틱하고 엉겨서 걸러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천연 소재의 방법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도 좀 들면서. 근데 저는 그 참 안타까운 게 왜 그 서부에는 그게 없을까? 동부는 마켓에 가면요. 뭐 랄프스라든가 이런 대형 마켓 가면 안에 자판기가 있어요. 앞에. 주차장 바로 앞에. 그러면 캔을 하나 넣으면 5잔, 10잔 이래가지고 고객 고대로 계산이 나서 쿠폰이 나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쓸 수 있거든요.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에 쓰는데 서부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열심히 리사이클 하자 이래가지고 한 번에 이만큼 모아가지고 갔더니 뭐 겨우 해봐야 뭐 오불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요즘은 뭐 그래도 분리수거를 하긴 하지만 이걸 또 수거해 갈 때 보면 쓰레기차랑 리사이클이랑 다 그냥 한 대로 때려 넣는 그 아픈 광경을 보고 내가 분리수거 해도 필요 없구나.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캔만 주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자전거 뒤에 엄청나게 큰 포대기로 하루 종일 그걸 얼마나 그냥 모으셨을까. 그렇게 싣고 가는 분도 계시지만 모임 같은 거 할 때 음식과 캔 병을 마구 이렇게 커다란 모임을 어떤 호텔에서 하잖아요. 그냥 거기다 새로 다 그냥 그리고 접시는 왜 이렇게 좋은 걸 써? 이거는 진짜 일회용 접시가 아니고요. 너무 화려해. 근데 그게 너무 딱딱한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커. 한 번 쓰고 버릴라니 이 죄책감 때문에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종이 간단한 거 그 포장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뭐 이렇게 막 있어 보이려는 거 뭐 중요하겠어요. 지금 지구는 그냥 플라스틱 때문에 소들이요 음매하고 그냥 플라스틱이 그게 그냥 먹을 건 줄 알고 다 먹어서요. 이 배를 갈라보면 다 플라스틱이야. 고래들이 그냥 비치에 그냥 죽어 있는데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그 거북이가 막 콧구멍에 빨대가 꽂혀서 이걸 빼보면 아우. 그리고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대양 위에 수많은 그런 바다 생명들이 플라스틱에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갇혀서 어떻게 해중 동물뿐이겠어요. 해양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슴들도 그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네트에 플라스틱 네트에 걸려서 뿌리가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런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생활에서 좀 과대 포장을 좀 삼가하고 또 플라스틱 좀 덜 쓰고
그리고 요즘은 분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쓰면서 아, 뭐 하나 오다함은 그 스티로폼 폼이 오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팬을 하나 오다했는데 양쪽으로 그냥 또도독 보보복 하는 그 터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와서 이걸 참 이걸 또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근데 반가운 기술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썩는 데만 500년 이상 걸리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포장재, 그걸 앞으로 나무가 대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해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진이 버려진 목재나 산불 피해목을 활용해서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목재 폼을 개발했다고 하는군요. 이 과정을 뭐 다 일일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게 잘 되면요. 지구를 병들게 하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좀 조금이라도 좀 해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도기잖아요. 이게 잘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결국은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뭐 지난번 연구 결과에는 우리가 한 달인가 일주에요 플라스틱 카드 하나에 뭐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플라스틱 그 물병 거기에도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좋은 거는 물을 끓여서 그리고 걸러서 이렇게 커피 내릴 때 그 거르는 그 있잖아요. 그 고기에다가 그 종이에다가 걸러서 마시는 게 사실 그냥 뭐 수돗물을 그렇게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어떤 과학자 부부는 그렇게 마시는 거를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말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과학 자연을 사랑하자 라는 마음으로. 자, 다음 주 화요일 헐리우드에서 공연을 하는 우리의 차세대 정말 떼오르는 봄소리의 바이올린 연주,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요즘 마트장 보러 가시면 고깃값이 너무 올랐다라고 해서 스테이크 먹어본 지 오래됐다. 세계적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다 보니 식탁 풍경도 꽤 달라졌다고 합니다. 최근 보고서에 보니까 고기보다 이 렌탈콩, 병아리콩, 두부 같은 진짜 콩을 훨씬 더 많이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착한데 섬유질과 단백질은 풍부하니까 가성비와 건강 둘 다 잡겠다는 거죠. 이 콩으로 해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참 많습니다. 뭐 부쳐먹고 두부찌개 먹고 콩국수에 먹고 콩비지찌개뿐만 아니라 미국식으로 허머스 이거 그냥 야채 찍어 먹으면서 맛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오늘 저녁 반찬 구수한 콩으로 한번 이번 주말에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 우리 후니탱자와 함께 2부에서 차차차 만나뵙겠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3: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8: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4: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0: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9: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5: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햇서,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햇섭 인증인데요. 햇섭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평가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햇섭,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직구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999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5: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0: 기대하시네. 찾았죠? 아 진짜 이거 한 번 해야죠. 여러 번 하면 재미없어.
1: 아니 난 들어도 들어도 이렇게 재밌어.
0: 아니 여러 번 하면 재미없어요.
1: 아니 오늘 웬 금목걸이를.
0: 아아
1: 네. 뭐. 그 혹시 애기 백일반지 팔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뭉쳐가지고?
0: 비슷해요.
1: 어, 야 멋있다.
0: 비슷합니다.
1: 네. 드디어 금요일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어제가 월요일 같은데?
0: 그러니까 와 이번 주 길겠다 싶었는데 벌써 주말입니다.
1: 네. 월요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희끈해요. 이번 주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 다.
0: 너무 더웠죠.
1: 어, 지금도 오늘도 덥죠 밖에 많이.
0: 아 많이 더워요 정말.
1: 어, 습기가.
0: 아 동남아시아 같아요.
1: 모기도 너무 많아 지금.
0: 아 날씨가 이건 네. 진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캘리포니아의 여름 날씨가 아니에요.
1: 네.
0: 뭐 오래 사신 분 다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습할 수가 없습니다.
1: 두리안을 키워야겠다.
0: 아니 그러니까 진짜
1: 두리안.
0: 야자수 그 바나나랑 파인애플 키워야 된다고 우리가 좀 하는 소리가 네. 이러다 귤도 나오겠어요. 오렌지 말고.
1: 아 귤이 원래 그런가?
0: 아닌가?
1: 오렌지. 귤은 원래 여기 오렌지 하잖아요.
0: 뭐 아닌 말고요. 네, 그냥 떠오른 대로 했어요.
1: 아, 그러니까.
0: 근데 하긴 뭐 옆에 보니까 바나나가 정말 많이 큰 나무가 있어요.
1: 어 그래요?
0: 동네.
1: 요즘은 조금 집에서 네. 키워 먹고 이러는 게 유행이라 좀 자급자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어디에 뭐 의지하지 않고.
0: 파꽃 보신 적 있습니까?
1: 파꽃.
0: 파. 있죠. 우리 최불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파.
1: 본 것 같아.
0: 파를요. 파가 이게 정말 빨리 자라요.
1: 아, 있어. 봤어요.
0: 이게 저희가 마당에서 좀 키워봤는데 네. 잘라서 먹으면 금방 자라. 잘라 먹으면 금방
1: 맞아요.
0: 자라고. 근데 하나 안 좋은 게 파는 저는 흰색 부분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근데 집에서 키워 먹으면 네. 파란색 그 윗단만 잘라서 먹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뽑아버리면 안 되니까.
1: 그치,
0: 그치. 그러니까 좀 맛없는 부분, 그냥 밍밍한 이파리만 먹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 근데 먹다 먹다 질려. 우리가 맨날 파를 먹을 순 없잖아요. 그이 며칠
1: 아, 그 쑥쑥 자라.
0: 며칠 방치하면 이게 꽃을 피더라고. 그래서
1: 맞아요.
0: 야 이거 파꽃까지 다 보는구나 하고 살다가.
1: 그리고 아주 탄탄해져.
0: 어, 그럼 맛없어서 못 먹어요.
1: 대파.
0: 질려가 좀 질려 못 먹고 깻잎도 키우다 키우다 뜯다 뜯다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자라고.
1: 어 진짜 지금도 키워요?
0: 지금은 그래서 다 뽑아버렸어요 지금.
1: 아 왜 그랬어?
0: 아 그리고 꽃을 심었는데 다시 하면 네. 되죠 뭐.
1: 그래 해줘서 나 깻잎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깻잎 머리 하고 나죠.
0: 아 그렇구나. 호박도 키워봤.
1: 호박. 아,
0: 근데 이게 덩쿨이니까 이거를 해주는데 정말 너무 크게 막 자라는데 나중에 호박이 진짜 이만하게 네. 나오는데 애호박이 진짜 이만해. 제발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아니 좋아하는 분은요 아파트에 사시는데도 아파트 네. 옆에 이렇게 흙이 있으니까
0: 맞아요.
1: 이렇게 거기다 조만한 한 평도 안 되는 거기에 이것저것 다 심었는데 거기서 막 먹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뭘 심는 줄 아세요?
0: 뭐요?
1: 비료라고 고기를 심어.
0: 고기가 뭐예요?
1: 고기.
0: 우리 먹는
1: 소고기?
0: 고기?
1: 응.
0: 그걸 밑에 깐다고요?
1: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못하지. 고기값이 비싸서.
0: 와 진짜?
1: 그게 그렇게 걸음해야 된다고.
0: 어, 몰랐네.
1: 아니 참나 나는 고기를 어떻게
0: 야 구워먹기도 아까운 고기를.
1: 먹여.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쑥쑥 자라더라고.
0: 아니 그 고기를 버리고 야채를 네, 택한 거예요?
1: 어.
0: 어이가 없네.
1: 아니 오늘 네. 제가 참 뉴스에서 본 것 중에 고추.
0: 네.
1: 아, 고추가
0: 또,
1: 진...
0: 또 불안하다. 아니. 주제 자체가 불안하다.
1: 아, 그거 아니에요.
0: 왜 그 많은 야채 중에 하필은.
1: 아니.
0: 아 이쯤에서 아니. 퀴즈.
1: 네.
0: 이 넌센스.
1: 네.
0: 가장 야한 야채는?
1: 알죠.
0: 아시죠?
1: 네.
0: 당연히 아시겠지 뭐. 고수신데 뭐. 뭐요?
1: 버슬까요?
0: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그냥 버섯이요. 그럼 되는
1: 버섯.
0: 거지. 그걸 왜.
1: 왜 어, 더워 버섯.
0: 거기서 애드립 하지 마세요.
1: 버섯.
0: 네 버섯.
1: 그건 알죠.
0: 가장 쉬운 거였어요.
1: 가장 야한 해산물.
0: 어? 그것도 있어요?
1: 몰라요?
0: 몰라요.
1: 그걸 모르지 않니?
0: 성게, 멍게?
1: 성게인가?
0: 성게요? 아, 성게, 멍게,
1: 아니요?
0: 뭐 조기? 뭐야?
1: 아, 있어요 그런 게.
0: 굴비? 뭐지? 조개?
1: 새? 새우.
0: 새우? 아, 새우가 뭐가 뭐야? 여기 새우는 새우일 뿐인데.
1: 새우일 뿐인데?
0: 아니, 새우는 새우잖아. 아니, 왜 이상하게 봐요? 새우는 새우라고.
1: 그냥 새우일 뿐이야.
0: 아, 새우는 깡이시다.
1: 새우는 게 뭐 잘못이라고. 그냥.
0: 아, 그만.
1: 아니, 네. 세계 최장 고추가 네. 세계 기네스 기록을 경신했어요. 스위스에서 누구 아니라 어? 스위스의 네. 위르크 비슬리라는 분이
0: 네. 아... 그분이에요?
1: 야,
0: 그분이에요?
1: 이분이 네. 원래 자기가 했던 거를 기록을 경신해서요. 이게
0: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원래 계속 경신한 사람들이 계속해요.
0: 계속 그걸 농작물을 개량하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기록을 세웠죠. 그러니까 누가 또 깨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계속 내가 그냥
0: 그러니까 이거 결론은 이거는 일반 그냥 순수한 게 아니라
1: 농부야 농부.
0: 뭔가 개량을 하는 거.

0: 거죠?
1: 농부인데 하다 보니까 긴 고추가 나왔어요. 네. 그 세계 기록에 올라갔어요. 네. 그럼 누가 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어떻게 하면
0: 고민하는 거야? 네. 그래서 얼마나 길어요?
1: 1피트 8.6인치.
0: 1피트? 오, 야.
1: 그러니까 센치로는 52.3cm. 여러분 고추가 이만한 거야, 그러니까.
0: 에이, 50cm 정도죠, 이 정도.
1: 이게 30cm죠.
0: 그러니까 50cm 정도, 이 정도지. 정도.
1: 내가 너무 파지.
0: 아, 이건 너무 크지.
1: 이만한 거야 고추가. 이 그림 야. 봤거든요.
0: 야, 근데 길이가 이만하면 굵기 두께 있잖아.
1: 굵기는 야.
0: 아, 가늘어요? 네, 근데 네. 매운 거래요, 그거?
1: 그렇죠, 페퍼.
0: 그런 거 먹으면 좋겠다. 한 소리 들고 이렇게 쌈장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1: 이거 그냥 김밥에 쫙 넣으면 되겠네, 한 줄.
0: 그러네요. 한 줄 그냥 그대로 쌈만 돌리면 되네.
1: 아, 주말에 뭐 해 먹을까?
0: 주말에요?
1: 네.
0: 버섯 볶음이랑 고추장 아치랑 새우탕에서.
1: 네. 아, 오늘 너무 재미난 걸 준비하셨어요, 우리.
0: 뭐요? 아, 이거요? 저희 뭐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건데.
1: 그러니까
0: 뭐.
1: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 여러분.
0: 좋았어. 오늘의 주제입니다. 데이트할 때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질문
1: 탑10.
0: 아, 이게 왜냐면 사실 지난주 네. 금요일날 제가 네. 데이트할 때 하면 안 되는 질문들을 그쵸. 했잖아요. 조금 뭐
1: 너무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해서
0: 나투두를 했다 보니까
1: 하세요. 이렇게만 하죠.
0: 오늘은 아주 귀여운 질문들 요거 네. 하시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답니다.
1: 진짜 나 이거 읽고서 너무 진짜 좋더라. 외워야 돼 이거.
0: 근데 네. 이거를 그냥 여러분 몸에 익히세요. 톡 치면 톡 나오게. 자 처음에 응. 만나서 서로 좀 이렇게
1: 할 말이
0: 아직까지
1: 없어,
0: 그럴 때 있잖아요. 미옥 씨 응. 어릴 땐 별명이 뭐였어요?
2: 살살이요.
0: 아, 왜요? 살이 너무 고와서?
2: 아니.
0: 그러면
2: 살랑살랑 애교 부린다고 살살이.
0: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말이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2: 우리 훈이 씨는 별명이 뭐였어요?
0: 저요?
2: 응.
0: 뭐 뚱이도 있었고요.
2: 뚱이?
0: 뚱이도 있었고 응. 한참 살쪘을 때.
2: 아.
0: 그건 이제. 막 중학교 초등학교 때일 때고
2: 옛날에도 그러셨나요?
0: 아니 어릴 때는 뚱뚱했어요. 어릴 때
1: 근데 체격이 너무 뚱뚱했었고 씨름 선수 하라는 그 제의 못 받으셨어요?
0: 받았어요.
1: 그쵸?
0: 왜냐면 제가 그때 또 울산에 다니니까 현대 코끼리 이게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말씀드렸죠. 제가 그 우리 차범근
1: 그쵸 어린이 축구
0: 1기 출신이라고
1: 네. 본인은 축구를 하고 싶은데 몸은 씨름이야.
0: 씨름이야.
1: 난 맨 처음에 훈이 씨 봤을 때 유도하신 네. 줄 알았어.
0: 저 유도했어요.
1: 유도도 하고. 네, 했어요. 야,
0: 아 근데 진짜. 제가 지금 나이 들고 저 오늘 내 하면서 살이 쪄서 이러지.
1: 오늘 내 하면서.
0: 제가 예전에 여러분 사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1: 야.
0: 피타고라스가 보고 깜짝 놀란 역사각형.
1: 아.
0: 역사각형의 공식 딱.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어깨와 턱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운드 티를 빨리 입으면 V넥이 됐다니까. 턱이 너무 V자라서 쫙 찢어져가지고 턱 V라인에 그냥 저는 지나가다 이렇게 담이거나 있거나 벽이 있으면
1: 네.
0: 보통 사람들은 문을 찾죠. 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가지.
1: 넘어갔어.
0: 그냥 점프 넘어가지.
1: 진짜 그렇게 날렵했단
0: 점프해서
1: 말이야.
0: 손가락만 담에 넘어가는 거야. 그냥.
1: 아, 우리 옛날에 담 넘는 거 네. 진짜 학교 담 넘어서 떡볶이 먹으러 이렇게 담 넘었어.
0: 담 넘어가셨어요?
1: 네.
0: 아, 진짜로 담을 넘었어요?
1: 넘었죠.
0: 여학생들이?
1: 그럼요. 치마 입고 넘어요.
0: 오, 여학생들은 개구멍 찾아서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1: 아니에요. 담도 넘어요.
0: 여자도 담을 넘어요?
1: 그럼요.
0: 야.
1: 우리도 뭐 못할 거 없죠.
0: 아, 미옥 씨는 옛날부터 하여튼 뭐 살살이. 하여튼 자, 이렇게 어릴 때 별명. 이게 아주 귀엽거든요. 하다 보면 정말 재밌는 얘기 나올 수가 있거든.
1: 그렇죠.
0: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만약에 살살이라고 했어요.
1: 네.
0: 거기서 왜요? 살쪄서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1: 안 되지. 그러면
0: 무조건 상대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걸로 가발을 해야 돼. 살결이 고우셔서요? 살이 하얘서요? 뭐 이런 거라 뭐
1: 뚱이요? 뚱뚱해서요?
0: 그러니까 그럼 안 돼. 왜요? 옛날에 이렇게 뚱하니 있으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귀엽게
1: 뚱이요?
0: 근데
1: 어머,
0: 어릴
1: 귀엽다,
0: 때 뚱이 귀엽지
1: 이렇게.
0: 뭐. 아, 괜히 뚱했네. 아무튼 자 9위. 근데 미옥 씨는 지금 덥거나 기분 안 좋을 때 어떤 음식 같은 어떤 거 드시면 좀 풀려요?
1: 저요?
0: 뭐 좋아해요? 네.
1: 혹시
0: 떡볶이 같은 거 좋아하세요?
1: 아 맛있죠.
0: 그렇죠. 매운 떡볶이 아니면은
1: 없어 못 먹.
0: 또 이러면 또 질문이 계속 넘어. 쌀떡, 밀떡.
1: 그쵸, 그쵸,
0: 뭐 여기다 어묵을 넣습니까? 어느 스타일을 좋아해요? 우리 다음에 그럼 떡볶이만 먹으러 갈까요?
1: 미국 가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이런 것도 좋겠다.
0: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 취향을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데이트할 때
1: 취향.
0: 상대의 음식 취향을 모르잖아요. 이분이 뭐 예를 들어 장어나 뭐 이런 오리나 이런 걸 못 드시는 그러니까 보양 음식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막 더우니까 보양한다고 막 장어질까봐 이거 안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처음에 모를 때는 안전하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가시면서
1: 네.
0: 슬쩍 담을 약속을 하는 거야.
1: 그치.
0: 아 사실 이렇게 딸도 덮고 할 때는 보양식을 드셔야 되는데 제가 미역식의 입맛을 잘 몰라서 오늘은 이걸 드시고요. 네. 다음번에 혹시 뭐 장어나 흑엽도 드세요? 그래서 어, 좋아요. 그러면 그럼 우리 다음에 장어 먹으러 가죠. 아, 그거 자연스럽게 2차까지 만들어 놓는 거야.
1: 좋다 그거. 네. 이거 너무 좋아.
0: 음식을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은요. 요즘 이렇게 별거 아닌데 좀 소소한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젠가요? 이런 거. 소확행을 물어보는 거야. 어떤 거 했을 때 즐거웠어요? 어떤 거 하면 행복해요? 나는 막
1: 요즘은 우유에다가 바나나 언 바나나 갈아 먹을 때 너무 행복해요. 맛있어.
0: 야, 이런 건 예상치 못한 답인데. 보통은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냥 뭐 집에 누워 있을 때 아니면 뭐 샤워하고 나와서 집에서 혼자 시원한 에어컨 틀 때 뭐 이런 거 나오면
1: 냉커피 마실 때.
0: 어, 막 어, 저도 그래요. 어, 냉커피 좋아하시는구나.
1: 요즘 더우니까 계속 만들어 먹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어렸을 때 먹던.
0: 어렸을 때 먹던 게 뭐예요?
1: 어렸을 때부터
0: 커피 드셨어요?
1: 네.
0: 어허이.
1: 진하게 해서 설탕 듬뿍 넣어가지고.
0: 여러분께서는 어린 나이에 커피를 마시면서 남장을 뛰어서 학교를 땡땡이 치던 미옥씨와 함께하겠습니다.
1: 그거를요? 네. 그거를 아주 액기스를 만드는 거야. 프림 넣고.
0: 에스프레소처럼.
1: 그거를
0: 프림 넣고요?
1: 냉장고에 넣어요.
0: 프림 넣어요?
1: 네. 설탕 프림도 넣고 설탕도 잔뜩 넣고.
0: 아, 달달하게? 투투투 막 이런 거?
1: 커피도 많이 넣고.
0: 어, 그래서요?
1: 저 초등학교 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0: 초등학교 때 커피를 드셨다고?
1: 예.
0: 와.
1: 그래가지고 그거를
0: 신여성이시네.
1: 딱 얼음에다가 해가지고 마시면 너무 맛있었죠. 그걸 잊고 있다가 요즘 다시 그렇게 만들어 먹고 있어요.
0: 야, 초등학교 때 커피를 스스로 타서 드신 거예요 그러면?
1: 네.
0: 와, 대단하시네. 굉장히 성숙하셨네요.
1: 네.
0: 네. 남들은 쭈쭈바 먹을 때 커피를
1: 커피
0: 얼려서
1: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러고 놀았어요.
0: 아,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질문하면 좋은 것들.
1: 네.
0: 어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쵸.
0: 그걸 알아야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1: 그치, 그치.
0: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칭찬을 들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칭찬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1: 저는 네. 어우, 너무 인상 좋다.
0: 인상 좋다.
1: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인상 좋다. 편하다.
0: 그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금강안경 53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1: 왜요?
0: 네? 시력 검사와 함께 안경을 맞추시길 권해드립니다.
1: 편해 보이 인상 좋다는데요.
0: 아, 인상 좋으시죠. 네.
1: 편하다 그러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0: 저 올 때 저 인상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고 진짜로 옛날에 제가 말 안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제 친구들은 눈에서 레이저 쏜다고 돼.
1: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0: 시비 진짜 많이 그랬어요 저는.
1: 지금 한번 해봐요 세게.
0: 아니 지금은 별
1: 방금 그랬어.
0: 통통해서 별거 없는데 근데 보통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안 보이니까 이게 쩔어 보이다 이렇게 봐요 안 보이니까. 근데 정말 시비를 많이 걸렸어 어릴 때. 시비가 걸리던가 아니면 무서워서 말을 안 걸거나 둘 중에 하나. 술 드신 분들은 정말 저한테 시비를 많이 걸었고 왜 쩔어 보냐고. 안 그런 분들은 이게 어째 뭐야 그러고 그냥 피해 다니고.
1: 맞아요. 옛날에 이유 없이 뭘 꼬라봐 이러면서 남성들은 그렇게.
0: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정말 강한 사람은 없어요. 꼭 이상한 사람들 술 먹고 시비 걸어. 딱 봐도
1: 원래 치아가 깨깨깨.
0: 저는 진짜 술 취한 아저씨 둘이 한국에서 한국을 놀러 갔다가 거기서 잠깐 만난 여성 와이프 안 됐겠지? 잠깐 만나게 된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을 이제 집 앞에 모셔드린 거예요. 한국 골목길에 있다고 하니까.
1: 네.
0: 그 집 앞에 모셔드는데 딱 그 친구가 이제 딱 포옹을 해주더라고.
1: 옛날에 문 앞에서 뭐 많이 해보셨을 거야들.
0: 네, 그래서. 한국입니다. 네. 한국 골목에서. 그래서
1: 네,
0: 딱
1: 집 앞에서
0: 포옹을 하고 딴짓 안 했어요. 포옹만 딱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포옹하고 바로 떠는 게
1: 아니라
0: 몇 초 이렇게 있었지. 근데 이렇게 건넨 소리가 들려 뒤에서.
1: 네.
0: 그 저는 반대쪽에 안 보이잖아요.
1: 네.
0: 근데 걸음 소리가 드는데 이 여자분이 어머 그러는데. 남자 아저씨예요. 그때 한 40대 되는 아저씨 두 명이 한 명이 완전 취했어.
1: 네.
0: 제대로 못 걸어서 한 명이 부축을 하고
1: 예.
0: 완전 취하고 깡마른 아저씨 둘이서 한 명이 완전 취해 저를 이렇게 눈이 풀린 눈을 저 쳐다보면서 야 하다가 더 해봐라 자식아 그러는고요. 그 저는 뭐라고요? 그랬더니 야 너 뭐 방 잡아 이 새끼 하면서
1: 어머
0: 막 욕을 하는 거 저한테 막 쌍놈아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그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또 하던 거 더 해보라고 미친 막 욕을 했는데 옆에 분이 술 부축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계속 그러는데 이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오면서 취해가지고 다가오면서 저렇게 툭 미는 거예요 어깨를 그래서 해보라고 새끼 막 그러는데
1: 어머나
0: 진짜 이거를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통 밀면 그냥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아저씨인데
1: 맞으면 사망하죠
0: 그래서 저기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옆에 분이 죄송합니다 또 그냥 그 사람 가자 끌고 가는데 여자분은 너무 놀려갖고 무서워갖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1: 하던 걸 맞지 못했어.
0: 아,
1: 진도를 못 나갔어.
0: 나 완전 열받잖아 그래서. 정말. 아 진짜 어떻게. 그러지 마세요. 마음만은 따뜻한 남자라고 지금 줄리는
1: 아니 어쩌다가 이 얘기 나왔지?
0: 어? 기분 좋은 칭찬.
1: 기분 좋은 칭찬. 네.
0: 그러니까 칭찬할 때 인상 좋다고 하셨죠. 전에 인상이 무섭다는
1: 얘기. 아,
0: 째려봐서. 근데 칭찬은 진짜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 맞아요.
0: 칭찬 많이 해주세요.
1: 훈이 씨는 어떤 칭찬 좋아해요?
0: 저는 다 좋아요, 뭐든지. 뭐든지. 근데 저도 뭐 성격 좋다 이런 얘기들은 좋아하고 뭐 잘생겼다는 얘기들 좋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가끔 말도 안 되는 사람 닮았다는 얘기할 때가 있어. 가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리고 가끔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절딱 보는 순간 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 오~
0: 이상형이래.
1: 아,
0: 와,
1: 진짜.
0: 그러면 너무 기분 좋지. 아, 뭐 그리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럼. 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1: 아, 그럼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0: 뭐요?
1: 다 짝이 있는 거야, 집신도.
0: 저 집신이에요?
1: 아니, 그리고 그냥 누구 한 사람만 절대적으로 좋아봐요. 난리지, 세상에.
0: 맞아. 이런 사람 다 좋아. 나 집신 다 짝이 있습니다. 저도 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에이, 참. 자, 그 다음입니다. 쉬는 날 하루 완전히 비어있을 때 뭐 하고 싶어요? 라고 상대방의 취향을, 라이프스타일을 슬쩍 물어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1: 그것도 괜찮죠.
0: 쉬는 날 뭐 하세요, 역시?
2: 저 집에서.
0: 아, 집에 혼자 계시는
1: 거예요? 집순이에요. 아. 요즘같은 더워서 요즘은 그냥.
0: 그러면 알잖아. 아, 이분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1: 집에서 그러면. 아니, 근데 혼자보다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는가? 저 고양이 데리고요.
0: 감금 생활을 좋아하시죠?
1: 어, 네. 그래서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뭐 같이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0: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고개 맞추는 거 예를 들어서 저 주말에 뭐 나가는 거 뭐 바닷가 가는 거 좋아 이러면 또 맞춰서 또 계획을 그쵸,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데이트 코스 짜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요즘 뭐가 그렇게 웃겨요? 뭐가 재밌어요? 이런 거. 이 사람이 또 유머 취향을 알아내야 돼. 어떤 분들은 약간 슬립스틱 같은 거 넘어지면 몸 개그 좋아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아재 개그 좋아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분 있잖아.
1: 내가 어제 뭘 하나 봤는데 너무 모처럼 웃었어요.
0: 뭐야.
1: 옛날에는 히말라야 몸 개그 그걸
0: 히말라야 몸 개그가 뭐예요?
1: 유튜브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히말라야 몸 개그. 네. 너무 웃겨. 근데 네. 그거 말고 어제 본 거는 축구공 구출 작전.
0: 이것도 유튜브인가요?
1: 네. 그 축구공 구출 작전 하면 딱 떠요. 네. 너무 웃겼어 진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오늘 저녁에 기억했다가.
0: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캐내는 거죠. 아, 이번에 이거 좋아. 그러면 지금 모르지만 리모코드. 이거를 뭐 만약에 데이트하는 거면은 더 물어볼 수도 있고 같이 모를 수도 있고. 요런 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사람이 그 뭐라 그래서 그 유행하는 거 뭐야 그 무슨
1: 로마?
0: 리스트라고 그래. 베스트 버킷리스트.
1: 버킷리스트.
0: 하고 싶은 거. 내 삶이 있을 때 소망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게 굉장히 또 좋은 퀘스천이라고 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오는 날 뭐 난 크리스마스 날 눈 맞으면서 데이트 해보고 싶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1: 아, 좋다. 비 오는 날 같이 우산 쓰고 걸어보고 싶어.
0: 그런 거 비 오는 날 뭔가 같이 하고 싶어. 막 비 소리 들으면서 카페에서 음악 뭐 막 카페에서 커피 먹고 싶어 이런 것들도 소소한 거.
1: 같이 그래? 장 봐가지고 집에서 요리해 먹고 싶어 뭐 이런 거.
0: 장 보러 가자. 따.
1: 가자. 오 오빠.
0: 마트가 몇 시까지 하지?
1: 가자. 오 따. 좋아 좋아.
0: 가는 거야.
1: 너무 좋아. 얼마나 좋아.
0: 어딘가는 문 연대 있습니다 여러분.
1: 큰 거 아니더라도 소박하게.
0: 근데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비 오는 날 이런 거 원하시면 그럼 다음 약속이 돼. 그러면 그래? 다음에 비 올 때 연락하자. 딱 그치, 그래놓고는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비가 오면 땡큐지.
1: 아, 크, 그런 게 있었는데 캘리포니아는 눈 비가 안 오니까.
0: 그래도 잘. 비 가끔
1: 우리
0: 오잖아.
1: 우리 LA는요? 어,
0: 가끔 비 오잖아요.
1: 이번에 겨울에. 우리 비 오면 만나요.
0: 누구예요? 약속하신 분 있어요?
1: 아니요. 우리 만나자고.
0: 저요? 아, 바빠요.
1: 아니, 저, 자기 말고.
0: 아, 지금 방송을, 누군가에게 퓨처. 방송에게 지금 방송을 전달하시는 거구나.
1: 여러분께. 우리 비 오면 만나요.
0: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어떤 순간에 상대방 이 사람이 참 괜찮다라고 느껴지나요? 이런 질문.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갈게요. 그다음에 자, 요거 오늘 저 만나기 전에 어떤 기분이었나요? 요건 좀 별론 것 같은데.
1: 이건 별로야. 나는 아까 그거 괜찮다.
0: 뭐야?
1: 어느 순간 이 사람 괜찮다 느껴져요.
0: 그것도 사람이, 괜찮지.
1: 말 예쁘게 할 때.
0: 그래 이런.
1: 약속 잘 지킬 때.
0: 그런 거 되게 중요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정말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지.
1: 슬쩍 그냥 지나치면서 얘기하는데 그걸 기억해 줄 때.
0: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거 해줄게 이러고는 그걸 진짜 기억하면 너무 감동받죠.
1: 작은 건데.
0: 전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뭐야? 1위인데 전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일 좋았던 거 하나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제 헤어질 때 여기서 오늘 재밌었어요 덕분에 그러면 예 저 재밌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상 오늘 뭐가 재밌었어요? 저는 아까 미옥 씨랑 저 영화 볼 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1: 아까 살짝 이렇게 스칠 때 어머 손길이 닿았는데 짜릿했어.
0: 내가 잘못이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제가 진짜 쓰는 방법.
1: 뭐요?
0: 이거 제가 진짜 심리학적으로 쓰는
1: 고수.
0: 건데. 요거는 매번 쓰면 안 되지만 될 때 짧게 30초. 자, 이 케이스 스터디라고 그러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미옥 씨를 만나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관심이 있어. 그럼 이 사람한테 저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어떻게? 만약에라는 가정을 사귀는 거예요. 네. 딴 얘기를 하면서 네. 자, 그다음 자, 근데 미옥 씨 남자고 여자고 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남사친 여사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 그럴 때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자, 예를 들어서 자, 미옥 씨랑 저랑 사귄다고 해 봐요. 자, 네. 제가 미옥 씨 남친고요. 미옥 씨 제 여자친구예요. 자, 근데 제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사친
1: 여사친 인정합니까? 여자 사람 친구.
0: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또 강아지 좋아서 예를 들면 그럼 아, 얘 귀엽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미옥 씨가 제 여자친구, 제 미옥 씨 남친구예요. 우리 사겨. 사귄 지 1년이 됐어. 그때 제가 선물로 강아지를 줬을 때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사람이랑 나랑 교제를 한다라는 미래 시뮬레이션을 그냥
1: 후에.
0: 던지는 거야, 막. 아, 자, 만약에
1: 세뇌를 시키는구나.
0: 네, 만약에 미옥 씨랑 나랑 사귄다고 하면 자, 그런 사귀는데 우리가 다음에 짜장면을 먹으러 왔어.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아~ 상황이 되든 간에 너랑 나랑 사귀고 있다는 전제 조건을 팽팽 던져주는 거야. 이게요 은근히 먹혀요.
1: 아, 우리 나중에 같이 뭐 어디 골프 여행 다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군요.
0: 그렇죠. 아, 골프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골프 여행 갖다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막 뭐 이틀째 되는 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걸 상상하게 만드는 거지.
1: 아, 왜 이래 이러면서도
0: 말을 시가 된다.
1: 네. 뭐 이런
0: 여기서
1: 생각이?
0: 상대가 만약에 굉장히 기분 나쁜 거를 티를 내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1: 어, 그렇구나.
0: 바로 포기하세요.
1: 어, 알았어요. 네. 정말.
0: 기준, 어, 왜 우리가 사귀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태클 걸면은 깔끔하게 계산하고 나오세요.
1: 야, 아무튼 예쁜 말, 좋은 말 오늘 하시면서.
0: 네.
1: 우리 한번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볼게요.
0: 이거 뭐예요?

0: 블론디가 불렀어요. 하트 오브 골드. 네. 아니 하트 오브 골드가 아니구나.
1: 하트 오브 골드요?
0: 하트 오브 글래스예요.
1: 하트 오브 글래스.
0: 유리의 마음이야.
1: 아니 글래 아 하트 오브 글래스.
0: 어 발음 좋다.
1: 나 하시라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의 뜨거움이 heart. 줄 알고 아 하트 오브 글래스.
0: 아니 우리 큐비님이 호니 씨 대파 깻잎 솔루션 대파 먹다 질리면 깻잎 심고 깻잎 먹다 질리면 대파 심으라고
1: 아 번갈아서 심으라고요?
0: 네, 두 종류를 동시에 심지 말고 로테이션으로 심으시라고 그러네요.
1: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0: 그러는 거야. 깻잎을 심고 깻잎을 다 수확을 해.
1: 네.
0: 그래서 깻잎을 깻잎이 오래가요. 그 깻잎 그 있잖아요.
1: 뭐요?
0: 간장으로.
1: 아, 저는 그냥 싸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0: 그것도 그거지만
1: 장아찌보다...
0: 그렇게 놓고 했잖아요. 묵잖아요. 네. 제 네. 집에 지금 1년째 1년 된 거 있는데.
1: 드세요, 그거.
0: 아니. 너무 맛있어. 묵은 먹을수록.
1: 배는 아프고.
0: 안 아파요. 전혀.
1: 피부 출혈물 생기고.
0: 발효, 발효.
1: 아니 뭐 오래 되면 다 발효야.
0: 우리도 지금 발효되고 있어, 지금.
1: 오래 되면 다 발효입니까?
0: 네. 아, 우리가 살이 빠진 왜 듯하네요.
1: 저는, 왜 네. 그분 그게 안 보이나요, 저는? 여기 안
0: 누구야?
1: 보이나요? 그 큐비님께서 하신 말씀이
0: 거? 네 진짜?
1: 안 보여요.
0: 이상하네. 그 이상해.
1: 이게 댓글이 제가 보이면 네. 웬만하면 다 읽어드리는데 네.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많네요.
0: 우리 훈이 씨 따뜻한 남자 이러셨고요. 두 분 모두 살이 빠진 듯합니다. 탱자 씨 말라 보이고 훈이님은
1: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0: 살 좀 빠진 듯 보여서 시원하고 예쁘다고 하셨어요.
1: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0: 큐비 1163님.
1: 아 큐비님 제가 안 보여요 댓글이 여기.
0: 뭐 희한하네.
1: 신기하네. 죄송합니다. 이상하네. 제가 봤으면은 네. 그런 칭찬은
0: 그러니까.
1: 무조건 읽을 텐데.
0: 안 읽길래.
1: 못 봤어요. 안 보여. 그리고 우리 홈쇼핑월드님께서 네. 그 자꾸 카톡 그 네로 25시 저 자꾸 바꾸는 이상한 거 자꾸 바꾸셔가지고 제가 네. 지금 보고 또 당황했습니다.
0: 네, 그, 우리 티브 네. 줄렛님도 오셨네요. 너무 재밌어
1: 하셨어요. 줄렛 TV님?
0: 네. 네. 버섯 얘기 갖고 그러신 것 같아. 새우?
1: 그만해요. 좀. 아. 우리 저거 해야죠.
0: 네. 아니.
1: 말해야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넘어가야죠.
0: 새우 말고 저기 낙지 얘기가 있거든요. 이태리에. 그 얘기 나중에 이따 시간 되면 우리
1: 마지막에 해서. 해주세요.
0: 예, 예, 그럴게요.
1: 네. 굿모닝 샤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LA 코리아 타플라자로 이전한 안경해결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발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9: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9: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9: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0: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오리지널 후코이단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최고의 후코이단 우미노 시스코 후코이단이 드디어 네.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0: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의 우리 신디 매니저님을 네. 모시고 프로모션 관련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디 씨, 안녕하세요.
15: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아, 잘 지내셨죠?
0: 오랜만입니다.
15: 네, 오랜만입니다.
1: 네. 네. 오랜만에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니 이번에 그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리미티드 에디션은 우리 기존에 너무나 유명한 그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제일 큰 게 있을까요?
15: 일단은 리미티드 에디션 신제품은요.
1: 네.
15: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후코이단 원료가 그 오리지널 후코이단하고 좀 다르고 그리고 후코이단 함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오키나와 모즈쿠에서 추출한 후코이단, 그리고 미역기 후코이단, 거기에 이제 아가리쿠스 버섯, 그것도 뿌리 균사체를 배합해서 오랫동안 많은 고객분들께 사랑받아온 제품이라면
1: 네.
15: 새롭게 판매되고 있는 이 리미티드 에디션 후코이단은요. 기존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원료에 플러스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후코이단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루 섭취 기준 후코이단 함량을 높인 프리미엄 포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 특히 이 리미티드 에디션 후코이단에 들어있는 이 가곰의 다시마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은요. 기존의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원료하고 다른 특징을 가진 원료거든요. 그래서 같이 드셨을 때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0: 네, 신디 매니저님 지금 방송 음질이 좋지가 않네요. 조금 목소리를 수화기 더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을 해주세요. 잡음이 아, 네. 좀 다른 게 들어가서요. 네.
1: 원래 우리 매니저께서 굉장히 말씀이 조곤조곤 설명을 잘해주시는
0: 목소리 너무 이쁘신데
1: 너무 좋으신데 조금 옆에가 잡음이 들리다 보니까
0: 뭔가 전화 라인이 뭔가 클리어하지가 않아. 네.
1: 아니 근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가곰의 다시다 후코이단이 이제 추가된 게 핵심인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먹던 그 오리지널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이 뭐 이게 더 좋아요, 저게 좋아 이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살려 좀 더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취지로 개발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거겠네요.
15: 네 맞아요.
1: 그죠.
15: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 네.
15: 이 리미티드 에디션은요, 이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이 새롭게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 네.
15: 그러면은 저희가 이 리미티드 에디션하고 기존 제품하고 함께 섭취했을 때는 이제 기존 후코이단에는 두 가지 후코이단 그리고 아가리쿠스 버섯 뿌리균사체 이게 함유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 네.
15: 그래서 오키나와 모즈쿠 후코이단하고 미역기 후코이단은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후코이단 원료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리지널은 아가리쿠스 버섯 뿌리 균사체가 들어있어서 이 베타글루칸을 따로 섭취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이 더해지면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그러니까 다양한 후코이단 원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1: 네.
15: 우리 면역력은요 이게 하루에 밤낮이 교차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6시간에서 8시간마다 이 기복을 보이는 면역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걸쳐서 여러 번 후코이단을 보충해 주잖아요. 그러면 인체 본연의 방어 리듬을 탄탄하게 유지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핵심 포뮬러를 함께 사용해서 그러니까 즉 네 가지 유효 성분이 면역세포에 다각도로 작용을 하게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평소 뭐 면역 컨디션에 맞춰서 이렇게 다른 특성을 가진 후코이단을 서로 보완하면서 드시게 되면은 상승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1: 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또 이렇게 기복이 있으니까 그 서로 다른 시간대에 걸쳐서 이렇게 부충해 주시면 그냥 풀타임 몸이 완전히 완전해지겠네. 네. 완전 그런 느낌인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 매니저님 이번에 그 말씀하신 리미티드 에디션에 새롭게 적용됐다 우리 가곰의 다시다 후코이단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뭐가 딱 있을까요?
15: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은요.
1: 네.
15: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굉장히 잘하고요. 네,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것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 포뮬러를 더욱 다양하게 보완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특히 이 가곰에산 다시마는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 인근에서만 자라는 매우 희귀한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다시마보다 이 점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후코이단 함량이 굉장히 풍부해요. 여기에 칼슘, 설,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영양 성분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기존 오리지널 오미노시드 후코이단하고 이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 어느 한 제품이 더 좋다는 개념이 아니라
1: 네.
15: 이렇게 서로 다른 원료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드셨을 때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포뮬러라고 이해하시면
0: 네. 오늘 아무래도 음질이 조금 너무 좀 이상하네요. 전화 라인이 그래서 오늘 조금 짤막하게 하고요. 다른 시간에 한번 다시 스케줄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두 제품이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도록 설계 있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오리지널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신 고객님의 사례를 짤막하게 소개해 주세요.
15: 일단은 뉴욕에 사시는 분이시고요.
1: 네.
15: 오미노시드 후코이단하고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을 하신 분인데
1: 네.
15: 이분은 아침에 그리고 점심에는 오리지널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이렇게 꾸준히 복용을 하셨어요. 네, 이분이 복용을 한 후에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치료 중에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서 지금은 치료 잘 받으시고 리미티드 에디션은 이제 스탑을 하시고 오리지널 후코이단만 복용을 하신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 실제 뭐 후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만 들어봐도 일단은 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것도 네. 꾸준하게 하셨다는 게 굉장히 뭐 인상적이긴 한데
0: 네.
1: 우리 신디 매니저님 뭐 실제 네. 많은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시다 보면은 그 기존의 그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과 지금 말씀하신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15: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네.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요. 그냥 이런 매장에서 비타민처럼 이렇게 사서 본인이 알아서 드시는 제품이 아니라
1: 네네.
15: 전문 상담원한테 건강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 리미티드 에디션과 오리지널 제품 어떤 분은 오리지널만 드셔도 되고 어떤 분은 리미티드 에디션만 그리고 어떤 분은 같이 드셔도 되는 전문 상담원하고 상담 후에 복용량을 정확히 받으셨을 때 고객분들이 기대하시는 효능을 보실 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866-566-9999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문 상담원이 항상
0: 네.
15: 상주에 있어요. 그래서
0: 네.
15: 건강 상담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0: 네, 자신의 몸 상태와 건강관리 목적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겠네요. 실제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해 주시는 변화나 만족하는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15: 일단은 오미노시즈 후코이단은 저희가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1: 네.
15: 근데 무료 샘플만 드셔보셔도 일단은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위가 편안함을 바로 느끼실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드셨을 때 굉장히 그날 하루 먹었는데도 좀 덜 피곤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소화가 잘 된다, 에너지가 생긴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거는 샘플만 드셔보셔도 바로 아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렇군요.
1: 저는 뭐 사실 네. 제 주변 지인분을 제가 소개를 해서 제대로 정말 큰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0: 네, 아,
1: 네 저는 정말로 이게 너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는데
0: 네.
1: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그래? 리미티드 에디션?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앞서 말씀드린 특별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떤 프로모션이 네. 있을까요?
15: 네, 866-566 구원권으로 전화 주시면
1: 네.
15: 이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 무료 샘플 이번에는 특별히 보내드릴 거고요.
1: 네.
15: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제품이 어떤 건지 전문 상담원하고 상담을 하신 후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을 저희가 마련을 했으니까 866-566 구원권으로 전화를 주시면 최대 100불 할인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1: 오, 네.
15: 이 할인 행사는 9월 15일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0: 네.
15: 866-566 구원권으로 전화를 주셔서 무료 샘플도 받으시고 내 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아주 좋은 효과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0: 네. 뭐 할인 이 프로모션 굉장히 좋네요.
1: 그렇죠.
0: 자세한 얘기는 1866-566-9191번입니다. 네. 한 병 구매 시 50불 할인, 두 병 구매 시
1: 네.
0: 또 80%
1: 그러니까 최대 100불까지 할인할 수 있는 그 큰 행사가 지금 9월 15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0: 네.
1: 또 상담하시면 또 샘플도 한번 받아보실 수
0: 네.
1: 있으시고요.
0: 1866-566-9191 9191로 문의하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1: 그리고 또 배송도 뭐 한국이나 이런 다 해외 배송도 되잖아요, 매니저님. 그죠?
15: 네, 저희가 세계 각국, 한국을 비롯해서 뭐 베트남, 캐나다, 싱가포르 다 지사가 있거든요.
1: 네.
15: 그러니까 언제든지 세계 각국 언어로 상담도 가능하고요. 배송도 가능합니다.
0: 네, 신디 매니저님. 네. 우미노 소코이단의 우리 신디 매니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 방송 그 약간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아유 애쓰셨습니다.

0: 조종석의 아로하 주십니다.
1: 네.
0: 알로하.
1: 이거를 원래가 네. 쿨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쿨 원본을 모르시고 이 노래만 아시는 전문분들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어. 정말 세대 차이 느꼈습니다.
0: 아,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였죠.
1: 아, 뭐 드라마. 네.
0: 네.
1: 아, 이분은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해.
0: 그니까. 아유, 귀엽고. 약간 후니 씨 닮았어요.
1: 에이, 제가 좀 낫죠.
0: 정말.
1: 네? 친구가 부릅니다. 거미라도 네. 될 걸 그랬어. 거미 씨 남편이잖아요.
0: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아,
1: 그랬나, 우리 김은국 정말. 선생님이.
0: 뭐라 그래요?
1: 네? 노래 거미. 하면서 친구가 부릅니다.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0: 그랬구나. 네,
1: 옛날 터보의 시버러버.
0: 시버러버, 그지.
1: 아, 우크라대학에서 왔네요. UCLA.
0: UCLA를 우크라대학.
1: 난 그게 제일 웃겼어. 아, 우크라대학이네요.
0: 아니, 가끔 영어에 막 그런 거 있어요.
1: 저희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아이돌 이름들도 우리 핫 그러면은 아저씨라고 해 H.O.T.
0: 나 웃겨 죽겠다. 실제로 왜요? 있었던 일인데
1: 뭔데?
0: 그 얘기하니까
1: 핫?
0: 안 돼.
1: 핫이라고 그랬어요?
0: 아니요.
1: 그러면
0: 그거 말고요.
1: 네.
0: 이태리에서 골프 웨어 이런 거를 한국에 골프요? 수입을 했어요.
1: 네.
0: 어떤 분이.
1: 네. 근데요. 뭔데요? 이름이 뭔데 또?
0: 이름이.
1: 네. 또 야한 거예요?
0: 디자이너 이름이 뭐, 해피리면
1: 불안해. 뭐 조지 뭐 이런 거야?
0: 조지랑 비슷해.
1: 아 진짜로? 네. 아, 조지 이런 거야? 조지 아, 뭐예요?
0: 근데 앞자가 보자야.
1: 보. 아 이번에 혹시 골키퍼 이름 비슷해요?
0: 아니요. 그...
1: 아 이번에 유명한 골키퍼라?
0: 보.
1: 뭐 보스니아 뭐 이런 거예요?
0: 와,
1: 아 그 이름인데 뭐?
0: 그래가지고요. 네. 아니 그랬는데 그게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그래서 망했어요. 수입하다 말았어. 해피림은 이름이 왜 그러냐 그래.
1: 아 그러니까.
0: 아 싫어요, 싫어.
1: 아 진짜
0: 얼마나
1: 이해요, 이해요, 이해 그런 거 있어요. 네. 네.
0: 어때? 아 이거 순 우리 말 이쁜 말이에요.
1: 뭐가요?
0: 뭐?
1: 아 됐어요.
0: 파치짜짜. 안돼 안돼.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1: 네. 나 진짜 이런 걸 하지 마요. 자 2부입니다.
0: 네. 엘레... 아 순 우리 말이라니까요.
1: 알았어요.
0: 이쁜 말인데 왜?
1: 알았어.
0: 주말이니까.
1: 엘레코리아 탐플라자를 이전한 안경에게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3: 성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성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와, 주말입니다.
1: 아니, 이태리 아까 얘기 좀 해주세요.
0: 이태리요? 네. 아, 이태리에 네. 그 바다에 조개가 네. 봉골레 파스타에 먹는 조개. 어, 너무 먹고 싶다.
1: 봉골레 하나.
0: 어,
1: 봉골레.
0: 그 조개가 네. 있는데 미국에서 블루크랩이라고 개가 어떻게 유입이 된 거예요. 네. 이 개들이 조개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1: 야.
0: 씨가 마르게.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게 뭐겠어요?
1: 뭐 천적을 풀어야지 그럼.
0: 어.
1: 그래서
0: 문어를 문어 군단을 13마리를 풀었다고.
1: 13만 그래서, 마리? 아니 그 13만 마리 어디서
0: 구했대요? 애기들이지, 애기들.
1: 아,
0: 그 근데 얘네들이 구했... 이제 언제 빨리 커가지고 빨리 개 잡아
1: 개를 잡아먹으라고.
0: 야. 이게 옥토블루 옥토퍼스니까 옥토블루 네. 프로젝트.
1: 아니 그거 우리 참 한국 사람들 풀어주면 바로 간장게장 양념게장 어, 나오는
0: 그치,
1: 건데.
0: 그치.
1: 아니 거기서는 크랩을 안 먹나요? 이태리에서는 블루 크랩을?
0: 블루 크랩 글쎄 말이야. 우리 같으면 다 그랬을 텐데.
1: 그럼요.
0: 아니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경기도 어디 그 저수지에서요 낚시하는데 네. 거기서 피라냐. 브라질에 왜 막
1: 아니 그게
0: 먹는
1: 어떻게
0: 거.
1: 한국 저수지에 들어가지?
0: 누군가가 키우다가요. 그냥 몰래 풀어놓은 거야.
1: 아, 방생했구나. 어. 거기다가.
0: 응. 그 왜 그랬을까?
1: 근데 한 마리를 한 게 아니네, 이 사람이.
0: 어. 그래서 어, 막 걱정을 했더니 왜냐면 그러다가 이
1: 그쵸,
0: 어,
1: 생태계가 어, 무너지죠.
0: 외래종. 걱정 말라고 얘네들은 추위에 약해서 아, 얼어 죽는다고.
1: 그러네, 그러네.
0: 그랬는데 그거를 안 기다리고요. 네. 한국의 지자체가 벌써 물을 쫙 빼고
1: 잡아 버렸어요?
0: 아. 그랬다.
1: 걔네들은 먹지도 못하는 애들 아니야, 그죠?
0: 피라냐는. 어, 그 걔네들 무섭더라고.
1: 너 근데 몰라도 매운 닭갈비 맛있지.
0: 때로 막 해 가지고 어. 큰
1: 이빨 보였어, 이빨. 와, 무시무시합니다.
0: 어, 그런 시위 바다에
1: 그죠? 우리 동네에서는 피라냐 어. 10년 이상 그 자는 피라냐로 치지 않습니다.
0: 피렘이랑 어떻게 다른가?
1: 피렘이랑 같다고 봐. 아, 근데 아. 피라냐 그게 그 원래 한국 저수지에 되게 그 뭐 외래종 하나 있었는데 뭐 이상한 거.
0: 얘, 뭐 그런 거 많아.
1: 그게 들어와갖고
0: 맞아.
1: 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막 어. 난리가 났었는데
0: 아. 황소개구리.
1: 아, 그 황소개구리도 있고 뭐 다른
0: 뭐
1: 물고기
0: 많아요.
1: 물고기 뭐
0: 어,
1: 있어요.
0: 많아요.
1: 한국 분들이 그걸 그냥 다 잡아먹었대요.
0: 야, 그렇구나.
1: 그냥 씨가 말라버렸대.
0: 아, 우리는 너무 부지런하니까.
1: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어 이게 독이 있어? 그럼 독을 순환시켜서 먹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종족이라고.
0: 아, 그렇죠.
1: 아,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크랩 아깝다. 그러면 결국 그 문어가 이태리 저거 아니에요? 저.
0: 어, 그럼 문어 먹으면 되지 그래.
1: 그 뭐죠? 문어. 우리 에피타이저로 유명한 거 뭐죠?
0: 아,
1: 그?
0: 옥토퍼스 그릴.
1: 어, 옥토퍼스 그릴도
0: 옥토퍼스.
1: 있고.
0: 너무 맛있죠. 어. 저기 포르투갈 이런 데 가면
1: 한 마리 큰 거 딱 잘라서 구워진 거 맛있잖아요.
0: 감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희한하게 탕 비슷하게. 아, 여러분 주말에는 뭐 해 드실 거예요? 맛있는 거 해 드세요.
1: 걔네들 우리가 먹을 꽃게를 먹고 크는 애들이구나. 아, 야, 그렇겠네.
0: 그러니까 옥토퍼스가 맛있구나. 근데 문어가 또 너무 똑똑하잖아요.
1: 어, 진짜.
0: 문어 미안해.
1: 그 얘기 들으셨어요?
0: 뭐야?
1: 인류가 멸망하면 그 다음 지식 생물이 동물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게 문어래요.
0: 그래요?
1: 어.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대요.
0: 그러니까 걔네들이 손 올리고
1: 응? 가끔 나는 문어 봐도 못할 수도 있어. 아, 맞아, 문어 좀 치잖아요.
0: 응.
1: 어. 아, 먹고 싶네.
0: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재충전하시면서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1: 아직까지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또 야외 활동할 때 주의하시고요.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

0: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2: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0: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1: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2: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2: 진짜 감쪽 같네.
13: 역시 벤트웨이야.
1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베스트 세리.
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

0: JTBC는 10월 초까지 채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11월 초까지는 채권자들도 받을 돈을 신고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내년 1월 말에는 회사 매각과 채무 상환 계획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현 경영진을 유지하되 귀책이 드러나면 교체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현재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고 중앙홀딩스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은 이미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때 종편 시청률 선두를 달리던 JTBC가 그룹 전체의 재정위기 속에 법원 관리 아래 매각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이 법원 결정을 거쳐 실제 시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어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연방5정국을 대상으로 내렸던 집행금지 가처분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5정국은 오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효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각 주정부가 연방선거 우편투표용지에 한해 수령자 명단과 유권자별 고유 바코드 정보를 우정국에 사전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에만 투표용지를 배송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규칙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우편투표 절차에 연방 차원의 검증 단계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24개 주가 즉각 새로운 소송으로 맞서면서 법정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편투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크게 늘었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선거 결과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소송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세입자들이 유틸리티 요금 납부를 집단으로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버지스퀘어 아파트 입주민족 포터는 입주 당시 월 $50 수준이라고 안내받은 수도, 하수도 쓰레기 요금이 3년 만에 $182로 2배 이상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운타운 주상복합에 사는 한나 요셉도 공동 유틸리티 요금이 몇 달 사이에 $332에서 $541로 급등해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방식은 RUBS라고 불리는 비율 유틸리티 청구 시스템으로 제3의 대행업체가 건물 전체 사용량을 아파트 크기나 거주 인원수에 따라 나누어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전국 소비자법률센터에 따르면 이 방식은 개별 계량기가 없는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확산해왔습니다. 세입자들이 정확한 산출 근거와 원본 고지서를 요구했지만 건물 관리 업체와 대행업체 콘서비스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버지스퀘어 주민 수십 명은 단체 서한을 보내고 요금 납부 거부에 돌입했으며 이웃의 사용량이나 수영장 유지비까지 분담해야 하는 구조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물주 단체와 대행업체 측은 개별 계량기 설치 비용이 천문학적인 상황에서 RUBS마저 금지되면 유틸리티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세입자는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을 떠안고 건물주는 비용 회수 수단이 없다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2: 서울회생법원이 오늘 종합편성 채널 JTBC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OTT 성장과 방송광고 시장 축소 및 제작비 상승으로 JTBC가 재정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에 따라 법정관리 전 자율협상 절차인 ARS는 무산됐으며 JTBC는 오는 10월 초까지 채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년 1월 말까지는 매각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서울회생법원이 JTBC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관리 전의 자율협상 절차인 ARS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OTT 등의 성장과 제작비 상승, 방송 광고 시장 축소 등을 꼽았습니다. 올림픽 중계 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현재의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향후 귀책이 드러나면 교체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JTBC는 오는 10월 초까지 빚진 사람과 기관이 누구누구인지를 법원에 제출하고 11월 초까지 채권자들도 받을 돈을 신고한 뒤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년 1월 말에는 JTBC가 회사를 누구에게 팔아서 빚을 얼마나 갚을지의 청사진인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0: JTBC는 채권자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회생 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자율협상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그룹 채권자들은 앞으로 이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중앙일보도 기업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이 진행 중입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 중앙, 중앙 P&I, 메가박스 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은 이미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가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영주권 심사와 관련해 가장 주목할 변화는 비연금성 공공복지 혜택 수혜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푸드스탬프인 스냅과 메디케이드 그리고 섹션 8로 불리는 정부 주택보조 수혜 이력이 심사관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은 9월 18일 이후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서 485번 프리웨이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받은 혜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9월 18일부터는 반드시 개정된 485번 프리웨이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구 양식으로 제출하면 신청서가 반송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신청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받은 혜택도 종합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도 강화됩니다. USCIS는 이번 주 정책경보를 통해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 등 주변 관계자를 상대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 매뉴얼에 공식 반영했습니다. 이 이웃조사 제도는 1952년 이민법에 근거한 것으로 1990년대 이후 사실상 활용이 크게 줄었다가 이번 조치로 공식 정책으로 명문화됐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복지수의 이력과 신청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자 역시 과거보다 광범위한 신원 및 품행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5: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공항 보안검색 절차를 바꾸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터치리스 아이디 서비스를 LA 국제공항을 포함해 전국 65개 공항으로 확대했습니다. 터치리스 아이디는 보안검색대에서 승객의 얼굴을 촬영해 사전에 등록된 여권사진과 비교하는 생체인식 방식입니다. 전용 검색 라인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신원 확인이 끝나 신분증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SA 프리체크 가입자 가운데 참여 항공사와 공항에서 자격을 갖추고 사전에 등록과 동의를 마친 승객만 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LAX 외에도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 세노세 세크라멘토 오렌지 카운티 팜스프링스 공항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TSA는 올해 초 40개 공항에서 운영하던 이 서비스를 65개 공항 112개 검색대로 늘렸습니다. 구글 월렛과의 협력으로 디지털 방식의 등록 절차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TSA는 시스템 오류나 추가 확인에 대비해 유효한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함께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방 우정국 USPS가 올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택배 요금을 한시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10월 4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약 3개월 반 동안 인상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USPS 이사회는 이미 우편규제위원회에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위원회가 조만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말 연시는 온라인 쇼핑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로 USPS는 매년 이 기간에 한시적 요금 인상을 시행해왔습니다. 인상폭은 배송 서비스 종류와 패키지 무게, 그리고 배송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라이어티 메일과 USPS 그라운드 어드밴티지는 무게에 따라 최소 50센트에서 최대 3달러 90센트까지 오릅니다. 특히 장거리 배송 구간에서는 인상폭이 더 커서 프라이어티 메일은 최대 9달러 10센트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길 배송 서비스인 프라이어티 메일 익스프레스는 최소 1달러 40센트에서 최대 20달러 80센트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연말 선물이나 물건을 보낼 계획이 있다면 10월 이전에 발송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팔과 티베트 국경지대에서 어제 빙하 붕괴가 발생해 거대한 홍수가 불과 1시간 만에 1000km에 달하는 협곡을 휩쓸었습니다. 네팔 현지 시각 오전 8시 트렌타와이 시에테분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 일부가 무너지면서 암석과 얼음과 흙이 뒤섞인 급류가 렌데콜라 강을 따라 쏟아졌습니다. 급류는 네팔라수와 지역마을 여러 곳을 강타한 뒤 샤프르베시까지 집어삼켰고 수력발전소도 파괴했습니다. 상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길이 없던 하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홍수에 휩쓸렸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네팔과 티베트 국경지대. 네팔 현지 시각으로 8시 37분 히말라야 산맥의 거대한 빙하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크기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에 버금가는 거대한 얼음 안반이 붕괴하며 산사태가 시작됩니다. 암석과 얼음, 물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급류는 렌데콜라 강을 휩쓸고 내려옵니다. 빙하 붕괴 7분 뒤 중국 관영 CCTV에 지룽 검문소의 재난 상황이 포착됩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지룽 국경 검문소는 등산과 순례를 위해 산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문입니다. 급격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불어난 물은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티무레 지역 생존자 증언으로 미뤄볼 때 이 지역 홍수는 오전 8시 53분쯤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홍수는 뒤이어 아랫마을인 샤프르베시도 집어삼켰습니다. 흙탕물은 트리슐리 강을 따라 오전 10시 전에 하류에 있는 누아콧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처음 빙하 붕괴가 일어난 지점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불과 1시간여 만입니다. 흙과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물폭탄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려갔고 수력발전소까지 단숨에 파괴했습니다. 누아콧 지역은 산악 국경지대인 라수아 지역보다 주민이 훨씬 많이 사는 곳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을 알 길이 없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7: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9: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7: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0: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2: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3: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4: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2: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내시,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 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11: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13: LA에서 출발한 여성 웰니스 브랜드 라엘이 글로벌 사모펀드 타워브룩 캐피털 파트너스에 약 2억 8천만 달러 규모로 매각됐습니다. 라엘은 백량희 최고 경영자와 아네스 안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원빈나 최고 제품 책임자 등 3명이 2017년 LA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입니다. 한국의 유기농 순면 소재와 첨단 제조 기술을 결합한 여성용품으로 시장에 진입했고, 아마존 유기농 생리대 부문에서 6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스킨케어와 호르몬 웰니스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여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웰니스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타겟, 월마트, 울타뷰티, CVS, 월그린스, 올리브영 등 4만여 개 매장에 입점해 있습니다. 타워브룩은 라엘의 유통 채널 확대와 글로벌 소비자 접점 강화 신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각 이후에도 백양희 대표를 비롯한 기존 경영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라엘은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와 함께 생리주기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소비자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LA 본사와 서울 사무소 체제를 유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12: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규모 홍수로 인명피해가 대재난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홍수 발생 이틀째인 어제까지 사망자가 359명으로 집계됐고, 실종자는 하루 사이에 91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네팔과 인접한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58명이 실종됐습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합산하면 사망자와 실종자를 모두 더해 1800명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517명이며 한국을 포함해 인도, 미국, 영국, 호주 등 30여 개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들이 머물던 건물은 홍수에 휩쓸려 유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홍수는 중국 국경 인근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시작된 것으로 네팔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가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조당국은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험준한 지형과 유실된 도로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시기가 전국 평균보다 11년이나 늦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공정책연구소가 연방 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에서는 47살이 돼야 세입자보다 주택 소유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기준은 36살입니다. 높은 집값과 모기지 금리 그리고 신규주택 공급 부족이 겹친 데다 소득 증가 속도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LA 카운티의 올해 이 분기 중간 주택가격은 87만 $9,900로 전국 중간 가격의 2배를 넘었습니다. 이 정도 주택을 구입하려면 월 $5,480의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는 연소득 약 20만 $9,000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세입자가 주택 소유자보다 많은 상태가 59살까지 이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39살부터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구입 지연은 주거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은퇴 준비와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종과 교육 수준에 따른 격차도 확인됐는데 백인과 아시아계 주민이 흑인 주민보다 일반적으로 더 이른 나이에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 국가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고압송전선과 변전소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 외국산 부품의 구매와 수입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국방 생산의 급성장으로 안정적인 전력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대규모 전력 시스템이 공격받을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크다고 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무기 금수나 제재를 내린 국가 또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적용됩니다. 행정명령에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산 전력 장비를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와 태양광 인버터 생산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같은 전력 장비는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수년간 미국 안보 당국 사이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제는 어제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 다른 나라 기업을 탄압하는 처사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2: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다음 달 11일 밤 음주약물 운전 단속 체크포인트를 운영합니다. 단속은 밤 8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체크포인트 위치는 음주약물 운전 교통사고 발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아미르 엘파라 가든그로브 경찰국장은 음주약물 운전자는 도로 위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예방단속이 교통안전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음주약물 운전이 알코올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용 기호용 대마초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되어 있지만 대마초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초범으로 DUI 혐의를 받을 경우 평균만 $3,500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도 정지됩니다. 이번 단속 예산은 미국 국가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을 통한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 지원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부에나팍시가 내일 기술직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엘러스 이벤트 센터에서 열립니다. 주소는 낫 에비뉴 8150번지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건설업체와 기술노조 그리고 직업훈련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부에나팍시청의 유지보수 보조원 채용을 위한 현장 면접도 함께 진행됩니다. 선착순 200명에게는 치필레 무료 점심이 제공됩니다. 참가 신청과 자세한 정보는 부에나팍.com/careerfai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팔과 티베트 국경지대에서 어제 빙하 붕괴가 발생해 거대한 홍수가 불과 1시간 만에 1000km에 달하는 협곡을 휩쓸었습니다. 네팔 현지 시각 오전 8시 트렌타와이 시에테분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 일부가 무너지면서 암석과 얼음과 흙이 뒤섞인 급류가 렌데콜라 강을 따라 쏟아졌습니다. 급류는 네팔라수와 지역마을 여러 곳을 강타한 뒤 샤프르베시까지 집어삼켰고 수력발전소도 파괴했습니다. 상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길이 없던 하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홍수에 휩쓸렸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네팔과 티베트 국경지대. 네팔 현지 시각으로 8시 37분 히말라야 산맥의 거대한 빙하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크기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에 버금가는 거대한 얼음 안반이 붕괴하며 산사태가 시작됩니다. 암석과 얼음, 물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급류는 렌데콜라 강을 휩쓸고 내려옵니다. 빙하 붕괴 7분 뒤 중국 관영 CCTV에 지룽 검문소의 재난 상황이 포착됩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지룽 국경 검문소는 등산과 순례를 위해 산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문입니다. 급격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불어난 물은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티무레 지역 생존자 증언으로 미뤄볼 때 이 지역 홍수는 오전 8시 53분쯤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홍수는 뒤이어 아랫마을인 샤프르베시도 집어삼켰습니다. 흙탕물은 트리슐리 강을 따라 오전 10시 전에 하류에 있는 누아코스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처음 빙하 붕괴가 일어난 지점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불과 1시간여 만입니다. 흙과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물폭탄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려갔고 수력 발전소까지 단숨에 파괴했습니다. 누아코 지역은 산악 국경지대인 라수아 지역보다 주민이 훨씬 많이 사는 곳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을 알 길이 없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 입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폭포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10: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5: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오늘 종합편성 채널 JTBC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OTT 성장과 방송광고 시장 축소 및 제작비 상승으로 JTBC가 재정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에 따라 법정관리 전 자율협상 절차인 ARS는 무산됐으며 JTBC는 오는 10월 초까지 채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년 1월 말까지는 매각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16: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서울회생법원이 JTBC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전의 자율협상 절차인 ARS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OTT 등의 성장과 제작비 상승, 방송 광고 시장 축소 등을 꼽았습니다. 올림픽 중계 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현재의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향후 귀책이 드러나면 교체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JTBC는 오는 10월 초까지 빚진 사람과 기관이 누구누구인지를 법원에 제출하고 11월 초까지 채권자들도 받을 돈을 신고한 뒤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년 1월 말에는 JTBC가 회사를 누구에게 팔아서 빚을 얼마나 갚을지의 청사진인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JTBC는 채권자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회생 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자율협상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그룹 채권자들은 앞으로 이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중앙일보도 기업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이 진행 중입니다. 중앙홀딩스, 콘텐츠리 중앙, 중앙 P&I, 메가박스 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은 이미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연일 남가주를 달구던 기록적인 폭염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꺾일 전망입니다. 남가주 전역에 내려진 폭염경보는 오늘 저녁 8시를 기해 해제될 예정입니다. 태풍 이사벨의 잔해가 몰고 온 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까지 남가주 곳곳에 고립된 소나기와 천둥, 번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산악과 구릉지대에는 강풍과 고온으로 인한 산불 위험 적색경보가 오늘 오후 3시까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최고기온은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97도 안팎이고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는 10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막지역인 팜스프링스는 최고 114도까지 치솟아 이번 폭염의 절정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일요일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예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예보돼 있어 이번 폭염이 남가주 여름의 마지막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로스앤젤레스시가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의 진행 상황을 발표하며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7지구 시의원 모니카 로드리게스와 함께 이번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시가 보유한 수도관은 총 2,000마일에 달하며 그 가운데 교체된 구간은 2마일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0.2%를 교체한 것을 두고 성대한 기념식을 연 셈입니다. 이 수도관들 중 상당수는 90년 이상 방치된 노후시설입니다. 현재 교체 속도를 유지할 경우 전체 수도관을 새 것으로 바꾸는데 12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도관 노후화는 수질오염과 누수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도시기반 시설관리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이번 기념식을 두고 실질적인 성과보다 행사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 통합기관 LAHSA가 수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감사 부실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LAHSA 내부 감사팀이 특정 비영리 단체를 고위험 등급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해당 단체에 최소 35만 달러의 계약을 추가로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위험 지정은 재정관리나 서비스 이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계약이 계속 이어진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노숙자 지원 명목으로 집행된 세금이 웨스트우드 고급 주택 구입과 명품 가방 구매에 사용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주택의 가치는 약 9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HSA는 LAC와 카운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노숙자 예산을 집행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15: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6: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 뉴스와 한국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대홍수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발 5,200m 고지대에 있던 폭 600m 규모의 빙하가 무너져 내리면서 재난이 시작됐습니다. 빙하는 빙퇴석과 뒤섞이며 거대한 물폭탄이 됐고 V자형 협곡을 타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좁은 물길에 쌓여있던 돌과 흙까지 합쳐지면서 급류의 파괴력은 극한으로 치솟았습니다. 최상류 구간에서 급류의 속도는 시속 170km를 넘었고 불과 7분 만에 20km를 이동해 중국 국경 검문소가 있는 지롱을 덮쳤습니다. 하류에서도 시속 7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강변 마을을 휩쓸었는데 액체 콘크리트에 가까운 점도였습니다. 히말라야 빙하를 오랫동안 관측해온 전문가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었습니다. 사실상 대피 경보를 발령할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충격이 전문가들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면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회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이색적인 맞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온타리오주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도로 이름을 겁쟁이 거리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맞서 캐나다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상징적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그의 이름을 붙인 도로가 생겨났는데 이번 법안은 그 이름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관세 전쟁이 캐나다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갈등이 이제는 도로 이름 논쟁으로까지 번진 셈입니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캐나다 내 반미 감정이 공식 정치 무대에서도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두 나라의 신경전이 경제를 넘어 상징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5: 네팔과 티베트를 강타한 홍수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1,500여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도로 80개 교량과 40km 구간 도로가 파손되면서 북부 주민 25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당국은 17,000여 명을 동원해 하루 만에 14,100명을 구조했지만 통신과 전기 공급까지 끊겨 수색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외국인 실종자도 1,000명이 육박하는 가운데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파견됐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7: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1,500여 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도로와 통신이 모두 끊기면서 구조작업이 더디기만 합니다. 먼저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마을 곳곳이 진흙더미에 잠겨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었고 강이었는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탐지견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아보지만 피해가 워낙 심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대부분 끊기면서 현장 진입도 어렵습니다. 당장 교량 80개와 길이 40km에 달하는 도로가 모두 파손되면서 네팔 북부 주민 25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19: Definitely there are many people missing and some of them might be buried inside there. Some of we don't know. I cannot explain.
18: 헬기에 의존해 구조 활동을 벌이다 보니 작업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팔 당국은 17,000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1,40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 내 바이거 जैसे जैसे निकालना पड़ेगा. 우 कहां है के ऐसे लापता है 3 दिन से क्या करे.
18: 외국인 실종자도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건설에 나섰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의 통신은 물론 전기 공급까지 중단된 데다 추가 홍수 발생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1: 눈은 밝게,
2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블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1: 앞으로도 블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블란서 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블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2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3: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24: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23: 정호영 셰프의 카덴 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24: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2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7: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8: 놓치지 마세요.
29: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30: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 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 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정오뉴스 지나고 먹는 점심이 더 쓰린 날입니다.
1: 네팔에서 물이 산을 삼킨 소식. 오늘은 그냥 해외 뉴스가 아니죠.
0: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아내리면 그 끝은 먼 곳 얘기가 아닙니다.
1: 우리 주말 계획도 결국 이 기후의 흐름 위에 있거든요.
0: 오늘은 왜 이 일이 지금 우리 얘기인지.
1: 그리고 주말에 뭘 보고 어디로 가면 좋을지 가볍게 이어보겠습니다.
0: 점심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전엔 히말라야 하면 눈 덮인 산과 평생 안 녹을 것 같은 얼음부터 떠올리셨죠. 그런데 요 며칠 네팔에서는 그 얼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산골 마을과 길과 강이 죄다 뒤섞였습니다. 물이 흘러야 할 길을 벗어나 사람 사는 자리로 들이닥친 거죠.
1: 소식 사진 보신 분들은 아마 숨이 잠깐 멀었을 거예요. 원래는 그 얼음이 천천히 녹아서 강물로 흘러야 농사도 되고 사람도 살죠. 그런데 온도가 꽤 오랫동안 이상하게 올라가다 보니 얼음이 한꺼번에 녹아버린 겁니다. 강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물덩어리가 산 아래 마을을 통째로 덮쳐버린 거예요.
0: 여기서 잠깐. 오늘 배경을 하나 짚어보면요. 히말라야 빙하는 아시아 여러 나라 강이 윗목 같은 존재입니다. 그 얼음이 천천히 녹아야 아래쪽 사람들이 물을 나눠 쓰면서 사는 건데요. 요즘처럼 기후가 갑자기 달라지면 이 순서가 무너집니다. 어떤 곳엔 물이 너무 몰리고 어떤 곳엔 또 물이 없어지죠.
1: 그래서 네팔 뉴스가 우리 주말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계곡 트레일 가실 분들, 비치로 나가실 분들 다들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하다 느끼셨죠? 바람 방향도 예전이랑 다르고 해가 지는 속도도 유난히 빠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다 같은 흐름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0: 그렇다고 주말을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볼지 더 의식적으로 고르면 좋겠습니다. 네팔에서 온 이 소식을 한번 마음에 담아두고요.
1: 잠시 후에는 히말라야 얘기를 우리 동네 주말 계획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현장을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전시와 음악, 그리고 가까운 산책 코스까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0: 온도가 한동안 평소보다 높게 유지되면요, 얼음이 조용히 녹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산 위에 있던 물이 갑자기 큰 통째로 쏟아져 내려오는 셈이라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휩쓸립니다.
1: 그래서 이번 네팔 소식이 더 마음에 남는 게요, 이게 그냥 멀리 떨어진 재난 뉴스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우리도 비가 갑자기 퍼붓는 날 강이 길을 잃고 평소엔 상상 못하던 곳까지 물이 차오르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0: 예전엔 비 오면 운치 있다고들 했죠. 빗소리 들으며 밥 먹고 산책 계획 정도만 바꾸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 예보가 조금 세게 나오면 주차를 어디에 해야 하나? 오늘은 차를 끌고 나가야 하나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1: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를 생활 언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수의 생활 번역, 기후 변화라는 말. 결국 우리 일상으로 번역하면요, 갑자기 동네가 물에 잠길까봐, 주말에 비 오면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그런 걱정이 생활계획에 끼어드는 거예요.
0: 여기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요, 예전에는 날씨가 그냥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하늘은 이렇구나 하고 그 위에다 일정을 올려놓는 느낌이었죠. 지금은 날씨가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어느 정도 내릴지에 따라 아이와 공원에 갈지 실내에 있을지, 운동을 어디서 할지 계획을 다시 짜야 하니까요.
1: 그래서 이번 주말 레저 계획도 날씨를 더 예민하게 읽으면서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비가 세차게 오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서 야외 일정 잡으실 땐 대피하기 쉬운 동선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0: 그래도 너무 겁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동네를 다시 살펴보면 좋겠어요. 비가 와도 비교적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이 어디인지, 빗소리 들으며 쉴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어디인지 주말 전에 한번 옮겨 적어두시는 겁니다.
1: 잠시 뒤에는요, 그런 곳들 중에 이번 주말에 들르기 좋은 전시와 음악 행사를 몇 곳 짚어볼게요. 비가 오든 햇볕이 나든 그래도 내 마음이 잠기지 않게 만들어줄 장소들로 준비했습니다.
0: 그런데 요즘은 비 소식이 반가운 날보다 걱정되는 날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기후가 예전이랑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일상에서 직접 느끼게 되죠.
1: 그래서 오늘의 팁은 진짜 생활 밀착형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엔 여기 코너에도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기후변화를 내 생활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대비할지 한 입으로 정리해볼게요.
0: 첫째, 주말에 가실 산책길이나 공원은 물길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물이 어디로 빠지는지 알아두면 갑자기 비가 세게 올 때 머무를 자리와 피할 자리가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1: 둘째, 오늘 점심 지나고 나서 집 근처 배수구랑 베란다 바닥을 한 번만 봐주세요. 낙엽이나 먼지로 막혀 있으면 비가 집중될 때 물이 금방 고이니까요. 작은 정리는 큰 불편을 줄여줍니다.
0: 셋째, 주말 운동이나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실내와 야외를 나란히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예보와 다르게 튀는 날이 많아져서요, 갑자기 비가 바뀌어도 기분까지 젖지 않게 선택지를 넉넉히 챙겨두자는 거죠.
1: 오늘 점심시간에 이 셋만 딱 체크해 두시면요. 네팔 뉴스가 그냥 마음 아픈 소식에서 그치지 않고 내 삶을 조금 더 안전하고 여유 있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0: 이어서 내일 예고 잠깐 드려야죠. 오늘은 네팔과 히말라야 얘기로 기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이 느껴봤다면
1: 내일은 그 기후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쉴지 레저 한 입으로 이어갑니다. 비가 갑자기 세게 와도 덜 불안한 산책 코스, 바다 보러 가도 물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는 자리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0: 기후가 달라졌다고 해서 쉬는 마음까지 잃을 순 없잖아요. 다만 이왕이면 이 변화에 눈을 맞추면서 즐기는 주말이면 더 좋겠습니다.
1: 그래서 내일은 안전을 챙기면서도 기분은 확 살리는 코스들로 준비할게요. 정오에 다시 만나서 주말 계획 같이 세워보시죠.
0: 그래서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요. 히말라야의 얼음이 무너진다는 건 우리 주말 산책길 물길도 같이 달라졌다는 신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 내일은 이 신호를 잘 읽으면서도 마음은 가볍게 쉴 수 있는 레저 한 입으로 이어갈게요. 기후 변화 시대에 고른 산책 코스와 바다 보러 가기 좋은 자리까지 준비해 둘게요.
0: 점심 드시고 나서 잠깐 하늘 한번 보시면서요. 오늘은 기후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오늘의 LA 한입 토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편하게 들러주세요.

0: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0: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5: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0: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5: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6: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7: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6: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7: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6: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7: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9: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10: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9: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사랑은 나누어

오후는 나를 위한 배려와 휴식으로 채워보시는 거 어떨까요?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 날씨 너무너무 더워요. 보니엠입니다. 써니.

네, 보니엠의 써니로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달려온 이 마음의 기어를 주말 모드로 바꿔줄 시간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이번 주도 한 주 동안 애쓴 나 자신에게 작은 휴식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오후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금요일 오후를 채워드릴 해피투게더 문을 열겠습니다. 문을 이미 열었네요. 그죠?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요. 해피투게더 어느새 8월이 다 가고 있네요. 그야말로 불금에 응원합니다. 그러게요. 8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9월 하면은 9월이면 가을인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아직도 캘리포니아는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다음 주면 조금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0: 더운 일주일간의 수고에 토닥토닥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일부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또 좋은 음악도 많이 들어보고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댓글도 소개해드리면서 화기애애하게 예, 그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AI 정우 씨와 또 선미의 티키타카 준비가 돼 있어요. 예,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시원한 바닷소리.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요. 파도 치는 소리도 들리네요. 나훈아입니다. 해변의 여인.

0: 시원해지는 노래죠. 해변의 여인아 나훈아 씨 노래였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자, AI 정우와 선미의 밀당 토크. 오늘 주제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0: 저도
1: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0: 네.
1: 밖이 정말 무섭게 덥죠.
0: 너무 더워요.
1: 이 더위에 스튜디오까지 오셨을 청취자분들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선미 씨는 이 폭염이 무색하게 스튜디오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주시네요.
0: 진짜요?
1: 오늘 저랑 같이 꽤 흥미로운 얘기를 풀어볼 텐데요. 미국 공장들이 오랫동안 알아온 인력난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 자리를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채운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현대차를 들여다본 JP 모건 리서치 노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로봇이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단순히 위협이냐 기회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있거든요. 선미 씨는 로봇 동료 생기면 어떨 것 같으세요?
0: 글쎄요. 비서 역할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람이 좋죠.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이런 대화들, 말의 온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이런 거는 또 AI가 따라오기 힘들잖아요. 자, 위협이냐 기회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요?
1: 사실 이 얘기를 지금 꺼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JP 모건이 현대차를 분석하면서 내놓은 리서치 노트가 꽤 묵직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미국 제조업 현장에 사람이 없다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0: 네.
1: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려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1: 빈자리를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채운다는 분석이에요. 단순히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오래된 공포 얘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저는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0: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좀 얘기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대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실제로 어떻게 연결된 건지 좀 더 풀어주면 고맙겠어요.
1: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거 아시죠? 그 로봇이 공장 안에서 실제로 일하는 장면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JP 모건이 주목한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0: 아하.
1: 단순히 로봇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는 회사로 봐야 한다는 거죠. 미국 제조업 현장이 왜 사람을 못 구하냐면요.
0: 네.
1: 솔직히 그 일이 고되거든요.
0: 그렇죠.
1: 뜨겁고 시끄럽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자리예요. 오늘 같은 폭염에 공장 라인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면.
0: 정말 끔찍하네요. 그럼요.
1: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빈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장점은 기존 공장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하던 걸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기계를 새로 들이려면 라인 전체를 바꿔야 하는데 로봇은 그 자리에 그냥 서면 돼요.
0: 아하.
1: 현실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인 거죠. 다만 이게 마냥 반가운 얘기만은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분들 이야기도 같이 해야 하거든요.
0: 그렇죠.
1: 선미 씨는 이 얘기 들으면서 어느 쪽 마음이 더 크게 오시던가요?
0: 일의 능률 면에서도 그렇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편리하긴 할 것 같아요. 그 힘든 노동력을 대신해 주니까요. 근데 인간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빠르게 대체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함 또 걱정도 사실은 있거든요.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그 이면에 비춰지는 그런 어두운 면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 맞아요. 저도 이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았어요. 로봇이 들어오면 분명히 좋아지는 게 있어요. 위험하고 고된 자리를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건 진짜 의미 있는 변화예요. 그런데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생기였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는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0: 그렇죠.
1: 힘든 일이지만 그걸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로봇이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할 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다음 자리가 준비되어 있냐는 질문이 남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이 바꾼 일자리는 결국 다른 형태로 돌아왔다는 말을 많이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0: 네.
1: 그런데 그 결국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문제예요.
0: 그렇죠.
1: 그 사이를 버텨야 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너무 먼 위로일 수 있거든요. JP 모건 리포트가 현대차의 기회를 이야기한 거라면 우리는 그 기회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술의 속도와 사람이 적응하는 속도 사이의 간격. 저는 그 간격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정말 깊이 있는 말이네요. 공감해요. 이 기술의 속도와 사람들의 적응 속도, 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는 사람과 AI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1: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기술이 바꾸는 건 공장이 아니라 사람의 하루라는 거예요.
0: 어허.
1: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가고 저녁에 돌아오는 그 리듬 있잖아요.
0: 네.
1: 그게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 반복이 삶의 구조 자체예요. 그게 흔들리면 생계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0: 아.
1: 내가 세상에 쓸모 있다는 감각이 같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LA 한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몸쓰면서 뭔가를 만들어 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로봇이 더 잘한다는 말은 단순한 효율 얘기가 아니에요. 말하면서도 좀 무겁네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만들기 위한 도구냐, 아니면 사람이 덜 다치고 덜 지치게 하는 도구냐. 그 질문을 누가 먼저 꺼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선미 씨도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이 좀 무거워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하지만 로봇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요. 미리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1: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지 싶은 마음이 드잖아요.
0: 네.
1: 그 감각 자체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퇴근하고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0: 뭘까요?
1: 내가 지금 하는 일 중에서 로봇이 대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0: 아하.
1: 사람을 읽는 것. 예상 밖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위로하는 것.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방향인데요. 내 주변에 이 변화로 흔들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한번 안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술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어떠냐고요. 그 대화가 사실 로봇이 절대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 흐름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제일 실용적인 준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미 씨는 오늘 이 얘기 다 마치고 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남을 것 같으세요?
0: 참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정우 씨.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한 번쯤 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 완전 공감합니다. 이 JP 모건의 리서치 노트가 지적했듯이 이 구인난 해소를 위한 로봇 투자, 제조업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이제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으로 현장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이게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긴 얘기를 해줬는데요, 정우 씨. 끝으로
1: 오늘 얘기를 한 줄로
0: 있을까요?
1: 압축하면요.
0: 예예.
1: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바꾸는 속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0: 예.
1: 로봇이 공장에 들어오는 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0: 굉장히 빠르게
1: 막을
0: 변하고
1: 수 있는
0: 있죠.
1: 흐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아직 결정 안 난 얘기예요. 그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기술은 도구고 그 도구를 누구를 위해 쓸지는 결국 사람이 정한다는 것. 거창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정책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 질문을 미루면 간격이 벌어지고 간격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건 선택지가 적은 분들이거든요. 이 더운 날 오후에 이런 묵직한 얘기 같이 해주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서미 씨는 오늘 이 얘기 끝나고 집 가시는 길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0: 글쎄요. 저 오늘 뭐 이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미국 제조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이 문제가 정말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예, 체인지 된다라는 뭐 그런 기사 내용 뭐 다들 들어서 알 거예요. 예, 세계적인 투자은행 JP 모건이 리서치 노트를 통해서 그 현재 미국 제조업 내에 46만여 개의 빈자리가 오는 2030년 160만 개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AI 휴머노이드, 예, 우리 인간이 하기 힘든 노동력을 대신해 준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또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건 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죠?
1: 오늘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끝까지 같이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사실 이런 주제는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로봇이 나쁘단 얘기도 아니고 기술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니까요. 다만 오늘 이 얘기가 그냥 흘러가지 않았으면 해요. 퇴근길에 잠깐이라도 나의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선미 씨랑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도 꽤 오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오늘도 주제 아주 좋았어요. AI 정우 씨 고마워요.

0: 160만 개에 달할 파국적인 인력난을 로봇 기술로 극복하려는 시도는 제조 현장의 시스템을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속에서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주도권 재편에 정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내용 AI 정우 씨와 풀어봤습니다.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6: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1: 눈은 밝게,
1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검안과.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1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 오겠습니다. 1부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건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이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I have a dream을 연설한 날입니다. 워싱턴 DC 대행진에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역사적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을 이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아바가 불러요, I have a dream.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은요, 요한 볼프강 폰 괴테로 꼽아봤습니다. 1749년 오늘 그의 탄신일입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문호이자 철학자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등의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괴테의 대표작들은 뭐 스크린으로도 여러 차례 재해석됐습니다. 원작을 고스란히 옮긴 클래식 영화부터 이 지필 배경을 다룬 영화까지 대표작 네 편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꽤 많은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파우스트 관련 대표 영화를 보면 1926년 작품 이 파우스트, 독일 그 표현주의 무성 영화의 거장 그 무르나우 감독의 고전 명작이 있습니다. 이 명암 대조를 활용한 독창적인 미장센으로 파우스트와 또 메피스토 팰라스의 미학적인 연출을 선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의 작품 파우스트는 러시아의 거장 알렉산드르 소크로프 감독 작품으로 이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네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성에 대한 탐구를 매우 기괴하면서도 유기적인 영상미로 묘사했다라는 평이고요. 그리고 1994년 파우스트, 이 작품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체코 애니메이션 감독 얀 슈방크 마이엘가 이 실사와 인형극을 결합해 초현실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괴테 그 영어 원제로는 Young Goethe in Love, 2010년도 작품입니다. 이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게 된 그런 실화적인 배경을 다룬 독일 로맨스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법원 실습생이던 괴테가 샤를로테 부프를 만나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설을 써내려가는 과정을 정말 멋지게 그려냈다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친해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친해력은 Elective Affinities, 예, Elective Affinities라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1996년도 작품이에요. 이탈리아의 티비아니 형제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고요. 이 괴테의 소설 친해력을 바탕으로 한 그 귀족 부부의 복잡한 감정과 유혹, 또 화학적인 끌림을 시각적으로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작품으로는 잘못된 움직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독일 거장 빔 벤더스 감독의 작품인데 이 괴테의 교양 소설 비렐름 마이스터의 이 학습 시대를 그 현대로 가져와서 자아를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젊은 작가의 범민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뭐 보신 작품도 있을 거고 한 작품 정도 나는 봤어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작품 정도는 보시지 않았을까. 저도 하나는 봤네요. 이 괴테 하면 정말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의 이 명언들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자를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 이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늘 느끼는 거죠. 예, 적용해서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해야 한다. 예,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알지 못한다. 자유도 생명도 매일 싸워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참 멋진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괴테의 사랑에 대한 명언들도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맛보는 것이다. 누군가를 현재 모습 그대로 대하면 그는 현재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될 수 있는 잠재력대로 대해준다면 그는 그 잠재된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열정은 사람을 살아가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을 완성시킨다. 너무나도 좋은 말들이네요. 예술은 자연의 위대한 미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지 못한 미를 창조하는 것이다.

0: 캡틴 앤 테닐 노래 듣고 계십니다. Do that to me one more time.
1: Do me once again.
0: 오, 오. 자, 오늘의 인물 괴테 살짝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그의 영화, 예, 아까도 좀 살짝 언급을 했지만 괴테 영재로는 Young Goethe in Love, 이 영화, 예, 독일 영화입니다. 2010년에 개봉된 영화예요. 세계적인 대문호 이 괴테의 청년 시절과 부르의 명작 젊은 바르테르의 슬픔이 탄생하기까지의 운명적인 그런 일이 실화 사랑 이야기를 그린 로맨스 이 드라마 영화인데 살짝 좀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23살의 청년 괴테는 시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박사학위 시험에 낙방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강요로 법학 공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작은 시골 마을 메츠라우의 법원에 실습생으로 보내지게 돼요. 이 법원 일을 지루해하던 괴테는 무도회장에서 정말 당차고 밝은 매력을 지닌 여성 샤를로테를 만나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문학과 예술적 감성을 공유하면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로테의 가문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녀의 아버지는 엄격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된 괴테의 상사 캐스트너 부장판사와의 결혼을 추진합니다. 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로테는 이 괴테를 향한 마음을 접게 되고요. 캐스트너와 캐스트너의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결혼하게 되죠. 이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친구 예루살렘이 유부녀를 사랑하다 절망 끝에 이 권총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괴테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자신의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펜 끝에 담아서 단 4주 만에 써내려간 소설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엄숙하고 거룩한 문학 거장의 모습이 아닌 사랑에 열렬히 아파하고 방황하는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해요. 실존 인물인 괴테와 또 샤를로테 부프 또 고트프리트 게스트너 간의 이 관계와 역사적 사실을 위해서 이 현대적인 감각의 로맨스 서사를 완성도 높게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좀 설치를 해봐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싶네요. 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4: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3: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4: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8: 놓치지 마세요.
9: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1: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1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일부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쿠키모찌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세요. 예. 선배님 푹푹 찍어 더운 날이네요. 그래도 해피 금요일이라 기분이 좋아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예. 주말은 항상 기분 좋죠.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현재 남가주 지역 폭염과 소나기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날씨 엄청 푹푹 찌는데 또 소나기가 가끔 찔끔 뿌리다 말고 이래서 더 후덥지근한 것 같습니다. 비 노래 들어볼게요. 유리창엔 비, 유리상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SG 워너비네요. SG 워너비와 옥주연의 예, 비오는 아 유리창엔 비였습니다. 아 참나. 그러게요. 이 날씨가 미쳤네요. 세계적으로 홍수의 산사태의 전쟁에 이렇게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그렇게 말입니다. 좀 지구촌이 평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참 이런 뭐 큰 자연재해도 빵빵 터지고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뭐 홍수 엄청나게 지금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종자도 뭐 만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예, 산사태 전쟁에 좀 전쟁할 때가 아닌데요. 좀 제발 좀 예,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이 노래 골라봤어요. 진치와 아비입니다. One Summer Night.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할게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0: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9: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0: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9: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음은 없다라는 책의 165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시련과 고통이 던지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그 속에서 찾은 인생의 숙제를 계속 풀어가야 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현재 삶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가 꽃이 진 뒤에 맺히듯 사람도 상처받은 후에야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고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네요. 예. 조장혁이 불러준 러브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참 사랑을 해도 이런 사랑만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죠? 이런 사랑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랑 말고. 예, 조장혁의 러브. 달콤한 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오프닝 멘트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주셨네요. 맞아요. 상처의 깊이만큼 남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실패 없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위험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0: 그렇죠. 상처 많으신 분들 상처 많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만큼 보상과 결실이 있을 겁니다. 예. 또 성숙한 그런 향기가 뿜어져 나와요. 상처를 좀 많이 견디고 이겨낸 사람, 그 인생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더 깊이 있는 성숙미가 느껴지더라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더 멋있게 느껴지고, 아, 참 깊이 있는 사람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쩜 저렇게 명언과도 같은 말들만 멋진 말들을 하지?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돼요. 따뜻하고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아, 소피아님이 적어주신 이 댓글을 읽어보면 진짜 위로가 돼요. 아, 힘이 나고 고맙습니다. 쿠키머찌님 노래, 예, 선미님 선곡은 최고예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힘이 나요. 이번 주말에도 또 캠핑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쿠키머찌님 가족들과 함께 캠핑 떠나는 거 되게 즐겨 하시는데 궁금하네요. 아, 디님 어서오세요. 1부 수고, 2부 화이팅 해주셨네요. 간단하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와, 금강안경이 벌써 53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아, 이 정도가 되면 장인 아닙니까? 장인. 예.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국악 속의 인문학. 자, LA 우리 소리 연구가 김원일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바쁘시다고요.
1: 아, 예. 그냥 여전히. 예. 은퇴는 왜 했나 모르겠어요.
0: 은퇴하시고 나서 더 바쁘신 거예요?
1: 예.
0: 아, 그러니까 일을 찾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1: 어,
0: 그런
1: 것 같아요.
0: 굉장히 열심히 사신다는 거잖아요.
1: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아니, 뭐 쓸데없는 거예요.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건가 싶기도
0: 아니 지금 하고. 스튜디오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진짜 와 진짜 바쁘시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국악도 하시지만 또 우리 현대음악도 하시잖아요.
1: 네.
0: 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현대음악 그 합창 지휘자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1: 네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언제 시간 내서요?
1: 네.
0: 국악 얘기 말고
1: 네.
0: 현대음악도 좀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1: 국악과 양악을 한 반 정도 섞어서 해요.
0: 아, 국악과 양악.
1: 예, 네. 그리고 사물놀이 모둠복도 가르쳐서 네. 사물놀이 노름복 그 저 모둠복도 하시고 그다음에 국악 가요들도 참 많이 해요.
0: 와,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이거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될까?
1: 네.
0: 그 하모니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1: 궁금하면 500원 뭐 이런 거 있죠.
0: 궁금하면 500원 내면 되는 겁니까? 가서 예. 공연 관람하면 되는 거예요?
1: 네.
0: 아 알겠습니다.
1: 그 저기 뭐야. 그래서 지금 한 달쯤 남은 공연을 위해 가지고
0: 네.
1: 지금 10대분 되는 분이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고요.
0: 아하.
1: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올해 농사는 끝입니다.
0: 아 올해 농사라고 하시는군요. 네. 표현을. 아 좋습니다. 아니 뭐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또 하실 거 아니에요?
1: 아 그런 건 그냥 그 어차피 뭐 조금씩 하는 거니까.
0: 아, 예. 큰 공연은
1: 네.
0: 이제 예. 아, 그렇게 구성이 되는군요. 자, 오늘 예. 주제가 뭘까요? 오늘 주제를 제가 받아본 바로는
1: 네.
0: 카톡으로 오늘 주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왜 옛날에 우리 그 넓은 들판이라던가 마당에서
1: 네.
0: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1: 네.
0: 그 뛰놀았던 풍물놀이
1: 네.
0: 그 농악놀이라고 하나요?
1: 네, 농악이고 아. 농악은 사실은
0: 네.
1: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단어예요.
0: 아, 그렇습니까?
1: 원래는 우리 풍물이었어요.
0: 풍물이에요?
1: 예.
0: 아, 풍물이 우리나라 순 우리말이군요.
1: 네.
0: 아, 풍물놀이.
1: 네.
0: 그거 참 기억이 나거든요.
1: 그 이게 왜 어느 영화에선가 저기 아주 롱 테이크로 잡아가지고 저
0: 네.
1: 지평선이 보이는데
0: 네.
1: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앞에 상세 가고 뭐 장구 가고 북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이 딱
0: 서편제에서 나왔었나요? 서편제에서
1: 저 어딘지 잘
0: 소리도
1: 기억이 안
0: 하고
1: 네.
0: 북이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1: 아, 그 북쳤어요.
0: 그죠, 그죠. 네. 롱샷으로 이렇게
1: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0: 네.
1: 이게 후한 시대 때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AD 한 200년 경에 그 저기 뭐야 위지동 이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동이족은 그 그때도 북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놀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0: 네.
1: 그 북이 어차피 고자니까 장구도 거기 속하고 북도 거기 속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농악을 갖고 노는 거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0: 네.
1: 그때 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는 우리 동이족들은 남녀노소가 걸어가면서도 노래를 하면서 놀더라 이러는 그 대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근데
0: 네.
1: 이것도 그 고자가 북을 갖고 놀았다라고 하는 대목이 거기 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풍물은 아마 역사가 거기까지 가야 될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렇게 오래된 풍물의 역사가
0: 네.
1: 근데 그게 그때만 해도 전문적인 집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 어렸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몰라도 동네에서 시골에서 동네에서 이제 추수가 끝나면 추석이 지나고 추수가 끝나면은 동네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연습들을 해요.
0: 오, 예, 예.
1: 예 그때 뭐 저 그 상쇄하시는 어른의 지휘하에 뭐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이래서 이분들이 주로 정월 대보름 날 그 길놀이를 나갑니다. 그 동네로 자기네 동네.
0: 아.
1: 그래서 동네를 다 돌면서 지신도 밟아주고 길놀이도 하고 복도 빌어주고 막 이랬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 주로 동네에서 옆 동네는 잘 안 갔어요. 이제 전문 연희단이 생긴 다음서부터는 다 이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그때는 자기 동네에서 이렇게 했던 그 풍물패가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저기 남사당패, 건립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전문 돈을 받고 이제 나가서 공연을 해주는 그런 팀이었었어요.
0: 네네네.
1: 그 전에 건립패라고 하는 건 걸자가 들어가니까 꼭 뭐 구걸하는 사람들 같아가지고
0: 네.
1: 느낌이 좀 쎄하죠. 그런데 그게 원래 동네에 뭐 다리를 놔야 된다든가 뭐를 공공적으로 뭐를 한다 그랬을 때 동네에서 조직해가지고 그 동네와 옆 동네까지 다니면서 그 지금 그 펀드레이징을 하는
0: 아하.
1: 그 패가 건립해왔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놀이였죠.
1: 그렇죠. 그렇죠.
0: 풍물놀이는.
1: 예. 아. 그러다가 이제 남사당 패로 가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그 기회를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혹시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안성의 뭐 바우더기 이런 축제가 있거든요. 그게 거의 일주일을 하는 굉장히 큰 축제예요. 오. 한국에서.
0: 근데 언제 해요?
1: 안성에서요.
0: 안성에서 언제?
1: 언제냐 하면은
0: 가을 추수 끝나고 하는 거예요?
1: 예, 가을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봤는데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0: 네네네.
1: 근데 그 바우덕이라는 분이
0: 이름이군요. 예. 사람 이름.
1: 원래는 암덕이었는데 바위 암자를 써가지고 네. 남이 바우덕이라고 불렀는데 이 바우덕이라는 분은 여자예요.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1848년에 태어난 여자예요.
0: 1848년?
1: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0: 예.
1: 이 그 여자들이 그 남사당패에 끼어가지고 한데 남사당은 남자가 들어가죠. 남자만이 있는 원래 사당패였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때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언제 그 너무 가난해가지고
0: 네네네네.
1: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렸을 때 갔는데 15살에
0: 네.
1: 그 안성 그 저기 그 풍 저기 남사당패에서 만장일치로 이 여자를 꼭두새로 뽑았어요. 꼭두새는 이제 꽹가리 치고 그 거기에 우두머리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줄도 잘 타고 뭐 벨 이제 남사당부터 여섯 가지 기예를 하는데 접시도 돌리고 뭐 땅도 이렇게 막 그 재주도 부리고 하는데
0: 네, 쉽게 얘기해서 서커스 다니네요.
1: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 여자가 처음으로 여자로서 했어요.
0: 와.
1: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다른 분 1950년대쯤 들어와서는 다른 분들도 네. 있었는데 이분이 대원군 앞에서 공연을 해가지고
0: 진짜요?
1: 예.
0: 바우덕이라는 분이
1: 네.
0: 여성분이
1: 야. 안성 그 남사당패를 다 몰고 가서 거기서 공연을 해서
0: 네.
1: 거기서 상을 받았는데
0: 네.
1: 상이 뭐였냐면 그 시절 말로 이제 옥관자라고 이 그 상투 밑에 요 저기
0: 옥 양옆에
1: 예, 옥으로 관자를 거. 매는
0: 네.
1: 요 옥관자를 이제 그 선물로 받았대요.
0: 상투 옆에 이렇게 동그란 거
1: 네네.
0: 옥으로 된 거.
1: 그 거를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자기네 깃발에다 딱 걸어놓고 다니는데
0: 네.
1: 그 깃발을 보면은 다른 동네 이 남사당패들이 다 깃발을 내려가지고 인사를 했다는 말도 있어요.
0: 야, 그 정도로 파워가 있었군요.
1: 그렇죠. 예.
0: 바우덕이라는 여인.
1: 예.
0: 아 근데
1: 그런데
0: 예예예. 예.
1: 안타깝게 일찍 죽었어요. 스물
0: 어머나
1: 스물 몇 살에
0: 왜요? 병이 있어서
1: 병으로 죽었어요.
0: 아 세상에.
1: 48년에 태어나서 70년에 죽었으니까
0: 어머나
1: 스물두 살에 죽은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남사당패가 있었잖아요.
0: 네네네.
1: 이 남사당패에 여러 군데 아직까지도 있었던 남사당패의 아들들이 모였어요. 아들들이 대충 1952년생, 53년생, 54년생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광수 씨,
0: 네.
1: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우리 아니 그 아, 내가 왜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냐 그 김용배 씨, 최종실 씨,
0: 네, 네.
1: 제일 앞에는 김덕수 씨.
0: 와.
1: 김덕수 씨 아시죠?
0: 네네네. 네,
1: 김덕수 사물놀이패, 이광수 사물놀이패 이분들이 1972년생인데
0: 네.
1: 78년도에 그러니까 26세 어떤 한 분의 주선으로 이 네 명이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다 남사당패 꼭두새들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라면서 엄청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분들이 78년도에 공간사랑에서 모여서 그때까지는 다 풍물을 다 서서 했잖아요.
0: 네.
1: 지금도 서서 하지만 이분들이 앉았어요.
0: 앉아서 하는 걸로.
1: 앉아서 네 명이 딱 네 가지 악기를 들고 무슨 악기냐면 꽹과리, 북, 장구, 저기 징 요 네 가지를 딱 들고 이분들이 공연을 했는데
0: 네.
1: 그게 너무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요.
0: 신명나죠.
1: 아시죠? 그 사물놀이가 그 다음에 네. 어떻게 됐는지. 78년도서부터 그 후에 한 20년 동안은요. 전국의 학교에서 전부 다 사물놀이를 했어요.
0: 요즘에 뭐 무슨 행사만 있다 하면 사물놀이패가 와서
1: 그렇죠.
0: 예, 문을 열잖아요. 오프닝 예, 하잖아요.
1: 예. 근데 이제는 예. 그 사물놀이들이 막 유행을 할 때는
0: 네.
1: 풍물패들은 좀 사그러졌었어요.
0: 아니 풍물패가 사물놀이패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달라요?
1: 네.
0: 뭐가 다르죠?
1: 풍물은 서서 다니면서 하고 사물은 앉아서 한다라고 아니, 생각하시면 돼요.
0: 서서 하는 거하고 앉아서 하는 거 그거 차이예요?
1: 그럼요.
0: 아니 뭐 섰다 네. 앉았다 하면 되죠.
1: 이게 메고 나가면서 예. 그 저 서서 가는 것들은 이렇게 예. 훨씬 더 넘실넘실되고 저희 그 장단이 이렇게 잡히죠.
0: 서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1: 근데 그러는 것이 있다가 이 빨리 그냥 이 음악만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하는 아. 사물놀이가 이제 확 떴다가 요즘은 두 개가 동시에 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두 개를 다 해요.
0: 아.
1: 근데 요즘은 다시 풍물패가 뜨죠.
0: 네.
1: 그래서 풍물패들이 공연을 하는데 아무튼 이때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던 분들이냐면 지금 가장 유명한 풍물패 중에 하나가 이제 임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임실의
0: 전라북도.
1: 필봉에 네. 있는 그 풍물패가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가장 유명한 그 풍물패들은 대부분 다 경기남도에 있어요.
0: 경기남도.
1: 예. 경기남도 평택, 안성, 그다음에 뭐 충청도 이런 쪽에 있는데
0: 바우덕이라는 분은요?
1: 바우덕이는 안성이니까.
0: 안성.
1: 예. 평택보다 오히려 조금 더 뭐 고기가 고기죠. 이제 이분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서 그 동네에서 그 저기 뭐야 불리어지던 그다음에 네. 연주되던 그 농악이
0: 네.
1: 웃다리 농악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0: 웃다리 무슨 뜻이에요? 웃다리 농악?
1: 위에 그냥 손우리나라고 하는데
0: 네.
1: 윗동네라는 뜻이에요. 윗동네.
0: 아, 그래서 웃다리. 윗다리가 아니라 웃다리.
1: 웃다리. 우리가 왜 웃돌이 그러잖아요. 윗돌이 그래서 웃돌이.
0: 사투리죠. 예. 웃돌이 이런 게.
1: 그래서 크게 보면은 부산 근처에 경상도에서 하던 영남 사물놀이가 있고 영남 풍물, 영남 농악, 이 전라도에서 하던 호남 농악, 충청도와 경기도에서 하던 웃다리 농악 이렇게 세 가지로 큰 게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다 거기 출신이니까 웃다리 농악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게 웃다리 농악을 그
0: 영남 저기, 사물놀이
1: 아,
0: 보내주셨군요.
1: 영남이구나. 죄송해요. 웃다리가 좀 길어요. 근데 영남은 영남 사람들의 특징이
0: 네.
1: 그 아시죠? 급하고 저기
0: 그랬어,
1: 빠르고
0: 예. 뭐 이런 말도 그렇잖아요.
1: 그냥
0: 빠르죠.
1: 그냥, 예, 다혈질이고 예. 영남 사람들한테 들으면 혼나지만 우리가 저기 뭐
0: 말도 빨라요.
1: 예, 단무지라고 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남. 그래서 음악도 빨라요.
0: 아,
1: 영남. 그래서 제가 그 짧은 걸 놓는데 웃다리는 굉장히 화려하고 길어요. 그래서 웃다리는 그렇다고 하고 영남을 한번 들어볼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네.
1: 보시면은 그 영남 사람들의 그 기질이
0: 보일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데요? 앉아서.
1: 이거는 사물놀이예요.
0: 사물놀이.
1: 예.
0: 장구하고 북하고 징하고
1: 꽹과리하고.
0: 꽹과리하고. 예.
1: 그걸 좀 더 멋있게 표현해 볼까요?
0: 예.
1: 징은 바람 소리 같다라고 얘기해요.
0: 아~
1: 그래서 풍.
0: 풍.
1: 꽹과리는 깨갱깨갱 하는 게 벼락 소리 같다고 해서 레.
0: 오.
1: 예. 북은 안개같이 구름같이 그 이제 뭉게뭉게 올라온다고 해서 우 저기 뭐야 운.
0: 운.
1: 장구는 까르르릉 친다고 해서 빗소리라 그래서 우. 그 네 가지를 다 합치면 운우풍뢰라고 해요.
0: 아, 그렇군요.
1: 말이 멋있죠, 괜히.
0: 그러네요. 시적이네요.
1: 예. 예. 근데 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물놀이 팀이 이름이 네. 운우풍뢰예요.
0: 그거 말씀하시려고
1: 아,
0: 하시는
1: 그렇죠.
0: 거. 운우
1: 예. 운우풍뢰.
0: 풍뢰. 예. 아. 저는 다른 거보다도 이 바우덕이라는 여인한테 예.
1: 꽂혔죠.
0: 참 관심이 많이 갑니다. 여인네가 이렇게 그 시절에 1848년도에 네. 이야, 풍물패에서 이렇게
1: 그러니까요. 네,
0: 악기를 연주했다는 게
1: 한번 나중에 한국에서 네. 거기 가보실 일 있으면 가보세요. 정말 재밌기도 하고
0: 네. 그러면 이분의 그런 스토리가 문헌에 나와 있어요?
1: 어, 그럼요.
0: 아, 예. 국악 문헌?
1: 아니요. 그냥 보통 바우덕이 찾아보면은
0: 아, 이름만 넣어도 나와요. 예. 아, 그렇군요. 야. 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1: 예.
0: 어, 그래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기셨네요.
1: 아니, 거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네. 남자들 모임 집단에 수백 년을 내려온 남자들 집단에서 처음으로 여자 꼭두새가 된 여자인데 그것도 15살에 난 얼마나 뛰어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제가 해야 돼 그러면서 다 줬을까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남자들이 더 기특한 것 같은 거 있죠.
0: 그건 아니죠.
1: 아, 왜요?
0: 얼마나 뛰어난 여인이었으면 아니,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뽑아줬잖아요. 남자들이
0: 뽑아줘야 하는 겁니까?
1: 아니, 그럼,
0: 아니 거기... 예술적으로 저 뭔가 뛰어나면 스스로 네. 빛을 발하는데
1: 알았어요.
0: 그쵸? 그 뽑아준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아, 지금 이거 국악 콘서트에서 이거 지금 네. 한 거네요.
1: 네.
0: 근데 항상 이분들은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이렇게 노란 띠, 빨간 띠를 이렇게 띠고 네. 나오는데 이게 무슨 네. 뜻이 있는 겁니까? 그 뭔가 복장이라던가 이 예. 뭐 모자 같은 거
1: 전통적으로 이게 까만 옷돌이는 더걸이라 그러고 예. 안에 있는 하얀 옷돌이는 보통 농민들이 입던 민복이라 그래요.
0: 아, 농민들이 입던 예. 거. 아.
1: 근데 거기에 이제 딱 하나 더 하는 게 띠를 매는 건데
0: 예, 예, 예.
1: 우리 삼색 띠를 매요. 노랑, 파랑, 빨강.
0: 아.
1: 삼색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색깔 아니에요?
0: 아.
1: 삼신 할머니의 삼, 그다음에 어디 뭐 사당 같은데 앞에 있는 삼태그. 예. 네. 그 색깔이 노랑, 파랑, 그 빨강이에요.
0: 미신이네요. 아, 그런 거에서 이제 네. 전통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복장을 하고서 이렇게 포글러리를 하는
1: 예.
0: 거예요.
1: 예. 아. 그걸 삼색띠라 그러고 네. 이 위에 있는 덩어리에도 끝에 가면 삼색 이 색깔이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0: 네, 그렇군요. 아, 참 이 뭐 영남 사물놀이 지금 살짝 들어봤는데 뭐 악기 소리로만 서로 장단을 맞추는 것 같아요.
1: 격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저분들은. 특히 영남 농악은
0: 네.
1: 정말 한 보통 한 7분에서 9분 하거든요.
0: 네네.
1: 죽어라 쳐야 돼요.
0: 아하.
1: 장구고 북이고 죽어라 쳐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0: 그렇군요.
1: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 짓고 장장자궁자궁자궁자궁 이거 하는 부분이 영남 사물놀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거기를 우리가 별달거리라고 해요. 별 보고 달을 보고 하는 그 거기라 그래가지고.
0: 네네네네. 참 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지방색이 좀 유난하잖아요. 지방 색깔.
1: 요란하죠.
0: 뭐 전라도, 전라도, 경상도.
1: 요란해요.
0: 예, 예,
1: 그게
0: 예.
1: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0: 예.
1: 춘향가에 보면은
0: 네.
1: 방자가
0: 네.
1: 이제 그 저기 뭐야 춘향이한테 막 이제 그 노래를 해주는데.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0: 네.
1: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하기로 사람이 나면은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은 인정 있고 이제 이렇게 이 방자가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0: 네.
1: 이거를 예를 들어서 1700년대에 만들어진 그 가사라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미 경상도와 이 전라도와 충청도의 그 특징이
0: 네네네.
1: 우리나라 전 국민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아.
1: 그래서 경상도 사람은 아까 우리가 저기 급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직하고라고 여기는 표현을 했고
0: 네.
1: 전라도는 재주 있고
0: 생활력 강하고
1: 예. 그리고 충청도는
0: 네. 인간미 있고
1: 온순하고
0: 아 온순하고
1: 예. 네. 아주 그렇게 하는데
0: 예, 예.
1: 그래서 그런지 음악들이요.
0: 네.
1: 나중에 혹시 들으실 기회가 우리가 있을지 몰라도 웃다리 사물놀이 같은 거를 하면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엄머리 장단, 오박자 장단 같은
0: 네.
1: 거 있잖아요. 그게 웃다리 사물놀이에 다 나와요. 그만큼 길고 정교하고 이 저기 장식은 많고 이러는 게 충청도 지방의 그거고.
0: 그렇군요. 자, 우리 민족의 그런 희노애락을 담아낸 소리들. 지방마다의 그 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 그것도 지방마다 다 우리 다르게
0: 다
1: 표현하는 거죠.
0: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1: 그런데 전라도는 얼마나 제주들이 좋은지 전라우도, 전라좌도가 달라요.
0: 그렇군요.
1: 근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0: 퀴즈요?
1: 예. 네. 전라도가 전라도가 예를 들어서 정읍이 있어요. 예. 정읍도 있고 저기 여수도 있어요.
0: 네.
1: 전라우도에 속한 데가 어딜까요? 정읍일까요? 군산, 그러니까 그쪽이 어디냐, 어딘지 아시겠죠, 군산이?
0: 네네네.
1: 거기하고 여기 여수가 있는데,
0: 네, 여수
1: 딱 보시기에 전라우도에 속한 거.
0: 여수인가?
1: 여수.
0: 아니에요. 틀렸구나. 땡.
1: 옛날에는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전라도를 임금님이 한양에서 내려다 봤을 때,
0: 네.
1: 왼쪽이 전라좌도.
0: 아,
1: 오른쪽이 전라우도. 그러니까 여수는 왼쪽에 있잖아요.
0: 아,
1: 위에서 봤을 때.
0: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1: 거기가 이제 그 뭐 군산, 정읍, 부안 이쪽이 이제 전라우도고 그쪽이 전라좌도예요.
0: 그렇군요. 틀렸네요, 저 퀴즈.
1: 그렇죠. 네. 이순신이 그래서 네. 전라좌수사였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런 네. 깊은 뜻이
1: 그렇죠.
0: 있었군요. 재밌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방송 준비 많이 해주시고
1: 네.
0: 또 아, 우리 국악의 역사 오늘은 풍물놀이에 네. 대해서
1: 다음에 아마 조금
0: 해주셨습니다.
1: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0: 아, 그럴까요?
1: 예.
0: 네네네. 서로 호흡을 맞추고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장단을 깔아주는
1: 네.
0: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풍물놀이는.
1: 네, 그럼요. 네. 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했거든요.
0: 네. 그렇죠.
1: 저도
0: 신명나게.
1: 저도 네. 어렸을 때 어른들 쫓아서 맨 뒤에서 네. 춤추면서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0: 그렇네요. 자, 오늘은 재미있는 풍물놀이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검안과.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도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게요. 어떤 이의 꿈.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였습니다. 어떠니의 꿈이었어요. 아, 가사가 참 좋습니다.

0: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빙하 홍수로 지금까지 360여 명이 숨지고 13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네팔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강 상류에 물길을 막고 있는 잔해가 남아있어서 2차 홍수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종자가 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건강보험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내년도 치과보험료를 평균 6.2%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치과 진료비 자체가 오른 데다 치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수도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치과보험 가입자는 2020년 이후 85%나 증가했습니다. 가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보험사들이 지출하는 진료비 총액도 함께 커진 셈입니다. 남가주에서 전기 자전거와 이 전기 모터사이클의 사고와 불법 운행을 막기 위한 단속과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 오렌지 카운티 당국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전기 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자 총기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총기 바이백 프로그램을 본뜬 이례적인 회수 프로그램까지 마련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오는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애나하임 엔젤 스타디움에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 등을 반납받는 바이백 세이프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 종류에 따라 $200에서 $1,000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며 이 선착순 75명에게는 LA 엔젤스 경기 티켓 두 장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adioseoul1650.com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시의회가 올해 발표된 이 노숙자 인구 조사 결과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통계라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LA 노숙자 서비스국이 주관한 2026년 노숙자 집계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서 만장일치로 이 감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가 90년 동안 방치한 수도관 중 0.2%를 교체한 것을 기념해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캐런베스 시장은 26일 7지구 시의원 모니카 로드리게스와 함께 파코이마의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 모여서 역사적 프로젝트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016년에 시작해 10년 만에 4마일을 깐 푸틸 트렁크 라인 교체 공사입니다. 세계적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범소리가 이 세계적인 야외 음악당 헐리우드볼의 밤을 수놓을 데뷔 무대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범소리는 오는 9월 1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헐리우드볼에서 열리는 드보르작과 브루흐 콘서트에서 이 협연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 지휘자 아냐 빌마이어가 이끄는 LA 필하모닉과 함께 막스 브루흐의 그 낭만주의 걸작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새벽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3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충격 여파로 소화전이 파열되는 등 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28일 새벽 12시 30분경 팔가와 아드모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드모 길 남쪽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팔가 서쪽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이 충돌한 뒤 그 여파로 인근 인도와 주차돼 있던 차량 등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LA를 찜통으로 달구던 기록적인 폭염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꺾일 전망이라는 날씨에 나와 있네요. ABC7은 남가주 전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가 29일 금요일 금요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되고 태풍 이사벨의 잔해가 몰고 온 이 습기로 인한 소나기 이후 점진적인 그런 냉각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남가주는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폭염과 이 소나기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서는 여전히 100도를 훌쩍 넘는 삼중고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대성 폭풍우의 습기가 유입되면서 이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덥지요. 어젯밤 산타클라리타 북부와 빅베어, 라이트우드, 더 러닝 스프링스 등 산간 지역에서는 이미 가벼운 소나기가 관측됐습니다. 이 소나기 활동은 좀 금요일까지도 이 남가주 전역에 걸쳐 고립된 이 소나기와 천둥 번개를 뿌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군요. 이에 따라서 산악과 구릉지대에는 이 강풍과 고온으로 인한 산불 위험으로 적색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 많이 무더운데요.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3: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2: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3: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7: 놓치지 마세요.
8: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먹을 것만 같은. 네, 거북이의 빙고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부터 기온이 예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음 주에는 더위가 한풀 꺾인 틈을 따서 화요일과 수요일 뭐 비 소식도 있는데요. 며칠만 좀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에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오후 시간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0: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0: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0: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빌더스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빌더스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빌더스,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8: 재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9: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8: 장례비는요?
9: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8: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9: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2: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10: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하는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느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설렘도 있는 금요일이 또 다가왔습니다. 이제 반도 지나고 채 몇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비치는 햇살은 우리의 어떤 주말의 자유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좀 더욱 가볍게 만들어주지 않나, 이런 욕심도 부려보게 됩니다. 자, 이번 일주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시느라고 그랬던 오늘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저 고니와 함께,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잠시 오늘 일상을 마음속으로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좀 나를 위한 그런 시간, 그런 것으로 좀 채워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나에게 칭찬도 좀 건네주고 싶고, 거울 보고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번 주의 마지막 시간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첫 곡으로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를 선곡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좀 덥고 살고 있고 굉장히 좀 도시에 있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끼긴 하지만 이렇게 이 노래같이 기차와 소나무,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역이죠. 저는 사실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TV 드라마나 TV를 통해서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난데 아마 고향이 지방 쪽이셨던 분들, 아마 조그만 도시에 사셨던 분들은 그 지역마다 간이역이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역장님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노래에 나왔다시피 수수밭이 있고 갈대밭이 있는 바람이 살살 부는 기차가 휑하고 쓰지를 않죠. 간이역이다 보니까 특별한 것만 가고, 버드나무 가지가 하늘거리는 이제 끝여름에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노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프닝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 동안 애쓰셨습니다. 달려오시느라고. 이제 8월을 마무리하는 한 주고 다음 주에는 9월 초가 시작이 되고, 계절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렇게 덥다가도 달이 바뀌고 철이 오면 날씨가 그렇게 따라오는

이제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기예보를 보아도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 주는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좀 떨어져서 80도 중반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저녁 기온도 한 10도 정도 떨어져서 65도 정도면은 저희가 잠자기 참 좋은 시간이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사이는 참 며칠 그 굉장히 습기가 좀 있었는데 LA 날씨가 좀 달라진 건지 우리 얘기대로 오존층이 자꾸 좀 얇아지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지난 세월보다는 날씨가 우리 느낌에는 LA도 조금 안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네팔이란 곳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서 한국 사람들도 많은 피해가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참 안타까운 것이 네팔은 특히 히말라야 쪽을 가는 분들은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 히말라야를 그 등정했던 오몽길 대장도 두달 전에 네팔을 다녀왔다라는 그런 그 말을 했고 비극적인 일이 있어서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중부 쪽 동부 쪽에는 홍수가 나서 막 난리가 났고 또 미국 전역이 지금 이 산불로 인해서 아주 힘들고 글쎄요 100도를 넘나드는 그런 날씨 LA도 굉장히 덥고 아마 우리 장단장님이 계시는 벨리 쪽, 그 다음에 또 발렌시아, 또 밑으로는 얼바인 밑으로 내려가서 다좀 풀러턴, 좀 더운 동네가 아닌가 싶고 그런데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하루는 벨리를 갔었는데 수온을 보니까 차 안에서 104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405를 타고 산타모니카 쪽에 가서 그 해변가 쪽으로 가니까 76도예요. 그러니까 3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닷가를 많이 찾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글쎄요 사시는 곳이 저희는 이제 LA에 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글쎄요 선풍기라는 것이 저희 어렸을 때는 유일하게 여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뭐 전자기기였고 사실 에어컨이 너무 귀해서 옛날 기억에 은행 같은 데 가면 너무 시원해서 쓸데없이 빈통장을 가지고 가서 앉아 있었던 그런 추억도 있고 근데 요사이는 더위를 피하라고 각종 쇼핑센터 뭐 이마트 이런 데 가보니까 에어컨을 쬐수 있는 시설들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 거기 동네 분들이 나와서 앉아 계시고 참 그만큼 윤택해지고 생활이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LA도 웬만한 곳에는 다 에어컨이 있고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스튜디오도 에어컨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송 끝나고 집에 가기 싫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야기 좀 나눴는데 기차와 소나무를 듣고 나니까 마음속으로 좀 바닷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바닷가라는 게꼭뭐 여름 휴가철에만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좀 마음이 시원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영일만 친구 최백호와 함께했습니다. 혹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분들 중에 GB 영일만 쪽이 계십니까? 우리 통계님 같이 포항 계시는 분 있고 노래들도 지명 있는 노래가 있잖아요. 뭐 부산 갈매기, 뭐 진곡의 신사, 울고 넘는 박달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도 그 사실 바다라는 것이 이 미국에는 뭐 LA에서 한 20분, 25분 차 타고 나가면 가장 가까운 바다가 산타모니카 해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죄송합니다. LA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산타모니카 쪽을 다녀오시지 않은 분은 없을 것 같고, 또 남쪽에 계시는 분은 토렌스나 롱비치 쪽으로 바닷가를 보신 적 있고, 또 저쪽 얼바인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뉴포트 비치, 또 샌디에고 쪽으로 가면서도 계속 비치가 나오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말리부를 비롯해서 쭉 해변을 따라오게 되니까 사실 비치는 미국에서는 또 특히 LA에서는 우리가 볼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국의 바닷가 같이 튜브를 뛰놀면서 수영하신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딱한번 아이들이 어렸을 때 뉴포트 비치에 가서 수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만큼 가장 가까운 바다이지만, 우리가 물놀이 할 만큼은,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참 여름 되면 수영장들을 많이 다니지만 이곳은 참 수영장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미국에서는요 아파트에 있는 수영장, 또 팜스프링 온천장에 있는 수영장 딱한 번씩 가보고, 이쪽 LA에서는 수영장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가보지도 못했다는 그런 씁쓸한 추억이 있는데,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름 됐다고 아이들하고 또 식구들하고 수영장, 물론 집에 수영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따로 공용시설의 수영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먼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정감어린 추억들이 못내 아쉽기도 한것 같습니다. 네, 바위섬입니다. 오늘은 박창근의 음성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바위섬 함께 하셨습니다. 간혹 연예인들 중에서 또 스포츠 스타 중에서 예를 들어 최경주 골프 선수가 진도가 고향이라고 하고 지금 바위섬에 나오듯이 이렇게 섬이 고향인 분들 요즘 한창 트로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우리 박서진 씨도 섬 고향에서 업으로 살았던 그런 또 경력이 있고 또 이런 뭐 장안의 화제죠. 이루네 씨도 완도에서 1시간 반을 배를 타고 들어가는 그 섬에서 자랐던 그런 의외로 그 섬에서 출신들이 옛날에 그 황영조라는 마라톤 선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도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해산물을 많이 먹고 해초를 많이 먹어서 폐활량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고향이 섬 쪽이나 바닷가 쪽에 사셨던 분들 그 말이 맞는지 저는 사실 뭐 증명해 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렇다니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해산물은 항상 몸에 좋은 거라고 많이 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사실 굉장히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마시는 커피, 오후하고 저녁이 아니고 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대사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굉장히 낮춰준다고 또 여성이 40대 전후에서 정상 체중군에서 나타난다는 그런 아주 재미난 소식이 있어요. 학술 발표회가 됐는데 아침에 커피를 집중적으로 마시는 사람이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대사증후군을 가질 확률이 20%가 낮았다라는 그래서 근데 반면에 저같이 이제 그 커피를 하루 종일 마시는 사람 그걸 보고 종일 분산형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분산형. 그 뭐 큰 차이는 없다고 하니까 저는 포함되지 않지만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닝 커피 한 잔. 사실 커피가 마시는 것보다는 그 커피를 끓일 때 향기. 그래서 우리가 주로 뭐 스타벅스 같은데 들어가면 그 커피 냄새가 굉장히 저희를 기분 좋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아침에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강변연가 권진경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아, 이 노래를 제가 스튜디오에 듣고 있으니까 진짜 아, 북한강 강변 쪽에 좀 그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 앉아놓고 달달한 아이스커피 한 잔 놓고 그 강을 바라보는 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 예, 알청님 어서 오세요. 명품 목소리 좀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 노래만큼은요 아, 어떤 강변 쪽을 표현한 노래 중에서는 제일 명품 노래 아닌가 이런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아, 저만 생각이네요. 잠시 강변으로 다녀왔습니다. 자, 알청님 잘 오셨어요. 아, 제가 가장 항상 그럴 때 지금 그 우리 서울하고 LA가 바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배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만일에 그게 육지로 돼 있으면 자동차로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쯤 걸릴까요? 뉴욕까지가 뭐 굉장히 일주일에서 열흘, 2주 걸린다니까 한 달이면 쉬어 가지 않을까 싶어서 꼭 비행기 안 타고 자동차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바다가 육지라면 아, 이 노래 정말 좋지 않습니까?

0: 네, 순철님 어서 오십시오. 에이, 말씀대로 참 편하게 부르는 가수고 이런 그 표현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그 막걸리나 소주 한잔 하시면 술술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목으로. 안주가 좋고 그러면 우리 조미미 씨의 노래가 좀 술술 넘어가는 아주 편안하고 물론 이미자 씨도 명품이지만 또 다르게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트로트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가 됩니다. 조미미 씨가 요즘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인기가 좋았을까. 주현미 씨하고는 또 다른 꺾임과 그런 그루브가 있는 그런 가수. 그래서 이미자 선멸 선생 금지곡이었었죠. 맞습니다. 자, 제가 2부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트로트 가수들 그 아주 잘 넘어가시는 분들이 요즘 세상에 태어났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인기를 얻지 않나 이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3: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2: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전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3: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구이기, 전기 그릴 등
2: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3: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얼마 전에 뭐 그 막이 내렸던 우리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무명전설이라는 프로에서 댄스 가수 아이돌로 16년 만에 무명 가수 생활을 접고 일약 스타덤에 오른 우리 성리라는 아주 춤을 잘 추는 잘생긴 미남 청년 성리 씨가 이제 무명전설에 우승을 하고 나서 본인만의 신곡을 냈습니다. 아, 근데 트로트 곡인데 굉장히 멋있어요. Sad Rain. 슬픈 비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아이고 참 노래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더운데 비가 좀 쫙쫙 어제 비가 잠깐 뿌렸지만 그건 오히려 더 더위를 만드는 비였고 우리나라 장마같이 하루만 좀 반나절이라도 좀 시원하게 빗줄기가 오면 저는 그냥 오시고 뭐고 다 젖더라도 나가서 그냥 맞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반면에 또 미스트롯 4편이죠. 4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소나 양이 우승을 했는데 길여원이라고 간호대 출신의 아주 나이가 이제 21살밖에 안 되는데 아주 주현미를 능가한다는 꺾기의 달인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예능 프로에 나온 거 보면 말을 아주 재밌게 해요. 4차원 같이. 그 길여원 씨도 신곡을 냈네요. 근데 제목이 재밌어요. 둠칫 둠칫 둠칫 둠칫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마 멈칫거리고 그런 그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얘기하시죠.

0: 아주 신명나는 노래였습니다. 자, 알정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왼쪽 분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오른쪽 분은 임종수 씨라고 전국 노래자랑에 보면 이렇게 딩동댕 치는 분이고 워낙 히트곡이 많으세요. 임종수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옥경이를 비롯해서 뭐 그다음에 또 그 부초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뭐 엄청나게 많은 대표곡이 있고 와 참 그 나훈아의 고향역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아시죠? 그 다음에 조항조 씨의 남자라는 이유로도 있고 대단하죠 이만큼 이만하면 그리고 장윤정의 애가타 뭐 이런 등등 이루 수많은 있는 그런 작곡가 임종수 씨였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의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네, 박윤경의 부초입니다. 한국의 작곡가분들은 정말 존경할 만하죠. 대단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멋진 곡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작곡가 임종수 씨가 만들었던 노래 부초 박윤경입니다.

네, 박윤경의 부처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아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조금이라도 좀 노래를 들을 수 있다니까 반가운 소식은 아무쪼록 좀 빨리 완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비비안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아 방송이 너무 활성화되고 좋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임종수 씨의 작곡한 노래 들었고 참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작곡가들이 많지만 몇몇 작곡가들은 또 이효섭 씨라고 또 원점을 작곡한 가수도 있고 또 요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이분들도 요사이 나오는 그 요사이 트로트 그러니까 트렌드 있는 신트로트는 뭐 다 혼수 상태의 작곡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어머나의 작곡가 윤명선 씨 역시 어마무시하게 좀 멋진 작곡가고 윤명선 씨는 뭐 이승철의 서쪽 하늘서부터 아주 너무 다양하게 우리 린이 불렀던 이하를 비롯해서 요새는 뭐 우리 이수연 아주 어린 친구까지 아버지 아빠 뭐 이런 노래도 많이 작곡하고 도대체 아이디어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저도 음악하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작곡이 가장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노래나 연주는 있는 거를 퍼포먼스 한다고 봐야 되는데 작곡은 없는 거를 도레미파 솔라시도 딱 7개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모르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조금 아까 임종수 씨의 작곡 노래입니다. 이 나훈아의 고향역 1부 마지막 곡 들으면서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아 우리 순철님 비비아님 귀가 조금 불편하시대요. 근데 낫는 중이고 거의 다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에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7: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에이.

0: 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불금일에서 조금 달려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인생 좀 쿨하게 살자고, 우리 비비안님처럼 쿨하게 쿨하게 재미나게 살고. 방송 제가 비비안님 말씀 좀 덥지만 신나게 마야 맞습니다. 자, 제가

0: 좋은 그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금요일인데 또 금요일의 특수 효과를 누려서 그 주말에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 대다수 분들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금요일이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쿨하게 선곡했고 자 오늘 아시죠? 우리 고니와 비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모셔서 오늘 시원하게 어떤 보따리를 풀어드릴지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2: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네, 불타는 금요일 유쾌한 라디오 우리 돌아왔습니다. 고니
1: 피니 아, 네. 유쾌한 라디오
0: 우리
1: 반갑습니다.
0: 저 비비안님이 네. 로비님 머리 묶으니 더 이쁘시다고.
1: 너무 더워서요.
0: 예. 네.
1: 머리가 짧은데 억지로 네. 막 묶어봤어요.
0: 예, 네, 늘 기대되는 우리 고니 비니 타임.
1: 아, 반갑습니다.
0: 우리 비비안님이 네. 그동안 약간 청각에 문제가 있으셔서. 아. 블루투스를 못 드시다가
1: 네네네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0: 한 2, 3일 전서부터 조금씩 듣기 시작해서 이렇게 댓글에 참여하고 계세요.
1: 아이고,
0: 너무 감사하죠.
1: 그래도 귀 안 아프셔야 될
0: 그러니까요.
1: 텐데.
0: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자,
1: 아 오늘, 근데 예.

0: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네네. 저는 제일 억울한 게요.
1: 뭐가 억울해요?
0: 금요일 날 아픈 거. 금요일 아프면 네. 주말에 아프고 다 네. 나버리고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1: 근데 저는 또 생각이 조금 달라요.
0: 네.
1: 차라리 금요일에 아픈 게 낫겠다.
0: 아 그래요?
1: 그래야 주말에 아예 다 아프고.
0: 아니 아니 그러면
1: 나는
0: 안 돼요.
1: 이거 방송용 멘트였었어요.
0: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1: 현실적인 멘트가 아니고.
0: 아니
1: 방송용.
0: 그래서 아플려면 주중에 주중에 아프고 회사 조금 쓱대 내고 쉬든지.
1: 그러니까.
0: 제일 억울한 게요 진짜 금요일 날 아픈 거 하고. 금요일날 너무 바쁜 거 진짜 너무 억울해요.
1: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뭐 우리 비니 씨도 광고 같은 거 많이 녹음하시고 하지만
0: 네네.
1: 저는 특히
0: 네.
1: 이 목소리만 멀쩡하면
0: 네.
1: 딴 거 아픈 거는 목발을 짚고 와도 방송을 할 수 있어요.
0: 프로시네 진짜.
1: 아니 왜냐하면 목소리가 멀쩡하니까
0: 그쵸.
1: 뭐 이 목발 짚고 오면 되고
0: 네.
1: 근데 이게 사지 멀쩡한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꽝인 거예요.
0: 얼마나 답답해요.
1: 예전에
0: 네.
1: 한국에서
0: 네.
1: 제가 이제 가수염 씨 매니저 생활을 오래 했어요.
0: 어머니의 매니저네.
1: 예.
0: 네.
1: 이제 매니저가 없으셔서
0: 네.
1: 내가 이제 하는 일이 섭외 들어오면 전화 받아 섭외하고
0: 네.
1: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야간 업소라고 그래요. 밤에 이제
0: 네.
1: 그 극장식 맥졸, 캬바레 이런 쇼 하는 데를
0: 네.
1: 이제 공연을 다니면
0: 네.
1: 제가 이제 그 기사까지 겸해서 운전하고 내리면 항상 내가 구두를 들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무대 구두가 높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보통 때는 편한 슬리퍼를 그렇죠. 신으시고
0: 갈아신어야지.
1: 무대에서 갈아 신으라고.
0: 네네.
1: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그 이렇게 여름이고 뭐고 이렇게 바바리 같이 드레스 위에 걸치는 옷이 있어요.
0: 네.
1: 그것까지 걸치고
0: 드레스
1: 이제
0: 자주 입으셨잖아요.
1: 아니 뭐 무대에서 네. 입으셔야 되니까.
0: 네.
1: 그런데 얘기가 이제 어느 날은 어머님이 일도 가기 싫고 뭐 놀고 싶은 거야 사람이니까.
0: 네.
1: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거 뭐 감기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셔요. 아유 쉬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
1: 왜냐면 가수니까.
0: 그럼요.
1: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데
0: 어떡할 거야.
1: 그래서 이제 일화가.
0: 네.
1: 이거 물론 신여범 씨가 안 듣는다고 가정하에
0: 안 들으실 거예요.
1: 신여범 씨가 완전 무명 시절에
0: 네.
1: 무명 가수는 하루에 막 6군데 7군데를 일을 해야 일반 가수들 한 군데 하는 정도의
0: 네.
1: 비용이 나와요.
0: 그렇죠. 기회만 되면 다 가야죠.
1: 그런데
0: 네.
1: 이제 다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요.
0: 네.
1: 몇 시에 누가 올라오고 누가 올라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네. 갑자기 자동차가 밀렸다든가 그러면 늦을 수밖에 없어요.
0: 그렇죠.
1: 그러면
0: 네.
1: 이 무명 가수는 빨리 끝나고 다음에 가야 자기도
0: 가야지.
1: 탁탁탁탁 되는데
0: 그렇죠. 네.
1: 메인 가수가 안 와서 자기 순서를 못 하는 거야.
0: 얼마나 속탈까요?
1: 그러면
0: 네.
1: 이 헤드 가수는 순서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지. 있는데
0: 네.
1: 무명 가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0: 어떡해.
1: 그거 막 울어. 속상하니까.
0: 속상하니까. 네.
1: 그날 가면 혼나야 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0: 네.
1: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0: 너무 속상하다.
1: 신여범 씨도
0: 네.
1: 무명 시절에. 근데 뭐 신여범 씨뿐만이 아니고
0: 네.
1: 대다수가 그래서 무명의 서름이라는 것이
0: 네.
1: 그만큼 좀 있어요.
0: 아,
1: 근데 사실 저도 방송을 처음 뭐 시작했지만
0: 네.
1: 제가 방송을 타 방송에서 시작할 때가 2000년도인데
0: 네.
1: 그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음악을 틀어주고 제가 멘트를 하고 녹음해서 이제 합격이 됐는데
0: 네.
1: 처음엔 주말에 1시간씩 이틀을 주는 거예요.
0: 토요일 일요일.
1: 일요일.
0: 네.
1: 그것도 밤 11시에.
0: 아이고야.
1: 아무도 안 듣는 시간에.
0: 의외로 그 시간에 많이 들을걸요?
1: 근데
0: 네.
1: 제가 이제 제목이 첫 타이틀이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거를 타이틀로 하면서
0: 네.
1: 그 이 밤의 끝을
0: 그 솔리드
1: 잡고
0: 노래 제목인데.
1: 그 노래를 틀면서 오프닝으로
0: 네.
1: 했는데
0: 네. 네.
1: 그게 사람들한테
0: 히트를 쳤어요.
1: 어필이 된 거야. 그래서 두
0: 네.
1: 달 만에
0: 네.
1: 이제 나주로 내려온
0: 메인으로.
1: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두 시간으로 늘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0: 네.
1: 뭐 방송국에서 다저스 야구 중계를 계약을 해서
0: 네. 네.
1: 주말마다 야구 중계를 해야 되는데
0: 네.
1: 주말 두 시간 하는 대신 야구 중계를 맡아서 해야 돼.
0: 오.
1: 내가 운행을 다 해야 된다고요.
0: 네. 네.
1: 끝나면 야구는 9번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그때마다 광고 틀어줘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그래서 고생은 했지만 방송을 많이 배웠죠.
0: 그렇죠.
1: 네. 그러다가 이제 한참 하다가 그 모 방송사의 박광희 씨가 아주 유명 인사고
0: 네.
1: 그 당시에 메인 프로를 담당하는데
0: 네.
1: 갑자기 그 프로가 없어졌어요.
0: 네.
1: 한 십몇 년 만에. 그러더니 거기 사장님이 그걸 붙여보고 하라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네, 두 시간. 근데 네, 네. 그 제가 뭐 얘기가 딴 데로 봐서 그만큼 처음에는 네. 아마 우리 비니 씨도 처음에 한국일보 와서 처음에는 아마 중요한 일 못하고 그냥 가벼운 일 많이
0: 그쵸,
1: 하고
0: 그쵸, 그쵸.
1: 다 그렇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로 추억이 돼요.
0: 네.
1: 그것도.
0: 하여튼 그래서 금요일날 아프시 여러분 금요일날 절대 아프시면 안 돼요.
1: 그리고
0: 무슨 일 있어도
1: 거기다가 네. 또 모처럼 만에 뭐 토요일 날 약속을 권하게 해놨는데 네. 아프니까.
0: 아 너무 속상해요. 네. 그리고 진짜 금요일 날은 바쁘면 네. 더 막 괜히 억울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금요일 날은 조금 좀 쉬고 싶고 좀 이렇게 땡땡이도 치고 싶고 놀고 싶고 네. 그런데 바쁘면 근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이 말이죠 제 말이. 오늘 너무 바쁐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아니 근데 요새. 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비니 군인님도 헷갈리네요 이름도 군인님도 그렇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혼자서 얼마나 어떤 부위까지 하실 수 있어요?
1: 아, 혼밥? 근데
0: 혼밥 당연히 가능하죠.
1: 혼밥 혼술 뭐 근데 생각보다 네. 이 미국 생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이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 같은.
0: 그렇죠 맞아요.
1: 예를 들어서 네. 저희 어머님 지론이. 네. 남자는 절대 부엌 근처에 가면 안 된다.
0: 네네.
1: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그랬어요.
0: 네.
1: 근데 지내다 보니까 혼자 있는다는 게 꼭 혼자 살지 않아도
0: 네.
1: 처음에 와서 혼자 있던 시절도 있었고
0: 네.
1: 또 뭐 누가 있더라도 뭐 한국을 가거나 떠나면 혼자 있는
0: 그쵸?
1: 경우가 있고
0: 네.
1: 뭐 혼자 있는 생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0: 혼자서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다 없다.
1: 아 그건 없다.
0: 아 저는 있어요.
1: 내가 할 수 있는 건 혼자서는 네. 청요리집과 짜장면까지가 한계예요.
0: 청요리집. 네. 아 그것도 한쪽 구석에서.
1: 구석에서.
0: 아.
1: 그것도 좀 혼자 많이 오는 식당을 찾아서.
0: 네.
1: 혼자 가도 자연스럽게.
0: 아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1: 제가 갈 수 있는 식당은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0: 멀었어요. 아직 고수는 아니신 거예요.
1: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어요?
0: 네, 저 혼자 고기.
1: 아니 마치 요새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
0: 네.
1: 여자분이 혼술하면서 꽐라가 돼가지고
0: 네.
1: 고기 구워 먹고
0: 유튜버들 술 너무 많이 드셔.
1: 뭐 옆에 보면 한 대병씩 있고
0: 네.
1: 꽐라도 쓰러져야 끝나고.
0: 아 제가 어느 그러니까 요 근처에 타운 근처에 이제 월남국수집을 갔는데
1: 네.
0: 식사 시간을 놓쳐서 딱 그 런치 시간은 아니었어요.
1: 네네.
0: 근데 그날 그 집이 좀 맛집이다 보니까. 식사 시간 지나고 갔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그랬구나. 예.
0: 근데 이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아예 뭐 지금 시간이 뭐 얼마나 있겠어 그러다가 또 아 뭐 어때? 뭐 혼자 밥 좀 먹으면 어때? 딱 들었단 말이에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요. 가운데 자리 떡 하니 하는 거예요. 다 자리 찼다고. 진짜 그 상황에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딱 가운데 정 가운데 혼자 앉아갖고 국수를 먹는데 딸은 밥도 아니고 국수니까 먹기 더 조심스럽고 그래도 잘 먹고 나왔죠.
1: 저는 혼자 할 수 있는 한계가 이제 혼자 하는 거는 라면이 한계고
0: 집에서?
1: 네.
0: 아 그거야 뭐.
1: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가 한계고.
0: 아, 혼자 영화 볼 수 있다 없다.
1: 아 없다 죽어도.
0: 아우.
1: 전 죽어도 볼 수 없다.
0: 왜 정말요?
1: 왜냐하면
0: 네.
1: 사실 그 저하고 가끔 인터뷰하는 우리 침뜸 하시는 강병선 원장님이.
0: 네 원장님. 네.
1: 사모님이 한국에 잠깐 가시는 바람에
0: 네.
1: 왕과 사는 남자를 혼자 보셨대요.
0: 네.
1: 저는 혼자 못 봐요.
0: 아 정말요? 네. 저는 잘 봐요.
1: 아 그래요?
0: 일부러 혼자도 봐요.
1: 그래요?
0: 저 이번에 오디세이도 혼자 가서 볼 거예요. 집중도 잘 되고
1: 네.
0: 뭐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서 영화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네. 보는 것도 재밌지만
1: 네.
0: 혼자서 보는 그 혼영의 재미도 있죠.
1: 아마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혼자 가실 수 있다 없다가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0: 네.
1: 거예요.
0: 또 뭐가 있을까요? 혼자 쇼핑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야죠.
1: 쇼핑이라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요.
0: 네.
1: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게 네. 옷가게에 있는데 티셔츠가 이쁘게 보이면
0: 들어가서 이제?
1: 그냥 내려서 그거 하나 사러 가는 거예요.
0: 근데 작정하고 이제 내가 좀 쇼핑을 해야 되겠다.
1: 그런 적은 혼자는 별로 없죠. 전 생각보다 좀
0: 그러니까
1: 자생력이 좀
0: 네,
1: 약해요.
0: 안 되시겠네요. 그러면 이제 혼자 밥도 그냥
1: 네.
0: 짜장면 한 그릇 후딱 먹고 그 이제 오시는 내가 거.
1: 내가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짜장면 정도.
0: 아니면 이제 패스트푸드점. 그렇죠?
1: 예, 그런 거죠.
0: 네.
1: 그리고 주로
0: 네.
1: 햄버거나 이런 것들은 투고를 해가지고 차에서 먹죠. 전 차를 좋아하는 게
0: 네.
1: 브루투스의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0: 네.
1: 음악 켜놓고
0: 그것도. 네.
1: 제가 가끔 하는 것 중에
0: 네.
1: 바닷가 근처에 일보로 갔을 때
0: 네. 네.
1: 코앞이 바다면
0: 네.
1: 주저 말고 스타벅스에서 네. 큰 아메리카노 한 잔 투구해가지고 옆에 꼽고 네, 네. 바닷가로 갑니다. 아~ 한적한 데 놓고 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일단 커피 뚜껑을 열면 커피 향이 차에 뱁니다. 그쵸. 그러면서 그 한 모금 들으면서 그 음악을 듣는 그 기분은
0: 그거는 아마 이제 노을 질 때 이럴 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아 물론요. 그러니까 시제말로 삼삼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하고도 필요 없이
0: 아 그거는
1: 내가 즐길 수 없는 네, 그런
0: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럼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혼자 여행 할 수 있다 없다?
1: 아 물론 죽어도 못하죠. 근데 우리 부부 비비안님은 네. 혼자 여행 가는 여성분은 많이 봤는데 네. 남자분은 못
0: 맞아요,
1: 봤다고.
0: 맞아요.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 여자분들 진짜 많아요. 뭐 네. 1박 2일 정도 아니면은 뭐 여행사 끼고 가는 것도
1: 그러니까
0: 좋고.
1: 우리 비비안님도 관광에서 몇 번 가다가 봤는데
0: 네, 맞아요.
1: 여자분은 있는데 남자분은 네, 없더라는 얘기죠.
0: 남자분이 의외로 네. 저도 혼자서
1: 혼자 여행 가보셨어요?
0: 저 가봤죠.
1: 어디를 가보셨어요?
0: 여행사 통해서.
1: 여행사 통해서.
0: 네, 제가 운전은 조금 무서워서 길을 잘 몰라요, 진짜.
1: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잘못 가면 고생만 해.
0: 그러니까요. 어차피
1: 근데 여행사 가면 편안하잖아.
0: 그럼 좋은 데서 밥 먹여주고 그렇지. 좋은 데서 잠 재워주고 좀 일정은 빠듯하긴 하지만 그리고 여행 같이 오시는 분들하고 또 좋은 데 갖고
1: 그렇지.
0: 좋은 시간도
1: 그렇지.
0: 갖고. 그래서 그건 저는 진짜 강추하는데 비비안님 말씀 맞다나 혼자 여행 오시는 남자분은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1: 저도 혼자 남자가 여행 갔던 소리는
0: 왜요?
1: 못 들어봤고
0: 쑥스러워요?
1: 간혹 저희 노래교실 회원님 중에 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혼자 차를 타고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0: 네네.
1: 뭐 어디 그 조슈아 트리 거기 가서 네네. 별 보고 왔다 이런
0: 네.
1: 분들도
0: 조슈아
1: 계세요.
0: 조슈아 트리는 진짜 혼자 가도 너무 멋있죠.
1: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네. 남자분들은 뭐 혼자 가는 분이 있는데 네. 주로 이제 그 라스베가스 아니면 뭐 이쪽 모롱고
0: 라스베가스 혼자 갈 수 있다 없다
1: 안 가죠. 저는 혼자는 안 가요. 가장 갈 수 있는 데가 바닷가 이외에는 없어요.
0: 그거라도 어디예요?
1: 저는 그리고 생각보다 네.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지만 대다수의 시간을 유튜버와 함께 보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보통 짧게는 1시간에서 심하게는 5시간까지 매일 유튜브를
0: 한 자리에서요?
1: 뭐 그냥 집에서 왔다 볼 때도 있고 네. 차에서 볼 때도 있고 어떤 땐 차 안에서 한 2시간도 봐요.
0: 네.
1: 그러니까 저 같은 게 동굴 찾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조용필의 돌아와야 부산항해를 들었어요.
0: 네.
1: 근데 다른 가수가 부른 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0: 뭐
1: 내가 잘 모르는 가수를 찾아서 들어봐.
0: 네.
1: 이 가수 노래 잘하네.
0: 네.
1: 그럼 그 가수를 들어가는 거야.
0: 네.
1: 이게 이 노래도 불렀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수의 노래를 누가 또 딴 사람이 불렀어.
0: 네.
1: 그러다 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0: 네.
1: 그렇게 찾다 보면. 그래서
0: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거를 또 나름 터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0: 나만의 낭만이 있고 나만의 네. 재미가 네. 있고 네. 꼭 굳이 뭐.
1: 그래서 저는 뭐 좀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있어도 심심하다는 생각은 아직도 해본 적은 없어요.
0: 혼자 있어도 심심하진 않아요.
1: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영화 같은 경우도
0: 네.
1: 이제 앞으로 나올 영화
0: 네.
1: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요약해서 나오는 것도 재밌고
0: 네. 네.
1: 또 책도 얘기했다시피 네. 이렇게 편집돼서 하는 것도 재밌고
0: 네. 아니면 이러실 것 같아요. 영화가 이제 요새 막 예를 들어서 지금 오디세이 한참 유행해요.
1: 네.
0: 그럼 이제 기다려
1: 네.
0: 내려올 때까지
1: 네. 아니 그거보다 네. 이렇게 요약해서 보거나
0: 네. 그럼 전체를 못 보니까 그래도
1: 해설을 잘해주는 사람이
0: 네.
1: 뭐 그런 거 보거나
0: 그래도 영화는 좀 스케일이 큰 거는 극장 가서 딱 봐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혼자
1: 제가 좀 어떤 게 있냐면
0: 네.
1: 영화가 너무 동떨어지면
0: 네.
1: 크게 관심을
0: 집중이
1: 못 해요.
0: 안 돼요?
1: 그래서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 그리스
0: 네.
1: 신화잖아요.
0: 네네. 그것도
1: 나하고
0: 길어요.
1: 아니 나하고 너무 먼 세상이에요.
0: 취향이 다르면 또 그럴 수도 있죠.
1: 왕과 사는 남자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니까
0: 그렇죠.
1: 그건 좀 궁금하고
0: 네네네.
1: 그래서 저는 사실 슈퍼맨, 배트맨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황당무계해서 스파이더맨 이런 거보다
0: 그래요.
1: 그냥
0: 네, 네.
1: 저는 법정 영화 같은 거 좋아하고
0: 그러니까 그게 본인 취향이라서
1: 그렇지,
0: 그러는
1: 취향에서
0: 거예요.
1: 그런
0: 네, 취향이
1: 같아요.
0: 안 맞으니까 그리고 혹시 이런 거 어떠세요? 주말인데
1: 네.
0: 주말에 약속이 있었어.
1: 예.
0: 그래서 살짝 설렜어요.
1: 예.
0: 근데 갑자기 캔슬이 됐어.
1: 예.
0: 그럼 어때요?
1: 저는 생각보다 그러려니 하는 편이에요.
0: 아,
1: 모든 거를
0: 근데 뭐 실망을 한다거나
1: 저는 실망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0: 네.
1: 그러려니 해요.
0: 네.
1: 그래서 그러려니 이유가 있겠지로 굉장히 그 좀 묵히는 편이에요.
0: 그렇죠. 저도 그렇기는 해요. 근데 아 뭐 그렇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섭섭하단 말이죠.
1: 저는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비니 씨하고 저하고 커피 마시기로 약속을 했어. 네. 5시에 약속을 했는데 안 오셔.
0: 네.
1: 절대 전화 안 해요.
0: 왜 안 해요?
1: 왜냐하면 네. 오는데 못 오면 전화 못할 이유가 있겠지라고 나는 인정을 해버려요. 만일에 네. 입장이 불편한데 내가 전화하면
0: 너무 배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제 네. 상대방이 꼭 거짓말할 것 같아.
0: 아 진짜요?
1: 핑계댈 것 같아.
0: 어.
1: 그래서 네. 그냥 그 사람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0: 이거 너무 의외의 반응인데요?
1: 이 사람은 15분, 이 사람은 30분.
0: 네.
1: 그 시간만큼 기다리고 가요.
0: 네.
1: 그래서 연락이 안 오잖아요.
0: 네.
1: 그럼 그 사람하고는 인연이 거기까지예요.
0: 그렇지.
1: 네.
0: 그렇지.
1: 왜냐하면
0: 얼마나 기다리세요?
1: 사람에 따라 다른데 미니멈 30분에 2시간까지.
0: 진짜 2시간이요?
1: 예. 아, 뭐 사람에 따라서. 왜냐하면 제가 약속을 해서 늦거나 못 가잖아요.
0: 네.
1: 전 전화부터 먼저 해요.
0: 당연하죠.
1: 이래 이래서 늦겠다.
0: 당연하죠.
1: 그러니까 네. 상대가 나한테 전화가 안 오면 전화를 못할 상황이든지 아니면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든지.
0: 근데 그건 너무 비매너네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
1: 그러니까.
0: 그랬다면은 네, 너무 네. 그거는 딱 끊는 게 맞죠.
1: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상황을 설정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가 밀렸어요.
0: 네.
1: 근데 내비게이션에 보니까 15분 걸린다고 그래.
0: 네.
1: 그럼 저는 30분 걸린다고
0: 그렇죠.
1: 그래요.
0: 네.
1: 미리.
0: 네.
1: 왜? 30분 걸린다고 그랬다가 15분 만에 나타나면 난 늦었는데 무지하게 반가운 사람이 돼.
0: 네, 맞아요.
1: 오,
0: 빨리 왔네.
1: 야, 이건 뭐야. 근데 네. 15분 걸리는데 12분 걸린다고 그러고 16분에 나타나면
0: 그거 진짜 좀 짜증나요.
1: 그건 좀 짜증나요.
0: 그 1, 2분 차이고 뭐 당연히 상대방도 이해는 하지만 아니 그래도 좀 일찍 오면 좀 더군다나 데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 네.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의 입장은
1: 그럼요.
0: 특히 더 그러는 거예요. 아,
1: 네네.
0: 좀 일찍 나와 있지.
1: 네네.
0: 뭐고 좀 내가 먼저 꼭 나와 있어야 되나?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맞아요.
1: 뭐 비비아님 제가 최고의 배려가 아니고
0: 네.
1: 저는 그 입장이 곤란할 때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이 하는 거짓말이 듣기 싫어서.
0: 어떻게든 거짓말이라기보다 익스큐즈를 하게 되겠죠.
1: 예를 들어서
0: 네.
1: 한 15분 지났는데 전화하니까 금방 갈게.
0: 뭐
1: 거짓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안 왔는데 뭘 금방 와. 전 그게 싫더라고요.
0: 아...
1: 네. 차라리
0: 네.
1: 미안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하면
0: 네.
1: 좀 날 텐데
0: 네.
1: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분들이 안 그러셔.
0: 아 가고 있다.
1: 금방 갈게요.
0: 금방 간다. 금방 도착한다.
1: 아니면 뭐가 길어요. 내가 일찍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다 거짓말인
0: 그랬는데.
1: 거야. 내가 들을 때는 그랬는데
0: 네.
1: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서 네. 내가 넘어져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피멍이
0: 네.
1: 들어서 그 약을 바르고
0: 맞아 맞아.
1: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0: 배려심도 있으시지만 약간 칼같이 차갑게 끊어내는 것도 좀
1: 저를
0: 있으시고.
1: 저를 위해서 그래요. 내가 안 힘들려고.
0: 네네네.
1: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나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0: 미리 방어를
1: 거.
0: 하는구나.
1: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것도 참 괜찮습니다.
1: 그래서
0: 네.
1: 이제 저는 이제 그 이런 그 연예인 생활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0: 네.
1: 많이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0: 네.
1: 말을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말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일상에서도.
0: 네.
1: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자동차는 어디가 잘 고쳐요? 뭐
0: 여러 질문을 좀 하겠죠.
1: 굉장히 많이 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인터뷰 나오시는 분에 누가 잘해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비니 씨가 저한테 설렁탕 어디가 맛있어요? 그러면 저는 내가 아는 데는 알려는 드리되 앞에 단서가 꼭 붙어요.
0: 내 입맛에는
1: A 설렁탕집이 맛있는데
0: 본인은 또
1: 한번 가보세요.
0: 네.
1: 그래야
0: 네.
1: 갔을 때 비니 씨가 고니 씨 말대로 맛있네 할 수도 있고
0: 맛있다.
1: 여기가 맛있어?
0: 뭐야?
1: 그러면
0: 네.
1: 저는 괜히 실없는 사람이 돼요.
0: 근데 굉장히 센스티브하신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어요.
0: 네. 네. 굉장히 예민하시고
1: 네.
0: 그 직업이 그래서 아마 네.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 사람들의 그 오해나 이런 게 듣기 싫고
1: 네. 네.
0: 그래서 미리 좀 방어도 하시고
1: 네.
0: 굉장히 네. 신중하시고
1: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0: 지금,
1: 그게 이제
0: 네.
1: 나도 모르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0: 배인 거죠.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자, 우리 통계님이 약속이 늦거나 못 갈 거면 미리 연락을 줘야죠. 그렇습니다.
0: 당연하죠.
1: 예,
0: 당연하죠.
1: 다 그런 것 같아요.
0: 그리고 요새 뭐 연락이 그렇게 힘들거나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1: 그럼요.
0: 네.
1: 예. 참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혼자 하는 게 LA 살다 보면은 생각보다
0: 네.
1: 혼자 계셔야 되는 분들이 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0: 부부래도 출퇴근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네. 함께,
1: 그리고 이제 네. 거의 예를 들어서 뭐 남자분이 밤에 일을 나가시고
0: 그러니까요.
1: 여자분이 낮에 일을 나가시면 네. 뭐 말만 부부지 서로 예의가 한 사람 들어오면 한 사람
0: 나가고,
1: 나가야 되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모든 걸 혼자 해결을 해야 되니까
0: 네네.
1: 사실 혼밥이나 혼술이 꼭 뭐 싱글만을 위한 게 아니고
0: 아니에요.
1: 우리 생활에 널리 알려진 게 지금도
0: 네.
1: 혼자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지도
0: 네.
1: 몰라요.
0: 네.
1: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유튜브가 있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그 제가 받는 현실에 대해서 긍정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0: 그게 현명한 거죠.
1: 네, 네. 네.
0: 예. 부정적일 그냥, 게 뭐가 있어요?
1: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렇구나. 그럼 그걸로 끝이지.
0: 네.
1: 저는 그 다음을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0: 네.
1: 우리 영어에 보면
0: 네.
1: 예, 중학교 때 영어 보면 그 뭐 명사, 대명사
0: 네.
1: 이런 걸 배워줘요.
0: 네.
1: Not only but also예요.
0: 네.
1: 쉽게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0: 네.
1: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네. 그래서
0: 네.
1: 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잘 되신 분들 특히 보면은
0: 네.
1: 굉장히 힘든 시절을 누구나 겪고
0: 그럼요.
1: 물론
0: 네.
1: 금수저도 있지만
0: 네.
1: 아닌 분들이 아까 일부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수분들 중에서도 이 섬나라에서 고생하면서 오신 분들
0: 네.
1: 예를 들어서 지금 이루네라는 가수 이번에 지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완도에서 1시간 반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오지 섬에서
0: 완도에서도
1: 네. 국민학교 때까지 전기가 없었대요. 형제가 13명인데 네, 막내인데
0: 네.
1: 네. 딱 두 명만 고등학교 진출을 했대요.
0: 네,
1: 그렇게 고생을 했던 분도 있고
0: 네.
1: 요새 그 박서진 씨라고도 아버지하고 업으로 고생하던 뭐 그런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네네.
1: 내가 볼 땐 우리 비니 씨도
0: 네.
1: 미국에 일찍 오셨는데 학교 다니다가 본인이 이제 사회에 진출한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늠름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0: 저는 네. 네. 너무 씩씩하죠.
1: 아, 그러니까.
0: 저는 혼자 하는 거 혼밥 진짜 네. 좋고 네. 혼술 좋고
1: 네.
0: 혼자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으니까
1: 아마 그리고 네. 특히 미국 LA가
0: 네.
1: 우리들한테 자생력을 키워주는 도시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가족이 있는데 혼자 놔두고 혼자 일단 개척하러 온 분들이
0: 쭈빛,
1: 많잖아요.
0: 네네, 그럼요.
1: 그럼 와서
0: 맞아요.
1: 다 세팅해놓고 이제 가족들 불러오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LA에 있는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들은 다 잡초 같아요.
0: 어.
1: 바람이 불던 누가 밟던 전혀 내색 안 하고
0: 네.
1: 꿋꿋하게 꽃을 피우는 잡초 같지 않나
0: 아, 네.
1: 이런 생각도 해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아, 오늘도
1: 자,
0: 진짜 재밌는
1: 오늘은 진짜
0: 토크.
1: 그 현실적인 토크.
0: 토크.
1: 아, 현, 네. 그리고 굉장히 오늘 우리가 한 중에서 가장 현실감이 뛰어난
0: 네. 편안한 그런, 토크.
1: 예, 토크.
0: 네.
1: 예, 우리 순철님도
0: 네.
1: 그냥 오른손 들고 그러려니 한다고.
0: 아,
1: 예, 그런
0: 뭐 오른손이야
1: 게. 돼. 예, 오른손 있고.
0: 네.
1: 자, 그래서
0: 네.
1: 뭐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혼자 하는 거로 했지만 가장 초현실적으로 지금도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제
0: 네.
1: 혼자 계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물론
0: 그...
1: 뭐 요양사가 있긴 하지만.
0: 네.
1: 그래도 사실 그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사지가 멀쩡하다 뭐 이런 표현
0: 네.
1: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사지가 멀쩡한 고마움을 평소엔 모르다가
0: 그쵸.
1: 제가 한
0: 네.
1: 10년 전에 오른쪽 그 이 복숭아뼈 있는 데가 부러졌었어요. 계단에서 잘못 뛰어가지고
0: 네.
1: 그 허벅지까지 기부스를 했는데
0: 복숭아뼈 부러졌는데 허벅지까지요.
1: 네. 근데 저는 한 걸음이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0: 맞아요. 사람이 다 겪어봐야 돼요.
1: 그때 그 2층 집에 살았는데
0: 네.
1: 2층을 못 올라갔어요.
0: 못 올라가지.
1: 네. 그리고
0: 네.
1: 여기서 한 10발자국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0: 진땀이 얼마나 나겠어요.
1: 네.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게 혹이라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0: 네.
1: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거나 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그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0: 네.
1: 사실 평소보다 더 외롭고 적적하고 뭐 나는 어떡하라고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이 그러는 것 같으니까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극복하시고 왜 또 웃으십니까? 아따 왜 웃으시오? 지난주에 그 말로 제가
0: 화요일 날
1: 그러니까 네. 호남 쪽도 아따 왜 웃으시오? 네. 그런 사투리가 있고 네. 어째 웃는단가? 그런 사투리도 있고 그 차이 점이 있어요.
0: 네, 약간 느낌의 차이는 좀 있네요.
1: 네,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0: 앞에 아따 뭐야 왜 웃으시오? 이거 조금 귀여운데요?
1: 네, 그렇죠. 근데 네. 원래 그 저 우리 영화에 나오는 조폭들은 다 그런 쪽의 사투리.
0: 약간 순진한 사투리.
1: 약간 순진한 사투리.
0: 네,
1: 예, 예.
0: 아이고.
1: 그래서 뭐 그 네. 가끔 또 양념이고 네.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0: 아주 기대가 됩니다.
1: 버전이 있습니다.
0: 아. 예. 주말 동안 연습하시는 거
1: 제가 아니에요? 제가 또 그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 흉내를 아주 잘,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0: 한국말
1: 하는 흉내를 아, 그 한국 사람이 안 되는 발음, 일본 사람이 안 되는 발음들이 몇 가지 있어요.
0: 한동안 그게 쇼츠에서도 유행을 좀 했었잖아요.
1: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응 발음이 안 돼요.
0: 맛보기 하나 조금 해주시면 안 돼요?
1: 사랑합니다 안 돼요.
0: 사랑합니다?
1: 아니요. 사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안녕 하무시니까 이렇죠 않아요.
0: 니은자를 많이 쓰는군요. 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니.
0: 네.
1: 아 저는 LA에 삽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0: 예? 네.
1: 예.
0: 아 이거 풀 버전 어떻게 다음 주 회의를 듣는 있죠? 거예요?
1: 마지막으로 하나. 안오네. 저는 연주권이 있습니다. 안오네가 들어가고. 연주권 이런 식으로
0: 아,
1: 톤이에요.
0: 연주권, 네. 연주권.
1: 그러니까 톤이 네. 연주권이 있습니다.
0: 근데 뭐가 있대나?
1: 예. 네. 아 광고로 듣고 오겠습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양념.
0: 알겠습니다.
1: 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0: 너무 재밌습니다.
1: 미니 씨와 즐거운 시간 가졌고.
0: 네.
1: 자 해보 나이스 위크엔드. 아,
0: 다음 주에 일본말로 해봐요.
1: 네. 아 예. 정말로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
0: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네.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7: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6: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7: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6: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네, 금요일이니까 조금 달려야죠. 세인트 아저씨 주말 잘 보내요. 계속 갑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딱 세 곡만 흔들고 운전하시는 분들 창문 좀 활짝 내리시고 또 집에 계시는 분들 거실에서 방으로 왔다리 갔다리 창문 좀 활짝 열어놓으시고 공기순환 시키세요. 어깨를 펴시고 목을 돌리십시오. 갑니다.

0: 네, 아이고 금요일에 조금 달려봤습니다. 알총님 말씀처럼 혼자 있을 때 좀 강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지금 이곳 함께하고 계시는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의 식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혼자 잡초처럼 강해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순서 또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8: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9: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8: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9: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8: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9: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0: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의 마지막 방송 오늘에 이제 마감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뭐 비니 씨와도 말씀 나눈 적 있지만 혹시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빨리 쾌유를 바라고 우리 비비안님도 귀가 편히 빨리 나아지시길 바라고 TK님 역시 마찬가지고 또 우리 샌디님도 많이 고생하시고 그 이외 모든 친구분들 우리 제시카님도 세크라멘토에서 잘 계실 것 같고 오늘 참석 못하신 많은 분들 포함해서 항상 애청해 주시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주도 깊은 감사 올립니다. 덕분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또 곤이는 일주일을 잘 보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도 이제 방송 마치고 주말 잘 충전해서 또 월요일서부터 달려가는 그런 곤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우리 임영웅의 우리에게 안녕이란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6: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네, 주말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늘 다가오는 주말이고 뭐 이틀, 3일 그 짧은데 뭘 해 싶어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긴 연휴 못지않게 심신의 피로를 확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업무와 휴식이 완전히 분리된다면 단 하루를 쉬어도 그 회복 효과는 굉장하다고 하죠. 반대로 말하면 일주일을 휴가를 갔어도 메신저 알림은 계속 울리고 또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경우라면 안 가는 이만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정든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좋아했던 추억 있는 장소, 이런 곳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장소의 애착이라고 해서요, 그만큼 정서적 만족감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사람에 대한 애착처럼 장소에 대한 애착도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로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면 어디 낯선 곳을 가더라도 과거에 위안을 줬던, 좋은 추억을 안겨줬던 공간과 비슷한 유형의 장소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연이 주는 경외감, 네, 이게요 심신 회복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외감은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술작품을 감상한다든가, 네, 예술 공연을 본다든가, 길게 휴가 내지 못하는 분들은 주말 이용해서라도요, 정말 영화관이라도, 아 요즘 오디세이 또 IMAX로 보면 더 웅장하고 경외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도 잘 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아 여행이다, 휴가다, 완벽한 계획을 잡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라고 하네요. 최고의 선택을 추구할수록 역설적으로 덜 행복해지고 만족도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해보면 휴가라는 건, 쉰다라는 것은 기간보다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가 이틀째를 맞으면서 피해 규모가 대재난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 경찰에 따르면 어제까지 359명이 숨지고 실종자는 910명으로 하루 사이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네팔 접경 지역인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산사태가 잇따라 3명이 숨지고 558명이 실종됐습니다. 네팔과 티베트 양쪽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치면 1800명에 육박합니다.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만 517명이며 한국인도 미국, 영국, 호주 등 30여 개국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들이 머물던 건물은 홍수에 휩쓸려 유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는 접근이 어려워 구조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 외국산 전력장비의 수입과 설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고압 송전선과 변전소 발전소에 쓰이는 특정 부품이 대상이며 무기금수 조치나 제재를 받은 국가 또는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국방 생산의 급속한 성장으로 안정적인 전력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대규모 전력 시스템이 공격받을 경우 그 여파가 더욱 크다고 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산 장비를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와 태양광 인버터 생산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같은 전력 장비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수년간 미국 안보 당국 안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서 연방통신위원회는 2021년 화웨이와 ZTE를 안보 위협 기업 명단에 올리고 이듬해부터 미국 내 통신장비 판매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국가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 다른 나라 기업을 탄압하는 처사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홍수로 오늘 기준 양국 사망자 수가 58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날까지 362명이었던 사망자가 하루 만에 200명 넘게 증가했으며 실종자 수도 네팔과 티베트를 합쳐 2,482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517명은 인도와 미국 등 30여 개국 출신 외국인입니다. 네팔